X센치인 직각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X센치미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X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식을 통해서. X를 제곱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요, 나머지 직각을 낀두변 길이 3의 제곱과 4의 제곱을 더해서 만듭니다. X제곱은요, 3제곱 9와 4제곱 16을 더하면 25가 되는데, 즉,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뭐가 있지? 하고 보니까 5, 5, 25. 그 중에 X는 양수이기 때문에 X 이퀄 5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 직각삼각형의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5cm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면 된다고요. 이게 다뭐 때문에 가능한 거다? 결국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왜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봐야겠죠. 자, 이 닮음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아마 제일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각 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설명하는 과정인데요. 자, 점 C에서 빗변 AB로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세 개의 삼각형이 모두 직각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닮음이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CBH 요 닮음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요 BC의 제곱은 BH 곱하기 AB라고 할수 있죠. 즉 BCA의 제곱은 BH 곱하기 ABC가 된다. 요렇게 빈칸을 채워줄 수 있는데 이거 아, 선생님 이거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작은 삼각형을 뒤집어서 딱 올려준다면, 뒤집어서 딱 올려주면, 이제 여기가 H가 되는 거고,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BH 대 A는 BC 대 AB다. BC가 A고요. 따라서 그 관계식을 비례식, BH 대 A는 A 대 C. 비례식을 만들어주고, 비례식을 내항이고 외항이고 해주면,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다?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되더라. 근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이번엔 요 삼각형. 삼각형 ABC와 ACH 작은 삼각형에서 요 오른쪽 부분, B의 제곱은 AH와 AB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즉, B의 제곱은 AH 곱하기 C. 근데 우리가 결국 증명해야 될건 뭐냐면 요거잖아요. 우리는 결국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더니 C제곱이 나오더라. 그럼 A제곱과 B제곱을요, 우리는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위의 식, 아래 식을 더해줬더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대신에 BH 곱하기 C, B제곱 대신에 AH 곱하기 C. 어? 분배 법칙이죠. C로 묶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BH 플러스 AH 곱하기 C.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쭉 흐름 따라 왔으면, 근데 BH랑 AH랑 더하면 결국엔 뭐가 되냐? 얘가 C라는 거죠. C. 따라서 우리는, 얘도 C고 얘도 C네? 그러면은 C 곱하기 C니까 결국 C제곱이 되네?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데, 이건 일단 이 과정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용을 잘해야 됩니다. 적용을. 자, 무슨 말이냐? 직각삼각형에서 진짜 x값을 찾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는 x제곱하고 8제곱 더하면 10의 제곱 나온다. 요런 간단한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x제곱만 구하면 되니까 8제곱을 이항해주면 10제곱 100에서 8제곱 64를 뺀다? 36이네. 자, 빨리빨리 머리를 쓰면. 자, 제곱해서 36 되는 거 뭐다? 66에 36. 그러면은 양수니까 x는 6입니다. 선생님, 근데 질문. 어떤 친구들이 질문해요. 왜 x는 양수인 거 계속 굳이 언급을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곱해서 36 되는 거는요. 당연히 6도 있지만 뭐도 있다. 마이너스 6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 중에서 얘는 안 된다. 왜? 길이니까. 따라서 x가 양수인 걸 강조하는 이유는 아, 음수의 존재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3번. 그럼 x제곱의 값을 구해라. 자, x제곱. 빗변 길이 제곱은요. 직각을 낀두 변. 4의 제곱과 7의 제곱을 더해서 만듭니다. x제곱 4, 4, 16과 7, 7에 49를 더해주면 x제곱의 값은 65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두 번째. 직각. 아, 빗변 8의 제곱은요.

각각 낀두변 길이 x제곱과 x제곱을 더해요. 그러면은 다시 써주면 결국 2x제곱이 88에 64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제곱의 값은 32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x제곱의 값을 구하랬잖아요. x의 값은 못 구하죠. 제곱해서 32가 되는 거 찾을 수 있다, 없다? 지금은 모른다. 이거 언제 가서 알자.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 제곱근이란 개념을 배워버리자.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x의 값을 빨리 찾아볼까요? 저는 근데 이거 암산으로도 해요. 이거 나중에 계산 다 하고 나면요, 12 나올 겁니다. 자, 찍어 놓고 진짜 그런지 봐볼까요? 자, 2개 제곱, x제곱과 5제곱을 더했더니 13제곱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x제곱만 필요하다. 그럼 13제곱 169에서 5제곱 25를 빼주면 된다.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빨리 x값을 찾아보자. 기회를 드릴게요. 빨리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제곱해서 144가 나오는 건 뭐다? 12더라. 요거 빨리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적어도 1에서 20까지의 제곱수 정도는 머릿속에 탁 외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일단 이건 첫 번째 과제. 1에서 20까지의 제곱수는 외우고 있으세요. 그래서 144는 12의 제곱이기 때문에 x는 12.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8번. 자, 또 x. 일단 x부터 찾으면 12의 제곱과 5의 제곱을 더해서 만들고요. 12제곱은 144, 5의 제곱은 25. 더하면 169. 제곱해서 169가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13의 제곱이고요. x는 13이에요. 두 번째. 전체 삼각형을 보니까 y 플러스 5. 여기 하나 있고요. 밑변은 12. 그럼 밑변이 20이 되니까 20의 제곱은 12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즉, y 플러스 5의 제곱은 20의 제곱에서 12의 제곱을 빼래요. 근데 20의 제곱은 400이고요. 12제곱은 144란 말이에요. 빼주면 256이 됩니다. 자, 256. 제곱해서 256이 되는 건 바로 16의 제곱이고요. y 플러스 5가 16이면 y의 값은 11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곱수를 외우고 있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자, 9번. 이거 보이는 것도, 그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빨리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제곱이니까, x제곱. 여기죠, 여기. 그럼 여기 뭐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면요. 우리는 빨리 a제곱과 b제곱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뭘 통해서? 나머지 8, 10, 11을 통해서 찾아볼 건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8제곱 64. 8제곱, 여기가 빗변이니까 8제곱 64는요, A제곱과 뭘 더하냐? 여기를 이번에 C라고 해볼게요, C. C제곱을 통해서 구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직각삼각형 쓸 거고요. B제곱 쓰겠죠? 10이네요. 10의 제곱 100은요, 여기 B제곱과 여기를 D라고 해봅시다, D. D의 제곱을 통해서 구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여기를 11. 11의 제곱 121은요, 큰 삼각형이니까 C제곱과 D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요네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할 거다? X제곱을 찾아줄 거다. 여기서 힌트. 근데, 요두 개를 더했더니 C제곱 플러스 D제곱 121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나머지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X제곱이니까, 위아래 식을 더해주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더하면 164가 A제곱 B제곱 X제곱이고 C제곱 D제곱 121이네. 따라서 X제곱의 값은 43. 뭔가 엄청 어렵게 구했지만, 이렇게도 해결을 할수 있더라. 이 그림, 뭔가 복잡하죠? 근데 작은 거 A, 큰거 D, 작은 거 B, 큰거 C라고 한다면 네 개의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자, 9번은 별표 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12번. X제곱의 값을 찾아라. 이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보조선 하나만 딱 그어버리면, 보조선 하나만 두 개네요. 딱 그어버리면 보입니다. 뭐냐?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P를 기준으로 A, B, C, D라고 하면요. 요 4, 이 직각삼각형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 4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면요. 4제곱 16이 되고요. 또 C제곱 플러스 D제곱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X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거 잘 재조합하면은 여기, 여기. 즉 D와 B, B제곱과 D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66에 36을 찾을 수 있고 A와 C, A제곱과 C제곱을 통해서 우리는 88이 64를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 요 대각선 방향으로 보이는 요 그림들이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다 A제곱부터 D제곱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하나는 X제곱 플러스 4416의 값으로 요렇게 더하면 66의 36과 88의 64의 값으로 더해지더라. 아, 따라서 X제곱의 값은 몇이다.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서 84가 된다. 요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12번 또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반복 체크 왔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잘 이해하고 있나? 또 보면은 이거 너무 빨라요. 요 삼각형에서 X를 찾아야 되니까 X제곱과 4제곱 더하면 5제곱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은 X제곱은 5525에서 4416을 뺀 9네.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오케이 3. 체크했죠. 그 다음에 5 여기는 12. 그럼 Y는 다음 시간이 되면 이게 보자마자 13인 거 알거든요. 근데 계산을 해주면 Y제곱은 5의 제곱과 12의 제곱을 더해서 구하더라. 그러면은 169가 되니까 제곱해서 169 되는 거 13. 13 더하기 3 하면 정답은 1번 16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말이 좀 빠르고 계산이 빠르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야,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하고. 자, S2 넓이가 25파이, S3 넓이가 36파이인데 그럼 S1의 넓이는 몇이냐? 근데 얘가요, 뭐 길이 다 상관없이 어떤 관계식을 가지냐면 S1이랑 S2를 더하면 S3가 됩니다. 이 직각삼각형 요런 모양에서. 그럼 정답은 바로 구해지겠죠? 정답은 11파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고 봤더니 잘 보세요. 자, 여기 A, B, C라고 한다면 결국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면 C제곱이 돼요.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이 S1의 넓이도 2분의 A에 제곱해서 파이를 단 4분의 A제곱 파이. 그거의 반원이니까 8분의 A제곱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S2의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8분의 B제곱 파이가 됩니다. 그럼 S1, S2 더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네? 뭐야, S3네. 8분의 C제곱 파이가 되더라. 요런 관계식을 찾고 이해가 잘안 돼요 하시면요. 이해를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잘안 된다 하면은 요 관계식이라도 머리에 꼭 가져가세요.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 아, S1, S2 더하면 S3가 되네. 오케이. 정답은 11파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력 체크. 좀 어려워요. AD 제곱의 값을 구해라. AD 구하려고 보니까 아, 이거 모르겠단 말이죠. 여기 6cm니까 우리는 AC의 길이만 알면 되겠네. 그럼 AC의 길이를 어떻게 두지? 어떻게 구하지? 근데, 그쵸. 지난 시간에, 이거 각이 이등분선이네? 그러면은 9대 6. 여기도 9대 6. 약분하면 3대 2. 아, 여기 길이 3x. 여기 길이 2x라고 두면 되겠구나. 그 다음 어쩌죠? 그 다음 봤더니, 직각삼각형이란 말이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뭐다? 아, B변 길이 3x의 제곱. 9x의 제곱이죠? 걔는 9 더하기 6, 15의 제곱인 225와 2x의 제곱인 4x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넘어가주면 5x제곱이 225가 되고요. 5로 나눠주면 x제곱이 45네.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거죠. x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x는 필요하지 않고 x제곱만 필요합니다. 왜죠? 바로 삼각형 AD.

BC에서 AD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AD 길이 제곱의 값은요, 결국 66의 36과 EX의 제곱인 4X 제곱의 값이 필요하고, 그 중에 X제곱이 45이기 때문에 요 값이 180이 되죠. 그럼 180과 36이 더해지면 AD의 제곱은 정답 5번 216이 되더라.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과 피타고라스 정리만 이용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문제 2번. 문제도 길어요. 뭐 A씨의 중점. 근데 직각삼각형의 중점이니까 보자마자 외심, 외심, 외심, 외심 나와야 되고요. 그럼 외심이면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다 같겠네. 그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왔을 때 X제곱, Y값을 찾아라. X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8. 그럼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길이는 CM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죠. CM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나? 여기 외심이니까 여기 길이네. 6제곱, 8제곱, 피타고라스 10. 따라서 일단 CM의 길이가 10이고요. 10에서 6 빼면 여기는 4. 8제곱과 4제곱을 더하면 X제곱은 8, 8에 64, 4, 4, 16. 더하면 80이 나오고 그 와중에, 80 와중에 우리는 Y의 길이는 요 삼각형에서 BH, 8, 8에 64는 Y 곱하기 10. 8, 8에 64는 Y 곱하기 10. 따라서 Y는 10분의 64. 요렇게 간다라는 거죠. 이거 비례식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러면은 쭉 계산해주면 86에 48, 84, 32, 정답은 4번 512가 되는데 좀 빠르게 풀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너무 많은 내용을 빨리 담다 보니까 좀 급하게 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복습하는 시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20강을 훌쩍 넘어서서 자그마치 네, 2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유의어나 반의어를 앞에서 배웠던 단어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새로운 단어들만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좀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또 더불어서 아, 내가 앞에서 외웠던 걸 잘 외우고 있나? 라는 복습의 시간도 확실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 만나게 될 텐데요. 아주 새롭지는 않을 거니까 표현과 단어들, 어떤 애들이 또 짝꿍으로 혹은 반의어로 묶여져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도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political systems, 정치 체제에 관련된 단어들, 표현들입니다. 정치? 나 잘 모르는데? 맞아요. 우리 다 알 필요는 없고 관련된 정치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정치랑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 아,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다. 아, 이거?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놓은 어휘집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맥락을 제공하는 좋은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볼게요. 첫 번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는 political 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politics, S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데 이 S는 복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죠. 정치학이라는 의미의 학문명에 이렇게 S를 붙입니다. 이런 단어가 뭐가 있지? 수학이라는 단어가 뭐야? 그렇지, mathematics라는 단어도 S가 붙어요. 경제학은 뭐예요? 그렇지, economics. 이것도 S가 붙죠. politics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학이라는 단어죠. politician이라고 하면 끝에 IAN으로 끝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형용사 형태어에는 political

정치란 단어가 무슨 뜻? 정치적인, 정치와 관련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관련된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y are facing.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시제를 썼어요. 어디에 직면하고 있어? Crisis. 무슨 뜻이지? 그렇지, 위기라는 뜻입니다.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는요, 어디를 위협하는, 무엇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위기냐? Our community,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치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Political이라는 단어 많이 어렵지는 않죠? Politician, politics라는 단어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단어 갈까? 예, 두 번째 단어는 state라는 단어입니다. 오, 의미가 명사가 세 개의 의미나 있어요. 그죠? 의미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단어를 언제 많이 들어보느냐? 자, 우리 United States, 미국을 이야기할 때 states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때 state가 주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주가 모여서 이루어진 국가라는 의미였겠죠? 자, 여기 state가 1번 의미에 보시면 국가, 정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가라는 단어, nation이라는 단어랑 유의어구나라고 챙겨두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명사의 의미로는 상태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이런 생각 들죠. state가 사실은 골고루 많이 이세 가지 의미가 좀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이때 상태일 때는 바로 condition이라는 단어랑 유의어다. 이렇게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쌤? 네. 얘가 진술하다, 말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이 경우에는 statement, ment를 붙이면 진술이라는 의미로 명사도 된다 라는 것도 살짝쿵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role. 이 단어 쉽죠? 자, 얘는 무슨 의미? 기본적으로는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명사의 의미로는 규칙이라는 뜻이 있죠.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에도 맞춰서 명사의 의미로도 통치나 지배라는 의미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통치하다, 지배하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government의 govern이라는 단어입니다. 뒤에서 나올 텐데요. govern이라는 단어도 지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자, 여기다 rule에다가 r. 사실은 ER로 끝나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고요. 얘가 통치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다음 as a rule이라는 표현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이것까지 챙겨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어 갑니다. order. Order. 아, 오늘 되게 한 단어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단어일수록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그냥 정말 많이 안 나오는 단어의 의미라면 선생님이 뭐 요거는 일단 이 단어의 의미 먼저 알아두세요라고 할 텐데 이 order라는 단어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다채롭게 많이 쓰입니다. 골고루 많이 쓰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질서. 순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서라는 의미, 뭐 우리가 질서대로의 그런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순서라는 뜻,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의미의 명사의 의미도 있고, 얘가 동사로 쓰일 때는 명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는 주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시면,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주문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제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에, 그때 order라는 단어는 어떤 상품이나 혹은 음식 따위를 주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rder가 질서의 의미일 때, 무질서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죠? 그럴 경우에는 this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disorder라고 하면 무질서라는 뜻이 되겠고요. 순서라는 의미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equence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 조금 어렵죠? 근데 얘가 고등학교에 좀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령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유의어로 command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Laws are necessary. 법은요, 필요해요. 왜? To maintain social order. 그렇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Social order. 사회 질서. 맥락에 맞춰서 이세 가지의 명사로 쓰였을 때는 세 가지의 의미에 맥락에 맞춰서 의미를 갖다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순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가 잘 맞겠고, 사회적인 명령보다 사회적인 질서가

잘이 맥락상으로는 적절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질서를 유지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음용 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 사회에서는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법이 필요해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in order to라는 표현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많이 나온다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어 표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out of order라고 하면 질서나 어떤 순서에서 빠져나간다. 원래 자판기가 되게 잘 됐다가 그 질서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건 바로 뭘까? 작동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broken, 고장난의 의미를 가진 표현이 되겠습니다. out of order까지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완벽할 것 같아. 자, 이제 다섯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unite라는 단어예요. 선생님이 앞에서요, uni가 들어가면 uniform, 처럼 아니면 유니크라는 단어처럼 유니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더라. 그렇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유나이트 동사거든요. 하나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의미일까? 그렇지. 하나로 만든다는 건 여러 개체나 여러 사람들을 통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단결하다라는 의미도 발전해서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통합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단결하다라는 의미까지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반대말은 뭐겠어? 통합하는 거에 반대는, 야, 나눠! 나누다라는 의미의 divide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separate라는 단어도 역시 분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union이라는 단어, 연합. 특히 노동조합을 많이 가리킵니다. unity라고 하면 통합하다의 정식 명사 형태야. 그래서 통합이라는 뜻이에요. United Nations라고 하면 우리가 UN이라고 부르는 기구 있죠. UN 혹은 국제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예문 갑니다. The two parties, 두 정당은요, are probably going to unite next year. 내년에 아마도 뭐할 거예요? 아마도 통합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어, reform이란 단어예요. 얘는 여러분들 form이라는 게 형태, 형성하다, 만들다, 명사동사 다 되는 단어지. 여기다 re, ag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re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형성하다. 즉, 얘는 뭐냐? 개혁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말고 다시 형태를 만들자. 이게 바로 뭐겠어? 기존에 있었던 거좀 개혁하자, 개선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개혁하다, 개선하다라는 의미예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요거 많이 나오죠. improve라는 동사입니다. improve라는 동사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명사로도 쓰여. 그래서 개혁, 개선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reformer, er 붙이면 사람이 될 테니 개혁가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정부가요, 뭐 하지 않을 거예요? Reform the law. 그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법을 개혁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 prohibit. prohibit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prohibit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얘는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ban! 얘도 금지하다. 왠지 딱 금지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ban! 이라는 단어. 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다, 금하다. forbid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마의 반대는 뭐야? 허락해. 해도 돼. 이게 되겠죠. allow라는 동사, 허용하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이 permit이라는 동사도 많이 나오고, 뒤에서도 한번더 다뤄집니다. permit라는 동사는 얘도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prohibition. iou를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요. 자, 요 표현 주목해서 별표 칩니다. prohibit a from b.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때 from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 from이니까 다음에 동명사인 ing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 from이라는 전치사랑 같이 쓰이는 동일한 형태가 바로 keep이라는 동사입니다. keep from ing, keep a from ing. 이렇게 이야기하면 a가 b야, ing 이하를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거입니다. 사실 여기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stop, 하지 못하게 중지시키다라는 stop이라는 동사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수거고요. 골고루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챙겨드립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t is necessary. 뭐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뭐? Prohibit fishing and swimming in this river. 이 강에서는요, 낚시하고 수영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to 가져진 조어구문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따라갑니다. territory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지역이나 영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의 지역, 영토를 나타낼 때 territory.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region. 이것도 지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죠. 그다음 영역이나 구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 경우에는 area라는 단어랑 비슷하다. territorial 끝에 ial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듭니다. 영토에라는 단어예요. 예문 갈까? 자, this island, 이 섬은요, has been, 뭐가 되어져 왔지? A British territory, 뭐가?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 완료를 우리말의 시제에서는 현재 완료라는 시제가 없거든요.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고, 뭐뭐였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영국령이었어요.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territory, 영토라는 의미로 쓰인 바로 문장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단어. 네, settle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settl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은 처음에 이 단어의 의미를 배울 때 얘가 정착하다라는 의미로 배웠어요. 막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다 이런 의미로 쓰일 때 settle이라는 두 번째 의미를 먼저 배웠거든요. 근데 얘가 수능이나 많은 지문에서는 사실 정착한다는 의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서 얘는 문제를 해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 문제 따위를 해결하다라는 의미여서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resolv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얘도 해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자, settlement, ment 붙이면 합의나 해결, settle down이라고 하면 편안하게 앉다, 편히 앉다, 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문 갑니다. 자, fortunately, 다행히도요, we were able to, 우리는 할수 있었습니다. settle the argument peacefully. 평화롭게 우리의 논쟁을 settle, 정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게 어색하죠? 어떻게 해결하면 자연스러워요? 어떻게 해석하면? 그치. 해결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지.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두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적절한 의미를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settle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정착하다. 나머지 하나는 해결하다. 해결하다는 의미를 먼저 알아두는 게 좋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다음 단어 갑니다. 열 번째 단어, declare. declare라는 단어고요. 얘는 선언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왜 방송국에서 특히 이렇게 막 뉴스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쇼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를 announcer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announcer는 announce에다가 사람의 표현을 붙인 겁니다. announce가 사실 그냥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announcer는 원래 얘가 말하다 혹은 공표하다. 그냥 말이 아니라 어떤 걸 발표하다나 공표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nnounce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와 비슷한 게 지금 declare,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되겠고요. declaration, 명사 형태, ation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예문 보시면은요. The UN, 아까 우리 United Nations 배웠잖아요. 그죠? 그 UN입니다. UN은요, 뭐할 거예요? declare, 선언할 겁니다. 뭐를요? A state of emergency. 요때 state는 무슨 뜻일까? 비상의 상황. 비상사태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떻단 상황, condition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state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예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갑니다. 자, nationalism. 우리 앞에서 국가라는 단어에 state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nation이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국가라는 뜻인데, 여기다 nation에다가 뭘 붙인 거야? 무슨 무슨 ism이라고 하면 무슨 무슨 주의라는 뜻입니다. nationalism, national이란 단어가 국가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nationalism이라고 하면 국가만 우리 국가가 최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라는 뜻과 그리고 뭐야? 우리 국가가 최고, 애국심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patriotism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nation 국가, nationalist 민족주의자, nationality라고 하면 국적. 우리의 국적,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할 때 nationality라는 단어가 국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단어. 자, capitalism. 여러분들 capital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뭐 우리나라의 capital은 Seoul이죠. 예, 수도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이 있냐면 예,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본금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돈의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capital이란 단어가
capital letter라고 하면 대문자라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미가 세 가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은 수능 지문에서는 얘가 자본금이라는 돈의 개념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 ism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주의, capitalism 이란 단어예요. capitalism, 자본주의는요, encourages, encourage, 고무시키다, 복두두다, 장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요? 뭘 장려해요? Competition, 경쟁을 장려합니다. 누구 가운데, 누구 사이에? Among businesses. Businesses가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기업들 간의 경쟁을 장려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자본주의는 경쟁을 장려한다. 이렇게 말이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째 단어, socialism. Socialism. 이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capitalism과 약간 상대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이런 주의가 되겠죠? 이념입니다. 예, socialism은 social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이란 뜻이니까 얘는 무슨 주의겠어? 그렇지. 사회주의겠지. 그래서 소셜리즘은 사회주의라고 해석이 됩니다.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소셜리스트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사회주의자. Supporters of socialism.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Often emphasize. 자, 종종 강조합니다. 뭘 강조해요? Equality and public welfare. Equality, 평등과 그리고 public welfare, 공공복지를 강조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 동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 똑같이 이런 평등과 공공복지 강조하는 소셜리즘이라는 단어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 커뮤니즘. 소셜리즘과 커뮤니즘은 좀 다르죠. 그죠? 예, 커뮤니즘은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소셜리스트처럼 IST를 붙여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는 커뮤니스트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라고 하면 공동체. 이 단어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회주의랑 공동체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단체, 하나의 집단을 공동체, community라는 단어. 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이 됐구나. 요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단어. 네. democracy, democracy. 이 단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의미는 뭐? 그렇지. 민주주의입니다. 사실 이 데모라는 이 표현이요. 사람, 인구,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peopl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mocracy라고 하면 민주주의, 민주국가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mocrat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자. 이번에는 IST를 안 붙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democrat이라고 하면 민주주의자. 사람을 나타내요. democratic, 민주주의라는 뜻이에요. I believe that. 저는 대디아를 믿어요. democracy, 민주주의가요. is the key. 핵심이라는 거, 열쇠라고요. 뭐에 대한 핵심이에요? To creating diverse opportunities. Diverse라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데요. Diverse or diverse. 둘다 발음 괜찮습니다. 얘는 다양한이라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빈출 단어. 다양한 기회를 만든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민주주의. 많은 사람들이 동등하게, 많은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이 디모크라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16번째, liberty라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 단어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지, 자유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freedom이라는 단어랑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 liberty는 독립이나 해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식민지 시대였다가 자유를 갖는다. 이게 바로 뭐겠어? 오, 독립, 해방. 이렇게 관련된 단어입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연장으로, 연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맥락상으로 확대돼서 이 의미까지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독립이라는 단어가 independence라는 단어가 있죠. dependence가 의지, 의존이라는 뜻이니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존의 반대말로 in을 붙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Let's fight for. 자, 싸우자. 투쟁하자. 뭘 위해서? Our liberty.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together. 함께 투쟁하자. 싸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liberal이란 단어가 형용사의 의미로 자유 민주적인 혹은 진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왜 미국에 가면 뉴욕에 특히 이 심볼 중에 하나죠. 뉴욕을 상징하는 The Statue of Liberty라고 하면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Liberty, 자유라는 단어 챙겨두시고요. 17번째 단어 갑니다. dictator라는 단어요. 원래 dictate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얘가 dictate가 말하다, 지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딕테이션이라고 하면 말로 듣는 걸 쓰는 걸 딕테이션, 받아쓰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딕테이트라는 단어는 지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받아쓰게 하다라는 뜻도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있고요. 그러면 지시하는 사람이 바로 딕테이터.

하는데요. 이데올로기, 신념이나 이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ideology, 이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말로도 이데올로기, ideological이라고 하면 형용사의 의미로 이념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품사,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We must look beyond. 우리는 무엇을 넘어서, 뭐뭐 이면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이면? ideology to find solutions.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이념 너머를 봐야 돼요. 너무 이념에 갇혀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다음 단어, 20번째 단어입니다. Federal이라는 단어예요. 얘는 연방제, 연방정부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Federal이라는 단어. 그래서 Federal Government, 그치?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Federal Government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연방정부 이렇게 많이 쓰이고요. Federation, 연합이나 연방. My mom works for 저희 어머니는 일하셔요. 어디에서 일한다? 라는 표현을 work for.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명이 나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를 위해서 일한다. 즉, 연방정부에서 일하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Federal Government도 알아두지만, Federal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지만, 어디에서 일하다? 라고 이야기할 때 work in이 아닙니다. work for 라는 표현을 쓴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21번째. 자, parliament라는 단어고요. 얘는 의회, 국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parliament라는 단어. 그래서 뭐, 이 의회가 있거나 국회가 있는 그런 국가들에 관련된, 정치 관련된 어떤 그 기사문 혹은 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parliament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congress 그리고 assembly라는 단어예요. assemble이라는 동사가 원래 얘가 조립하다,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 국가의 국민들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의회나 국회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Parliament, Congress, Assembly 이렇게 세 개의 단어를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Minister라는 단어예요. 일단 요거는 사람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강요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무슨 Prime Minister 이렇게, 그래서 Minister라는 단어가 장관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에서는 성직자나 목자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가 되겠어요. 자, 장관이나 강요라는 의미일 때는 secretary라는 단어랑 비슷한 단어가 되겠고요. priest라는 단어도 성직자,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 신부님을 이제 priest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minister, 목사라는 뜻이나 priest 아니면 신부님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의미, 이런 성직자의 의미로 같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돼요. ministry라고 하면 정부의 부처. 그래서 어떤 정부의 그 부서, 부처를 이야기할 때 ministr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ime Minister,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국무총리를 이렇게 가리킨다. 그래서 장관의 의미를 일단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23번째. Cabinet. 우리말로도 캐비넷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관하는 장소, 캐비넷 이렇게 만들어서 생각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되는데요. 캐비넷은 곧 보관장이 되겠죠. 근데 얘가 그냥 우리가 지금 정치 파트잖아요. 정치랑 관련된 단어의 의미니까 얘를 어떤 의미로? 정부의 내각이라는 의미로 챙겨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캐비넷이 보관장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치 용어인 내각으로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edicine Cabinet이라고 하면 이때는 보관장이 되겠죠. 약을 넣는 약물 수납판, 수납선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네, 24번째. legislate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지가 들어가면 여러분 law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law, 법에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legislation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입법 혹은 법률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 입법이라는 게 법을 이제 만들고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의 제정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가볼까요? They will legislate. 그들은요, 법을 만들 거예요.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자, 무엇을 막기 위해서가 되겠죠? 무엇을 막는 법률을 제정할 거냐? Against crime, 법률을 막기 위해서요. 근데 이 법률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요. Crime이란 단어가 범죄라는 뜻이니까. 근데 이 범죄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To protect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막는 법률을 제정할 겁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Legislate란 단어는 동사 여러분, 법률을 제정하다라는 의미, 입법이라는 명사는 바로 legislation이라는 명사라는 것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25번째 단어는 좀 평이한

단어로 들어왔습니다. convey라는 동사고요. 얘는 원래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얘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르다 운반하다가 물리적인,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말을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한다, 말로써 표현한다, 전달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전달하다. 그래서 보통은 말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이 쓸 수가 있다. 맥락상을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을 전달하다. 혹은 나르다 운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말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다라는 의미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컨베이어 벨트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왜 특히 급식할 때다 먹고 나서 그 음식을 갖다 놓는 그때 그릇들이 이렇게 쭉 컨베이어 벨트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받아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때 이렇게 움직이고 나르는 선만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6번째, decline. 자, 이 단어 중요합니다. 자, 일단 decline의 이 d는요, down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down, 아래로. 즉, 아래로 줄어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줄어들다. 그럼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뭐가 있겠어요? decrease가 있겠죠? 줄이다, 감소하다. decrease라는 단어, 줄어들다. 반대는 당연히 increase라는 단어가 같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이거 할래라고 했는데, down, 아래로 놨대요. 거절하다, 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refuse. 얘도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반대는 그럼 뭐야? 거절의 반대는 accept. 받아들이다, 수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어랑 반의어 각각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감소라는 뜻의 명사도 돼요. 자, 줄어들다라는, 감소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고, 명사로도 쓰인다. 그래서 얘는 감소, 하락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이렇게 그냥 명사, 동사 다 쓰여. 품사가 두 가지 이상으로 쓰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27번째 단어, the fit. Defeat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얘가 패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패배시킨다라는 게 뭐야? 우리 팀이 그 팀을 패배시켰어요라는 게 이겼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의미가 되겠고요. 얘는 bit, conquer라는 단어의 의미와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bit이라는 단어도 원래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죠? 자, we bit the team. 우리가 그 팀을 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때렸습니다가 아니라 그땐 이기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 bit이라는 단어도 원래 1차적인 의미에서 맥락상으로 쓰임상으로 발전해서 이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quer라는 동사는 원래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한 나라가. 그러면 그 나라가 이겨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nquer라는 단어가 bit이라는, defeat이라는 단어나 bit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is army, 그의 군대는요, defeated. 어떻게 했다? 패배하다가 아니라 패배시켰다예요. 패배시켰어요. The rebels in the battle. 전투에서 rebel이라는 단어가 뭐죠? 그렇지. 반군이라는 뜻이요. 반란군. 반란군을, 패배시켰습니다. 이겼어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Defeat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28번째, chairman.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야말로 무게감을 가지고 의자에 딱 앉아 있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어떤 장을 가리키는 의장이란 의미랑 그리고 위원회 등의 어떤 대표를 하는 회장이란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복수형은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 man, 단수형. 그리고 복수형은 man, men으로 모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hairman.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철자상으로는 모음이 바뀐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president라는 단어 앞에서 나왔죠. 얘는 무슨 뜻이었지? 그치, 대통령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그 모임이나 혹은 조직에 있어서의 president라고 하면 회장이라는 의미, 장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ir라는 단어가 의자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의 의미로 의장을 맡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9번째 단어입니다. run 4. run은 달리다지만 얘가 출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특히 for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려서요. She will run for mayor. 그녀는 어디에 출마할 거예요? mayor, 시장에 출마할 겁니다. again, 다시요.
모임에도 불구하고 she didn't win the last election. 그녀가 지난 선거에는 우승하지 못했어요. 이기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시장 선거에 출마할 겁니다. 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candidate 이란 단어가 후보자 관련된 단어죠. election 이란 단어가 선거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어예요. take over. take over. 원래 take가 가져가다라는 뜻이죠. take over. 위에 걸싹 쓸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일까? 장악하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구의 일을 인계받다. 누군가가 일을 주면 그걸 take over, 가져간다, 인계받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얘를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붙여버리면 명사가 돼요. 인수나 장악. 장악하다, 인계, 인수하다, 인계받다, 인수하다라는 의미의 명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ake over the job, 그 일을 맡다라는 뜻이에요. The army, 군대는요, try to take over the radio station, 방송국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문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데일리 프랙티스로 들어왔습니다. A1 파트는 맥락상으로 더 적절한 단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죠. 자, 봤더니 liberty, 우리가 배웠던 자유라는 단어. 비참의 의미라는 그렇지, freedom이라는 단어입니다. library, 완전 의미의 단어, 다른 의미의 단어죠. 얘는 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단어일까? 자, 무언가는요, is another word, 다른 단어입니다. 뭐에 대한? For personal freedom, 개인적인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에요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전 체크했잖아요. 그치? Liberty라는 단어 앞에 있는 단어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Factory, 공장. Territory, 끝에 ORI로 비슷한 발음이다. 얘는 영토라는 의미입니다. 봤더니 앞에 있는 이것이 is an area of land, 땅의 한 영역이에요. 어떤 땅? That belongs to a country. 한 국가에 belongs to, 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국가에 속하는 땅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라고 하지? 그치, 영토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어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When you settle or select an argument, 일단 argument를 select한다, 선택한다? 좀 어색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 you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자, 문제를 뭐할 때? settle. 해결할 때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파트 갑니다. 두 단어의 관계 한번 볼게요. Prohibit, ban 이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죠. 그죠? 자,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의 비슷한 단어였습니다. Govern 이라는 단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 그렇지, rule 이란 단어죠. RUL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Decline, increase. 감소시키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increase, 증가하다. 얘는 반의 관계다. 그죠? 그러니까 disorder, 여기서 this만 빼면 됐던 것 같은데요. 무질서라는 단어와 질서라는 단어의 order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의미가 질서도 있었고, 순서도 있었고, 명령도 있었죠. 그리고 주문하다, 명령하다의 의미도 있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capitalist. capital이라는 단어에 ist를 붙였습니다. 자본주의자. capitalism, 자본주의. socialist, 사회주의자. 그러면, 그렇지. 사회주의라는 socialism이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작으로 마무리 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에서 영작이 안돼 있는 파트를 한번 찾아보니, 이렇게 선생님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영작이 안돼 있더라고. 지금 보니, 주어진 문장에 주어는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동사가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need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해요. 당신은 필요합니다. You need가 먼저 와야 되겠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 need to 부정사를 쓰죠. to 부정사니까 다음에 동사 원형 convey, 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vey를 골라줍니다. 뭐할 필요가 있어?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convey의 목적어인 thoughts를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생각이에요? Your thought이라고 해서 얘가 4번, 그리고 얘가 5번, 4 다시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오는 게 thoughts라고 보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You need to convey your thoughts clearly to others.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에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샌디는 이번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자, 그러면 출마하다라는 표현이 뭐지? Run for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샌디는 결심했어요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decided.
그다음 뭐뭐 하기로 결심했다. 역시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run,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어디에? 시장 선거에 이렇게 시장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거니까 mayor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넣어.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decide to 부정사 쓰고 동사 원형 쓰고 그다음에 for mayor라는 표현까지 넣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훌륭합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자랑스러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그렇지 오늘의 리뷰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공부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런 기출로 영문법 중학교 1학년 오늘 67강이고요. 우리 점점 더 완강을 향해 가까이 달려갑니다. 오늘도 힘내셔야 돼요. 자, 오늘은 남아있는 두 개의 유닛 내용 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는 because와 if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ecause 같은 경우에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의미는 그래요.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전달해줍니다. 자, 이 문 보니까 she take a taxi. 그녀가 택시를 탔다. 왜 그랬던 거예요? Because it rained. 비가 왔기 때문에. Because 다음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 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if는 만약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절과 절을 연결해 주지요. 자, 예문 보니까 She will take a taxi. 그녀가 택시를 탈 것이다. If it rains. 만약에 비가 온다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나타내 주고 있고요. Because나 if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앞쪽에 나와줄 때는 또 다른 절이 나와주기 전에 콤마를 찍어주게 되고요. 반면에 because나 if가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 뒤쪽에 보일 때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예문처럼 콤마를 찍어주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 잡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정말 중요했던 내용이었고요. 우리 봤던 문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너는 너의 숙제를 해야 한다. Before your mom comes back. 너의 엄마가 돌아오시기 전에. 너의 엄마가 아직 돌아오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오시게 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before가 이끌어주는 주어동사, 절이 여러분들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의미를 나타내는 거 바로 현재 시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 will come이 오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조건의 부사절 if가 이끌어주는 절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if가 조건을 나타낼 때 우리가 문법 용어로는 if가 이끌어주는 절을 조건의 부사절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간의 부사절과 동일하게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우리 will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it rains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I will play computer games at home. 나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할 것이다 라는 예문입니다. 그런데 자, if 다음에 나와준 내용이 대놓고 내일 일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 내일 일이니까 rains가 아니라 will rain 이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써주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왜? if가 만약 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if가 이끌어주는 절 주어동사분의 동사가 미래의입니다. 하더라도 뭘로? 그래요. 현재체로, 현재형으로 미래의미를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날씨를 얘기할 때 우리 해석되지 않는 비인칭 주어 it 나와주고요. rain이 비가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되고 있는데 어쨌든 주어에 맞게 그렇죠. 현재형으로 rains가 문법적으로 맞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하지만 근데 보세요. if가 절과 절을 연결해 주잖아. 그러니까 if가 이끌어준 절이 앞쪽에 나와준다면 뒤에 또 다른 절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야. 여기는 뒤쪽에 나와준 절. 미래 의미니까 여기는 will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will이 나와줘야 되는 거야. 왜? 내일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맞지, 여러분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if가 이끌어주는 절에서는 그래요. 조건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준다. 반드시 핵심 포인트로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ecause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지요. 우리 교육 과정에 as나 since도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다루어집니다. 보통은 중학교 2학년 때나 중3 때 공부하는 내용이고요. 어쨌든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렇지요. 절이 나와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미 공부했던 대로 because of는 그렇지요. 전치사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조동사가 나오지 못하고요. 명사나 대명사 또는 동명사가 나와줘야 되겠죠. 예문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도로들이 미끄러웠다 로 얘기하는데 왜 그랬던 거예요? Because it snowed. 눈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because나 as나 since가 나와주게 되면 뒤에는 조동사가 보여야 되는 거야. 이유를 나타낼 때인데 얘네는 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조동사가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자, 두 번째 문 보게 되면 결국에는 같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뒤에가 the snow, 눈 이렇게 여러분들 명사가 나와줬죠. 이때는 because나 as나 since가 나와줄 수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야. 왜? 뒤에 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조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미 공부했던 대로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전치사로 활용되고 있는 예문이다라는 거 우리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점 이미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A번 문제는 빈칸에 because와 if 중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주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정답 뭘까요? 자, 빈칸 나와주고 I was very late. 내가 매우 늦었다. 그리고 I took a taxi. 내가 택시를 탔다. 내가 택시를 탄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내가 매우 늦었기 때문에. because가 정답으로 자연스럽겠네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합니다. 2번은요, 빈칸 나와주고 it rains. 그리고 we will not go camping tomorrow. 정답은 그렇죠. if가 정답이 되겠고요. 만약 비가 온다면 우리는 내일 캠핑하러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will이 왔지만 여기는 will rain이 아니라 rains 동사의 현재형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if가 정답인 것도 확인해 줘야 되지만 다시 한번 if가 이끌어주는 조건의 부사절 동사가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will 동사 원형이 아니라 우리 현재형,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또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will rain이 아니라 rains가 맞는 거죠. 3번 볼까요? She's healthy. 그녀는 건강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 보이네요. 뒤에는 그녀가 조깅한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마다. 자, 우리가 조깅한다라고 얘기할 때 동사는요. 바로 동사원형 jog. 이 동사를 활용해 주는데요.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준 겁니다. 자, 그녀가 건강한 이유가 뭐 때문인가요? 그래요.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해마다 조깅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겠죠? 바로 because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빈칸 나와주고, I meet her. 그 다음에, 미리 보이지요? I will give a birthday present to her. 내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것이다. 정답은 맞아요. if가 정답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내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것이다. 역시 여러분들, 자, 우리 5번 문제, if가 정답인데요. 2번과 마찬가지로 if가 이끌어주는 절의 내용이 미래 일을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내가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줄 것이다. 만나게 되는 것도 만나게 되면 미래의 일. 그리고 그녀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 것도 미래 일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는 will이 사용되는 거 맞지만 if가 들어간 문장 우리 이 절에서는 그래요. will meet 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왜? if가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if가 이끌어주는 주어 동사 이 부분에 이 동사가 여러분들 미래 의미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 현재형, 현재 시제로 미래 의미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will meet이 아닌 meet 이 형태가 맞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He was tired. 그가 피곤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준 내용은 He didn't go to the party last night. 그가 어젯밤에 파티에 가지 않았다. 왜?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because가 정답이 되겠네요. Because he was tired.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어젯밤에 파티에 가지 않았다. 6번에 우리 because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진 B번 문제는요. 두 문장을 알맞은 접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1번 보니까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is winter, 겨울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I like skiing, 나는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죠. 내가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이다.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겠죠. 빈칸에 because I like skiing. 됐죠? 3번 문제 볼까요? I like, 나는 좋아한다. 누구를? 나의 영어쌤을 바람직한 이분이네요. 그 다음에 he's kind, 그는 친절하다. 역시 because를 이용하는 것이 교재활동 정답이 되겠고요. 나의 영어쌤이 친절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한다. 이 내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빈칸에는 because my English teacher is kind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like him 이런 식으로 문장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4번 볼까요? I was very busy today. 나는 오늘 매우 바빴다. I couldn't have lunch.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내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요? 내가 오늘 매우 바빴기 때문에. 역시 because를 활용해 줍니다. Because I was very busy today. 이런 식으로 1번과 3번과 4번 전부 다 because를 활용하는 문장이었고요. 자, 우리 if가 들어간 문장은 내신 기출 문제를 통해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에 try on 이란 표현이 보이지요? 뭐뭐를 입어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 치마를 입어봐도 되나요? 캔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I will buy the skirt. 내가 그 치마를 구입할 것이다. if가 보이고 여러분들, fit 이란 단어가 모양, 뭐 크기가 맞다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여기는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맞는다면 그 치마를 구입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아직 안 입어본 거지요. 치마를 입어보고 맞게 되면 미래의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줬는데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거지요. 왜 그럴까요?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if가 이끌어주는 절의 동사가 미래의 의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로 그렇지요? 현재형, 현재 시제로 미래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약속을 꼭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will fit 이게 아니라 fits 우리 현재형 it에 맞게 s를 붙여준 형태가 바로 올바른 형태가 되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였고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문장을 괄호 안에 접속사를 사용하여 한 문장 써주는 건데요. 1번 보니까 그들이 그 강에서 수영하지 않았다. The water was cold. 물이 차가웠다. 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우리 because를 이용한 문장으로 완성해 주는 겁니다. 자, 물이 차가웠기 때문에

때문에 그들이 그 강에서 수영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빈칸에 그렇죠. Because the water was cold.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봅니다. You meet her. 네가 그녀를 만난다. 그녀에게 이 편지를 줘. Give her this letter. 여기 요번에는 if를 이용해 줍니다. 그러니까 give her this letter if you meet her.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고요. 3번 볼까요? 그녀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 It wa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이었다. 자, 비가 올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우산을 가지고 갔다. 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She took an umbrella because it was going to rain. 4번 볼게요. My uncle can't buy the car. 나의 삼촌은 그 차를 구입할 수가 없다. 그것이 너무 비싸다. 아, 그 차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의 삼촌이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Because the car is too expensive.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요. 나의 삼촌이 can buy it. 그것을 구입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됐네요. 5번 볼까요? 밖에 날씨가 좋다라는 문장이 나와주고요. I will go swimming. 나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아, if를 이용하니까 만약에 밖에 날씨가 좋다면 나는 수영하러 갈 것이다. I will go swimming 다음에 if가 이끌어주는 절이 뒤쪽에 보이는 겁니다. If it is nice outside. 바로 빈칸에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에 대시 접속사로 나와주는데요. 사실 대 같은 경우에 이미 공부했던 대로 저것 또는 저 사람. 그리고 우리 명사 앞에 나와줄 때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저란 의미를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that book 하게 되면 저 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that은요, 이런 저거, 저 사람, 저의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 대시 저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다는 것, 뭐뭐라는 것. 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면서 대시 이끌어주는 절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시 이렇게 뭐뭐 하다는 것,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나와줄 때 대시 이끌어주는 절의 특징이 있는데요. that 다음에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He gets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난다. 이거 여러분들 문장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절이죠. 이런 걸 우리가 완전한 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대시 이렇게 접속사로 뭐뭐 하다는 것 이런 식의 의미로 대시 끌어주는 절이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 역할할 때 대시 끌어주는 절의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주어동사가 들어가 있는 완전한 절이 연결이 된다는 거야. 좀 전에 봤던 대로 그가 늦게 일어난다. 이 내용을요, 여러분들. 자, 지금 대수로 연결시켜주면서 대시 끌어주는 절이 그러네요.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와줍니다. is unbelievable. unbelievable. 믿기 어려운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가 늦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대시 끌어주는 절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되고요. 자, 대절은요, 3인칭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받아주는 우리 비동사 현재형, is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것이 이렇게 대절이 대시 끄는 절,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물론 이렇게 써주는 거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영어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우리 앞쪽에 투부 정사를 공부할 때 투부 정사가 이끌어준 부분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때 물론 그대로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투부 정사를 보통은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 활용해 주는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영어의 가주어는 it 하나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시 이끌어주는 절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보통은 자, 대시 이끄는 절 문장 뒤쪽으로 보내버리고 그 중요한 주어 자리 비워둘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 it을 활용해 준다라는 것도 기억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좀 전에 봤던 예문 물론 이렇게 써주는 것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지만 더 좋은 구조의 문장은요, it is unbelievable.

that he gets up late. 이런 식으로 대시 끌어주는 절이 문장 뒤쪽에 보이게 됐고요.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이시 나와주는 문장이 훨씬 더 좋은 구조의 문장이 된다라는 거. 이때 is는요,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가 되겠고요. 대시, 비록 뒤로 밀려나긴 하지만, 대시 끌어주는 절 우리 진짜 주어 역할은 진주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우리, 자, 목적어 별표 들어갑니다. 대시 끌어준 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건 보니까, no one knows. 아무도 모른다. 뭐를? 자, 우리 노란 동사, 지금 현재형으로 S를 붙여 나타났는데요. 어쨌든, 뒤에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끌어주는 절이 나와준 거죠. 아무도 모른다. 뭘 모르는 거야? 그가 늦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교재 대세에 괄호가 쳐져 있죠. 이게 뭐냐? 자, 목적어 대절에 대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써주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No one knows he gets up late.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시 끌어주는 절을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우리 교육 과정에 많이 나와준 동사가 think, 생각하다, know, 알다, say, 말하다, believe, 믿다, hear, 듣다, hope, 희망하다, 바라다. 이런 동사들이 여러분들,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로 많이 다뤄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은 the truth is, 진실은 이다. 진실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요. 근데 그 보호 자리에 대시 끌어주는 절이 나와준 거야. 자, 진실은 이다. 뭐예요? 그가 늦게 일어난다는 것. 이런 식으로, 아, 대시 끌어준 절이 또 보호 역할하기도 한다라는 거, 우리 예문 통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우리 1학년 때는 대시 끄는 절이 목적어 자리에 나와주는 거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분의 역할이 주어이면 S를 써주고요. 보이면 C, 그리고 목적어면 O라고 써주는 문제예요. 1번 보니까 그래요. 대시 끄는 절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 보이지요. 그가 너를 좋아하는 것이 is certain, 확실하다라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문장의 주어 역할이니까 우리 S가 정답 되겠고요. 2번 볼까요? The problem is. 문제는 이다. 문제가 뭔데요? 보충 설명해 주는 보호를 필요로 하지요. 보호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나와주는 거야.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 하루 그게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거야. 조동사 보이고 여러분들, 보호 자리에 대절이 나와준 거지요? 3번 볼까요? I didn't know. 나 몰랐다. 뭐를? 노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이끌어주는 절이 보입니다. 그녀가 어제 결석했다라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5가 정답 되겠고요. 4번 볼까요? The fact is. 사실은 이다. 사실이 뭔데요? 보충 설명해 준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그 보호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보이죠? That we don't have enough money. 우리가 충분한 돈이 없다라는 것. 됐죠? C가 정답 되겠고요.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 거지요? 자, 생각하는 내용이 바로 think란 동사의 목적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너가 이 가방을 매우 많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동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5가 정답 되겠고, 6번은 주어 자리 is 보이지요. 그런데 문장 뒤쪽에 대시 끌어주는 절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요. is은 가짜 주어가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 대시 끌어주는 절을 주어 자리에 넣어서 우리 해석해 보는 거죠. 그녀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이 is true, 사실이다. 너무나 자연스럽지요. 그렇다면 is은 가짜 주어, 가주어가 되겠고요. 대시 끌어주는 절이 진짜 주어 역할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주어니까 그렇죠. S가 정답이에요. 7번 봅니다. Do you believe? 너는 믿니? 뭐를?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나와준 거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너는 믿니? 바로 목적어니까 O가 정답 되겠고요. 8번.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는 거죠? think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자, 대시 끌어준 절이 나와줍니다. 지호가 창문을 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think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끌어주는 절이 보이고 있고요. 목적어 역할이니까 그렇죠? O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이어진 B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단어와 접속사 that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나는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일단 나는 생각한다. I think 나왔고요. 생각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think란 동사의 우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주는 거지요. 네가 최선을 다했다. You did your best. 이거를 그렇지요. that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 you did your best가 바로 1번의 정답 되겠고요. 됐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대로 대시 끌어주는 절의 특징. 그러네.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번 볼까요? 그가 제 시간에 여기 오지 못할 것은 확실하다. It is certain. It은 그렇죠.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결국 그가 제 시간에 여기 오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수로 연결되면서 문장의 주어 역할,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요, that he will not 또는 축약형도 가능하고요, won't be here in time 이런 식으로 됐지요. 자, 대시 끌어준 소리 바로 문장의 진짜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고, it은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가주어다라는 거예요. 3번, 나는 네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뭐를? 네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 You didn't make a mistake. 또는 You did not make a mistake. 하나의 문장 써주는 거 가능하죠,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노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통째로 넣어주는 겁니다. 뭘로 연결하는 거지요? 바로 대수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빈칸에 That you did not 또는 didn't make a mistake. 이런 식으로 정답 써주면 되겠고요. 노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I know that you did not 또는 didn't make a mistake. 바로 3번의 정답이었고. 자, 이어진 네 번째 문제는 사실은 그가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The fact is, 사실은 이다. 이번에는 보호 자리에 대시 이끄는 절이 나와주는 거지요. That he does not 또는 doesn't know the answer. 5번 볼게요. 김 선생님은 그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고 동의했다. Mr. Kim agreed. 자, 동의했는데 어떤 내용을 동의한 거예요? 그 시험이 매우 어려웠다. The exam was very difficult. 자,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통째로 들어가 주는 거죠. 뭘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대수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t the exam was very difficult. 바로 5번의 정답이에요. 6번. 셀리는 요가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정답 확인하고 설명드릴게요. 정답은요. That she was learning yoga. 이건데 우리말 의미를 보니까 요가를 배우고 있다. 뭐뭐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진행형이 나와준 이유가 뭐냐? 자, 이 내용은 그녀가 바로 누구? 셀리가 말한 내용이에요. 말한 것이 이미 과거가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요가를 배우고 있다 라고 해석이 되지만, 자, 말한 내용을 속히 들어가는 이 부분은요, 이미 말한 것이 과거가 됐기 때문에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아닌 과거 진행형을 활용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요, 나중에 우리 중3 때 시제 일치라는 내용으로 공부하게 될 거니까, 아, 이런 것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 풀고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1번에 주디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이번에는 hopes란 동사 다음에 대시 끌어주는 절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That she will be a famous movie star. 이런 식으로 뭐라고요? That she will be a famous movie star. 바로 1번의 정답 되겠고, 2번 가볼까요? 문제는 그녀의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계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다. 요번에는 보호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나와주는 거예요. 자, 우리 아파서 누워 있다로 얘기할 때 be ill and bad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거 정답은 that her father is ill and bad. 3번. 그는 네가 곧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가 바란다. 이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시 끄는 절이 나와줍니다. That you will come back soon. 4번. 제이슨은 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이슨이 알고 있대요. 뭐를? 네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빈칸에 then 나와주고요. You are waiting for him. 됐지요? That you are waiting for him. 바로 4번의 정답이었고요. 5번 갑니다. 그녀가
내일 떠나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우리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is이 보입니다. It is true 나와주고요. 진짜 주어 대시 끄는 처리의 문장 뒤쪽에 나와주는 문장이 되네요. That she will leave tomorrow. 바로 5번의 정답이었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좋은 소식은 여름방학이 오고 있다는 것이다.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이다. 뭐 여러분들? 여름방학이 오고 있다는 거. 대시 이끄는 처리 보호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That summer vacation is coming. 이런 식으로 정답 확인해 주면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까지 봤고요.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은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음 은혜쌤이 왔어요. 오늘도 역시 교재와 함께 즐겁게 공부할 마음가짐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우리는요, 교과서 내용 학습의 33번부터 44번 문제까지 함께 풀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잠시 떠올려 봐야죠. 다채로운 모습을 가진 사계절 어느 때고 오고 싶은 설악산을 다녀온 글의 종류 뭐였죠? 기행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기행문 마저 읽어보고 또 문제도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점 구치기 퀴즈 정답 확인해야겠죠.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는 글의 종류는 기행문이다. 생활문 아니고 기행문 맞나요? 정답은 O였습니다. 여정, 그쵸? 어느 어느 곳에 갔는지, 가본 곳, 그리고 견문, 여행에서 보고 들은 것, 감상, 그걸 통해서 느끼고 생각한 것, 이세 가지가 들어가야 기행문의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기행문을 배우면서요, 처음, 가운데, 끝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도 있거든요. 처음엔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 가운데는 이런 내용, 끝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이 느끼면서 글을 쭉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낱말풀이도 반드시 읽고, 아, 이 단어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면서 읽어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정이 나온다고 했었죠. 아, 이 친구가 여행을 할때 여기 갔다가 그다음 이 장소로 갔고 이 장소로 갔고 장소 이동하는 것에도 굉장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낱말 그리고 기행문의 특성 그리고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잘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어려울 것은 없으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그럼 우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42쪽을 펴주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수백 개의 까마득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단을 오르면 어디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그렇다고 중간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 거의 엉금엉금 기다시피 올라갔다. 왜 그렇게 됐어요? 까마득한 계단. 너무 계단이 많았나 봐요. 오르기 시작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린 거예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또 중간에 내려올 수도 없잖아요. 이미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엉금엉금 거북이처럼 천천히 기다시피 올라갔습니다. 처음 산을 오를 때 생겼던 겸손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몸이 너무 힘들면 이게 마음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렇죠? 자,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를 때 생겼던 겸손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 모두 뭐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라는 것도 확인해 보고요. 그 대신 오들오들 떨리는 다리 때문에 같이 떨리는 마음만 있었다. 처음에는 와, 겸손한 마음, 산은 이렇게 사람을 마다하지 않는구나. 이래서 내가

겸손한 마음이 드네라고 했었는데, 아, 너무 계단이 까마득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다리도 떨리고 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바뀌었대요. 그쵸? 자, 마음의 변화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울산바위 꼭대기에 도착을 했군요. 자, 흔들바위 지난 시간에 갔다 읽었는데, 이번에는 울산바위로 장소가 이동되었습니다. 생각보다 평평했다.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고, 대천봉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대천봉, 그리고 동해도 보였습니다. 이 두 군데는 정겨워 보였습니다. 품에 이렇게 안고 싶을 정도로. 계단을, 까마득한 계단을 올라가서 만난 곳이 울산바위 꼭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올라가서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느껴졌다, 그리고 정겨워 보였다, 이런 거 과거 시간 표현이고요. 모든 것이 발 밑에 있었다. 높게 올라갔으니까 그랬겠죠. 내가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느낌, 뭐예요? 감상. 높이가 950m나 된다고 하니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정말 이만큼 높이 올라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올라오는 동안 계속 흘러내리던 땀방울을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자, 힘들게 올라왔는데 나를 위로해준 거는 뭐예요? 자, 일단 올라와 보니까 멀리로 보이는 대청봉, 동해가 정겨워 보였고, 보이는 것도 굉장히 위로가 됐겠죠. 몸은 힘들었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땀이 흘렀는데, 시원한 바람이 씻어주었다. 이렇게까지 우리 내용을 보고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6문단입니다. 깊은 산과 넓은 바다를 구경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그만 내려가자고 재촉하는 소리에 다시 다리가 떨렸다.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려가야 할 시간이에요. 내려가는데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나오지 않을까요? 오를 때는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최선을 다한다. 언제요? 오를 때는. 이렇게 화살표도 한번 그려볼까요? 산을 올라갈 때는 내가 정상에 도착해야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그러나 내려갈 때는, 저 내려갈 때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자칫하면 발목을 삐는 등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 여기에 이유가 나오네요. 어떤 이유요? 산은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가 나오죠.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 이 친구는 설악산에 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고 오네요. 산을 보고도 느꼈고, 또 산을 올라갔다가,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느꼈네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이 좀 재밌기도 하죠. 빨리 이제 그만 내려가자 하니까 또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까마득한 계단 다시 또 내려가야 한다니 하면서요. 하지만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3번입니다. 글쓴이가 수백 개의 까마득한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입니다. 우리 여정도 잘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죠. 어디 갔다가, 그 다음 장소는 어디고. 그런데 계단을 오른 다음에 도착한 곳입니다. 어디였죠? 울산바위 꼭대기였습니다. 동해랑 대청봉도 그래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계단을 올라 도착한 곳이 아니라 울산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해랑 대청봉이 보이면서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운 마음이 들게 한 그런 장소로만 소개되었었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34번. 낱말의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는 겁니다. 지금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각각 알맞은 뜻에 우리가 적어 봅시다.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아, 빨리 해야 돼. 빨리 가자. 빨리 뭐 하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재촉한다 라고 하죠. 재촉하는. 재촉하는. 누군가 옆에서 재촉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성급한 마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 그래서는 울산바위 꼭대기에 올라간 후에 이제 그만 내려가자 라고 재촉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글을 쓴 친구가 또

다리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재촉한다라는 것은 빨리 하도록,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 어떤 뜻일까요? 겸손함과 까마득함 중에서요. 이런 마음, 태도와 가까운 것, 겸손함이죠. 겸손함. 겸손함.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미덕이다. 겸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이번에 국어 시험 김민수 선생님이랑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았다. 역시 나야. 이런 거보다는 아, 이번에 운이 좋았어. 너가 더 잘했어. 이런 거. 내가 더 잘했어. 이런 것들은 겸손한 태도라고 하죠. 뭐 반대의 의미로는 거만한, 뭐 뽐내는 이런 게 있겠고요. 남을 항상 존중하고 남은 높이고 나는 낮추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겸손한 태도라고 하죠. 거리가 매우 멀어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한. 거리가 매우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희미한 거죠. 우리 눈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작게 보이고 소리도 점점 희미하게 작게 들리잖아요. 그것은 까마득한. 까마득한. 그래서는 계단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까마득한 이제 계단을 올라가니까 울산바위 꼭대기에 다다랐다. 또 어떤 문장에서 쓸수 있을까요? 아, 내가 언제 이걸 다할수 있을지 까마득하다. 여러분 공부하면서 설마 그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랑 놀이한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완강해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까마득한 다시요. 거리가 매우 멀어서, 가까운 거 아닙니다. 너무 멀어서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 희미한, 까마득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태도는 어떻게요? 겸손한. 그리고 재촉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재촉하면 성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각각의 단어 뜻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35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갈 때더 조심해야 하는 까닭을 쓰시오. 우리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를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오르는데 내려갈 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그대로 찾아서 적어보면 이미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언제요? 산을 오를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아, 나 정상에 올라가야 돼 하면서 조심조심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자, 우리 정상에 다 도착했다. 이제 얼른 내려가자 하면서 마음이 풀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내려갈 때는 이미 내가 이룬 것이 있고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이루었어. 그러면 아, 신난다 하면서 마음을 탁 놓고 뭐 행동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경계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설악산에 가서 기행문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는 것을 글로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기행문을 써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더라도 글로 적어놓지 않으면 아, 내가 산에 울산바위 꼭대기 힘들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교훈을 얻었구나. 하루 이틀은 기억날 수도 있는데 한참 뒤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처럼 형식에 맞춰서 잘 정리한 기행문을 적어 놓으면, 아, 내가 하산하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알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알 수도 있잖아요. 그쵸? 기행문을 적어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정리하면서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뭐요? 내려갈 때는 마음이 풀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기행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 있는 여정, 견문, 감상이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특성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내용 한번 알맞게 이어보겠습니다. 여정은 뭐였죠? 여행하며 다닌 곳. 여정. 여정이 시작된다. 이런 말도 하죠. 자, 여행하며 다닌 곳, 여행하며 보고 들은 것, 여행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인데 여정은 다닌 곳을 나타내는 단어였고요. 견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인가요? 생각하거나 느낀 것인가요? 그렇죠. 보고 들은 것. 마지막 감상은요? 내가

특히나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릴 수도 있다. 어떤 교훈을 얻었나 봐요. 산을 내려오니 이제 내려왔습니다.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키가 한 뼘은 자란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도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아, 이 친구 설악산 갔다 와서 정말 느끼고 깨달은 것이 많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눈도 맑아지고 정신도 맑아졌는데 무엇보다 내 마음의 키가 한 뼘은 자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굉장히 성장을 한 그런 기분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한계령을 넘어 집으로 돌아왔다. 여기도 이제 여정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계령 나오고 있네요. 굽이굽이 계속되는 도로는 구름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앞을 제대로 볼수 없어서, 위험했다. 위험했다니까 이것도 다 지나온 거죠. 겪은 거,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한계령 휴게소에 도착해서야 그것이 구름인 줄 알았다. 구름 때문인지 안개 때문인지 앞을 잘볼 수가 없어. 굉장히 위험한데 휴게소에 가보니까 구름이었어요, 안개였어요. 구름인 줄 알았다. 설악산은 굽이굽이 구름으로 휘감아져 있었고, 자, 설악산 굽이굽이 구름으로 휘감아져 있었대요. 멀리 동해는 더없이 푸르렀다. 이것도 이제 본 것이죠, 본 것. 견문. 설악산의 모습에 흠뻑 취해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에 오자는 다짐을 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많은 추억을 가질 수 있었던 좋은 여행이었다. 그럼 우리 기행문 선생님이 읽으면서 처음에 들어갈 내용, 가운데에 들어갈 내용, 끝에 들어갈 내용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글의 마무리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아, 이번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고 내가 다녀와서 이런 생각을 했고 다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여러분 일기 쓸 때처럼요.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자, 여기까지 보고 또 문제 풀어봅시다. 37번이요. 글쓴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넘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어디로 갔었죠? 한계령에 갔죠. 한계령. 굉장히 위험했던,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위험했던 곳, 한계령. 이렇게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온 곳, 그래서 찾아볼 수 있고요. 38번 문제요. 글쓴이가 설악산을 여행하고 산을 내려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감상. 두 가지 고르라고 하네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행하고 산을 내려와서 느낀 겁니다. 자,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 뒤의 모습이나 마음가짐 달라진다면 목적을 위해 열심히 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산을 내려오니, 자,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야 되겠죠. 왜? 문제의 조건이 내려와서 느낀 거니까. 그럼 우리 1번부터 5번을 읽어보면서 찾아볼게요. 눈과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다. 바로 산을 내려오니 뒤에 있죠? 마음의 키가 한뼘 자란 것 같았다. 또 역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느낀 것. 설악산이 구름으로 휘감아진 모습이 멋있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아래 보니까 설악산은 굽이굽이 구름으로 휘감아져 있었고라고 했는데 멋있었다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굽이굽이 계속되는 도로는 다시 가기에 위험하다라는 내용도 글에서는 찾을 수가 없고요. 목적을 이루었다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안 된다. 위쪽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산을 내려와서 느낀 점은 아니지요. 그래서 느낀 것을 두 가지 찾아라 하면은 1번과 2번에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39번입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여행하면서 다닌 곳두 글자로 보여? 여정. 보기에서 골라 차례대로 기호를 쓰는 겁니다. 처음에 신흥사 갔었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개조암의 흔들바위를 보러 갔었잖아요. 다 와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울산바위를 갔나요? 한계령을 갔나요? 한계령은 마지막에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갔던 곳이잖아요? 흔들바위 다음에는 울산바위 오르는 길, 계단을 올라서 울산바위 보러 갔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한계령에 갔었습니다. 여정도 잘 확인하면서 글을 읽으셨어야 해요. 40번입니다. 기행문에 대해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예요. 수연, 기행문에는 여정, 견문, 감상이 모두 들어가야 해. 맞는 말이죠.
제야, 기행문은 여행하며 보고 듣고 겪은

사실만을 기록해야 해. 맞네요. 사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녀와서 뭘 느꼈다? 감상도 들어갈 수 있죠. 홍진, 기행문은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쓴 글이야. 생각한 것, 감상이라는 뜻이니까.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제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행문을 하나 더 읽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전주에 갔습니다. 글의 제목이 맛과 멋의 고향 전주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름방학을 맞아 평소 가보고 싶었던 전주로 가족과 함께 기차 여행을 떠났다. 자, 기행문의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 보니까, 왜 전주를 가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타고 갔는지, 누구와 함께 갔는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바로 볼수 있죠. 전주에 갔고, 장소 봤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갔어요? 가족과 함께 갔고, 무엇을 타고, 기차를 타고 갔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아, 이 친구가 여행을 이걸 타고 갔고, 누구랑 갔구나. 시작하는 것을 함께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많고 많은 여행지 중에 이 친구가 왜 전주를 갔을까 궁금했을 수도 있는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유 뭐래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나 봐요. 맛있는 음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여행하러 갈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은 그런 거 위주로 여행지를 정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전주를 정한, 여행지를 정한 이유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고요. 자, 이제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자, 날씨도 나오고 있네요. 이런 것도 기행문의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날 날씨가 어땠어? 처음 출발할 때 궁금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여행 첫날 날씨가 하늘이 맑고 햇볕이 따뜻해서 아주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대요. 다행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도착한 전주역은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었다. 자, 기차 타고 가장 먼저 어디 도착했어요? 전주역에 도착을 했군요.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다웠다. 전주역에 도착해서 느낀 감정이죠. 감정 이런 것들? 감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정도 확인하고 견문, 감상 다 분류할 수 있어야 해요. 전주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 들러 전주 여행 지도와 전주 음식 지도 안내 자료를 받은 뒤 여행을 시작했다. 자, 전주역에 딱 도착을 해서 좀 둘러보면서 와, 역시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로구나 생각도 하고요. 또 관광 안내소에 가서 우리 여행할 때 보통 잘그 여행지에 대해서 새로워서 모르니까 지도, 여행 지도나 전주에 오면 이런 음식을 먹어보세요. 음식 지도 같은 거 우리가 받아서 참고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아, 여정 확인해야 되겠죠. 경기전이라는 곳을 갔군요.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어디가? 경기전이요. 자, 여기에서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볼수 있었다. 자, 본 것, 뭐요? 견문에 해당되겠네요. 어진은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어진이라는 것, 또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뜻을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죠?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것을 보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상. 이곳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 역시 감상인 거죠. 여기에 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있지? 아,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이 친구가 생각을 했네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문제 봅시다. 41번. 글쓴이가 여행지로 전주를 고른 까닭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우리 밑줄 치고 선생님이 1, 2 이렇게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전주는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쵸? 맞아요. 이것이 전주로 여행지를 고른 까닭 중 하나였어요. 2. 전주역 앞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알려주어서 관광 안내소 이미 전주에 도착한 다음에 간 거예요.

0: 곳이잖아요. 여행지를 고르는 것은 출발하기 전에 하는 일이죠. 전주역이 한옥 지붕을 얹은 모습이라고 들어서 이것은 역시나 전주역에 가보고 이 친구가 느낀 것이었고요. 전주는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라고 들어서 또 다른 이유 찾았네요. 전주 여행지도와 전주 음식지도 안내 자료를 보고 이것도 역시 관광 안내소에 도착해서 받은 것이었죠. 따라서 1번 그리고 4번이 정답입니다. 42번입니다. 글쓴이가 경기전에서 본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경기전에서 벽면을 꽉 채운 무엇을 봤죠? 어진. 어진을 보았습니다. 또는 뭐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라고 적어도 맞겠네요. 그래서 경기전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쭉 떠올려 보면 뭐예요?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전이란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낱말 풀이에도 나왔겠지만 선생님이 한번 다시 적어보면 경사스러운 터에 지어진 궁궐. 그럼 이 뜻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어진이라고 답을 적지 못했어도 한번 추리해볼 수 있죠. 궁궐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왕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 뭘 찾을 수 있어요? 아, 어진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경기전의 뜻이 뭐였지? 생각하면서 아, 맞다. 그럼 어진을 봤겠구나. 이렇게 추리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번이에요. 전주의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까닭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뭐죠? 감상이죠, 감상.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전주를 멋과 맛의 고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까닭일까요? 문제의 조건 잘 확인하셔야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주를 조선 왕조의 시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저 이성계가 나오니까 뭔가 조선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2번 맞는 것이죠. 3번. 사람들이 전주를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한옥과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된 도시여서 전주를 한번 가보자. 여행지로 정한 까닭은 맞지만 전주의 이성계의 어진이 있는 까닭으로는 맞지 않죠. 따라서 2번에만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여행하며 다닌 곳을 나타낸 문장, 즉, 뭘 찾아라? 여정을 찾아라. 그래서 잘 찾아보아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문장 살펴볼게요. 기역, 하늘은 맑고 햇볕이 따뜻해 여행하기 좋은 날씨였다. 이것은 뭐예요? 여정 견문 감상 중에 내가 느낀 것이죠. 감상. 니은. 맛과 멋의 고장이라고 불릴 만한 도시 다웠다. 역시 내가 생각한 것이죠. 감상. 디귿. 우리는 먼저 경기전을 찾았다. 간 거죠. 여정이네요. 여정. 릴. 어지는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한다. 내가 들은 것. 견문.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해요. 기행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미음. 한 벽면을 꽉 채울 정도로 큰 그림 앞에 서니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었다. 쉽죠? 감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감상. 자, 그럼 우리 문제가 여정을 찾는 것이었으니까 답은 몇 번이요? 디귿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44번 문제까지 잘 풀었는데요. 만점 굳힐 수 있는 퀴즈도 한번 확인해 봐야죠. 오늘의 퀴즈입니다. 맛과 멋의 고향 전주에서 여행을 떠나는 날의 아침 날씨는 흐렸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여러분 기행문의 처음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도 열심히 잘 풀었는데요. 다음에 풀 문제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만나러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세요 텔레비전 꽃병

비행기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빛과 파동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은요,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우리 거울과 렌즈에 나타나는 상의 특징을 굉장히 상세히 공부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빛으로 바라보는 물체의 색깔, 그리고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대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 사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우리 전에 배웠던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림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파도는 해안을 침식시킬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안가에 가보면요, 이 파도에 의해서 직권에 있는 암석이 깎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 이 파도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면서, 파도가 생기면서 도대체 무엇이 전달되기에 이렇게 단단한 암석을 침식시킬 수 있는지 오늘 시간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은요, 물체의 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백색광을 비출 때 빛의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럼 빨강색 풍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태양빛 혹은 우리 전등과 같이 많은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쉽게 사실 가시광선의 빛이라고 하는데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색깔이 섞여 있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빨강색 풍선에 백색광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빨강색 풍선은 빨간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색깔의 빛은 어떻게 되냐?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요, 빨간색 풍선에 백색광이 들어왔더니 이 풍선은 무슨 색깔 빛만 반사시켰어요? 빨간색 빛만 반사시켰네요. 그럼 내 눈에는 이 물체를 봤을 때 빨간 빛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 물체가 빨강색으로 보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물체는요, 특정한 색의 빛만 반사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의 빛은 모두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면요,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반사한 색인 거죠. 반사한 색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 보이는 파란 물체는 그 물체가 파란 빛만 나한테 반사시킨 거고요. 저 멀리 있는 초록색 물체는 나에게 초록색 빛만 반사시켰던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백색광을 초록색 풍선에 비춰주었어요. 그랬을 때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우리 눈에 이 풍선은 초록색깔로 보이게 되고요. 파란색 풍선에 백색광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파란색 빛을 반사시키고 나머지 색깔의 빛은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아, 파란색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우리가 빨강색 조명을 비춰줄 거래요. 백색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빨강색 조명은 빨강색 빛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파란색 풍선에 빨간 빛을 비춰주면요. 당연히 빨간 빛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반사시킬 거예요. 그럼 내 눈에는, 아, 이 물체는 빨강색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는데, 두 번째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초록색 풍선이에요. 초록색 풍선은 초록색 빛만 반사시키는데, 여기다가 빨간 빛만 보내준 거예요. 그럼 빨간 빛은 흡수해버리겠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이 풍선은 초록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물체거든요. 따라서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는다. 어? 내 눈에 그 물체를 봤더니 빛이 안 들어와요? 무슨 색깔이겠어요? 검은색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파란색 풍선은 파란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데 여기다가 빨강색 빛을 줬어요. 그러면 빨강색 빛을 흡수해버리고 어떠한 빛도 반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아, 검은 색깔로 보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눈에 빨강색, 초록색, 파랗색, 파란색만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빛을 합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빛을 합성시켜서 다른 색깔의 빛을 만들 때요, 기본이 되는 색이 있습니다. 그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러 색을 표현하는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빛의 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림 보시면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이 보여요? 그렇죠.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 빛의 삼원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삼원색을 조절하여서 합성해 여러 가지 색의 빛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빨간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어떤 색이 나오냐면요, 바로 노란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요,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요, 어떤 색? 자홍색이 만들어져요.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초록색과 파랑색을 합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청색과 녹색이 같이 있다고 해서 무슨 색? 청록색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빨강, 초록, 파란색 빛을 다 섞었어요. 빛이 다 섞이면 아까 앞에서 백색광이라는 말 했었죠. 바로 어떠한 빛이? 흰색 빛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걸 빛의 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많은 영상장치, 뭐, TV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광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영상장치에서는 이러한 색깔을 합성하여서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영상장치에 나오는 색깔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내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니터 같은 거살때 몇백만 화소, 뭐 몇만 화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그이 영상에서 하나하나의 색깔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모니터를 봤을 때이 모니터 부분을 확대했더니 사과를 확대한 부분은 빨강색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 그럼 여기는 빨강색 사각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리본을 확대했더니 파랑 색깔 화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리본은 파랑색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초록색 화소만 있으니 초록색 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나나 부분을 확대했어요. 빨강색이랑 초록색 빛이 보여요. 빨강색 화소와 초록색 빛 합성시키면 무슨 색깔 나온다고 했어요? 아까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시키면 노란색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아, 이 부분은 노란 색깔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 식탁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번에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의 화소가 모두 다 섞여 있네요.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무슨 색깔 나와요? 흰색이 나오잖아요. 아, 흰색 식탁보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빛에 대한 색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파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파의 움직임이다라고 해서 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동 하면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냐면요, 잔잔한 물방울에 큰 물방울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러면 갑자기 잔잔했던 물결 위에 물결파가 만들어지고요. 딱그 물방울이 떨어진 지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동심원상으로 우리 물결이 퍼져나가는 거볼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움직이는 것이 파동이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그때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요. 파동이 딱 하고 그 진동이 딱 하고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는 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물결에서,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우리가 물결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물결파에서는 그

물이 무엇을 파동을 전달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파동의 종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제일 먼저 예를 든 물결파의 매질은 무엇이겠어요? 물에서 일어나는 파동이니까 물이 매질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소리는 어떠한 매질로 통해서 전달이 될까요? 우리 이 친구랑 이야기할 때 나의 소리가 친구의 귀까지 가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기, 기체 입자들이 있죠. 그러면 공기가 소리의 매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공기만 매질이 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리는요, 물, 땅과 같은 것들도 우리가 매질이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다른 파는 우리 지권에서 배웠던 지진파가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어떤 에너지가 꽝 하고 나오면은요, 그 지진파가 지권에서 전달이 됐었죠. 그럼 이 지진파 어디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땅을 통해서 우리가 파동이 전달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은요, 빛. 사실 빛이 전파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빛과 같은 이 전파는 어떠한 매질을 필요로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빛 에너지가 아닌가 싶어요. 태양빛은요, 지구까지도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공간, 우주 공간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리 우주는 진공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빛 에너지는, 이 빛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없이, 매질이 필요 없이 그냥 파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파가 매질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을 표현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렇게 파동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 한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때 파의 가장 높은 부분, 요 부분을 우린 다 뭐라고 하냐면 가장 꼭대기 정상이다라고 해서 마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있으면 낮은 부분도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 낮은 부분은 파에서 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마루와 마루까지의 거리 혹은 골과 골까지의 거리, 이 가로 길이를 파동의 길이라고 해서 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이때 파동에서 이 가운데 이렇게 점선으로 쭉 이렇게 그으면요, 우리 이걸 진동 중심이라고 하는데,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이폭 혹은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이 골까지의 이 폭을 우리는 무슨 폭이라고 하냐면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은 파동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요소들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높은 건 아까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마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혼자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파동에서 위치가 가장 낮은 곳은요, 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 이 파동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장입니다. 그리고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선생님이 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진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진동수와 주기에 대한 이야기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진동수의 단위는요, 대문자 H, 소문자 Z 써서 우리가 HZ라고 쓰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헤르츠다라고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매질의 한 지점이 마루였다고 얘기를 할게요. 마루. 마루에 있었어요, 이 지점이. 그런데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게 뭐냐면 마루에 만약에 매질의 한 지점이 있었다고 했을 때 골로 갔다가, 즉 가장 밑으로 내려가는 골에 갔다가 다시 마루를 한번 돌아오면 그때 한번 진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인데 어떠한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고 또 골로 갔다 마루로 다시 돌아오는 두번 진동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그때 이 매질은 몇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2헤르츠 진동수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1초 동안 두번 진동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매질의 한 점이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래요. 그때 단위는 초 단위를 씁니다. 즉, 아까는 1초 동안에 몇 번

진동해라는 걸 물어봤다면 주기는 우리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이야기를 한데요.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마루에 있었어요. 마루에 매질의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럼 마루에 있던 지점이 1초 동안 한번 진동하는데 5초 걸렸대요. 그러면 그때는 주기를 얼마라고 하는 거예요? 5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마루에서 골로 갔다가 다시 마루로 올라왔더니 5초가 걸렸다. 그럼 그때 주기는 5초야라고 읽어주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매질의 한 지점이 움직일 때 팔을 따라서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한 지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내용 저기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게요. 그때 여러분들 이 진동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하면요. 바로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진동수는요. 주기분의 1이고요. 주기는 다시 진동수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동수를 알면 주기를 계산할 수 있고요. 주기를 알면 진동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전파의 진동수가 50Hz였대요. 그랬을 때이 전파의 주기는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주기는 뭐분의 뭐로 계산하면 돼요? 진동수분의 1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진동수가 50Hz니까 주기는 50분의 1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0.02초가 되겠죠. 아, 진동수와 주기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알면 계산해낼 수 있구나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파동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보았으니 우리 파동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화면에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 파동의 전달. 파동이 전달될 때요, 우리 이 매질은요, 파동을 따라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즉,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지금 파동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현재 지금 우리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은 물일 거 아니에요. 이물 입자는 위아래로 진동만 해요. 즉, 시간이, 지금 현재는 마루에 위치했지만 조금 있다가는 이렇게 골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다시 또 조금 있다가는 마루의 위치로 올 거예요. 즉, 위아래로 이렇게 골, 마루 이렇게 진동만 하지, 파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파를 따라서 무립자가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돛단배도 무립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위아래로 진동하는 모습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는구나라는 거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해하실 때 어떤 걸로 이해하시면 좋냐면요. 경기장에서 혹시 파도 타기 해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만세 하면서 우리 파도 타기 하곤 하잖아요. 그때 파도가 만들어질 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도는 사람들이 직접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파도인가요? 아니죠. 파도는 계속 물결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만을 반복합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주시면 아, 매질은 이동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좋은 비유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과 함께 이동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에너지와 그리고 정보가 같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미션에서 가져왔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우리 해안가에 절벽이 만들어졌죠. 뭐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파동이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전달이 돼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단단한 암석이 깎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라고 하는 거 받아보기도 하거든요. 이 초음파, 파자가 그 파동할 때 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는요, 우리 몸에 이제 초음파를 우리가 들어오게 함으로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파동이라는 게 전달될 때는 에너지와 정보는 전달하지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파동의 종류의 하나인 소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요,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매질이 없으면 소리가 전달될까요?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질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므로 진공에서는 우리가 소리가 전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 소리는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소리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리의 특성의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작게 말하기도 하고요. 우와 하고 정말 크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 맞추는 게꼭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 소리의 높낮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은 선생님만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음의 색깔이다라고 해서 음색이라고 합니다. 즉, 소리의 3요소는요, 소리의 특성은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소리의 색인데요.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는 서로 소리의 세기가 다릅니다. 과연 무엇이 다르길래 소리의 세기가 다를까라고 봤더니요. 같은 시간에 진동한 횟수는 지금 같으니까 진동수는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높이, 즉,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까지의 길이 혹은 골까지의 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이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소리의 세기는요, 진폭에 따라 달라지며, 큰 소리는요, 작은 소리보다 진폭이 큽니다. 그럼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진폭이 더 어떤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가 되겠어요? 작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오른쪽은요, 진폭이 왼쪽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소리? 큰 소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엔 소리의 높낮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역시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가진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파동의 어떤 요소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간 안에 진동한 횟수가 다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진동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는데요. 높은 소리는요, 낮은 소리보다 진동수가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왼쪽 그래프는 오른쪽 그래프보다 진동수가 적죠. 그럼 어떤 소리예요? 낮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반면에 오른쪽은요, 진동수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어떤 소리예요? 높은 소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소리다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음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색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요. 파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파형은 파의 모양을 뜻해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세기의 소리라도, 같은 음의 소리라도 사람마다 각각의 파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악기라면 다른 파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파동에 대해서 배우고요, 이 파동의 하나인 무엇, 소리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 잘 모아 보았으니 문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영상 장치의 두 지점, 가와 나를 확대했을 때 화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와 나에서 표현되는 색을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검은색은 지금 빛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빨강색과 초록색이 나오고 있네요. 빛의 합성에서 빨강색과 초록색을 합성하면 나오는 색은 무슨 색?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이 될것 같아요. 나는요,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 화소가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빛의 삼원색을 다 섞으면, 다 합성하면 무슨 색깔이? 흰색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초록색 옷을 입은 배우가 무대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어요. 옷이 검은색으로 보여야 한대요. 지금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무슨 색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죠.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록색 빛만 반사시킬 수 있는 옷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빛을 우리가 비춰주면 될까요? 그렇죠. 초록빛을 제외한 빛을 비춰주면 이 옷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자, 빨간색 조명 비춰줍시다. 빨간색 조명 하면 초록색 빛 반사 못 시키죠. 빨간색 빛은 흡수만 할 테니까. 따라서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맞고요. 파란색 조명도 마찬가지죠. 파란색 조명 쏘여주면은 흡수만 하고 반사시키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검은색으로 보이게 하는 조명이 될 겁니다. 디귿, 초록색 조명은요, 초록색 옷이잖아요. 그럼 초록색 다시 반사시켜서 초록색 옷으로 보일 테니 답이 아니고요. 흰색 조명 안에도 초록 색깔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초록색 반사됨으로 리을도 답이 아닙니다. 기역과 니은.

몇 번?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은요, 그림은 진행하고 있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파동의 진폭과 파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진폭은요, 진동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골까지의 이 거리, 즉, 이 높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몇 센티? 2센티가 되네요. 그럼 파장은요, 골에서 골까지 혹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로길이죠? 그러면 5cm에서 1cm 빼주면 몇 cm? 4cm가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자, 6번이요. 이 파동이 0cm 지점에서 4cm 지점까지 진행하는데 2초가 걸린다고 할 때, 진동수와 주기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파의 파동의 길이, 즉 파장은 얼마예요? 4cm예요. 그런데 0cm에서 4cm 지점까지 걸리는데 2초가 걸린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질의 한 지점이 한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2초다. 그럼 주기가 2초인 파동이겠네요. 그러면 주기를 알면 진동수 계산할 수 있죠. 진동수는 선생님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주기의 역수. 그래서 2분의 1이다라고 계산을 하시면요. 진동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0.5Hz, 주기는 2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소리, 가와 나의 파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와 나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파형은 지금 똑같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폭도 같아요. 파형이 같고 진폭이 같다라는 건 소리의 세기가 동일할 거고요. 또 뭐도, 음색도 동일할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다른 건 뭐예요?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은 횟수가 지금 다르죠. 진동수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진동수, 가와 나 중에 어디가 더 진동수 크겠어요? 네, 나에서 우리가 진동수가 더 커요. 진동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진동수가 크면 어떤 소리였나요? 그렇죠. 음이 높은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나는 진동수가 크니까 높은 소리고, 그리고 가는 진동수가 작으니까 낮은 소리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답 바로 찾아줄 수 있네요. 우리가 가가 나에 비해 더큰 소리, 큰 소리도 하고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왜? 우리 소리의 색이 같으니까. 가가 나에 비해 높은 소리가 아니라 낮은 소리라고 얘기했었고요. 4번. 가가 나에 비해 더 낮은 소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가와 나의 세기와 높낮이는 같지만, 아니요. 지금 높낮이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린 답안입니다. 자, 우리 대단원 서술형 문제네요. 그림과 같이 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호수 한가운데에 공을 빠뜨렸다. 공을 꺼내려고 한 학생이 돌을 던져 물결파를 만들어 공을 밖으로 밀려나오게 하려고 한대요. 학생의 말대로 물결파로 공을 밀어내는 것이 가능한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공잘 받아. 알았어. 앗, 공이 물에 빠졌어. 괜찮아. 돌을 던져 물결을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 물결파를 만들었어요. 그럼 물결파를 따라서 이 공이 이동할까요? 우리 파동의 전달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만 진동하지, 파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물결파를 만들면 이 매질인 물이 이동을 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공도 같이 이동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즉,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공 역시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이에요. 모범 답안 읽어보도록 할게요. 파동이 퍼져나갈 때 매질은 파동을 따라서 이동하지 않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따라서 물 위에 떠 있는 공을 움직이기 위해 물결파를 발생시켜도 물결파의 매질인 물과 물 위에 떠 있는 공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같이 밀려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답안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클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의 합성에서 나온 그림이죠. 우리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을 각각 합성했을 때 나오는 색깔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색깔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적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개념 클리어 정도 확인하고 함께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비가 파동 단어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안녕! 바르게 고쳤어요. 자, 이번 공부는 아주 재밌는 공부라고 했죠? 어디가 틀렸나도 내가 찾아봐 주겠어. 이런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자, 이렇게 틀린 부분을 싹 찾아서 고쳐보는 재미가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쳐보고 생각하고 한번 봅시다.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가자. 자, 지난 시간에요.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맞춤법 틀린 것,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왜 끼어들어 있지? 하고 이렇게 필요 없는 문장 찾아내서 너는 저리로 가거라 하고 이렇게 교정부호 넣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영화 감상문에서는 우리들이라는 그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딱 썼는데 그 중에 가나다라 문단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 이걸 또 우리가 또 순서, 글의 흐름을 또 싹 제대로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바로 이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유명한 온 국민이 다 관심 있게 바라보는 바로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띄어쓰기는요,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가지고 온 건요, 쉬운 걸 가져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덜덜덜덜 떨지 말고 하나하나 볼게요. 지금 몇 시야? 지금은 10시야. 자,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고요. 지금 몇 시인데? 지금은 10시다. 이렇게 쓰는 친구 있어요.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바로 여기 첫 번째 띄어쓰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요겁니다. 자, 일단 요 시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두 번째 볼게요. 나는 올해, 너몇 짤, 17살, 이러고 있어요. 자, 어떻게 썼습니까? 13살, 이렇게 썼습니다. 너몇 살인데?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자, 이걸 여러분이 봤으면 눈치껏 행동하세요. 자, 어떤 것이 맞을까요? 기억 문장이 맞을까? 니은 문장이 맞을까? 네. 맞습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는 알고 있을 거야. 여기가 맞습니다. 요두 번째 문장이 맞습니다. 13살 붙여쓰지 않고 13 띄고 살 이렇게 씁니다. 자, 됐죠? 자, 이건요.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수를 나타내는 말하고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를 나타내는 말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열. 요거 뭐예요? 10이잖아요. 수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열셋. 이게 열셋이잖아, 사실. 그치? 예, 이것도 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수를 나타내는 말과 시와 살, 요건 단위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자, 단위라는 게 뭐예요? 한 개, 두 개, 세 개. 몇 센티미터, 몇 미터. 이걸 킬로그램. 이런 거다 단위잖아요. 이런 걸 단위라고 해. 시와 살도 단위예요. 알았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뭐 이런 것처럼. 개. 개도 있고, 또 명도 있어. 한 명, 두 명, 세 명. 이거 다 단위라고 해요. 자, 이런 걸 단위라고 약속해요. 네. 약속 안 하시면 안 돼요. 약속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국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자, 이걸 단위라고 우리 약속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수.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 사이는 띄어 써줘라. 이 말이야. 이렇게 띄어 써줘라. 자, 그러면 단위를 나타내는 말, 요거 보지 말고 뒤에 먼저 볼게요. 예. 단위를 나타내는 말 계속 볼게요. 무엇이 있나? 개, 명, 원, 돈. 1,000원, 100원, 10,000원 할때 원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꽃한 개, 꽃두 개, 꽃 두, 세개 이렇게 하지 않죠?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하죠? 자, 송이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만 봐요. 이거 보지 마. 이거 다 떼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요 밑에 거 보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들. 다시 볼게요. 단위 나타내는 말, 시. 살, 개, 명, 원, 송이. 이런 말들은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들과 띄어 써줘라. 정리됐죠? 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뭐하러 외워? 그냥 개, 명, 원, 송이. 그냥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걸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고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하고는 띄어 쓰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해도 모든 문제 다풀수 있어요. 아우. 근데 뭐 굳이 외우고 싶어요? 아우, 그냥 외우면 되죠, 뭐.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안 보여줘. 앞에 뭐가 있었지? 시가 있었지. 몇 시요? 뭐 이렇게. 시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지? 나 열채차에 살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여기. 개가 있네. 개예요. 자, 어떻게 짖어요? 이렇게 짖죠? 멍, 멍, 명, 명. 그냥 내가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공부를 하려면 내가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럼 그냥 외우면 돼. 개는 멍, 멍. 이제부터 명, 명 이렇게 짖기로. 명, 명, 명. 자, 그 다음에 원이 있어. 원, 원. 원 있네, 원. 그치? 원 하면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말고 이제는 송이라고 불러. 원송이. 어때? 잘 외워지지? 원송이. 그래. 뭐 이렇게 외워, 벌써 외웠네. 시, 살, 개, 멍멍! 원송이. 외웠지? 안 외워도 되는데, 굳이 안 외워도 되는데, 그냥 굳이 외웠어. 자, 시, 살, 그 다음에 개, 멍멍! 원송이. 원숭이 아니야, 이제부터. 원송이야. 다 외웠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를 가봅시다. 이제 다 외웠어. 띄어쓰기. 여기는 강당 겸 체육관이다. 여기는 강당 겸 체육관이다. 여러분 학교 보통 그러죠? 강당으로도 쓰다가 체육관으로도 쓰다가.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첫 번째가 맞습니다. 자, 겸은 앞과 뒤에 오는 말하고 떨어뜨려서 이제 띄었어요. 학생들은 찬성 대 반대 입장을 정하고 토론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찬성 대 반대 입장. 자, 붙였을까요? 띄었을까요? 자, 정답은,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리을입니다. 이렇게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 두 말을 이어줘요. 자, 보세요. 밑 보세요. 또, 대가, 또, 겸이, 이어주는, 두 말을 이어주는, 또, 나열, 이렇게 하나하나 놓아주는, 이럴 때 역할을 하는 말들이거든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잖아. 그죠? 찬성과 반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 이어주고 있어. 아침과 점심 사이에, 자기가 딱 끼어들어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한다? 예, 띄어 써준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봐봐. 생긴 것도 봐봐. 찬성 대 반대. 강당 겸 체육관. 어우, 이해가 딱안 돼요. 벌써 이게 뭐라고 쓴 거야? 하게 돼 있죠? 띄어쓰기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해가 잘 되라고 적당히 띄어 써주는 게 띄어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니은이 맞는 띄어쓰기고요. 여기에선 리을이 맞는 띄어쓰기다.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밑대 겸 한번 외워볼까? 시살개 뽕뽕 원숭이. 그 다음에 밑대 겸. 밑대 겸은 뭐 외울 것도 없어. 밑대 겸. 아, 그냥 외워지네? 밑대 겸. 누구 연예인 이름 같기도 하고 말이야. 내가 말은 할수 없지만 연예인 이름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이렇게 외우세요. 밑대 겸. 기억에서 리을 가운데 쓰여쓰기가 알맞은 문장 두 가지 골라볼까요?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그래서 니은, 리을 써주시고요. 자, 나에서 띄어쓰기를 다음 문장처럼 써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여기는 강담 겸, 발음이 잘안 되네. 저 공장장은 간장 공장장인 것 같아. 강담 겸 체육관이다. 자, 왜 이렇게 띄어써줘야 될까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쓴다. 옳은 말인데 이거는 무엇이 있었어요? 시, 살, 다 외웠지? 시, 살, 그 다음에 뭐 개, 멍멍, 명. 그 다음 또뭐 있었어? 100원, 500원, 원. 원숭이가 아니라 원숭이 뭐 이렇게 여기 하나 더 붙이자면 사람은 한명두명 이러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말이라고 하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여기에다 덧붙여서 뭐 이렇게 다 띄었습니다. 앞에 말하고 자 보기를 참고하여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수를 나타내는 말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수를 나타내는 거야. 일십, 백, 천, 뭐 이런 것도 수를 나타내는 거야. 그쵸? 자, 뭐 이런 말들과 뒤에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에는 서로 띄었습니다. 여기에 이 보기를 참고해서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써보래요. 와, 이거는 점수 높겠다. 이런 서술형은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점수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다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한 송이 괜찮지. 그 다음에 두개 괜찮지. 그 다음에 뭐, 셋이 이런 것도 괜찮지. 아까 우리가 봤던 시, 뭐, 그 다음에 뭐, 개, 멍, 원, 송이 뭐다 돼요. 말이 다 됩니다. 뭐, 이런 거다 돼요. 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건 사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언니에게 줄 생일 선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샀다.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 답입니다. 여러분이 답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여기죠. 이거예요. 이것만 맞으면 돼, 사실은. 근데 여기 문장을 만들라고 돼 있잖아요. 자, 문장은 뭐로 끝나야 돼요?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마침표나 아니면 물음표나 아니면 느낌표. 이걸로 끝나는 것이 문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요게 들어갔다. 이건 문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뒤에 뭐라고 뭐라고 쓰고 좀 쉬었다가 또 뭐라고 뭐라고 써야 돼. 그치? 이거는 문장 개수를 셀때 이거는 세지 않아요. 네, 이거는 보지 말고. 요런 것만 보고, 자, 문장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뒤에 뭐가 찍혀야 돼? 마침표가 찍히거나, 물음표가 찍히거나, 느낌표가 찍혀야 돼요. 이게 바로 함정이야. 함정이 하나 있으니까 별표 하나 더. 알았지? 야,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아주 유심히 잘 봐야 돼. 그래서 조건에 맞는 대로,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언니에게 줄 생일 선물로 장미꽃 한 송이를 샀다. 여기만 제대로 맞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장이든 다 만들면 됩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아빠를 위해 샀어요. 그래도 돼요. 그쵸? 네. 자, 다음 문장을 띄어쓰기 하는 방법에 따라 고쳐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띄어쓰기 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가 뭐예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서로 띄어쓴다. 두 번째 뭐예요? 예. 두 단어를, 두 낱말을, 예, 이어주는 말. 그쵸? 두 낱말을 이어주는 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말. 또 나열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이런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앞뒤를 다 띄어 써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걸 좀더 써야겠네. 여기까지 써볼까? 자, 이렇게 써도 되고 1번처럼 써도 되고요. 2번처럼 여기 한 칸을 띄워줘. 들여서 쓴다고, 안쪽으로 들여서 쓴다고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줄 수 있어요. 예, 여기에 너무 막 틀려 맞아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디가 중요합니까? 요 사이사이를 잘 띄었는가? 요거 볼 겁니다. 요거. 자, 여기를 띄는 이유는 뭐예요?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문장이 모여서 문단이 만들어지는데 이 문단이 시작될 때에는 반드시 여기를 들여 써준다. 알겠지? 예, 그 얘기예요. 예, 문단이 시작할 때는 여기를 들여 써줍니다. 이게 문단 표시다 생각하면 돼, 한마디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기가 빗금이 그어졌으면 이건 문단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칸을 들여 쓰면은 이 문단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눈치채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예, 맞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왜? 띄어쓰기만 볼 거예요. 알았죠? 자, 친구를 칭찬합시다. 우리는 종종 칭찬을 인색합니다. 인색이 뭐예요? 아유, 저 인색한 사람. 돈을 저렇게 안 써. 막 이러잖아요. 너무 아끼는 거. 아끼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아껴. 그럴 때 우리는 인색하다란 말 써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을 쉽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이나 칭찬할 점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이라는 말은 아주 크다는 얘기예요. 예. 꼭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한번 찾아봐요. 우리 이번 공부의 재미는 뭐다? 틀린 것을 내가 찾아보겠어. 이거라고 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틀린 곳두곳 찾아보세요. 어디가? 띄어쓰기가 틀린 곳두곳 찾아보세요. 네. 틀린 거 찾아내는 거 얼마나 재밌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잘못된 부분. 이거 딱 가리고 볼 걸. 자, 이렇게 딱 가리고. 자, 읽어봐. 할 걸. 에이, 여기 답이 딱 있네. 자, 잘못된 부분 여기입니다. 한두 개가 여기. 그 다음에 어딥니까? 칭찬 겸 인정. 칭찬하면 인정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야, 너상 받았구나. 너 대단하다. 칭찬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야, 너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아주 잘했어. 이걸 인정해 주는 말이죠. 자, 올바른 띄어쓰기. 일단 개 나오죠. 멍멍멍 할때개 나오죠. 개 다음에 명이었죠.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은 띄어 써줘요. 수를 나타내는 말하고 이렇게 띄어 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열하는 말들, 이어주는 말들, 네, 역시 마찬가지로 앞뒤를 띄어 써줘야 됩니다. 자, 가의 중심 생각과 어울리는 표현은 뭐예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야, 고래가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쵸? 이? 이거 아닌데? 자, 고래, 고래. 자, 고래를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해서 그렸어. 아, 좀 고래 같다. 이건 정답이고. 자, 고래가 이렇게 해서 그렸어. 이 고래가 얼마나, 뭐랄까요? 덩치가 큽니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냥. 항상 고래 하면은 기분이 좋죠? 왠지 모르겠어요. 이 고래가, 이 덩치 큰 고래가 춤을 추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칭찬을 듣고. 아까 그 중심 생각이 뭐였어요? 칭찬에 인색하지 말자. 칭찬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야. 응. 예, 이렇게 그냥 매일 일반적으로, 예, 자기가 생각한 거 그냥 얘기해주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표현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뭘까요? 예, 아무리 약한 사람도, 약한 존재라도 자꾸 괴롭히면, 예, 저항한다. 예,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개똥이가 그랬는데 개똥이가 막 문을 열고 들어. 오, 개똥아, 방금 네 얘기하고 있었어. 아이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뭐 이렇게. 예, 그런 거죠. 글 가에서 글쓴이가 말한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태도. 예, 이 글쓴이가 칭찬에 대한 태도를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부드러웠다. 적극적이었다. 너그럽지 않은 편이다. 남이 칭찬해주는 거 싫어한다. 거창하게 칭찬하는 것을 좋아한다. 뭐라고 했어요? 칭찬에 너그럽지 않은 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좀 칭찬 거창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자주 하자. 이 말이죠. 나에서 다음과 같이 띄어쓰기를 고쳐 쓴 까닭을 쓰시오. 자, 이렇게 고쳐 썼어요. 자, 한두가 뭐죠? 한두. 한두. 무슨 사람 이름 아니죠? 뭐예요? 한두 개, 그러면. 한 개에서 두 개, 이런 말이에요. 한 개에서 두 개. 자, 그래서 이걸 띄어쓰기를 고쳐 쓴 이유는 우리가 약속한 게 있다고 했어요. 네,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고 했죠? 저는 약속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약속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호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자, 뭐였어요?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었어야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사람, 이렇게 쓰는 사람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이래서는 국어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을 했어.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다시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을 때는 서로 띄었어야 된다. 다시 다 외웠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시부터 시작해. 몇 시야? 이거 생각하라고 했죠? 시, 그다음 살, 몇 살이야? 열세 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예, 여러분이 13살이잖아요, 보통. 그쵸? 살, 그다음 또뭐 있어? 그다음부터 이제 동물이 나오는 거야. 개가 어떻게 지어요? 명명명 하고 지어요. 짖어요. 예. 개가 명명명 하고 짖기로 이제부터 약속했어. 그 다음에 또 동물이 나와. 원숭이가 아니라 원송이로 나와. 다 외웠다. 금방 외우지. 예, 교재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밑대 겸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띄어쓰기 하는 방법에 따라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칭찬 겸 인정은 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띄었을까요? 요렇게 띄었으면 되겠죠. 요거 띄어쓰라는 교정 부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요렇게 띄어쓰기 하세요. 칭찬 겸 인정. 어떻게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되지. 칭찬 겸 인정은 이렇게. 또 이것도 아, 은안 썼는데 맞아요, 틀려요, 또 이러지 마시고 이런 친구 꼭 있어. 선생님 은자 안 썼는데요, 이거 맡겨주세요, 막 이렇게. 그건 선생님 마음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와 여기 이 부분을 띄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네, 띄어쓰기. 자, 영화 감상문 쓰기입니다. 자, 일단 영화 감상문. 우리 지난번에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 쓴거 감상 그러니까 읽었지요. 영화 감상문 쓸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내용을 알아야 돼. 영화 내용을 알아야 돼. 그치? 그 다음에 글을 써. 그리고 점검을 해. 뭘 점검해? 내가 글을 다 썼는데 잘 맞게 썼나? 틀린 곳 없나? 불필요한 부분 빼야지. 띄어쓰기, 뭐, 맞춤법, 철자 잘 썼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 게시판에 친구들을 보라고 올려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종이에 쓴걸 돌려볼 수 있고. 다 돼요? 자, 그러면.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하며 영화 감상하고 쓸 준비합니다. 어떤 인물이 나와 있는지,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떠한지, 줄거리를 잘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글을 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생각이나 느낌. 국어 공부하는 친구는 생각이나 느낌을 한 단어처럼 이어서 쓰세요. 자,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자, 제일 먼저 글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 그게 먼저야. 그런 다음에 제목이 글의 내용을 잘 드러냈나? 내 생각을 제대로 명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썼나? 그 다음에 생각이나 느낌을 빠뜨리지 않고 잘 썼나? 요걸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요. 이제 문단 하나하나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람을 딱 만났어.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를 하잖아. 처음 만났어. 그러면 뭐부터 봐요? 저 사람 눈은 몇 센티미터고, 코는 얼만큼 올라와 있고, 어깨부터 어깨는 몇 센티미터고, 이런 거 봐요? 아니죠? 아니죠? 전체를 보잖아요. 전체를 딱 보고, 아, 키가 크네, 작네? 그 다음에 뭐, 느낌이 어떠네? 그치? 저 사람 얼굴에, 뭐 얼굴 느낌이 어떻구나? 뭘 하는 사람 같구나? 보통 전체를 보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디가 띄어쓰기 틀렸나 보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글 전체를 쫙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

0: 내용이구나. 글 제목하고 어울리는구나. 생각이 난 느낌이 여기 있구나. 이거부터 보라고. 그 다음에 문단, 더 좁은 단위 문단을 딱 보시고요. 이 문단에 중심 생각이 잘 나타나 있는지, 또 혹시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지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작게 들어간 문장이 나오겠죠? 거기 주어하고 목적어 서술어가 제대로 호응이 잘 되어 있나, 제대로 어울리게 잘 들어가 있나 보시고요. 띄어쓰기 올바로 되어 있나, 요거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 쓸 부분 있으면 또 고쳐 쓰고, 요 감상문을 친구들하고 돌려보면서 같이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일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영화의 줄거리 정리한다. 인상 깊었던 장면 생각한다. 문단 수준에서 글을 고쳐 쓴다. 영화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고민이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 이거 잘 모르겠다. 어떡하지? 이럴 때는요. 방법은 뭐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일로 알맞지 않은 거. 다 맞는 말인데? 다시.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를, 알겠다! 이거네요, 이거. 뭐라 그래요? 영화 감상문을 쓸 준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아직 안 썼어. 아직 안 써서, 가서 써보자. 이러고 있어. 영화 줄거리를 정리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 내가 여기서 재밌던 장면이 뭐였지? 기억에 남는 게 뭐였더라?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장면을. 그치? 그 다음에, 영화 주제에 대한, 아, 친구들 사이에 어려운 점. 여기에 대해서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 있는데, 내 생각은 뭔지를 또 정리를 해야 돼. 그쵸? 다 정리하고 생각하고 또 정리한단 말이지. 자, 정리, 생각, 정리. 그런데 여기 봐. 글을 고쳐 쓴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준비 과정이 아니라 글을 쓰고 나서의 과정입니다. 뭐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돼요. 글쓰기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굴까?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 써야 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보다 영화의 줄거리에 초점을 맞춰 써야 해. 명수죠? 자, 명수. 예. 글쓰기 단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되면 안 돼. 이말 했다가 저말 했다가 다시 이 말로 갔다가 이거는 글의 흐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 가운데, 끝으로 어떻게 흐름을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세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시오. 영화 감상문을 쓴 뒤에 이것 수준에서 고쳐 쓸 때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의 호응이 맞게 썼는지,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했는지 등을 살피래요. 뭘까요? 문장이죠. 문장 수준. 이 문장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띄어쓰기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거기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이래야 되는데 나는 거기 별로 가고 싶어. 뭐 이런 거. 이거 호응이 안된 거예요. 예, 호응이 잘 돼야 됩니다. 영화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은 것 무엇일까요? 예. 영상의 구도, 생각하거나 느낀 점, 영화를 보게 된 동기, 까닭, 이런 거죠? 여정. 여정은 길이에요. 간 곳, 길. 그리고 보고 들은 것. 이거는 뭐예요? 기행문에서 필요한 것들이죠? 예. 영화 감상문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끝! 라면 문제예요. 다음 중 띄어쓰기를 잘한 건 뭘까요? 나에게 사탕.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네. 어렵지 않죠? 예,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영상의 구도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 지금 선생님 서 있는 곳 보이죠? 내가 주인공이 여기 서야 될까? 아니면 여기 서야 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바로 구도라고 해요. 여기 있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는 게 구도상 좋을까요? 이런 게 바로 영상의 구도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책 11번 문제부터 풀어갈 겁니다. 오늘도 역시나 선생님이 구원픽 준비했죠? 오늘은 12번과 15번 문제를 구원픽으로 정해봤는데요. 우리 옛날 이야기들을 좀 기억에 떠올려보는 네, 그런 문제들을 선생님이 오늘은 좀 골라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형의 지식들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을 되살리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과 같은 사각형 ABCD가 존재합니다. 이 사각형 ABCD에서 변 BA의 연장선과 CD의 연장선의 교점 E를 생각을 하고 AE와 AD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문제에서 AE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ADE라는 게 눈에 보여야겠죠? 그렇다면 이 9cm라고 이야기하는 길이가 옆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AE라는 길이가 9cm다라고 이렇게 길이 옮겨가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문제를 봤더니 그림에 있는 정보들을 지금 다 써주고 있고요. 그랬을 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선분 ED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네요. 그럼 문제를 접근할 때 실제로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이 없다면 이 길이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삼각형 EBC가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전체 길이에서 5를 빼서 답으로 쓰겠구나라는 게 조금 느낌이 와요. 그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풀 수는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우리가 보여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봅시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100도와 65도 그리고 나머지 각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 각이 위쪽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에서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두 개의 각의 크기가 밑각으로 같아지고요. 그 밑각의 크기 두 개를 더해서 10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삼각형의 외곽이 100도니까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위쪽에 있는 각도, 아래쪽에 있는 각도 밑각으로 크기가 똑같고 그 각의 크기가 50도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각은 몇 도가 되어야 합니까? 13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 떠올려 볼수 있죠. 자, 130도라는 거 구했다면 나머지 한각 구하는 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래? 사각형 ABCD에 네 개의 내각의 총합이 360도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각의 크기를 X라고 이야기한다면 각 X의 크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즉, 195도에다가 100도, 295도를 더한 이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돼야 돼라는 생각할 수 있고, 각 X의 크기가 65도라는 걸 구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각을 다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각이 65도야?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네? 결국 삼각형 EBC라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라는 게 우리 발견되어진다 이거죠. 됐죠?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우리 필요한 내용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좀 지웁시다. 자, 이 길이가 9cm였고 실제로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분 EC의 길이도 17cm로 같을 거야. 이 B랑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17에서 5 빼면 우리가 원하는 선분 ED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선분 ED의 길이는 12cm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등변 삼각형을 발견해 내야 풀어질 수 있는 문제였죠.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 아, 길이를 구할 때 특별한 방법이 없구나. 그럼 전체 변의 길이에서 아래에 있는 5를 빼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들이 생겨집니다. 그게 우리가 미리 공부하고 연습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이 문제를 풀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중학교 2학년 때한 번에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연습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12번. 자,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가 똑같은 삼각형이 존재해요.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랬을 때 여기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DE의 길이와 AC의 길이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문제죠. 평행이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 각의 크기 똑같은 것들이 더 표시가 되어질 거예요. 두 개의 변이 서로 평행이니까 동의각끼리 각의 크기 같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오면서 아, 너도 각의 크기 똑같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삼각형 ABC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DBE도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괜찮아? 좋아. 길이 옮겨보자. 삼각형 DBE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자, 이 길이가 5cm야라고 찾을 수 있고 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선분 AC의 길이가 8cm야라고 길이 옮겨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길이 옮겨놓고 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에 대답을 우리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더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C의 길이 8cm에 DE의 길이 5cm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3cm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엄청 많이 배웠습니다. 평행선에서 동의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 엇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 이야기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이걸 떠올리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라는 측면에서 12번을 오늘의 원픽으로 골라봤어요. 자, 13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B와 각 C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ABD의 크기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건 함정이 있죠. 보세요. 왼쪽에 각 B를 반으로 쪼갠 걸 동그라미라고 표현했고요. 오른쪽에 각 C를 반으로 쪼갠 걸 X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서로 다른 각이라고 생각해라라고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함정에 걸려들 필요가 없지. 왜? 각 B와 각 C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두 밑각이니까 크기가 똑같아야 합니다. 똑같은 크기를 반으로 쪼개놓은 동그라미와 X는 당연히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너를 X라고 한다면 너도 X고요. 오른쪽에 있는 X표 두 개도 각의 크기가 스몰 X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문제가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아래에 있는 삼각형 DBC라는 삼각형을 봅시다. 자, 아래쪽 삼각형에서 136도와 X 두 개를 더하면 180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두 배의 각 X에다가 136도를 더하면 180도 하고 나타나야 되고요. 넘기면 X의 두 배가 44도여서 각 X의 크기가 22도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미지수로 잡은 게 X고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은 X죠. A, B, D의 크기. 그렇지. 그래서 우리 그냥 22도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함정에만 빠지지 말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각이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같은 각입니다. 자, 요것만 알았다면 어렵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갑시다. 14번 문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35도로 똑같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삼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변의 길이 AC가 10cm로 주어져 있고 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의 점 D에 대해서 각 DAB가 35도랍니다. 요렇게가 35도 주어져 있고 지금 문제에서 DAB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각도 35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네, 그런 조건이죠. 자, 그랬을 때각 ADB의 이등분선과 선분 AB가 만나는 점을 E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옳지 않은 거 골라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정보들을 다 표시하다 보면 보기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찾아보자. 먼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35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도 10cm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더불어 또 여기 있는 이 각도, 너도 35도니까요. 자, 왼쪽 아래 있는 삼각형 ADB도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 서로 똑같아 라고 표시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같은 변으로 만들어진 각이 꼭지각인데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ED다 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 수직으로 만날 거고 EB의 길이와 EA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우선 찾아놓고 보기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첫 번째, 각 BDE가 55도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BDE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몇 도니?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왜? 삼각형 ABD에서 두 개의 밑각이 35도, 35도니까 더하면 70도. 그렇다면 ADB의 크기가 110도란 이야기고 110도를 2등분했다라고 표시되어 있으니까 하나씩의 크기는 절반, 55도가 되겠죠. 그래서 1번 보기 참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AB의 길이가 10cm다. 자, AB의 길이가 10cm인 거 이미 찾아놓았죠. 삼각형이 2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조건 활용했습니다. 2번 보기도 참이죠. AE의 길이는 5cm니? 라고 물어봤는데 자 AE의 길이는 그렇지 선분 AB의 길이가 점 E에 의해서 2등분되고 있으니까 선분 AE의 길이 5cm, BE의 길이 5cm가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보기도 참이다 생각할 수 있겠다. 다음 4번 선분 DC의 길이가 10cm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DC의 길이가 10cm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길이가 10cm가 되려면 자, 이 각의 크기와 여기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져야 되는데 이거 두 개가 같은지 아닌지 계산을 해봐야 알겠죠. 눈으로 보고는 몰라요. 그냥 계산해봅시다. 자, 너 110도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실제로 너는요 70도야 라는 거 알 수 있겠지. 평각에서 110도를 빼냈으니까. 그래? 그럼 너 35도, 너 70도 더하면 105도.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각의 크기가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되는 거니까 75도구나 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분명히 길이가 서로 같아지려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70도, 하나는 75도 계산해보니까 각의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라는 거지. 그럼 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몇 센티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10cm가 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으니? 라고 물어봤는데 AD의 길이와 BD의 길이는 같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양쪽의 밑각 35도로 주어져 있는 2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보기도 참이고요. 틀렸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건 4번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 풀어봤네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우리 삼각형 안에 이등변 삼각형들이 여러 개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은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주의 깊게 계산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폭이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접었을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별표 하나 붙이고 갈 겁니다. 이것도요, 중학교 1학년에서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그걸 모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매번 문제마다 고민해야 되는 좀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세요.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접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접기 전과 접은 후는 똑같아요. 즉, 접기 전에 있는 각과 접은 후에 있는 각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접기 전에 있는 길이와 접은 후에 있는 길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거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각과 접은 후에 있는 요 각, 요 두 개는 서로 각이 어떻더라?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다시 펴준다면 같은 위치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체크해야 돼요. 됐죠? 그리고 길이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

접으면 일치할 거니까. 그치? 자, 당연히 너랑 너도 길이는 똑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물론 길이보다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훨씬 더 많이 활용을 할 거니까. 자, 요두 각의 크기는 접기 전과 접은 후로 서로 같아진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일에서 반드시, 이런 도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평행선에서 엇각의 크기를 활용하는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이 X가 서로 엇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져요. 됐죠? 그래서 자, 너도 X, 너도 X, 너도 각의 크기가 X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종이접기에서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죠. 자, 보세요. 실제로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X니까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꼭지각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꼭지각 옆에 있는 외각이 124도라는 건 아니까 이 124도가 X 두개 더해서 만들어진 거야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두 배의 각 X의 크기가 124도다라는 식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각 X의 크기는 62도라고 정답 써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어렵지 않죠? 계산도 쉽죠? 자, 이 그림을 보자마자 똑같은 크기의 각들을 접은 각 그리고 엇각 이걸 활용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떠올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야 돼요. 일의 고민도 없이 흘러와야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는 중학교 1학년에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중학교 1학년에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하더라도 풀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되는 거죠. 할수 있겠죠? 좋았어. 15번 오늘의 원픽이었습니다. 어렵진 않았지만 옛날 기억을 잘 떠올려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지금 밑변 BC 위에 한점 D가 존재하고요. 이 D에서 EF라는 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조건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BF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똑같게 또 BD의 길이와 EC의 길이가 같도록 지금 현재 점을 잡아서 EF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랬을 때각 A 더하기 각 B의 두 배의 값을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죠. 자, 여러분,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숫자가 등장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각의 크기를 몇 도, 몇 도, 몇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이야기는 알고 있으니까, 아,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 서로 똑같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같은 각을 우리 A, 자, A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 각을 동그라미라고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각이 동그라미로 각의 크기가 똑같아요. 그럼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인 각이 왼쪽 삼각형과 완벽하게 똑같죠? 무슨 삼각형? 두 개가? 그렇지. 합동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BDF라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CED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다면 네가 세모, 네가 네모라고 각의 크기를 표시했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세모, 네가 네모가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어때? 괜찮아요? 보세요. 대응각 짧은 이 지금 표시 하나짜리 변이 만들어내는 각이 네모니까 요 네모 같은 위치에 대응각 딱 표시해서 같은 각들을 다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서 동그라미라는 각과 그리고 세모와 네모를 더하면 이게 180도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런데 180도가 되는 또 다른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삼각형 ABC를 전체적으로 커다랗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각 A와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몇 도가 나와야 돼? 180도 나와야겠죠? 그래서 각 A에다가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주면
이게 바로 180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 떠올려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죠? 이두 개의 식과 또 다른 식 하나 떠올려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평각을 볼까요? 이 점 D를 중심으로 해서 평각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평각이 네모와 B와 세모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각 B를 생각하면 이게 평각으로 180도다라는 것도 또 하나 끌어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림에 숫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식들을 다 찾아낸 겁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작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 180도다. 제두 번째 식은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커다란 삼각형에서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각 A와 동그라미 두개 더한 게 180도다라는 얘기했죠. 자, 세 번째 식은 어떻게 찾은 거예요? 점 D를 기준으로 해서 평각을 생각했는데 평각이 180도니까 네모와 세모와 B를 더하면 180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자, 요 조건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조건들을 가지고 뭘 찾는 거다? 각 A 더하기 두 배의 각 B의 크기를 찾는 거다라는 거죠. 찾아내 봅시다. 자, 위에 있는 식과 제일 아래에 있는 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세모와 네모에다가 동그라미를 더한 게 180도예요. 자, 세모와 네모에다가 각 B를 더한 게 180도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동그라미가 각 B와 크기가 똑같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 이거 두 개가 똑같아야 세모 더하기 네모에 B를 더한 거, 세모 더하기 네모에 동그라미를 더한 게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각 B의 크기가 우리 동그라미라고 표시했던 각과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해결됐네요. 구하라는 게 뭐예요? 구하라는 게각 A의 크기에다가 두 배의 각 B의 크기를 더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각 B가 동그라미라는 거 알았으니까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각 A에다가 동그라미 두개 더해봐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 쓰여 있어. 각 A에 동그라미 두개 더한 건몇 도야? 180도야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이 각의 크기가 180도다라고 주어지는 네, 그런 문제입니다. 어때? 마지막 문제답게 그첫 번째 소단원 실전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답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르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 삼각형, 하나 평각, 또 커다란 삼각형에서 조건식들을 끌어내고 연립한 거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이 문제의 풀이를 한번 몸으로 느끼면서 아,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도 있구나라는 걸좀이 마음속에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16번 문제를 오늘의 원픽으로 고를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처럼 선생님이 아, 오늘은 1학년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한번 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비슷한 문제들이 다시 등장을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원픽으로 고르면서 또 한번 강조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이 구원픽으로 고르진 않았지만 골라도 되는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소단원 실전 테스트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소단원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묻는 문제인데 보시면 빗변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그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까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빗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삼각형이 나머지 한 변과 길이가 나머지 한 변도 같기 때문에 RHS 합동이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네요. 결국 주황색과 빨간색 변이 만들어내는 사이각이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거죠. 네가 X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X도와 50도를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X도는 40도가 되면서 X의 값은 그냥 40하고 써주시면 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죠?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DEF에 하나의 조건이 추가가 되면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는 게 문제죠. 자, 1번 보기부터 천천히 체크해봐야 돼요. 각 D가 60도라는 조건.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여기에 60도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자, 이 가게 크기가 30도야 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각형이 직각과 60도, 30도, 12cm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인데, 실제로 12cm의 양쪽에 가게 크기가 30도와 60도로 주어지면서 서로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다라고 쓰려면 A와 D가 서로 대응점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A와 D가 대응점이 되겠니? 하고 생각해 봤을 때 A는 30도라는 각을 만들어내고요. D는 60도라는 각을 만들어내니까 합동은 합동인데 대응점의 순서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1번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요 대응점의 순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거다라는 거지 합동이 아닌 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보자. 각 2가 60도다라고 조건 주어져 있네요. 자, 이게 60도래요. 그렇다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30도가 되면서 완벽하게 합동 조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응점의 순서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2번 보기, 합동이야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3번 봅시다. DF의 길이가 6cm다. 자, 이 길이가 6cm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나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건데 실제로 대응점의 순서가 달라지죠. 이것도. 그래서 3번도 정답이라고 고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은 이걸 선생님 6cm가 나머지보다 더 길어요. 이거 그림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는 짧은 변이 6cm인데 여기는 짧은 변 말고 그거보다 긴 변이 6cm예요. 그림이 말이 안 돼요라고 얘기해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틀린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합동은 되지만 대응점의 순서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합동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 보기. EF가 6cm다라는 거 찾아보자. 자, EF가 6cm야라고 이야기한다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똑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고 대응점의 순서도 정확하게 만족이 되죠. 그래서 4번도 참이야. 2번,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조건. DF와 EF가 같다. 자, DF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은 왼쪽 삼각형이랑 합동이다라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잘못된 이유를 제대로 모르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그다음 문제 보자. 3번입니다. 다음은 빗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는 과정을 증명하는 거다. 옳은 걸 골라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증명 과정에 네모칸 채우는 문제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어때요? 삼각형 돌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내죠. 너 직각, 너도 직각이니까 BCE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참이고요. 자, 그렇다면 AB와 AE라는 길이가 문제에서 같다라고 얘기되어져 있으니까 각 B와 각 E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2번 네모에는 AE, 3번 네모에는 각 E가 들어가라는 걸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에 각 BAC가 90도에서 뭘뺀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각 BAC는 90도에서 각 B를 빼내는 거고 그 B가 E하고 같으니까 90도에서 E를 뺀 것과도 같아진다라고 쓸수 있어서 4번 보기도 참이죠. 결과적으로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게 너랑 너도 같아지고 너랑 너도 같아지는구나 뭐 이런 얘기 다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DEF가 합동이다라는 얘기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결국 잘못된 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EFD가 아니라 각 EAC여야 된다라는 거, 요게 잘못됐다라는 거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문제 풀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4번부터 문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Mr. Red changes the weather.
1: Sunday, I got a brand new board game.
2: Sunday와 보드 게임을 하려고 온 Red. 하지만 Sunday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있대요.
1: Sunday, it's windy.
2: Sunday랑 어떻게 하면 같이 놀 수 있을까요?
1: What a sunny day.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에 저학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태어났어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말도 잘하고 누나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호빵이와
1: 호떡이의
0: 빵떡 티빙. 호떡아 같이 해야지. 다시 하나 둘 빵떡 티빙. 오늘은 호떡이랑 반짝반짝 예쁜 슬라임을 만들 거예요. 오늘 슬라임 재료는 반짝이는 구슬과
2: 호떡아 뭐 하는 거야?
3: 응? 나 지금 슬라임 재료 모으는 거야.
2: 슬라임 재료?
3: 코딱지가 말랑말랑해서 슬라임 재료 딱이잖아. 벌써 이만큼 다 모았어. 근데 모자란 것 같아서 더 모으려고.
2: 호떡아 안 돼.
3: 아 왜? 나 슬라임 재료 모을 거란 말이야.
2: 슬라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 동화 기억 안 나?
3: 할아버지가 코딱지 파면 안 된다고 들려주신 그 동화? 기억 안 나.
2: 그래 좋아. 그러면은 누나가 알려줄게.
3: 좋아 좋아.

0: 어느 마을에 코파유라는 아이가 살았지. 코파유는
1: 코딱지다. 코딱지 제일 좋아. 코딱지 모여라.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0: 코파유는 코딱지를 여기저기 묻히고 묻히고 튕기고 다녔지. 나나나나나. 지난번에 먹던 껌 여기다 뒀던 것 같은데. 오, 어, 여기 있다.
1: 그거 내 코딱지인데.
0: 너

0: 내 코딱지 탈이 어떠냐?
1: 너 거북아. 그렇게 코를 파대던 코파유는 어느 날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
2: 병? 병?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아, 코파유가 병에 왜 걸린 거야?
1: 그게 코딱지 때문인 것 같은데.
2: 코딱지? 코딱지 때문에 왜? 코딱지 때문에 왜 그러는 건데?
1: 아, 그렇지.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 중에 필요한 건 바로 짠!
2: 아, 그게 어디서 띠? 와, 왜 여기서 나와?
1: 코딱지 딱지야. 코딱지 딱지, 궁금한 걸 알려줘. 할아버지가 궁금할 땐 호기심 딱지를 이렇게 찍으라고 했어. 누구세요?
3: 나는 코파요의 코 속에 사는 코털 장군이다.
2: 많이 다치셨나 봐.
1: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3: 코파요의 코 속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4: 그날도 우린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지.
5: 겉머리 겉머리 하! 겉머리 겉머리

0: 오늘도 우리 코파요 몸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1: 불사한다!
2: 오늘의 작전을 설명하겠다.
0: 북부터 먼저 치우고!
3: 네, 장군!
2: 우리 코 속은 수많은 코털과 콧물이 나오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도 먼지와 세균 같은 적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먼지와 세균은 먼저 코털이 잡고
0: 콧물로 꼼짝 못하게 한 다음 코딱지로 만들 것이다. 알았나?
3: 예, 장군.
0: 그렇지.
3: 엄청난 먼지와 세균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최초조도 적들을 막아라! 오늘 공격!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0: 잘 지켰는데 코파유가 왜 병이 났어요?
1: 왜요? 왜요?
2: 아이, 그게 그러니까.
3: 세균 가득한 손가락으로 코를 팠기 때문이지.
1: 손가락!

0: 또 코에 상처가. 얘들아, 얘들아, 일어나 빨리.
1: 어? 안 되겠다. 여기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0: 사배기들을 막아. 오자. 어떻게 어떻게 세균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나 싸움 못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2: 걱정하지 마. 몸속으로 들어온 세균은 이 백혈구가 무찌르지.
1: 참 멋이지.
0: 아, 세균들이

0: 이렇게 코에 난 상처로 들어온 세균은 뇌까지 도착했어.
1: 어, 뇌구나!
2: 아, 놔. 코털장군이랑 백혈구는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뇌보호막 작동!
1: 어, 그렇다고 우리가 못 들어갈 줄 알고. 야, 찔러!
3: 아, 아파! 아, 하지 마! 아프다고! 아, 제발 하지 마! 아야, 아야!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제발!
0: 그래서 코파열은 아주 아주 위험한 병 뇌수막염에 걸린 거야.
4: 뇌수막염?
5: 그래. 먼지와 죽은 세균이 굳은 코딱지. 이 코딱지를 손가락을 넣어 떼다 보면 이렇게 코에 상처가 날 수가 있어. 이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고 심하면 뇌수막염에도 걸릴 수 있어. 코는 뇌와 가깝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상처가 나면 안 돼. 코파요가 왜 병에 걸렸는지 잘 알겠지? 절대로 코파면 안 돼.
6: 어허, 코딱지를 파다가 세균에 감염되다니. 나 앞으로 코딱지 절대 안 팔 거야.
7: 그래, 이제 잘 알았지?
6: 근데 코파요는 어떻게 됐을까? 설마 혹시 병에 걸려서? 야!
7: 다행히 병이 다 나았다고 해.
6: 진짜?
7: 코파요가 손가락을 다쳤는데 그래서 코딱지를 안 파니까 병에도 안 걸린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지.
8: 오.
7: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파는 대신 휴지로 코를 풀거나 세수하며 물로 푸는 게 좋아. 이후 코파요는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대.
6: 와! 코파요가 행복해져서 정말 다행이다.
7: 응.
6: 그럼 나도 세수할 때 물로 흥! 휴지로 흥! 코에 상처 안 나게 조심해서 풀 거야.
7: 그래, 그래. 귀여운 대동생. 그럼 누나가 이 코딱지 딱지.
6: 우와,
7: 줄 줄 알았지?
6: 아이, 진짜 누나 말 아니면 확 그냥 막.
7: 코딱지를 왜 파면 안 되는지 맞추면 줄게.
6: 와, 좋아, 좋아.
7: 친구들도 맞춰봐. 코딱지를 파면
6: 상처 날 수 있고
7: 코에 상처 나면
6: 세균 들어오고
7: 세균 들어오면
6: 병 걸릴 수 있어.
7: 우와, 잘한다.
6: 또.
7: 좋아, 계속해볼까? 코딱지 파지마.
6: 휴지로 풀자.
7: 코딱지 파지마.
6: 세수할 때 풀자.
7: 코딱지 안 파는
6: 건강한 습관.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요, 요런 머리띠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주 예쁜 왕관 머리띠입니다.

이거 왜 깨요? 자, 선생님이요. 질문 하나 할게요. 공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공부의 주인공. 좀 질문이 어렵나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선생님? 아니요. 바로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공부의 주인공은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입니다. 공부의 주인공은요.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띠를 한 이유는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왕 공부할 때, 아, 누가 시켜서 했어?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공부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대답도 열심히 하고 답도 열심히 쓸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요. 이왕 하는 그 공부 조금 더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 내가 이번 시간의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재밌고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풀다 남은 2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마저 풀어보고요. 2회 문제도 풀어볼 거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자, 단원 정리 평가 1회 17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같이 보자고요. 자, 친구를 설명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떠올렸습니다. 떠올린 말을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로 알맞게 구분하여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 그리고 어떠하다는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요것만 기억하면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습니다. 자, 성실하다, 골고루 먹는다, 그리고 친절하다, 빨리 달린다. 이 중에서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은요, 골고루 먹는다와 빨리 달린다이잖아요. 따라서 이두 낱말을 여기 적어주겠습니다. 골고루, 골고루 먹는다. 골고루 먹는다. 그리고 빨리, 빨리, 빨리 달린다. 어찌하다. 자, 이렇게 적어보았고요. 다음은 어떠하다입니다.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낱말, 성실하다. 성실하다. 아, 저 친구는 참 성실해요. 성실하다. 다음, 친절하다. 내 짝꿍은 친절해요. 친절하다. 친절하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성실할 겁니다. 왜냐? 이 강의를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또 친절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말이죠. 주위 친구들에게 친절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어찌하다와 어떠하다 구분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8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서 문장의 짜임을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 내 친구는 귀엽습니다. 내 친구는 키가 큽니다. 내 친구는 수영을 잘합니다. 내 친구는 글씨를 잘 씁니다. 내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담윤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입니다는 어찌하다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런가요?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는요, 내 친구는 누가? 남자입니다. 무엇입니다. 어찌하다는요, 움직임이잖아요. 남자입니다. 내 친구는 남자입니다. 누가 무엇이? 무엇입니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2번. 귀엽습니다는 어떠하다를 나타내는 말이야. 귀엽다라는 거는요, 어떤 상태나 성질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하다 맞습니다. 3번. 키가 큽니다. 역시 상태나 성질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이고요. 하연,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은요, 움직임입니다. 따라서 어떠하다가 아니라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글씨를 잘 씁니다. 또 역시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찌하다.

이겠죠? 무엇이다가 아니라. 따라서 알맞게 이해한 친구는 바로 2번이기 때문에 18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한 짜임을 가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한 아이가, 남자아이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바람에 날아가는 모자를 잡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찌하다 움직임과 관련해 써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남자아이가 달려갑니다. 또는 뭐 달려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남자아이가 달려옵니다. 또는 남자아이가 손을 뻗습니다. 또는 모자가 바람에 날아갑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떤가요? 하늘이 파랗습니다. 나무가 많습니다는 어떤가요? 파랗다, 많다 이런 낱말은요, 움직임과 관련한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입니다. 따라서 나무가 많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는 안 돼요. 어찌하다에 맞게 달려옵니다. 달려갑니다. 날아갑니다. 이런 어찌하다 낱말로 적어 주어야 합니다. 19번 문제 풀어 봤고요. 자, 이제 단어 정리 평가 1회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도끼야, 내 텃밭에 옥수수가 너무 키가 커서 숲이 안 보여. 올빼미가 토끼에게 투덜댔어요. 그래도 어쩌겠어?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걸. 토끼가 대답했어요. 그러자 올빼미는 집을 더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토끼는 입을 앙, 앙 다물고 지켜봤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실감나게 읽기 위한 방법 우리 배운 바가 있는데요. 배운 내용 떠올리며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문장 부호의 느낌을 살려서 읽는다. 문장 부호 뭐큰 따옴표 말하듯이 그리고 느낌표 상황에 맞게 투덜대듯이 그리고 뭐 물음표 이렇게 뭐 물어보듯이 이런 상황에 맞게 읽어주는 것 필요하지요. 맞습니다. 2번. 꾸며주는 말을 찾아 느낌을 살려 읽는다.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너무 키가 커서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집을 더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들. 꾸며주는 말 어울리게 읽어야겠지요. 3번.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는 어떤 토끼와 올빼미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요. 그 마음에 어울리게끔 목소리와 말투로 읽어주어야 되겠죠. 4번.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 표정을 선생님이 짓지 않고 읽었나요? 아니지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읽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에 알맞게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로 읽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짓지 않고 읽는다 틀렸습니다. 5번, 어찌하다, 어떠하다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어서 2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이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죠. 학교 방송이네요. 학교 끝나고 서진이네 놀러 갔습니다. 서진이네 집에 도착해 강아지에게 손인사를 하자.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강아지가 보고, 응? 속?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나와 있네요. 서진이가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가방으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방에서 나왔대요. 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별님아! 하고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진이와 강아지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이런 학교 방송이 나오니까 서진이가 정우야,
별님이가

가발을 너한테 줬어?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는데 웬 가방? 자, 정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아빠를 나한테 내밀었다고 쓴 건데 이렇게 읽어버렸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글에서 알수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정우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별님이가 아니라 서진이네 가서 서진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바로 별님이라고 알수 있죠. 들렸습니다. 2번. 별님이는요,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집엔 강아지 가방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가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띄어읽기를 잘못했죠. 강아지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띄어 읽어야 되겠지요. 자, 3번. 서진이네 집에는 커다란 강아지 가방이 없다니까요? 들렸습니다. 4번. 별님이는 강아지 가발을 정우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앞발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다. 역시 띄어 읽기를 잘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틀렸습니다. 5번. 정우가 이름을 부르자 별님이가 앞발을 정우에게 내밀었다. 그래요. 그래서 앞발을 너한테 내밀었다고 한 건데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알수 있는 것은 5번이다. 5번이라고 1번의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띄어 읽기를 잘못하니까 이렇게 의미가 전혀 달라짐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 문제인데요. 정우가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에 알맞게 기억을 띄어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강아지 가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가 아니라 강아지가 발을 내민 것이죠. 자, 1번부터 볼까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여기서 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요, 누가 또는 무엇을 먼저 찾아봅니다. 누가? 강아지가, 그러니까 강아지가 다음을 띄어 읽어야 돼요. 강아지가 발을 저에게 내밀었습니다.처럼 말이죠. 2번이 바르게 읽었네요. 따라서 2번의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3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는 글입니다. 떠올리며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하늘은 파랗습니다.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호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원을 걷습니다. 지호는 공원에 있는 꽃밭에 도착합니다.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지호야, 나비가 신기하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노란 나비가 파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지호는 나비를 보며 손을 뻗습니다. 나비도 봄하늘이 좋은가 봐요. 지호가 말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빙그레 웃으십니다. 햇볕이 따뜻합니다. 지호는 행복합니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먼저 3번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역부터 미음까지 중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문장의 짜임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낱말은요, 어찌하다라고 배웠지요. 어찌하다. 상태나 성질은 어떠하다. 움직임은 어찌하다. 그러니까 어찌하다에 어울리는 낱말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기역 맑습니다. 파랗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따뜻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이지만 여기 끄덕입니다는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방금 발견했는데, 선생님의 뒤에 두여 파란 하늘이 보이지요? 어디 있을까? 바로, 네, 여기 있지요? 자, 하늘이 파랗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파랗다.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하다이지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여기 보니까 우리 병아리 친구가 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고개를 빠꼼히 내밀고 있네요. 병아리가 고개를 내밉니다라는 것은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찌하다이지요. 병아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어떠하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문장의 짜임, 어찌하다와 어떠하다의 차이를 떠올리며 우리 3번 문제는요, 어찌하다를 찾아주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요. 공원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사람이 어떤가요? 사람이요. 우와, 여기는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런데 이 글에서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보죠? 자, 보니까 바람은 시원합니다. 공원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뒤에를 잘 보세요. 많습니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가 왔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낱말을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이렇게 글에서 찾아서 쓰는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글에서 어울리는 낱말을 찾아서 그대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공원에 사람이 많습니다.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살펴볼까요? 다음 중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은 무엇입니까? 어떠하다 계속 나오고 있지요. 상태나 성질. 1번 지호가 말합니다. 움직임 어찌하다. 2번 지호가 활짝 웃습니다. 웃는 것도 움직임 어찌하다. 3번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어때요? 상태나 성질 어떠하다? 맞지요? 4번,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다? 5번, 꽃밭에는 나비들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닙니다. 움직임 어찌하다? 따라서 어떠하다의 짜임은요? 3번, 5번 정답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6번 문제, 이어서 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문단입니다. 자, 가 문단부터 한번 읽어보죠.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뒤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기 때문입니다. 단오날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바라는 다양한 풍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단오를 어떻게 여겼는지, 그리고 단오날에는 풍습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나 문단 보죠.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를 주고받았습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채를 주고받거나 또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 풍습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다 문단 보죠. 단오날에 먹는 음식으로는 수리취떡과 앵두화채가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수리취떡은 수레바퀴 모양과 닮았습니다. 앵두화채는 수리취떡과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초여름에 잘 익은 앵두는 빨갛습니다. 사람들은 앵두로 시원한 화채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원한 앵두 화채를 마시며 여름철 피로를 풀었습니다와 같은 글인데요. 자, 6번 보죠. 다음에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해마다 일정하게 지키어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 1번 명절, 2번 풍년, 그리고 3번 풍습, 4번 음력, 5번 화채 중에서 우리 조상들은 단오를 매우 중요한 명절로 여겼습니다. 바로 명절이 해마다 일정하게 지켜 즐기거나 기념하는 때를 뜻하는 낱말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7번 보죠. 단오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풍습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부채를 주고받았다. 자, 부채 어디 있는지 볼까요?

부채, 부채, 부채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주고받았다. 맞습니다. 2번은요, 논에 모내기를 했다입니다. 이 모내기라는 것은요, 모짜리에서 따로 기른 모를 본래의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자, 글을 한번 보죠. 글 속에서 모내기는요,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 모내기를 하고 난 뒤에 벼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를 지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단오날에 했던 풍습은 아닌 것이죠. 틀렸습니다. 3번.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았다. 창포, 창포 삶은 물에 머리 감았다. 나와 있고요. 4번. 빨간 앵두로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5번. 수레바퀴를 닮은 수리치떡을 먹었다. 역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아닌 것은 2번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 8번 문제는요. 기억을 문장의 짜임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찾아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문장의 짜임에 따라 기억을 나누었다. 그렇다면 기억을 잘 봐야겠네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점점 더워집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인데요. 자, 먼저 우리나라의 날씨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날씨는이라는 것은요, 누가와 무엇이 중에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를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고요. 무, 어, 시. 자, 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무엇이. 다음은 점점 더워집니다. 자, 이것이 어찌하다일까요? 어떠하다일까요? 어찌하다는요, 움직임, 어떠하다는 상태나 성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워지는 것은요,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상태, 성질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떠하다를 2번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의 문장의 짜임이네요. 자, 8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다음 그림을 보고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문장의 짜임이 나옵니다.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크게 세 종류의 문장의 짜임 배웠잖아요. 자, 기억하면서 보자고요. 어찌하다는요, 움직임과 관련한 낱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 써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림을 자세히 봐야 하겠지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어때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들이 뭘 보고 있나요? 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관련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은 누가 어찌하다. 즉, 아이들이 연을 보고 있다. 또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와 같이 만들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어떤가요? 아이들의 옷이 뭐 빨간색이다, 초록색이다. 이런 것들은요,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어떠하다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하다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어찌하다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다. 또는 뭐 연날리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누가? 아이들이. 어찌하다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을 날리고 있다와 같이 우리 꿀단지 친구들은요. 내 공부는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쓴거 그대로 적지 말고요.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림을 보고 어찌하다의 짜임을 가진 문장을 잘 만들어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10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정답이 두 개예요. 이런 문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선택지 1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장 부호 뒤에.

에서 띄어 읽는다. 그래요. 예, 문장 부호가 나오면요. 문장 부호 뒤에서 조금 쉬어 읽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쉼표가 있다. 그렇다면 요 쉼표 뒤에서 살짝 조금 쉬어 읽는 것이죠.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맞습니다. 다음은요. 2번이에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는 딱 붙여 읽는다. 어때요? 맞나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어줍니다. 이런 표시를요, 우리 이렇게 또 했잖아요. 요거 두 개를 위아래로 쫙 붙여서 요렇게 표시했지요.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습니다와 같은 기호인데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요렇게 조금 더 길게 쉬어 읽어주어야 합니다. 붙여 읽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어요. 다음 3번은요.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누가 무엇이 어떠하다,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의 짜임에 따라 띄어 읽는다. 낱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또박또박 읽는다. 맞지요? 맞습니다. 다음 4번은요. 글을 읽다가 숨이 차면 쉬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짜임에 맞게 띄어 읽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다음 5번 볼까요? 이 누가 무엇이의 뒷부분이 길면 쉬지 않고 이어서 읽는다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누가 무엇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가 무엇이 바로 뒷부분을 조금 쉬어 읽는 것은 맞지만, 만약 그 뒷부분이 쭉 길다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이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쉬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냥 쉬지 않고 쭉 이어서 읽는다라고 한 5번은 틀렸기 때문에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골라보면 몇 번과 몇 번? 그래요. 1번과 3번이라고 10번의 정답 두 개를 다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주인공이야 라는 마음으로 직접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읽었던 이야기 글을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10번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이번 시간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꿀단지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다 풀지 못한 단원 정리평가 2회 문제들 마저 풀어볼 거니까 미리 풀어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할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삼각형의 성질 중단원 마무리 문제들 계속 풀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18번 문제부터 진행할 텐데, 선생님이 시험지 미리 보기로 지정한 문제는 21번, 22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그 문제를 풀고, 아,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고, 그 문제의 풀이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맞추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우연히 답을 맞추는 경우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 현혹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방법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고, 점O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선분 AE라고 이야기하는 게 수선이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야. 라는 생각까지도 해주셔야죠.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만? 이등변 삼각형일 때만 결국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가운데 내려그었던 선분 AE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분이 수직 이등분선이면서 즉 선분 BC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면서 특별히 각 A도 이등분하는 그런 선이더라라는 생각 할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의 크기를 둘다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저 동그라미라는 각이 옮겨갈 수 있는 곳들이 보여요. 왜냐? O라고 이야기하는 점이 외심이기 때문에 외심에서부터 A까지, 외심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그렇다면 삼각형 OAB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당연히 저 동그라미라는 각이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더불어 여기 있는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가 이쪽, 오른쪽 아래로도 옮겨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길이가 같은 변들, 또 크기가 같은 각들을 표시해 놓는다면 이등변 삼각형들을 구별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요 정도 생각해주고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1번.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애초에 문제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 OEC 볼 건데요. 자, OEC라는 삼각형은 아래쪽에 다음과 같이 존재하는 삼각형이고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선분 OE와 선분 EC가 같아져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같으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요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없죠. 그치? 그래서 이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럼 정답을 2번 하고 골라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 보자. 삼각형 AOC, 아까 말씀드렸죠? 선분 OA와 선분 OC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삼각형 AOC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OA와 OB가 같으니까 삼각형 AOB, 왼쪽에 있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다 이야기할 수 있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 즉 OB와 O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삼각형 OBC 혹은 BOC라고 불러지는 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세 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거 골라봐라라고 하면 2번 하고 정답 쓸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사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이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점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다음과 같은 비율로 각이 쪼개져 있을 때각 BAC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위쪽 각의 크기 구해라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각이 여기 동그라미와 세모로 나누어질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라는 각은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고요, 세모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의하면 삼각형 OAB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OAC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 두 개가 같아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동그라미와 세모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AOB라는 각과
AOC라는 각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동그라미와 세모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각 AOB를 구하기 위해서 각을 B에 배분할 건데, 전체적으로 360도를 5대 7대 6으로 나누는 것 중에서 AOB가 차지하는 비율이 5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360도를 B에 배분할 건데, 전체 다 더하면 18이고, 그 중에 5만큼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각 AOB를

부위의 크기가 10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네가 100도야라고 얘기했을 때 동그라미 두 개를 더해서 80도 나와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가게 크기가 40도구나라는 걸알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하나 구하죠. 그 다음 각 AOC를 또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AOC는 역시 360도를 비례배분해서 나누어 갔는데 전체 18개 중에서 6의 비율만큼 차지하고 있더라 생각할 수 있어서 120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요 가게 크기가 120도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세모 두 개를 더하면 60도 나와야 되고요. 세모 하나가 30도여야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게 크기가 30도다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BAC라고 이야기하는 가게 크기가 70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죠. 자, 이런 식으로 비례배분해서 접근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죠. 자, 왜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점 O가 외심이라는 걸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각 BOC가 외심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각 A, 즉 BAC라는 각과 여기 있는 BOC라는 각 사이에 서로 두 배, 혹은 절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AC라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BOC를 구해서 반으로 나누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각 BOC를 구해서 접근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하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각 BOC는 역시 비례배분하면 360도를 18개로 나눈 것 중에서 7개만큼에 해당할 것이고, 그렇다면 140도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다. 각 BOC가 140도고, 그러면 꼭지각 그 반대편에 있는 각과 외심각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아, 너각 BAC는 140도의 절반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140도의 절반 70도 하고, 이렇게 답 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생각해서 외심을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외심각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니까, 두풀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봅시다. 20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점 O는 삼각형의 외심이고요. 그랬을 때각 B가 65도라는 조건을 가지고 ACO의 크기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두 개의 풀이가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 하나 그어줍시다. 선분 OA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고 하면 각 AOC를 외심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65도가 그 외심각의 반대편에 있는 각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더불어 구하고 싶어 하는 각을 세모라고 해본다면 이등변 삼각형 AOC에서 세모를 옮겨볼 수 있을 거니까요. 나는 AOC라는 각을 구할 수 있고 그 각을 알고 있으면 세모 두 개의 합을 알수 있으니까 세모 하나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갈 거고, 지금 이 문제의 풀이가 앞에 우리 19번 문제에서 풀었던 두 가지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있는 풀이들을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두 아이디어를 다 접근해 봅시다. 자, 각 AOC 구해보자. AOC는 65도의 두 배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13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삼각형 AOC도 세 내각의 총합이 180도여야 되니까 세모를 두배 해준 게 50도여야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모 하나의 크기가 25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세모 하나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어 하는 각 ACO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각 ACO의 크기가 25도야 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아주 무난하고 제일 보편적인 풀이가 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도요, 우리 살짝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여기 있는 65도가 그냥 65도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두 개의 각의 합으로 눈에 보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분 AO와 선분 BO를 연결한 다음에 크기가 같은 각들을 한번 다 표시해 볼 겁니다. 아까 우리 이 각을 세모라고 얘기했다면, 자, 너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각을 네모라고 하면서 똑같은 각들을 다 표시해 봤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네모 두 개, 합치면 180도여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나에다가 세모 하나에다가 네모 하나까지 더하면
그

절반, 90도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래, 여기 표시되어져 있는 65도라고 하는 각이 동그라미와 네모를 더해놓은 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65도야? 그럼 넘기면 세모 구할 수 있겠구나. 즉, 90도에서 65도 빼서 25도라고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문제가 풀어질 겁니다. 자, 지금 또 똑같은 크기를 갖고 있는 각들이 두 개씩 있는데 그두 개가 한 곳에 이렇게 모여져서 각의 크기를 주는 이런 경우들이 문제에서 더러 등장합니다. 그래서 65도가 아, 서로 다른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걸요 풀이를 통해서 한번 느껴볼 수 있다면 이 20번 문제의 가치를 좀잘 느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선생님이 풀어드렸던 풀이 중요하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많이 풀 거니까.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도 머릿속에 좀 그려지면 좋겠다. 자, 그래서 20번 문제도 역시 우리 두 가지 풀이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자. 자, 21번 문제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존재하고 그때 선분 AB의 길이가 5cm, BC의 길이가 12cm, CA의 길이가, 선분 AC의 길이가 13cm로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직각삼각형에서 외접원을 구하려면,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 알아야 되고요.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할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었죠? 직각삼각형에서의 외접원의 중심, 외심, 어디에 있다? 빗변에 중점에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선분 AC의 중점에 O라는 점이 있어서 이 점이 바로 외심이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OA의 길이와 OC의 길이가 뭐가 돼?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예요. 빗변이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니까 지름의 길이가 13cm.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 R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네가 2분의 13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넓이를 생각해봐라고 이야기하면 넓이 S가 파이 곱하기 2분의 13의 전체 제곱하고 쓰여지고 4분의 169 파이 제곱 센티미터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는 5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골라내면 충분하죠. 자, 근데요. 이런 문제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서는요. 외접원만 물어보지 않아요. 뭐도 물어볼까요? 내접원도 물어봐요. 그거 두 개를 동시에 이런 형태로 많이 물어봅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내접원이 반지름이 스몰R이고 외접원이 반지름이 라지R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문제에 써 있을 거야. 문제에.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는 문제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접원의 중심이 있고, 그때 내접원의 반지름을 small r이라고 얘기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외접원이 존재하겠죠. 외접원은 A, B, C를 동시에 지나가는 다음과 같은 원이 될 겁니다. 그 외접원의 반지름,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일 테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너를 large r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질문할 때요, 이렇게 질문해요. 라지 r의 제곱 마이너스 스몰 r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혹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주어져 있는 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에서 내접원을 빼고 남은 부분, 자, 요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자, 이런 식으로 질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같은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답은 살짝 달라지지만 결국 맥락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서 우리 빼봐라는 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둘 다를 구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이렇게 둘 다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요게 조금 더 이제 달라진다면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 모양의 기둥, 삼각 기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구슬을 하나 여기 통과시키는데 구슬이 이 직각삼각 기둥에 딱 맞게 통과가 되려면 그 통과되는 구슬의 반지름의 최댓값이 얼마일까?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서 여기 있는 이 직각삼각 기둥을 어떤 원기둥으로

원기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원기둥의 가장 반지름이 작으려면 반지름이 얼마일까? 이런 식으로 실생활 형태로 변형시켜서 물어보기도 해요. 선생님이 봤던 문제는요, 이 직각삼각형 모양을 치즈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동그란 통에다가 이 직각삼각형 모양의 치즈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 기둥 모양의 치즈를 넣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이 원기둥의 그릇에 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들도 봤고.

아까 왜저번에 반지름 구했으니까 네저번에 반지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네저번에 반지름 구해봅시다. 이 네저번에 반지름은요, 그치, 넓이 활용해서 구할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2분의 1 곱하기 네저번에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전체의 둘레의 길이 하고 구할 수도 있겠죠. 둘레의 길이가 30 하고 만들어지니까 결국 2분의 1과 2분의 1 사라지고 60이 30 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저번의 반지름이 2cm야라는 걸 구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해결할 수 있고 넓이를 빼면 어떻게 될 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좀 입체로 확장되어서 원기둥 모양의 그릇, 직각삼각형 기둥 모양의 치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어도 충분히 다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확장성이 좀 많은 문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정답은 5번이라고 구했으니까 지금은 이 네저번의 반지름 구하는 상황까지도 생각하시고 문제가 어떻게 변형될지도 스스로 만들어보고 추측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22번 문제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맞추긴 했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는 삼각형 ABC의 외심이면서 O에서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EF라고 이야기해 놓은 상태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아, O랑 6이랑 7이 전체적으로 변의 길이들의 절반씩이니까 이게 똑같은 길이가 어딘가에 있어서 둘레의 길이는 5, 6, 7 더한 것의 2배라고 얘기하면서 36cm 하고 답을 썼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선생님이 이걸요. 선생님이 그 아는 친구한테 한번 보여줬더니 요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림을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도 않고 그냥 그림만 보고서 아, 네가 6이고 네가 5고 네가 7이네라고 얘기하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하더라고. 답은 맞죠. 근데 진짜 이게 제대로 된 설명으로 답을 맞춘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 그림을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시험 문제를 풀때 그림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길이를 찾아야겠지. 실은 넌 외심이니까 이 외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단 얘기는요. 변을 수직 2등분했다라는 이야기라서 자, 요 길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가 5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6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반대편의 길이가 비슷해 보여가 아니라 정의에 의해서 FC가 6cm고요. BE의 길이가 7cm여야 돼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길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둘레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36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답을 우연히 맞추신 거 아니죠? 그래. 수학적으로 O가 외심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동인 삼각형들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OA와 OB의 길이가 같아지고 지금 현재 OD라는 변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동인 삼각형이 이렇게 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외심에선 그랬어요. 내심에선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즉 꼭지점에서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졌었죠. 이런 얘기들 정말 수학적인 정의에 의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충 그림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때려잡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얘기 드리고 싶어서 선생님이 22번도 실수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좋아.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2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I는 자, 드디어 삼각형 ABC의 내심 등장했고요. 그랬을 때각 B와 각 IAC의 크기가 주어져 있을 때각 BCI의 크기를 구하여라라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이 문제도 내심의 정의와 내심각 활용해서 문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꼭지점과 연결하면 그 선이 각의 2등분 선이기 때문에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동그라미라고 했다면요. 이 동그라미랑 똑같은 각이 그 바로 위에 생겨나게 되겠다라는 생각 할수 있죠. 동그라미랑 40도는 절대 똑같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대신에 아, 네가 40도구나라는 생각은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는지, 40도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지. 첫 번째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BI를 연결해도 56도가 선분 BI에 의해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질 테니까, 아, 23도, 28도, 그리고 28도 두 개로 나누어져서 결국은 동그라미 두 개, 28도 두 개, 40도 두개 더해서 180도겠구나. 이런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씩 28도에다가 40도에다가 동그라미까지 더하면 90도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서 동그라미 하나 구하면 이게 22도야라고 정답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 동그라미가 바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 BCI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내심각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56도와 각 AIC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 AIC라는 각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이 위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각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28도에다 90도 더하면 되는 거라서 118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각이 118도라고 이야기한다면 118도와 40도와 동그라미까지 더해서 180도 만들어줘야죠. 삼각형 AIC를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BCI라는 각은 180도에서 118도와 40도, 즉 158도를 빼준 게 되고요. 그렇다면 22도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는 이런 문제였어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도 답은 등장하지만 우리가 내심 하면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이 이두 가지 풀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두 풀이를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해보고 고민해보고 시험 때는 가장 익숙하고 빠른 방법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24번 문제로 가보자. 자, 24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O와 점 I는 각각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번에는 외심도 등장했고요. 내심도 등장했어요. 자, 그랬을 때각 BOC의 크기를 구하여라 하고 주면서 가르쳐 준게 BIC의 크기, 여기 표현된 요 각의 크기가 124도다라는 조건 하나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아, 너는 내심각. 그럼 너는 외심각. 내심각과 외심각은 전부 맞은편에 있는 각 A와 관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서 내심각을 활용해서 각 A를 구해내고 각 A를 활용하면 외심각 구할 수 있어라는 이런 순차적인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씩 생각해보자. 각 BIC라는 내심각은 결국 90도라고 하는 각에다가 각 A의 절반 더해준 거야라고 씩 세울 수 있을 거고, 그럼 여기 있는 BIC가 124도였으니까 124도가 90도 더하기 2분의 1각 A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90도 이항시키고 양변에 2 곱해주면 각 A 구할 수 있겠죠? 각 A의 크기를 생각했더니 68도 하고 구할 수 있네요. 여기 있는 68도랑 각 BOC는 무슨 관계? 그렇지. 두배 사이의 관계가 있을 거니까 각 BOC라고 이야기하는 이 각은 외심각이고, 그럼 맞은편에 있는 68도에 두 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36도라고 우리 정답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24번은 내심각과 외심각을 적당히 다 공식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죠.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하나 보죠. 25번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지. 근데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고 여러 가지 풀이 방법들을 생각해 봤으니까 아마 익숙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I가 삼각형 ABC의 내심이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AF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이 길이 구해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요 AF의 길이를 생각할 때 너를 미지수 X라고 한다면 우리 주어져 있는 X를 이리저리 옮겨가 볼수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합시다. 자, AF의 길이 X라고 이야기했다면요, AD의 길이도 X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길이를 옮길 수 있는 그 관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관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선분 AI에 의해서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고, 그럼 대응변에

0: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서 옮길 수 있었죠. 자, 다른 관점에서는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서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렸을 때 접선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두 개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라는 얘기도 실은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공부할 때그 과정들은 이미 다 익히고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냥 X라는 길이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BD라는 길이 너는 굽배기 X가 될 거고 그 굽배기 X가 BF로도 정확하게 BE로도 정확하게 옮겨올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전체 10cm에서 X cm를 빼면 선분 FC의 길이가 네가 10 빼기 X cm였고 그게 바로 EC로 정확하게 옮겨올 수 있더라라는 얘기할 수 있네요. 그러면 마지막 6이라는 값이 10 빼기 X에 9 빼기 X 더해준 거야라는 식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에서 X 뺀 거랑 9에서 X를 뺀걸 더하면 6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EX를 생각하면 그 EX가 10 더하기 9에서 6을 빼준 거고요. 그러면 결국 X라는 값이 2분의 10 더하기 9 빼기 6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X라는 길이가 2분의 13 이렇게 만들어진다 얘기할 수 있네. 자, 이걸 보면 우리 문제에서 얘기하는 선분 AF의 길이 생각할 수 있지. 선분 AF의 길이가 2분의 13cm라고 정답 완벽하게 써줄 수 있는 이런 문제였을 겁니다. 자, 가능하시죠? 좋아.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이걸 계산할 때 숫자를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열에 써놓은 이유 기억나십니까? 이런 문제 풀때 뭐가 있었다? 공식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X라는 걸 포함하는 두 변의 길이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 빼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이야기였었지. 그게 결국은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것들을 옮기다가 만들어지는 식이었다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10에다가 9 더해서 6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냥 바로 정답 찾아낼 수 있는 요런 풀이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 풀이까지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뒤로 32번까지 마무리할 텐데 선생님이 또 중요한 팁들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기대하면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입문 분야의 세 번째, 네 번째 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의 듣기 전에 지문 먼저 읽고 문제도 간단한 문제들 먼저 풀고 듣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날 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세 번째 글은 사료와 사료 비판 이라는 제목의 글이고 그리고 네 번째 글인데요. 에피크로스의 쾌락 철학입니다. 사료가 무엇인지, 그럼 사료를 비판한다는 건 뭔지, 그리고 에피크로스라는 철학자의 쾌락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한 두 개의 글, 각각의 글을 만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료와 사료 비판인데, 자, 여기서 35쪽 먼저 갑니다.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구분이라는 설명 방법이에요. 자, 구분은 뭐냐?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제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 한 100여 가지가 넘어.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정리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구분은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취해요. 여러 가지 대상을 복잡하게 나열하는 것보다 구분을 활용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글에 구분이 사용된 부분인데요. 문헌 사료는 신빙성에 따라 전적 사료와 전고 사료로 구분되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문헌 사료를 신빙성이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구분이라고 했어요. 자, 전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업무 내용과 관련된 공문서가 대표적으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자료고, 후자는 신문, 도서, 잡지, 회고록 등인데, 전자가 뭐고 후자가 뭐죠? 보통 이렇게 뭔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먼저 이야기했던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전자예요. 이 전자가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뒤에 언급한 내용을 가리킬 때는 후자라는 말을 쓰죠. 앞에서 전적 사료, 전고 사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먼저 얘기한 것은 전적 사료니까 전자는 전적 사료가 되는 거고 후자는 전고 사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구분이 사용된 글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합니다. 자, 사료와 사료 비판. 자, 사료는 과거가 남긴 흔적이며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로 과거의 사실과 역사가의 과거 인식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물이다. 라고 사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료가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되겠죠. 제목에서도 사료와 사료 비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료는 역사적인 어떤 그 재료, 역사적인 사실의 증거물을 뜻해요. 자, 1문단에서는 이렇게 사료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단 가볼게요. 사료는 일반적으로 문헌 사료, 비문헌 사료, 비문헌 사료로 나누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역시 구분이죠. 사료라는 전체를 기준을 정해서 두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구분입니다. 먼저 문헌 사료는 뭐냐? 문헌으로 기록된 사료, 그러니까 적어서 기록된 사료라는 거죠. 정부의 공문서, 일기나 편지 등의 사문서, 신문, 잡지, 도서와 같은 출판물 등을 말한다라고 이제 문헌 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시죠. 문헌 사료는 신빙성에 따라 전적 사료와 전고 사료로 구분되는데 우리 방금 봤던 그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구분이 사용되었어요. 기준은 신빙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전자는 먼저 말했던 것을 뜻하기 때문에 전적 사료, 전고 사료 중에서 전적 사료를 말하겠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업무 내용과 관련된 공문서가 대표적으로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료를 말합니다. 즉, 전적 사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이 정확하게 증명되는 사료다. 후자는 뒤에 이야기했던 거니까 전고 사료에 해당하겠죠. 신문, 도서, 잡지, 회고록 등인데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료를 전고 사료라고 한대요. 그렇지, 뭐 일기 뭐 이런 것들, 회고록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지만 내 관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게시문, 정부의 포고문 등 일반에게 알리는 목적의 신문 기사는 전적 사료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자, 신문 기사를 쓸 때는 그 기사를 쓰는 기자의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전고 사료에 들어가는데 기사의 내용이 그냥 새로운 법률을 게시하거나 또는 정부가 낸 포고문을 그냥 알리는 이런 목적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 기자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 사료로 취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적 사료의 다른 예시가 나와 있네요. 모든 사료가 엄격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문헌 사료는 유물이나 유적 등의 사료인데 유물은 뭐냐? 정부, 물품, 예술품, 생활용품 등의 각종 물품이며 유적은 고찰이나 고분, 궁터 등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을 가리킨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료의 종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이 문단은 사료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볼까요? 그런데 사료는 곧바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대. 왜? 사료의 내용에는 남긴 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관점 등 경향성을 띠고 있어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신빙성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신빙성을 사전에서 찾으면 믿어서 근거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도나 성질이란 뜻이에요. 즉, 믿을 수 있다는 성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의 내용에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믿을 수 있어? 이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사료가 바로 역사 연구에 쓰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이제 이게 믿을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수집한 자료의 진위 여부, 사료의 가치 등 그 확실성과 진실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하는데 이를 뭐라고 해? 사료, 비판이라고 한다. 우리 제목에 들어있잖아요. 역시 중심 화제입니다.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이렇게 사료, 그리고 사료 비판 두 가지인 거죠. 자, 사료 비판은 역사를 서술하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작업으로 정확한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사료 비판의 가치인 거죠. 정확한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사료 비판을 거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료 비판은 어떻게 하는데요? 사료 비판은 크게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또 구분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요. 이 부분에도 구분이 쓰였네요. 자, 그럼 외적 비판은 어떻게 하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비판인 건가? 자, 볼까요? 사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사료의 조작이나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이 사료가 조작된 사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하지? 사료가 작성된 당시와 같은 상태인가? 훼손된 점은 없는가를 기준으로 필적, 서체, 출처 등을 조사해 원본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오늘날 외적 비판은 언어학, 금속학, 인류학 등 다른 학문의 도움뿐 아니라 컴퓨터, 현미경, 적외선, X선, 탄소연대 측정법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이 다 들어가네요.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외적 비판입니다.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고 아 뭐 원본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외적 비판의 개념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내용은 뭘까요? 이제 내적 비판이 나와야겠지? 자, 내적 비판은 외적 비판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래. 아, 그렇다면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적 비판을 하는구나. 그 순서를 알 수도 있죠. 사료 내용의 신빙성을 분석하여 사료의 증거 능력을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내적 비판은 크게 사료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의 분석과 단어의 뜻 분석, 그리고 저자의 저술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으로 또 나뉠 수가 있네요. 내적 비판을 또 구분한 거죠. 구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일까 봐 다시 씁니다. 구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그럼 어휘 분석은 어떻게 하느냐?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당대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 비유나 상징, 과장, 반어 등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고요. 저술 의도 파악은 기록의 정확성과 편향성,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냐 뭐 이런 거죠. 파악해 조작이나 왜곡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록된 내용의 상식성 여부를 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사료 비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하죠. 자, 여기까지가 내적 비판의 개념과 방법이고요. 이어서 6문단에서는 사료 비판의 의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의 연구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객관적인 설득력이 있어야지. 근데 그걸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사료 비판이라고 그 가치를 나타내고 있죠. 자, 글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가볼게요. 자, 여기서는 스텝 1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윗글의 기역 니은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기호를 쓰시오 인데요. 기역은 왜곡이고 니은은 조작이에요.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한다라는 뜻이고 조작은 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에 들어갈 건 뭘까? 그들은 사건을 이렇게 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걸 꾸미는 거지. 근데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획해야죠. 그래서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치밀하게 수립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조작하기 위해가 들어가야겠죠. 사건을 조작, 니은 들어가면 됩니다. 하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했다. 자, 2번. 어떤 집단은 정부의 특혜와 비호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의 뜻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야. 또는 그릇되게 하는 거죠. 즉, 2번에 들어갈 내용은 왜곡. 그래서 기억 들어가면 돼요. 어떤 집단은 정부의 특혜와 비호를 받으며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작과 왜곡의 뜻 문제와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스텝 2의 3번 문제입니다. 구조도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윗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은 사료에 대한 글, 그리고 사료 비판에 대한 글이었죠. 먼저 사료. 사료란 과거가 남긴 흔적이며 역사적 사실의 증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류, 문헌사료, 기록으로 남았느냐 아니냐 해서 문헌사료냐 비문헌사료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헌사료는 문헌으로 기록된 사료, 종류는 신빙성에 따라 사실이 정확한

정확하게 증명되는 전적 사료와 왜곡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전고 사료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문헌 사료는 유물이나 유적 등의 사료예요. 종류는 각종 물품인 유물, 위치를 변경시킬 수 없는 과거의 흔적인 유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와 같은 사료들에 대해서 사료 비판을 한다 그랬어요. 사료 비판이란 자료의 진위 여부, 사료의 가치 등그 확실성과 진실성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래서 또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이 전체적으로 정말 구분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수 있죠.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나뉘는데, 외적 비판은 사료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그래서 다른 학문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도움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내적 비판은 사료의 증거 능력을 밝혀내는 작업인데,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어휘분석, 저자의 저술의도를 파악하는 저술의도 파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료 비판의 가치를 마지막 그 문단에서 밝히고 있죠. 역사가의 연구가 객관적 무엇을 설득력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임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텝 3, 2번이에요. 자,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보기 내용 살펴보죠.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기진장은 326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서방 영토를 당시 교황인 실베스테르 1세에게 넘긴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라고 합니다. 편지니까 무슨 자료에 해당할까요? 그쵸. 전고 사료에 해당하겠죠? 전고 사료. 자, 유럽에서 황제권에 대한 교황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 로렌초 발라는 언어학적 분석과 고증을 통해 이 문건이 실제로는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교황청의 한 서기가 조작한 가짜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언어학적 분석 고증을 통해서 가짜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은 사료 비판 가운데 그쵸, 외적 비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수 있네요. 자, 이어서 나를 볼까요?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사인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니까 편지와 똑같이, 그렇죠. 전고 사료입니다. 나도 전고 사료.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인은 6,400명이 전사했고, 아테네인은 겨우 192명만이 전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전투가 마라톤 평원에서 이루어진 보병들의 백병전임을 고려할 때,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그리스인의 긍지를 나타내기 위해 아테네의 유리한 쪽으로 기록됐어요. 이 말은 뭐야? 결국 좀 편향되게 기록됐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기록됐다라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사료 비판 가운데 그래요. 내적 비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내적 비판 가운데서도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그렇죠. 저술을도 파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찾았으면 답이 금방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5번 내용 보면, 나에서 페르시아인에 비해 아테네인의 전사자 수가 턱없이 적은 것에 주목한 것, 어휘 분석에 의한 사료 비판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5문단 내용 보세요. 어휘 분석은 단어의 의미, 비유나 상징, 과장, 반어 등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아테네의 유리한 쪽으로 기록된 거야, 라는 판단이에요. 이것은 편향성을 파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저술을도 파악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모두 맞는 내용이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질문 먼저 질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이번에는 논증입니다. 논증. 널리 알려진 견해나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반박하거나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방법을 논증이라고 한다. 어쨌든 주장을 펼치는 것을 논증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 시간에도 여러분 논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논증은 여러 가지로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도 논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논증은 주장과 근거가 들어있어야 돼. 그쵸? 자, 우리 지문에 보시면, 에피크로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에피크로스의 주장이죠. 세상은 늘 불완전해 죄악이 들끓고 있는데, 만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완전한 신이 이처럼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지금 뭐야? 세상은 너무나 불완전하잖아.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자, 주장과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논증에 쓰인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의 쾌락 철학입니다. 볼까요?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공포심으로부터 해방과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 추구를 철학의 목표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 에피쿠로스의 쾌락, 철학의 목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 그냥 두려워하지 마. 인생은 행복해야지, 즐거워야지.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 추구가 이 철학의 목표예요. 나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쾌락이란 무엇일까? 그러나, 보통 글에 그러나 나오면 이 뒤에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볼까요? 에피쿠로스는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전생에 걸쳐 많은 쾌락을 누리려면 쾌락의 질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현명한 사람은 음주, 마약 등 강하고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 대신에 문화와 예술 감상 등전 세계에 걸쳐 약하지만 지속적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한다. 그럼 그렇지. 그래요. 이런 뭐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문화나 예술 감상 같은 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내용이에요. 즉, 정신적인 쾌락에 대한 얘기였네요. 여기까지 이 문단,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특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그런데 인간은 이를 잘 알면서도 바삐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욕망하는데, 전 생애에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어땠어? 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쾌락이 더 많았어. 그러면 뭐, 쾌락을 추구하고 잘 살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에 걸쳐서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고통을 이겨내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도 안 거죠. 고통이 없는 삶은 없어. 없어. 그치? 어떻게 고통이 없을 수 있겠어요? 사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 행복임을 또 아는 거예요. 그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가에 주목해 보자는 거야. 그 경지는 어떤 일에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그래요. 우리 내적 평정심을 참 유지할 수 있는 삶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좀 동감합니다. 자, 그 경지를 뭐라 그랬냐면 아타락시아의 상태다라고 했대요. 정신적 쾌락에 이르기 위한 경지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육체적, 정신적 쾌락에 이르기 위한 경지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아타락시아로 인한 것이다. 아타락시아. 어떤 일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아타락시아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잘 되냐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위해 망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했어요. 자, 쾌락을 이루어 행복에 이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공포를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 그럼 인간에게 어떤 공포가 있냐? 인간에게는 마음을 유쾌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 신과 죽음이 있대. 그러니까 고통, 공포의 대상이 뭐냐면 신하고 죽음이에요. 그럼 신은 왜 공포의 대상이냐? 신은 죄에 대해 심판을 가하기 때문에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느냐 하는 거야. 신이 다 내려다보고 있어 라는 거죠. 뭐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을 가져. 또 그러한 신과 직접 만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에피쿠로스의 주장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는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세상은 늘 불완전해 죄악에 들끓고 있잖아. 맞아? 그렇지. 만일 신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면 완전한 신이 이처럼 불완전한 세계를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즉, 신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라는 겁니다. 바로 주장에 대한 근거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주장을 강조합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존재도 안 하는데 뭘 두려워해? 자, 공포심 하나 해결됐어요. 신 없어. 그 다음에 죽음은 뭐냐? 에피쿠로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원자와 공간뿐이래요.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는데, 죽음이란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대요. 자, 주장에 대한 근거는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은 원자와 공간뿐이야.
죽음이란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 라고 주장한 거죠. 이 근거를 통해서. 자, 이어서 다시 근거가 하나 또 나오는데요. 인간은 영혼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영혼 얘기는 안 하는데 역시 아주 작은

불의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은 죽는 순간 그저 흩어져 버린다는 거. 이게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두렵잖아요. 아니야. 내 몸을 이루고 있던 원자가 그냥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다른 형태로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나를 이루고 있는 영혼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저기 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공기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 구름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저 구름, 나무, 공기를 이루는 이 원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 몸을 지금 이루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 어때? 에피쿠로스의 논증이 드러나 있는데요. 주장과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죠. 좀, 뭐, 그래요. 그럴듯 합니다. 네. 쾌락을 위해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방법이었어요. 에피쿠로스는 기본적으로 삶을 긍정해요. 삶의 충만함과 활기를 중시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일을 부정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느냐?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할수 있는 것으로 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삶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태도죠. 그의 생활 철학은 스스로 분수를 알아 절제와 고요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중시했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대요. 이게 바로 생활에서 추구한 쾌락의 내용이죠. 요즘 세상에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뭐 적용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에피쿠로스는 육체적 향락보다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 사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며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고상한 쾌락주의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건 막 뭐 놀고 먹고 막 이런 거 생각했죠.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쾌락 철학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나볼까요? 스텝 2의 3번 문제 봅시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내용을 정리해보죠. 먼저 에피쿠로스 쾌락 철학의 목표부터 소개하고 있어요. 공포심으로부터 해방, 쾌락에 기초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에피쿠로스가 제시한 쾌락을 위해 무엇을? 공포를 제거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두 가지. 일단 신의 존재. 우린 신 때문에 무섭단 말이죠. 근데 신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어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부정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건 육체를 형성했던 원자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한 에피쿠로스 생활 철학 정리해보면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볼 수 있죠. 자, 이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육체적인 향락이 아니고 무엇?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한 고상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글쓴이가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한대 강연의 제목과 부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건 결국 이 글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이 글은 먼저 에피쿠로스 그 쾌락 철학에서 그 에피쿠로스의 쾌락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쾌락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고 있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그랬다고.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목, 부제목 나와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1번이죠.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의 실체 먼저 밝히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제를 정하면 글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알맞습니다. 됐나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 보기에 A씨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일단 보기 내용을 보죠. 갑작스러운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A씨.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로 하루하루 많은 돈을 탕진하며 쾌락을 즐기던 중. 그러니까 이 쾌락은 에피쿠로스가 추구한 쾌락은 아니야. 그죠? 이건 좀 그냥 돈을 탕진하면서 즐기는 좀 자극적인 그런 쾌락이니까.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어머나 저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 못 산다는 판정. A씨는 종교에 귀의하여 방탕했던 생활에 대해 절대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대. 그, 저기서 절대자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나를 다 내려다보고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해서 내가 이렇게 병을 얻었나 해서 막 빌고 있는. 에피쿠로스가 봤으면 신 없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A씨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어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대요. 에피크로스가 봤다면 죽음은 너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그저 흩어지는 것일 뿐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또 말했을 것 같죠. 자, 그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볼까요? 음주 가무의 순간적인 쾌락보다는 지속적인 쾌락을 추구했어야 하는군. 에피크로스 입장이라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왜냐하면 에피크로스는 이런 순간적인 쾌락을 말한 게 아니라 정신적인 쾌락, 마음의 평안함을 추구했으니까요. 맞네.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검진을 한 것이군. 몸에 이상을 느낀 A씨가 병원에서 검진을 하긴 했어. 근데 이게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 검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방탕한 생활로 돈 탕진하면서 쾌락을 즐기다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긍정하며 충만함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존재하지 않는 절대자에게 굳이 방탕했던 생활에 대한 용서를 구할 필요는 없겠군. 왜냐하면 에피크로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했으니까. 맞죠? 죽음에 대한 공포로 떨기보다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군.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에피크로스는 말했으니까. 역시 맞아요. 자, 아타락시아의 경지를 추구해야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과 위안을 찾겠군. 그렇죠.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에피크로스가 뭐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는 안 죽어, 그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된다. 그럼 그 행복의 경지는 뭐예요? 아타락시아잖아요.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죠. 자, 이렇게 오늘 글과 문제 내용 모두 만나봤습니다. 함께 안 풀어본 문제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의 어휘입니다. 보물상자. 두 개의 어휘 만나보죠. 먼저 평정심은 외부의 자극에 동요되지 않는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글에 어떤 일에도 정신적 동요나 혼란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즉 아타락시아의 상태이다 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예요. 자, 두 번째 어휘는 망상입니다.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을 함 또는 그 생각을 뜻하는데요. 그래 보면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위해 망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망령된 생각이나 미신에 대한 공포를 제거한다. 제거하라고 한 것이죠. 자, 평정심과 망상 두 개의 어휘를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어서 입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글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글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글들이니까 꼭 읽어서 오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워카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즐겁게 단어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Day 12, Transportation, 교통이란 의미예요. 이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의 Word Mission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민지와 지호의 옷차림을 바르게 설명한 문장을 고르는 것이 word 미션이었습니다. 자, 지금 바르게 설명한 것은 네, 이렇게 되죠. 1번 문장은 지금 민지가 입고 있는 옷차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민지는요, I am wearing a dress and a ring. 원피스와 그리고 반지를 착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호는 I am wearing a sweater, socks and glasses. 자, 지호의 옷차림의 특징은요. 스웨터를 입고 있고 또 지금 아래에 보면은 양말도 신고 있죠. 그리고 안경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4번 연결을 하면 됐었어요. 자, 오늘의 word 미션은 우리 교통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장. I fly in the sky and move very quickly. 자, 이것은 어떤 교통수단일지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I have two wheels. You can ride me with your feet.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오늘 보는 단어들의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 들어가 볼게요. train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 train. train. 자, 무슨 의미죠? 자, 명사로는 기차, 열차란 뜻이 있고요. 자, 동사 의미도 있어요. 자, 중요하니까 별표 쳐볼게요. 아, 기차랑 열차뿐만 아니고 동사로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타다라고 할 때는 take a train, take a train이라고 해요. 자, take란 동사를 씁니다. 그럼 위에 예문 바로 볼게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갔어요. We took the train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때 took은요, take의 과거형인 겁니다. We took the train to the city. 우리는 기차를 타고 도시로 갔다. 자, 그리고 훈련시키다 동사 의미도 한번 볼까요? 동사 의미로는 train a dog. 자, 이렇게 쓸수 있죠. 이때는 개를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train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기차, 열차, 동사로는 훈련시키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subway. 자, 발음해 볼까? subway. Subway.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유의어로 metro라는 단어도 있는데, metro라는 단어는 보통 유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둘다 지하철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면, 오늘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죠.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subway today. 네, subway.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철역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Subway Station. 자, 스테이션이 여기예요. 그래서 Subway Station. 지하철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버스 볼게요. 자, 버스 발음해 볼까? 버스. 그렇죠. 너무 쉽죠? 말 그대로 버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버스는 나의 학교 앞에 선다라고 하죠. The bus stops in front of my school. 자, 여기서 in front of라고 하면 뭐뭐 앞에죠. In front of my school. 나의 학교 앞에 선다. 자, 그리고 아래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은 bus stop이라 그래요. bus stop. 자, 지금 여기 보면 예문에서의 stop이랑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버스 정류장의 stop이랑 전혀 다른 의미인 거잘 확인해야 돼요. 예문에서의 stop은 선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stop은 정류장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 잘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단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axi 발음해 볼까요? taxi. taxi. 명사로 택시란 뜻이고요. 유의어로는 cab 있어요. cab, taxi. 둘다 택시란 의미가 됩니다. 자, 지금 보면 택시 한 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라 그러죠. A taxi is waiting outside. 자, 이때는 그냥 명사라는 택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면 동사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는 이륙 직전 또는 착륙 직후에 천천히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죠. 이건 아마 여러분이 많이 못 들어봤을 텐데, 선생님이 예문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a plane, 비행기가 taxied. 네, 이렇게 동사로도 쓰입니다. taxied to the runway. 비행기가 활주로로 천천히 이동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달리다, 이동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 택시가 이렇게 동사로도 쓰이는구나 참고해 주시고요. 택시 기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택시 드라이버이라고 합니다. 택시 드라이버, 택시 기사가 되죠. 자, 다음 단어 한번 가봅니다. 트럭, 발음해 볼까요? 트럭, 말 그대로 트럭, 화물차가 되죠. 트럭이 많은 상자들을 나르고 있어요. A truck is carrying a lot of boxes. Truck, 트럭, 화물차. 자, 다음, bicycle. 자, 발음해 봅시다. Bicycle, bicycle, 자전거예요. 우리가 유의어로는 bike, 일상생활에서 bike라고 줄여서 많이 말을 하죠. Bicycle, bike, 자전거.

있습니다. 자, 그녀의 자전거는 매우 가볍대요. Her bicycle 또는 her bike is very light라고 할수 있죠. 자, 여기서 light는 가벼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자전거를 타다는요, ride라는 동사를 써요. Ride a bicycle. 자전거를 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Airplane. 자, 발음해 볼까요? Airplane. 비행기라는 명사고요. 유형어로는 plane이죠. Plane. 마찬가지로 비행기란 뜻이 됩니다. 자, 그 비행기는 the airplane이 되겠죠. The airplane is flying over the city. 자, 그 비행기는 도시 위를 날고 있다. The airplane is flying over the city. 자, 공항은 우리가 airport라고 해요. Airport. Airport. 공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boat가 나와요. Boat. 발음해 볼까요? Boat. Boat. 배고요. 특히 좀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배는 나중에 뒤에서 또볼 거예요. 자, 작은 배를 의미하고요. 예문을 보면 그 배는 강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죠. The boat is moving across the river. 자, boat. 배 또는 보트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ship. 자, 이렇게 생긴 발음 기호 우리가 슈 발음한다 했어요. 슈. 그래서 ship이 돼요. ship. 큰 배를 의미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boat는요, 좀 작은 배였죠? ship은요, 좀큰 배, 즉 선박 같은 거를 의미합니다. 배, 선박 또는 배송이나 운송이라는 의미도 있고 동사로는 실어 나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자,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예문 볼게요. 그배 또는 선박은 항구를 떠나고 있다. The ship is leaving the port. 자, 여기서 port, 항구란 의미예요. The ship is leaving the port. 자, 이어서 ferry가 나와요. ferry. 자, 발음해 봅시다. ferry. ferry. 자, 말 그대로 페리란 의미가 있고요. 또 연락선이라고 하는데 연락선은 사람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나르는 네, 그런 배를 우리가 연락선이라고 해요. 그냥 페리라고 보통 말을 하죠. 페리, 페리, 연락선. 자, 복수형은요. 이렇게 is 형태로 써줍니다. ferries. 자, 예문을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페리를 이용한다라고 하죠. Many tourists. 많은 관광객들이 use the ferry. 그 페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motorcycle. 발음해 볼까요? motorcycle. motorcycle. 자, 오토바이, 오토바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 오토바이가 그냥 말 그대로 오토바이 영어 아닌가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영어로 motorcycle입니다. motorcycle. 자, 유형어로는 motorbike라고도 해요. motorbike. 자, 예문 보겠습니다. 그의 형은 오토바이를 탈수 있다. His brother can ride a motorcycle. 네, 오토바이를 탈수 있습니다. 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리가 motorcyclist라고 그래요. motorcyclist.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다음은 항해하다라는 동사가 나와. sail. 발음해 볼까요? sail. sail. 항해하다. 자, 그 배는 해질녘에 항해할 것이다. The boat will sail at sunset. sail, 항해하다라는 동사가 되고요. 자, 항해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sailor이라고 해요. 자, 뒤에 OR을 붙여서 sailor, 항해하는 사람, 즉 선원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어서 288번, rail이에요, rail. 자, 발음해 볼까? rail. rail. 말 그대로 철도의 레일이란 의미고요. 또는 난간이란 의미도 있어요. 레일, 난간. 자,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The train runs on the rails. 쌤, 왜 여기에 S가 붙나요? 자, 레일이 보통은 이렇게 기차가 달릴 때두 선으로 되어 있는 레일을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요라고 할 때는 우리가 S를 붙여서 rails라고 합니다. 보통 기차가 철길을 달린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철길이라는 의미로 쓸때 복수 형태를 써요. 왜냐하면 기차가 이두 줄의 레일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he train runs on the rails 이렇게 말을 할수 있고요. 또 철도라는 의미로 우리는 railway라는 단어도 있어요. railway, 철도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 stop. 발음 해볼까요? stop. stop. 멈추다 동사의 의미도 있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명사의 의미도 있어요. 명사로는 정류장 또는 정거장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지금 동사의 3단 변화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stop, stopped, stopped. 이런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자, 예문 보면 비가 갑자기 멈췄다라고 하죠. The rain stopped. 과거형으로 써주는 거예요. The rain stopped. Suddenly, the rain stopped suddenly. 비가 갑자기 멈췄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non-stop이란 단어도 있어요. non-stop. 자, 이거는 이제 직행 열차 또는 직행 버스를 의미하고요. 형용사로는 직행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볼게요. seat. 자, 발음해 볼까요? seat. seat. 자리 또는 좌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리에 앉다는 take란 동사를 써서 take a seat라고요. take a seat. 자리에 앉다. 자, 이 자리는 비어 있다. This seat is empty. This seat is empty. 자, 그 다음, 교통량 또는 차량들이라는 단어 보겠습니다. traffic. 자, 발음해 봅시다. traffic. traffic. 교통량 또는 차량들 이런 의미고요. 자, 예문에 보면 도심에는 교통량이 많다라고 하죠. There is a lot of traffic downtown. There's a lot of traffic. 교통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죠. 교통체증은 traffic jam이라고 해요. 이 jam이라는 단어 예전에 봤었죠. 먹는 잼 말고도 이렇게 체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traffic jam, 교통체증, 그리고 교통신호등은 traffic light라고 해요. traffic light. 자, 이어서 빠른, 신속한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quick. 발음해 볼까요? quick. quick. 빠른, 신속한. 자, 형용사가 되고요. 유의어로는 fast. 마찬가지로 빠른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녀는 빠른 대답을 했다. She gave a quick answer. She gave a quick answer. 자, 부사로는요. 우리가 ly를 뒤에 붙여서 quickly라고 해요. quickly. 빠르게라는 부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반대로 느리는 뭐라 그럴까? 그렇죠. slow가 됩니다. slow. 자, 발음해 볼까요? slow. 형용사로 느린. 자, 그리고 동사의 의미도 있어요. 자,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 많이 있었죠. slow. 속도를 줄이다.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 거북이는 매우 느리다. The turtle is very slow. Very slow. 매우 느린 거죠. 자, 우리가 slow 뒤에 ly를 붙이면 slowly. 부사로 천천히 라는 의미가 돼요. slowly. 천천히. 자, 그리고 속도를 늦추다는 slow down. slow down.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자, 이어서 우리 move 볼게요. move. 발음해 볼까요? move. move. 옮기다, 움직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동사고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move, 이사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 감동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은 동사지만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인다라는 거잘 체크해 주셔야겠죠? 자, 예문 볼게요. 너는 이 상자를 옮길 수 있니? Can you move this box? 자, 이때 move는요. 옮기다라는 의미의 move가 되겠죠. Can you move this box? 자, 명사 형태를 보면 우리가 움직임, movement. 자, ment를 붙여서 movement라고 해요. movement. 움직임. 그리고 moving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형용사가 돼요. 감동적인이 되는 거죠. 감동적인. moving. 감동적인. 자, 그 다음에 scooter 볼게요. scooter. 자, 발음해 볼까요? scooter. scooter. 스쿠터인데요. 스쿠터는 좀 소형 오토바이를 의미해요. 좀 작은 오토바이를 우리가 스쿠터라고 부릅니다. 저 스쿠터는 새 것처럼 보인다. That scooter. That scooter looks new. 저 스쿠터는 새 것처럼 보여. 이런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296번입니다. helicopter. 자, 발음해 볼까요? helicopter. helicopter. 자,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지붕 위에 착륙했다. A helicopter landed on the roof. 자, 여기서 landed라고 하면 착륙했다라는 뜻이에요. land, 착륙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이고, 아까 우리 예문에서 봤었죠. 자, 유형으로는 harbor is a harbor, port, harbor 둘다 항구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 항구는 배들로 가득하다. The port is full of ships. 자, 여기서 is full of는 뭐뭐로 가득한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항구는 배들로 가득하다. The port is full of ships. 자, 우리가 항구 도시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항구 도시는 seaport라고 해요. sea를 앞에 붙여서 seaport, 항구 도시 이런 의미도 있죠. 자, 그 다음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ride. 자, 발음해 볼까요? ride. 타다란 의미예요. 나는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탄다. I ride a bike every morning. 자, 이때 ride 타다란 의미가 되겠고요. 자, 타는 사람은 우리가 rider이라 그래요. rider. 타는 사람. 그리고 riding이라고 하면 명사로 승마라는 의미도 있어요. 승마. 자, give a ride는 무슨 의미일까? 얘들아, give a ride. 태워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I can give you a ride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너 태워줄 수 있어. I can give you a ride 이런 표현으로도 씁니다. 자, ride 타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표현이 나옵니다. 자, 300번째 단어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300개 단어들을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get on 발음해 봅시다. Get on. 어디에 타다란 뜻이에요. Get on. 자, 그러면 어디에서 내리다는 get off. 네, 반이어죠. Get on, 타다. Get off, 내리다. 자, 그녀는 지금 버스를 타야 한다라고 해요. She needs to get on the bus now. She needs to get on the bus now. 그녀는 지금 버스를 타야 한다. 자, 여기 보면 she needs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need to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he needs to get on. 그녀는 타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교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봤었고요. 특히 좀 어려운 동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보면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낱말 퍼즐 한번 풀러가 볼게요. 자, 먼저 지금 가로 퍼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그림 힌트죠. 자, 1번에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화물차요, 화물차. 화물차 또는 트럭은 영어로 truck이라 그러죠. 자, 스펠링 한번 잘 적어 볼게요. truck.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트럭, 화물차. 자, 2번은요, a train runs on this 라고 합니다. 기차는 이 위를 달립니다. 자, 기차는 어디 위를 달리죠? 지 레일 위를 달린다라고 아까 봤습니다. 자, 그러면 레일, rail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rail. 자, 3번은 this travels underground. 자, 이것은 지하로 이동을 합니다라고 해요. underground, 지하거든요. 자, 지하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뭐가 있죠? 그치,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 우리 지하철은 subway라고 배웠죠. 자, 그럼 3번은 subway, 지하철. 자, 이어서 4번 한번 가봅니다. This flies in the sky. 이것은 하늘 위를 날아요. And carries people. 그리고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달리는 이것은 비행기가 되죠. 비행기, airplane입니다. Airplane. 자, 비행기.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This large boat sails across the sea. 이큰 배는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를 해요. 자, 지금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Large boat. 큰 배요. 큰 배. 작은 배가 아니고. 이렇게 큰 배는 우리가 ship이라고 했었죠. ship. 큰배 또는 선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바로 6번 한번 볼게요. The bus will blank at the bus blank soon. 자, 이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버스가 곧 멈출 것이다. 어디에? 그치. 버스 정류장에라고 하면 되겠죠. 둘다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은 stop이에요. stop. 자, 그래서 6번에 stop을 쓰면 이 stop이라는 단어가 멈추다라는 동사 의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버스 스톱이라고 하면 정류장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첫 번째 빈칸은 동사 의미의 스톱,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명사

이게 스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자, 7번 한번 볼게요. 그림 힌트인데, 자, 이렇게 생긴 교통수단을 우리는 헬리콥터라고 하죠. 자, 그러면 헬리콥터라고 적어볼게요. 헬리콥터. 네, 헬리콥터. 자, 8번은 There's a lot of blank on the road. 길 위에 이것이 많다. Cars aren't moving. 자, 중요한 힌트가 나왔어요. 자, 차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There's a lot of traffic이라고 할수 있지. 교통량이 많다. 교통량은 우리가 traffic이라고 배웠습니다. traffic. 자, 마지막 9번이죠. Please wear your blank belt in a car. 자, 차에서는 제발 이것을 착용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안전벨트가 들어가면 되겠죠. 안전벨트는 네, seat belt라고 합니다. seat belt. Please wear your seat belt.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가로 퍼즐을 다 완성을 해 봤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미스터 월드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트랜스포트예요. 트랜스포트. 한번 써 볼까요? 트랜스포트. 트랜스포트는 이제 운송하다 또는 실어 나르다라는 동사의 의미고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의 주제는 transportation이 되겠죠. transportation, 교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뒤로 가서 daily practice A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번은 cab, 택시고요. 택시의 유형은 그쵸, 말 그대로 taxi가 있었죠. taxi 그리고 cab. 둘다 택시란 뜻이다. 자, 이번은 harbor, 항구고요. 이것의 유연은 그쵸, P로 시작하는 port가 있었어요. port harbor. 자, 3번 quick, 빠른이란 뜻이고요. 반의어로 느리는 slow가 있죠. slow, quick, slow, 빠른, 느린. 자, 4번의 sailor, 항해하는 사람 바로 선원입니다. 그럼 항해하다라는 동사는요. sail이죠, sail. sailor, 선원, sail, 항해하다. 자, 마지막으로 ferry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리 여러 대라고 하네요. 복수 형태는, 그렇지. R하고 Y로 끝나는데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ferries가 돼요. ferry, ferries. 네, 이렇게 잘 적어 보셨죠? 이제 B로 한번 가서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초록색 버스예요. A green 버스가 되죠. A green bus. 초록색 버스. 자, 2번. 오래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는 bicycle 또는 bike였는데요. 보기에 나오는 bicycle이 되겠죠. An old bicycle. 자, 3번. 깨끗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은 subway. 자, a clean subway. 자, 4번은요, 새로운 오토바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 오토바이는 뭐라 그런다고요? motorcycle이라고 한다. motorcycle. A new motorcycle. 새로운 오토바이.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날고 있는 비행기라고 하네요. 비행기는, 그렇지, airplane 또는 plane입니다. A flying airplane. 날고 있는 비행기. 자, 이렇게 우리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다 골라서 적어봤고요. 이제 C로 한번 가볼게요. 자, C는 보기가 없어요.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올바른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헬리콥터는 매우 시끄럽다라고 해요. 헬리콥터는 helicopter이죠. 스펠링이 조금 중요해요. 스펠링. 자, 스펠링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The helicopter is very loud. 매우 시끄럽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2번은 레일을 건너지 마라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cross라고 하면 건너다라는 뜻이야. 건너다. 그런데 do not cross라고 하니까 건너지 마라라는 의미가 되죠. Do not cross the rails. 네, rails. 레일을 건너지 마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3번이죠. 그 스쿠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The scooter입니다. The scooter is moving fast. 스쿠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작은 배 또는 보트 한 척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가 작은 배는 뭐라 그러죠? 그쵸, boat라고 해요. boat.

0: 후배는 ship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boat라고 적어보면요. A small boat is coming closer. 네, close라고 하면 가까이란 뜻인데요. closer이라고 나와서 더 가까이 이런 의미가 돼요. is coming closer.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많은 학생들이 있다. There are many students at the bus stop. 자, 여기서 stop은요, 정류장이라는 의미로 명사의 형태였고요. 그쵸? stop 자체가 멈추다라는 동사 의미도 있었어요. bus stop은 버스 정류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transportation, 교통과 관련된 여러 단어들 열심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고요. 자, 오늘의 world mission은 바로 나는 누구일까? 이 퀴즈를 맞춰보는 것이죠. 자, 지금 이미 그림으로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문장을 읽어보면, I fly in the sky and move very quickly. 저는 하늘을 날고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자, 그 다음은 I have two wheels. 저는 두 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You can ride me with your feet. 당신은 당신의 두 발로 저를 탈수 있어요. 네, 무엇인지 알겠죠? I am a 하고 blank 2번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함께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단어 잘 복습해서 여러분의 복화노트 완성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또 복화노트는 완성한 다음에, 그치, 그냥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꾸준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30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12 단어 주제는 time and numbers, 시간과 숫자입니다. 선생님이 고백 하나 하자면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는 영어 과목보다 수학을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물론 과목마다 매력이 다 다르지만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답이 딱 하나로 정해져 나오는 것에 조금 매력을 느껴서요. 우리는 늘 시간과 숫자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숫자와 관련된 단어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98페이지로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 같이 읽어봅시다. date. 자, date 하면 일단 두 가지 뜻 정도가 있네요. 날짜라는 뜻도 되고요. 몇 월 며칠을 의미하는 날짜 또는 남녀 사이의 데이트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이건 문맥을 보고 잘 구분을 해주셔야겠네요. 우리 동사로는 날짜를 적다 또는 누구와 데이트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에 당신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Please write down your date of birth here. 생년월일이라고 할 때 date of birth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참고해서 알아둘 점은 우리 날짜를 표기할 때 나라마다 표기 방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큰 것부터 년, 월, 일 순서로 표기를 하죠. 2020년 7월 2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미국식 표기 방식으로는 이제 월, 일을 먼저 써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연도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July 2nd, 2020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특히 또 주의할 점은 이제 영어로 표기할 때 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수로 써준다는 거. First, second와 같이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로 써준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한편 영국식 표기 방식은 또 달라요. 우리나라랑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일, 월, 그 다음에 년 순서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요. 이거 읽을 때는요.

앞에 the 붙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of를 붙여서 the 2nd of July 2020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moment. 자, moment 하면 순간, 아주 짧은 잠깐을 얘기하죠. 우리 유의어로 배웠던 단어 나왔네요. instant도 순간이란 뜻이 있었고, 또 second 하면 원래는 초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주 짧은 순간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줘. 잠깐만 할 때, just a moment 또는 뭐 1초만, just a seco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번엔 while이랑 during이라는 단어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hile은요, 명사로 짧은 동안, 잠깐이라는 뜻이 될수 있어서 for a while 하면 잠깐 동안,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이 while이랑 during은 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둘이 품사가 다르고요. 뒤에 따라 나오는 형태가 다르다. 우리 while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이 따라 나옵니다. 우리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따라 나온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I studied hard.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라고 하려면 while I was at ho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while 뒤에 주어, 동사 갖춘 문장을 써주는 거죠. 한편 during 같은 경우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명사 또는 명사구가 따라 나오게 됩니다. 기간이나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가요. 그래서 I studied hard. 난 열심히 공부했다. During the midterm exam. 중간고사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명사가 온다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While, during 둘다 뭐뭐 동안에란 뜻이 있는데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during 뒤에는 명사가 따라 나온다. 그럼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recent. 자, recent 하면 최근에, 요즘의 라는 뜻입니다. My cousins often talk about, 내 사촌들은 종종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최근 패션 유행에 대해 할 때, recent fashion trends.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 recent에다가 ly를 붙여주게 되면 그때는 부사가 된다. recently 하면 최근에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요. former. 자, former 하면 예전에, 이전의 라는 뜻입니다. 예문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그 전직 축구 선수는 지금 매주 주말 아이들을 지도한다 했을 때, the former soccer player coaches children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길 가다가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는 나의 예전 학생이다. He is my former student.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한편 이 former 앞에다가 더를 붙인 형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카 플러스에 이렇게 비교되어 나와 있습니다. The former 그리고 the latter라는 표현이에요. The former는요, 둘 중에서 먼저 말한 것, 즉 전자를 가리키고요. 한편 the latter는 둘 중에 나중에 말한 것, 즉 후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된다. 예문 보시면 apples and bananas are healthy. 사과와 바나나는 건강에 좋은데 the former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전자를 얘기해요. 즉 사과를 가리키는 거죠. The former are harder 해서 사과는 더 단단하고 and the latter 하면 이건 뒤에 후자인 바나나를 가리키겠네요. 후자는 즉 바나나는 더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아, 전자 후자를 얘기할 때 the latter, the former, the latter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forever. forever라는 쉬운 단어 나와 있네요. 영원히란 뜻인데, 이거 ever가요. 뭐 언제든지 지금까지처럼 시간의 범위를 넓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앞에 for가 붙어서 이두 가지가 합쳐진 forever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언제까지나, 영원히, 끝없이라는 의미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자, 이두 개의 단어 같이 볼 텐데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entury. century 하면 세기 또는 100년이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In the 21st century. 우리 세기 앞에 이렇게 순서

서를 나타내는 숫자 서수로 붙여주고요. 선생님은 몇 세기에 태어났다? 아쉽게도 선생님은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In the 20th century. 여러분이랑 태어난 세기가 다르겠죠? 우리 세기라고 할때 century. 한편 우리 decade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이건 10년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우리 마을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변했다. Our town has changed a lot in the last decade. 이런 식으로 말할 때 decade는 10년이라는 단위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quarter. 자, quarter라는 이 단어는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기본 의미는 4분의 1이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것을 4개로 나눠 놓은 것 중에 한 조각, 4분의 1을 quarter라고 하는데요. 이제 유의어로 one fourth. 우리 4분의 1이라는 분수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분자를 먼저 읽어요. 그 다음에 분모를 fourth와 같이 서수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one fourth인데, 이걸 그냥 한 단어로 quarter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왔습니다. 일단 1년을 우리 4개로 나눠서 분기라고 하잖아요. 1년의 4분의 1인 분기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는 이제 쿼터, 미국의 25센트짜리 동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1달러를 이제 4개로 나누어서 25센트짜리 동전을 쿼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는 1시간을 4개로 나눈 거, 15분이라는 의미도 돼요. 예를 들면, a quarter past noon 하면, noon이 정오, 그러니까 12시를 얘기하거든요. 정오로부터 15분이 지난 겁니다. 이거 우리 지난번에도 배웠던 표현이에요. 12시 15분이라고 할 때, a quarter past noon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12시로부터 이제 15분 전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는 to를 써서, a quarter to noon 하면은, 이때는 12시 되기 15분 전. 즉, 11시 45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quarter라는 단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dozen. 자, dozen 하면 12개, 한 다스를 의미합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12개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나는 문구점에서 연필 12개를 샀다. I bought a dozen pencils at the stationery store. 이렇게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걸 12개 묶음으로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또 dozens of라고 하면 이때는 수십 개의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several. several 하면 이건 몇몇의 라는 의미입니다. a few, some으로도 바꾸어 쓸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번이라고 얘기할 때 several times 이렇게 표현한다. 몇몇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렇게 복수 명사를 써줍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plenty. plenty 하면 많은 양 또는 많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어떻게 자주 쓰냐면 plenty of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씁니다. We have plenty of food 하면 우리는 충분한 많은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plenty of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가 와도 되고 셀수 없는 명사가 와도 돼요. 둘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a lot of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single. 자, single 하면 크게 두 가지 의미 있네요. 일단 단 하나의 only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또는 미혼의라고 할 때도 single이잖아요. unmarried로 바꾸어 쓸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sum. 자, sum 하면 일단 합계나 총합. 즉, total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또 합한 것, 금액, 액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The sum of boys and girls in our class is 25. 우리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총합은 뭐뭐이다라고 할 때, su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었네요. 여기까지 15개 단어 공부했고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 도전 순간 포착입니다. 우리 화면에 빠르게 지나가는 단어를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단어 드립니다. 잘 보였을까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during. during 하면 뭐뭐 동안이라는 뜻이었죠? 다음 두 번째 단어 맞춰볼게요. 자, 보셨을까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란한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former. former 하면 예전에, 이전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 무엇일까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 단어 잘 보셨을까요? 정답은 바로 decade. decade 하면 10년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단어들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mount. amount 하면 어떤 것의 양을 가리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quantity도 양이었잖아요. 바꿔 쓸 수 있겠네요. 또는 액수를 amo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vocab 플러스 보시면 이 두 개의 표현 비교되어 나와 있어요. amount of 그리고 a number of인데요. 일단 amount of 같은 경우는 이건 양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뒤에는 불가산명사, 즉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amount of 뒤에는 water, money, time, sugar 이런 식으로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많은 양의 물이라고 할 때 a large amount of water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한편 a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만큼의 수에, 많은 수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뒤에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A number of students, 많은 수의 학생들. A number of books, 많은 수의 책들. A number of cars, 많은 수의 차들. 이런 식으로 이건 이 자체로 많은 수의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 large amount of, a number of 이렇게 덩어리 표현으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첫음절에 강세를 두고 average. 자, average는요. 일단 평균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평균의라고 할 때 mean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mean score 하면 평균 점수를 얘기하잖아요. average score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한편 average 하면 보통의 또는 평범한이란 뜻도 돼요. ordinary랑도 바꿔 쓸 수 있어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ordinary people이라고 하죠. average people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한편 average는 명사로 쓰이면 평균, 평균 값을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scale. 자, scale 하면 규모를 얘기해요. 스케일이 크다 할 때 그 scale입니다. 규모나 크기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계획을 대규모로 실천해야 한다. We need to carry out this plan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라고 할 때 on a large scale 이렇게 말을 해주고요. 또 scale은 저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접시가 두 개 달린 양팔 저울을 주로 사용을 했어서 scales를 복수형으로 이렇게 자주 쓰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 단수형으로 써도 저울이라는 뜻 가능합니다. 단수로 쓰든 복수로 쓰든 어쨌든 scale 하면 저울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같이 가볼게요. rate. 자, rate 하면 여러 뜻이 있는데요. 일단 비율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속도라는 뜻도 있어요. speed 대신에 rate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irth rate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rate가 비율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출생률이 되겠고 한편 at a high rate, at a low rate 하게 되면 이때는 뭐 높은, 낮은 비율로도 되지만 높은 또는 낮은 속도로라는 의미도 됩니다. at a fast rate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높은,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가 되겠죠? 한편 rate가 동사로 쓸 때는 평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별점을 매겨 보세요. Please rate this movi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range. 자, range는 범위 또는 영역이란 뜻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 range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교과서 범위를 벗어난다. This content is outside the range of the textboo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figure. 자, figure라는 이 단어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출발은요. figure 하면 모양 또는 형체라는 기본 의미에서 출발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 나오는데 일단 figure 하면 숫자 또는 수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이 숫자라는 기호가 없던 시절에는 바위 같은 곳에다가 선을 긋고 모양을 그어서 수를 표시했죠. 그러다가 이제 숫자라는 기호가 나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숫자라는 것도 하나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해서 figure 하면 숫자 또는 수치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는 중요한 인물, 사람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이제 사람도 하나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한 그런 중요 인물을 figure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모습이나 형체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이제 figure 모으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장난감 figure라고 할 때 아, figure, 모습, 형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도표나 그림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모습,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거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예문 보시면 Please write the date in figures 하면 날짜를 숫자로 표기해 주세요. 숫자의 형태로 표기해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 A historical figure 하게 되면 이건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둘 표현은 figure out. figure가 이렇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이때는 어떤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해서 알아내다. 답을 알아내다란 뜻이 있어요. 그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어떤 윤곽을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figure out, 알아내다라는 의미로도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이 두 개의 단어는 우리 묶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odd. 자, odd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홀수의란 뜻도 있고 또는 이상한, 묘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뜻처럼 보이는데 예전에는 홀수라고 하면 짝이 없는 숫자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상한이란 뜻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strange로도 바꿨을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odd number 하게 되면 이건 13579 홀수를 얘기해요. 한편 odd behavior 하면 이때는 홀수는 아니겠죠. 이때는 이상한 행동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한편 even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짝수의를 나타내서요. even number 하면 2, 4, 6, 8, 10 짝수를 나타내고요. 또 even은 또 다른 뜻들도 있어요. 평평한, 고른이란 뜻으로 뭐 고기를 even하게 익혀야 한다. 고르게 익혀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Even surface 하면 평평한 표면이 되겠고요. 또는 부사로 쓰여서 심지어 뭐뭐까지도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odd 그리고 even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둘게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단어 보면 multiply. 자, multiply 하면 수학에서 곱하다라는 의미가 일단 있고요. 또는 수나 양이 늘어나다, 뭔가 곱이 되는 것처럼, 배가 되는 것처럼 증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If you multiply 2 by 5 하면 2에다가 5를 곱하면 you get 10, 10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2 곱하기 5는 10,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 multiplied by 5 그 다음에 는 표시 같은 경우에는 같다라는 의미로 equals 또는 is를 쓰면 돼요. 그래서 2 multiplied by 5 equals 10 또는 is 10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또는 multiplied by 대신에 times를 써도 돼요. 2 times 5 is 10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한편 우리 나누기는요.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의미 또는 갈라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서요. 예문 보시면 divide 10 by 2 하면 10을 2로 나누면 and you get 5, 5가 나온다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도 이 나눗셈식을 읽는 방법 알아두세요. 10 나누기 2는 5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읽느냐? 10 divided by 2 equals 5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곱셈식 그리고 나눗셈식 읽는 방법도 이 단어 활용해서 같이 알아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bundle. 자, bundle 하면 어떤 것을 묶어놓은 묶음, 다발을 얘기합니다. A bundle of, 한 덩어리에. A bundle of books, 한 덩어리에. 한 묶음의 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 limit. limit 하면 한계.
또는 제한하다란 동사로도 쓰입니다. Speed limit 하면 속도 제한을 얘기하겠죠. There's a speed limit on this road. 이 도로에는 제한 속도가 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저음절에 강세를 두고 frequent.

자, frequent 하면 빈번한이란 뜻입니다. Her frequent absences, 그녀의 잦은 결석은 선생님을 걱정하게 한다 라는 예문인데요. 그래서 frequent 하면 잦은이 되겠고 여기다가 ly를 붙여주면 부사가 돼서요. 자주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FAQ 하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FAQ 하면 frequently asked questions 해서 자주 물어보는 그런 질문 또 답을 모아놓은 곳이다. 그때 frequently가 자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Among. Among 하면 뭐뭐 사이에, 뭐뭐 가운데에 라는 의미인데 이모지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다. Emojis are widely used among young people.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Among은 셋 이상, 즉 집단 속에 있는 느낌일 때 쓰고 한편 between 같은 경우는 보통 둘 사이에 있을 때 또는 또렷이 구분되는 몇 개 사이일 때 쓴다는 거 이렇게 비교해 두시고요. 다음 마지막 표현 보겠습니다. Add up to. Add up to 하면 합쳐서 몇이 되다, 총 몇이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쓴 돈을 다 합치면 $200가 된다. The money I spent today adds up to $200. 이런 식으로 총 합쳐서 몇이 되다 라는 의미로 add up to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해 볼게요. 두 번째 미션 도전 암호를 해독하라 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온 암호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 건지 맞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단어 숫자 중에서 짝수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정답은 바로 even. even 하면 짝수에 라는 뜻이 있었고요. 또는 골은 심지어 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칙 연산 중에 하나인데요. D로 시작하는 동사입니다. 정답은 바로 divide. divide 하면 나누다 라는 의미였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뜻이 굉장히 많은 단어였는데 모양 또는 형체라는 뜻에서 출발한다 했어요. 정답은 바로 figure. figure 하면 숫자, 중요한 인물, 모습, 도표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다음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단어 찾아서 체크 표시해 볼게요. 1번 순간이라는 뜻의 단어 moment입니다. date는 이제 날짜를 얘기하고요. 2번에 10년이란 뜻의 단어는 decade 골라주시면 되겠죠. dozen 하면 12개를 의미한다. 다음 3번에요. 합계란 뜻의 단어는요. sum입니다. single 하면 뭐 단 하나의 이란 뜻이 있었고요. 다음 4번에 평균 하면요. 정답은 average. average 하면 평균이고 amount 하면 양이란 뜻이 있었죠. 다음 5번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할 때 이 둘 중에서는 정답 while 골라야 되겠네요. recent 하면 이건 최근에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문장을 읽고 알맞은 단어 골라보겠습니다. 1번에요. A dozen means, dozen은 무엇을 의미한다? 우리 12개를 의미한다고 했죠. 12 골라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에 A period of 100 years, period 하면 기간입니다. 그래서 100년이라는 기간은 뭐라고 부른다? 우리 century라고 부른다 했죠? country는 나라이고요. 다음 3번에 the 뭐뭐 president visited the city last week 해서 어떤 대통령이 지난주에 도시를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죠? former 하면 예전에, 이전에 라는 뜻이 있으니까 frequent 하면 빈번한이란 뜻이었고요. 다음 4번에요. We must slow down. 우리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 So that, 그래서 뭐 하도록 We don't exceed the speed 무엇? exceed 하면 넘다, 초과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 무엇을? 속도 제한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speed limit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bundle 하면 묶음, 다발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다음 우리 C번으로 가볼게요. 우리말 뜻을 참고해서 문장 완성해 볼까요? 1번에 3은 홀수이다. 우리 홀수라고 할 때 odd number이죠. 3 is an odd number. 다음 2번입니다. 1시간에 4분의 1은 15분이다 라고 할 때 자, 우리 4분의 1이라는 뜻의 단어 quarter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A

0: quarter of an hour is 15 minutes. 다음 3번입니다. 모두를 위한 많은 음식이 있다. There is 뭐뭐 of food for everyone. 물론 a lot of을 써도 되지만 우리 오늘 어떤 단어 배웠어요? plenty란 단어 배웠죠. There is plenty of food. plenty of 하면 많은 양, 많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4번 문제로 가볼게요. 그녀는 도서관을 자주 방문한다. She makes 뭐뭐 visits to the library. 그녀는 어떤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잦은, 빈번한 방문을 한다는 거죠. 그때 frequent visit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보시면요. Small problems, 작은 문제들은요. Can 뭐뭐 fast if we ignore them.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대요. 우리 늘어나다라고 할 때, 배가 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multiply 써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곱하다 말고도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자,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곱셈 또는 나눗셈 영어로 표현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한번 수식을 써보세요. 곱셈, 나눗셈씩을요. 예를 들어 3 곱하기 5는 15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는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3 times 5 is 15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곱셈, 나눗셈 표현하기 한 문장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혜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22번째 시간이고 자, 이번 시간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출발점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서 이 출발점 어떤 식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할지 우리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확인할 개념은 2차 방정식 x제곱 이퀄 q의 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걸 제곱해서 q가 나온다 이야기했으니까요. q가 음수라면 x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q가 0 이상이라면 저기 있는 x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렇죠. x제곱 이퀄 q를 만족하는 x는 q라는 것의 제곱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따라서 q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루트 q 또는 마이너스 루트 q가 우리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q가 0이라면 여기 있는 루트 q도 루트 0, 즉 0이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q도 루트 0, 그렇지 0이 됩니다. 그래서 중근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x제곱 이퀄 3의 해를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식을 만족하는 x는 3의 제곱근이죠. 그러니까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살짝씩을 변형해 볼까요? x 플러스 p의 제곱이 q다라는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x 플러스 p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 x 플러스 p가 q의 제곱근이구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p는 q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x 플러스 p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새롭게 등장한 식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거 보이죠? 자, 이거 어떤 의미냐 생각해 본다면 루트 q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 플러스 p가 루트 q다 또는 x 플러스 p가 마이너스 루트 q다 이 두 개의 식을 줄여서 한꺼번에 표현한 거야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x를 구하고 싶으니까 좌변에 있는 플러스 p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겠죠. 결국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2차 방정식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퀄 3의 해를 구해라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어때요? x-1이 그렇지 3의 제곱근이야 생각하는 거죠. 결국 x-1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생각할 수 있으면 마이너스를 이항시켜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는 것은 루트 q 또는 마이너스 루트 q를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두 개의 근을 한꺼번에 줄여서 쓸 때 매우 장점이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개념으로 2차 방정식 x 플러스 p 제곱 이퀄 q의 근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 전 공부했던 식과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아, 그래, 좋아요. 자, 여기 있는 q가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q는 0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조건이 있나요? 아니죠. 맞아, 그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q의 부호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 라는 게 지금 개념이죠. 결국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어떤 꼴로 생겼는지 먼저 찾아본다면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의 꼴로 생겨 있는데 만약 q가 양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가 존재하는 두 개의 값이 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x가 하나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가 되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q가 0이라면 어떤 일 벌어집니까? 루트 q가 0으로 사라지면서 근이 x 이퀄 마이너스 p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원래 두 개 있었던 근이 하나로 같아지는 거죠. 뒷부분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Q가 만약에 0보다 작다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값, 즉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닌 경우 제곱근을 이용한 2차방정식의 풀이의 주의점입니다. 자, 2차방정식을 풀 때 2차방정식의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니라면 반드시 2차항의 계수로 양변을 나누어서 최고 차항의 계수를 1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자, 그럼 어때요? 그렇지. x 플러스 p의 제곱은 q의 꼴로식을 바꾸어야겠죠. 따라서 밑줄 근 식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식을 같은 꼴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4의 x-2의 제곱은 8이다 식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원래 8이 좌변, 이 좌변에 있던 식이 우변에 있었지만 좌변과 우변을 통째로 바꾸어도 상관이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양변 4로 나눕시다. 왜? 괄호 앞에 숫자 곱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x-2의 제곱은 2 하고 쓸수 있고요. 이제 x-2가 2의 제곱근이니까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결국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하고 쓰여집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2,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과 그리고 그때의 중근 알파 구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때요? 그렇죠. x 플러스 p의 제곱 이퀄 q 꼴로 정리했을 때 우변이 0이어야겠죠? 좋아. 그렇다면 이 식은 2x 플러스 1의 제곱이 3분의 k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변이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3분의 k 마이너스 2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어야 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k 마이너스 2가 0, 결국 k 값이 2라고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자, 따라서 k가 2라는 사실 알았고, k가 2라면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2x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다 쓰여지죠. 자, 어떤 식을 제곱해서 0이에요? 그러면 그 식이 0일 수밖에 없죠.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2x 플러스 1이 지금 0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으니까 2x 플러스 1은 0이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결국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라고 x값 구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중근 알파라고 이야기했고 알파와 k를 곱해서 k 알파를 계산하면 두 개의 값이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땠습니까? 제곱근의 정의를 생각해서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었어요. 자,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까지 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학년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분수의 곱셈 개념 배웠죠? 그리고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 일부를 해결했으니까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배웠던 곱셈 원리들을 떠올려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북1에 있는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를 풀어보고 교과서 속 응용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봐요. 우선 8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유형을 딱 보세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럼 계산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2분의 7 곱하기 4를 계산할 때 12분의 7, 4, 28, 12분의 28로 나타낸 후 약분을 해도 좋아요. 그죠? 자, 아니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바로 약분하면 어때요? 좀 더 간단히, 편리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1, 따라서 3분의 7이기 때문에 3분의 7은 2와 3분의 1과 같다. 이렇게 결과를 찾아주는 거예요. 또 1과 8분의 3 곱하기 6이 있네요. 그러면 1과 8분의 3을 8분의 11 가분수로 나타내고 6을 곱해주는 거예요. 8분의 66으로 계산해서 약분해도 좋고 약분한 다음에 값이 가분수면 대분수로 표현해 두세요. 아니면 여기서 약분해도 돼요. 2로 나누면 4, 2로 나누면 3, 따라서 4분의 33이니까 8과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어도 좋습니다. 또 2와 6분의 5

곱하기 3이에요. 이번엔 좀 다르게 볼까요? 2하고 3을 곱하면 6이죠? 6분의 5에다 3을 곱하면 약분하여 2분의 5니까 2와 2분의 1이 돼요. 따라서 이걸 더하면 8과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계산 결과를 찾아 이어볼 수 있겠습니다. 한 문제를 풀때꼭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라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편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6하고 3이 약분되는 게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약분하지는 않을 거지만 2하고 3을 곱하고 6분의 5랑 3을 곱해서 더해줘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9번을 볼까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모두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했군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12고요. 12를 똑같이 4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큼이 3이 되고요. 그 중에 둘만큼은 6이고,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3만큼은 9가 되는군요. 자, 그림을 이해했어요. 그럼 경민, 다르게 얘기했을까? 12의 4분의 1은 3입니다. 12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만큼은 3이 됩니다. 맞아요. 바르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줄게요. 몇의 몇 분의 1? 12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는 12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계산하니까 바로 3이 되는 거죠. 선우, 12 곱하기 4분의 3은 그럼 이 말은 12의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3만큼은 9예요. 12보다 큰가요? 아니요, 1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면 약분해서 계산하면 9고 12보다 큰 것이 아니라 작습니다. 바르게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호. 12 곱하기 4분의 2는 6입니다. 이건 12의 4분의 2라는 뜻으로 12를 똑같이 4로 나눈 것 중에 이만큼 따라서 6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3, 3과 2의 곱이 6이니까 6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를 모두 찾아주세요. 경민이 그리고 지호. 우리 두 친구는 바르게 이야기하였구나.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그림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몇의 몇 분의 1은 몇 곱하기 몇 분의 1이다라는 거, 요것도 생각해 둡시다. 10번 보면 계산의 결과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것을 보니까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2와 15분의 13에다가 5를 곱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2하고 5를 곱하고 또 15분의 13에 5를 곱해서 얘네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더하기 약분. 그럼 3분의 13이니까 요거 4와 3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14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의 결과 구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3과 12분의 11 곱하기 4예요. 따라서 요거 방법을 달리 해볼게요. 그럼 12분의 36에 11을 더해서 47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4를 곱한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1, 3분의 47이니까 이건 15와 3분의 2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비교해 보세요. 14와 3분의 1은 15와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결과를 비교하면 오른쪽이 더큰 것으로 나타내 줄게요. 문항 10번 해결되었죠? 자, 그럼 11번도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게 뭘까요?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2와 18분의 7 곱하기 9를 계산하기 위해 이 상태에서 약분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와 18분의 7을 18분의 43이라는 가분수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9를 곱해요. 약분해 볼까요? 9로 나누면 2, 9로 나누면 1, 2분의 43이니까 21과 2분의 1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을 할때이 상태에서 약분은 안 되지만 18이랑 9가 약분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2 곱하기 9하고 18분의 7

그렇지. 한 판에 6분의 1이니까 6분의 1. 6분의 1이니까 똑같이 몇으로 나누어? 6으로 나누어? 이렇게 하나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판씩 주는 거랑 같아요. 자, 그렇다면 24명한테 준다고 했으니까 한 명한테 주는 거 6분의 1 이것을 24번 더하면 되겠죠. 그걸 6분의 1 곱하기 24로 나타내 줄수 있잖아요.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4라는 값이 나오죠. 따라서 피자가 몇판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네 판이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문제의 답은 네 판으로 나타내 주었어요. 그럼 이제 13번 보세요. 여기도 지금 문항에 중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빈이는 96쪽짜리 동화책을 전체의 8분의 5만큼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서는 읽고 남은 동화책이 몇 쪽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읽은 쪽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96의 8분의 5만큼. 자, 몇의 몇 분의 몇만큼? 그럼 몇 곱하기 몇 분의 몇이 되겠죠? 96 곱하기 8분의 5예요. 약분할게요. 8로 나눴고요. 12와 5를 곱해서 60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읽은 쪽수예요. 읽은 쪽수.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남은 쪽수를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방법대로 하자면 96에서 60을 빼서 36. 바로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8분의 5를 읽었기 때문에 전체가 1이고 거기서 8분의 5를 빼면 남은 것이 전체의 8분의 3이다. 이걸 통해서 남은 쪽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쪽수가 전체의 8분의 3, 즉 96의 8분의 3이니까 96 곱하기 8분의 3. 8로 나누면 1, 8로 나누면 12. 12와 3을 곱해 36.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남은 동화책의 쪽수는 바로 36쪽. 이렇게 그 답을 표현해 주면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둘 수 있습니다. 14번. 한 변의 길이가 2와 5분의 4cm인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할 겁니다. 정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죠? 맞아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2와 5분의 4cm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삼각형의 둘레는 2와 5분의 4를 세번더 한다. 즉, 2와 5분의 4 곱하기 3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와 5분의 4를 한 번, 두 번, 세번 더하면 돼. 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 더할 때 어떻게 하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그 다음에 진분수는 이렇게 진분수끼리 더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합쳐주죠. 그러니까 2를 3번 더하면 6인데, 요거 요렇게 2 곱하기 3이라고 바꿔 표현해 볼게요. 5분의 4를 3번 더하는 것이 5분의 4 곱하기 3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준 것과 같나요? 맞습니다. 자, 2와 5분의 4를 3번 더하는 것이 결국 2와 5분의 4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2하고 3을 곱하고 5분의 4하고 3을 곱해서 더하는 거랑 같다. 즉, 6 더하기 5분의 12가 되니까 6 더하기 2와 5분의 2로 8과 5분의 2가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계산이 이루어져요. 참고로 살펴두세요. 그럼 우린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도 해볼게요. 5분의 14 곱하기 3이라고요. 그럼 이건 5분의 14와 3을 곱해 40이니까 8과 5분의 2입니다. 라고 할수 있지요. 그러므로 이 정삼각형의 둘레를 구하여 8과 5분의 2cm로 표현한답니다. 이해되었나요? 자, 이제 15번 볼게요. 계산 결과가 8보다 큰 식의 동그라미표, 8보다 작은 식의 세모표 하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 뭔가 규칙이 있는데? 곱해지는 수가 8로 모두 같구나. 그러면 곱하는 수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린 연습하니까 먼저 해볼게요. 8 곱하기 1과 5분의 1은 8 곱하기 5분의 6으로 5분의 48이니까.

9와 5분의 3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계산의 결과가 8보다 크네요. 동그라미 표. 그 다음에 8 곱하기 12분의 11은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2, 따라서 3분의 22로 7과 3분의 1이네요. 계산의 결과가 8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세모표 해주면 돼요. 8 곱하기 1은 8이니까 8보다 크다 작다 해당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8 곱하기 6분의 5는 2로 나누면 3, 2로 나누면 4, 3분의 20, 즉 6과 3분의 2니까 이거는 8보다 작습니다. 8 곱하기 4분의 9는 어떠할까요? 약분해서 2, 9, 18. 그럼 이것은 8보다 큽니다. 동그라미 표. 해결됐죠? 근데 뭔가 여기에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요. 8에다가 1을 곱하면 8이에요. 아, 8과 같은 수가 나오네요. 그런데 8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1보다 작다, 즉 진본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계산의 결과는 8보다 작아집니다. 따라서 12분의 11이나 6분의 5를 곱하면 8보다 작아지지요. 그런데 8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합니다. 그럼 1보다 크다? 그렇다면 가분수, 7분의 7과 같은 가분수는 제외하고요. 1보다 큰 7분의 8이나 아니면 뭐 4와 7분의 1과 같은 이런 대분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해 주었을 때는 그럼 이 값은 8보다 커진다.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사실은 일일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결과가 8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을 쉽게 구분해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도록 할게요. 많이 나오는 계산의 원리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16번. 계산에서 잘못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자. 8 곱하기 1과 12분의 1이 있습니다. 몇번 강조했죠?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약분하는 건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틀린 곳 찾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8 곱하기 1과 12분의 1을 8 곱하기 12분의 13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약분을 합니다. 물론 12분의 104로 나타내고 약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간 과정에서 약분을 해요. 4로 나누면 3, 4로 나누면 2가 되어서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13, 그러면 이건 3분의 26이 되므로 8과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에서 잘못된 곳, 이 식에서는 바로 약분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약분을 하여 계산했더니 8과 3분의 2 이렇게 바르게 계산했어요. 17번 보세요. 보기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 네모 안에 써놓고 계산한 값을 구해 보세요. 1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건데요. 가장 큰 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 5분의 19, 5분의 19는요, 3과 5분의 4로 바꿔둡시다. 모두 대분수로 다 바꿔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자연수 부분이 클수록 크다라는 거. 그럼 요거 3개 빼고, 4와 20분의 13하고 4와 9분의 7을 비교해 주어야겠죠? 4와 20분의 13하고 4와 9분의 7을 비교했더니, 통분하여 4와 180분의 13의 9를 곱하면 117, 그리고 4와 180분의 7에다 20을 곱하니까 140. 누가 더 크죠? 4와 9분의 7이 더 크죠. 그러니까 보기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면 4와 9분의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하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건 15 곱하기 9분의 4, 9, 36, 7을 더해서 43, 3으로 나누면 3, 3으로 나누면 5, 따라서 3분의 5, 3, 15, 5, 4, 20 이렇게 표현되죠. 따라서 71과 3분의 2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다. 계산한 값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 71과 3분의 2 계산한 값까지 써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요. 자, 그럼 이제 18번.

5점 문제네요. 미술관 입장료가 2만 원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는 미술관 입장료가 4분의 1만큼 할인됩니다. 미술관 입장권 2장을 할인 가격으로 산다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2,000원의 4분의 1만큼이 얼마인지 확인해야죠. 자, 2만 원에 여기 지금 입장료가 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만 원의 4분의 1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2만의 4분의 1. 그럼 이건 2만 곱하기 4분의 1 해주니까 얼마? 바로 5천. 아, 그러니까 2만 원의 4분의 1은 5,000원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5,000원이 할인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할인된 입장료, 할인된 입장료는 얼마일까? 2만 원에서 5,000원만큼을 빼주니까 바로 15,000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인 가격으로 입장권 두 장을 삽니다. 그래서 할인 가격으로 입장권 두 장을 사면 이때 15,000의 두 배가 되어서 바로 그 값은 3만 원이구나라고 할수 있죠. 그러므로 문제의 답은 3만 원이에요라고 나타내 줄게요. 이렇게 2만 원의 4분의 1만큼이 할인된다. 그것이 5천 원만큼 할인되는 것과 같다. 요것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입장권 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라고 했음을 놓치지 마세요. 따라서 여기서의 답은 3만 원이라고 나타내야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것은 교과서 속 응용 문제입니다.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활용. 예를 들어, 1kg의 5분의 1은 몇 그램인가요? 1의 5분의 1은 5분의 1이니까 답이 5분의 1일까? 안 되겠죠. 왜냐면, 문제를 딱 보세요. 얘는 kg이고 얘는 그램으로 단위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단위를 같게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kg이 1000g과 같음을 활용해서 결국 그럼 1kg의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00g의 5분의 1만큼을 구하는 것과 같다. 1000의 5분의 1은 1000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약분을 해서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200, 따라서 이럴 때 200g입니다. 1kg의 5분의 1이 200g으로 표현된다라는 거 확인해 둘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1km의 5분의 3이 몇 미터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km고 여기는 미터예요.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를 같게 해야죠. 그럼 이럴 때 1km가 몇 미터? 맞아요. 1000m와 같아요. 따라서 1km에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0m의 5분의 3이다 라고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1000m의 5분의 3이니까 우리가 1000의 5분의 3을 생각하는 거예요. 1000의 5분의 3. 그럼 1000을 똑같이 5로 나눈 것중 3만큼의 값이니까 1000을 똑같이 5로 나눈 것 중에 1만큼이 200이라서 3만큼은 600이 되겠죠. 자, 이걸 이렇게 약분해서 표현해 봐요. 5로 나누면 1, 5로 나누면 200, 200과 3을 곱하면 600, 따라서 1000m의 5분의 3은 600m가 됩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600이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런데 그 아래는 또 단위가 달라졌어요. 1m의 4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1m가 100cm와 같다라는 것. 요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1m의 4분의 1이라는 것은 100cm의 4분의 1과도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100cm의 4분의 1이니까 우리는 100의 4분의 1을 생각해 줄 거예요. 100의 4분의 1은 100 곱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25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00cm의 4분의 1은 25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에는 25가 들어간다. 이와 같이 1m가 100cm와 같음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답니다. 그럼 20번도 볼까요? 바르게 말한 친구가 누구일까요? 진영이 1시간의 4분의 1은 20분이야. 민호 1km의 5분의 1은 200m야. 유정 1리터의 2분의 1은 50ml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1시간이 맞아요. 60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60분의 4분의 1을 생각할 거예요. 그럼 60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0 곱하기 4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바로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형태가 된 거죠. 4로 나누면 1, 4로 나누면 15. 그럼 이것이 15니까 60분의 4분의 1은 15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20분 잘못 되었네요. 그럼 이제 민호 것도 한번 볼게요. 1km의 5분의 1은 200m야. 맞아요. 왜일까요? 1km가 1000m거든요. 따라서 1000의 5분의 1, 1000 곱하기 5분의 1은 약분하여 200이 되기 때문에 1000m의 5분의 1은 200m. 1000m가 1km와 같으니까 1km의 5분의 1은 200m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정이가 1리터의 2분의 1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리터는 1000ml와 같습니다. 따라서 1리터의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000ml의 2분의 1로 1000의 2분의 1은 1000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이것이 500으로 표현되거든요. 1000ml의 2분의 1은 따라서 500ml지 50ml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말한 친구, 그러면 민호를 써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1시간을 60분, 1km를 1000m, 1리터를 1000ml로 단위 변화를 해가면서 식을 세어보면 자연수 곱하기 분수의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1번을 보겠습니다. 은서는 1시간에 15분의 11만큼 수영을 했고요. 건우는 1시간에 6분의 5만큼 수영을 했대요. 은서와 건우가 수영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은서가 수영한 시간 구하고 또 건우가 수영한 시간을 구해서 그걸 더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시간에 15분의 11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이 60분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60분의 15분의 11만큼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60의 15분의 11, 60 곱하기 15분의 11이 되고 약분하여서 이 값이 44니까 60분의 15분의 11은 44분입니다. 요렇게 구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우를 볼게요. 건우, 1시간에 6분의 5만큼이라고 했어요. 1시간이 60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6분의 5만큼 이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럼 이건 60의 6분의 5, 즉60 곱하기 6분의 5로 약분하여 계산했더니 이게 50이잖아요. 따라서 건우는 50분 수영을 한 거예요. 자, 문제에서 은서와 건우가 수영을 한 시간이 모두 몇 시간 몇 분인지 구해보세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44분에 50분을 더하면 94분인데 또 답은 94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에 몇 시간 몇 분입니까라고 물어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맞춰서 그 답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4와 50을 더해 94분이라면 60분이 1시간이니까 1시간 34분이다라고 답해야겠죠. 1시간 34분. 두 사람이 수영을 1시간을 구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시간을 60분으로 바꿔서 각각 수영을 1시간을 구한 후 분으로 구했어요. 그것을 더한 다음에 다시 문제에 맞춰서 몇 시간 몇 분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중요 내용이 있습니다. 곱셈 결과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지금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8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꼭 8이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떤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숫자가 1보다 큰 수를 곱해줄 겁니다. 그럼 계산의 결과는 여기 있는 이 8보다 커집니다. 이때 이 1보다 큰 수라고 했을 때에는 그 수의 형태가 분수의 곱셈에서는 가분수가 될 수도 있고 대분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7분의 7과 같은 가분수는 제외하고요. 7분의 8이라든지 또는 1과 7분의 1이라든지 이와 같은 가분수 또는 대분수를 곱했을 때그 결과가 8보다 커지는 거예요. 8에다가 1을 곱하면 그 결과는 8, 어떤 수가 그대로 나오고요. 8에다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8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분수의 곱셈에서는 이 1보다 작은 수가 7분의 6과 같은 진분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8에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했을 땐 8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 이와 같은 곱셈 결과 그 비교를 할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더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단원 소수의 나눗셈의 문을 활짝 열었죠. 자, 우리 세 가지 개념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 세 가지 개념에서 바로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 복습 다 하고 왔죠? 자, 좀 자신 있어요. 선생님, 저 도전해보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은 먼저 7번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7번부터 풀이 갑니다. 나눠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아요. 그래요, 이게 공평해야 된다 라는 거랑 같은 의미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3.6 나누기 0.4,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배를 해볼까요? 3.6은 36, 0.4는 4. 그러면 4, 9, 36이니까 몫이 9가 되겠네. 두 번째는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각각 100배하면 되겠죠. 6.12는 612, 0.51은 51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612 나누기 50을 계산해봐요. 60일 안에는 51이 한 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빼주면 100인데 두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죠. 따라서 몫은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눗셈으로 바꿔, 나눗셈은, 소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하면 굉장히 쉽게 몫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자, 8번은 보기와 같이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지만 모두 그 방법의 과정은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보기는 2.4 나누기 0.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했네요.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꾸고 분자끼리 계산해서 몫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볼게요. 1번 4.9 나누기 0.7은 둘 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보면 10분의 49 나누기 10분의 7이네. 그럼 분자끼리 계산하면 49 나누기 7이니까 7, 7에 49, 몫이 7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2번 둘 다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분수로 바꿔보자. 100분의 117 나누기 100분의 13.

그럼 분자끼리 117 나누기 13 계산하면 13의 몇 배? 9배가 바로 117이죠? 우리 친구들 13 곱하기 9 해볼게요. 9, 3이 17, 9, 1은 9에다 2더하니까 117 맞죠? 그래서 몫을 7과 9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이번에는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둘다 소수 한 자리 쓰니까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자꾸 헷갈린다. 그럼 먼저 찍어주세요. 옮긴 후에 소수점을 발사 뿅! 이렇게 찍어 놓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108 안에 18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18에 한 6배쯤 되면 108일 것 같은데, 8, 6, 48. 6에다가 4를 더하면, 108 맞네요. 그래서 몫은 6이다. 이렇게 108 마무리가 되겠고요. 2번. 4.16 나누기 0.5이니까 둘다 소수 두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몇 자리? 두 자리씩 이동. 자, 이렇게 먼저 찍어줘도 괜찮아요. 그럼 416 나누기 50인데요. 자, 52의 몇 배가 416일까? 대략 50, 400으로 보면 한 8배쯤 될까? 계산해 보면요. 28, 16, 58, 40. 맞죠? 그래서 몫이 8이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세로로 나눗셈 할 때는 공평하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같은 자리씩 옮기자라는 게 포인트. 그다음. 이번에는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네요. 일단 두 이렇게 식을 보니까 6.24, 62.4, 0.16, 2.6이에요? 아니 그러면 둘다 소수 두 자리 쓰니까 각각을 100배 하면 624 나누기 26을 계산하면 되고 오른쪽은 둘다 소수 한 자리 쓰니까 10배 하면 624 나누기 26? 어머! 이거는 몫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알겠다. 바로 몫이 같겠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겠죠? 자, 11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했어요. 8.76 나누기 2.19를 계산해야 되니까 세로로 계산해 볼게요. 둘다 소수 두 자리 수니까 오른쪽으로 몇 자리? 그래요. 두 자리씩 옮겨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옮겨서 짠! 여기 찍어 놓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럼 876 안에 219가 몇번 들어갈까? 대략 800, 200으로 보자면 한네 번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4, 9, 36, 4에다가 7, 2, 4, 8. 네, 맞네요. 그래서 몫이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는 4를 써주면 되겠죠? 자, 세로로 계산해 봤고요. 12번.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보고 식을 직접 세어봐요. 우유 7.2리터를 한 컵에 0.6리터씩 나누어 담는다면 모두 몇 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유의 양 7.2를요, 한 컵에 나누어 담는 양 0.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번씩 덜어낼 때마다 한 컵씩 나오니까요. 근데 둘다 소수 한 자리수네? 10배, 10배 하자. 그럼 72 나누기 6과 몫이 같으니, 72 나누기 6은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7 나누기 6은 1, 나머지 수12 나누기 6은 2. 그래서 12컵에 나누어 담을 수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2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보고 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그다음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네요. 고구마 13.05kg과 감자 1.45kg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무게는 감자의 무게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무엇은 무엇의 몇 배? 이거 우리 1단원에서도 많이 연습했는데, 그쵸? 바로 동그라미는 세모의 몇 배라고 했을 때는 동그라미 나누기 세모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고구마의 무게 나누기 감자의 무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식이고요. 둘다 소수 두 자리 수니까 몫은 각각 100배를 하여 1305 나누기 145의 몫과 같겠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145에 한몇 배쯤이 1305가 될까? 10배는 아닐 것 같아요. 10배는 1450이니까 한 9배쯤 될까요? 그래서 145 곱하기 9를 해볼게요. 9545 4936 에다가 9에다 4 더하니까, 딱 맞네요.

아홉 배입니다. 라는 게 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아홉 배가 답이 되겠습니다. 무엇은 무엇의 몇 배는 나눗셈을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두 사람이 여행 가가지고 막 건물의 높이 몇 배일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눗셈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계산의 원리를 알아보는 문제죠. 준영이가 5.52 나누기 2.4는 5.52와 2.4를 각각 몇 배씩 하여 계산하면 무엇이야? 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리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도 되고,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도 돼요. 자, 선택입니다. 먼저 5.52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100배를 해볼게요. 그럼 100배씩 하면, 552 나누기 2.4, 100배 하면 어때요? 240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552 나누기 240이니까 두번 들어가면서 480. 그럼 소수점 위치 여기죠? 이렇게 됩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한번 구해볼까? 우리 0 내려가지고 나머지 빼주면 2. 그 다음에 15에서 8 빼면 7이니까 720 안에는 몇번 들어갈까요? 네, 세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2.3이 되겠죠. 선생님, 저는요, 2.4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그래도 돼요. 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답이 딱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100배가 아니라 10배씩 하여 계산해서 5.52 10배 하면 55.2. 2.4 10배 하면 24니까 55.2 나누기 24를 계산한다고 해보세요. 55.2 나누기 24. 그러면 55 안에 두번 들어가니까 48이 되겠고, 그리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 빼주고, 내려주면 얼마? 70이니까 세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어서, 아, 이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2.3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0, 552, 240, 2.3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이 보라색으로 쓴 10, 55.2, 24는 2.3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됐죠? 자, 갈게요. 15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친구들과 자유롭게 한번 해볼게요. 1.19 나누기 0.7이네? 자리수 다르네요.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각 10배씩 해볼까요? 이렇게 올려보면 되겠죠. 10일 안에는 7이 한번 들어가고요. 빼주고 내려주면 49니까 7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몫은 1.7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나누어지는 수 자연수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할게요. 그러면 830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자, 2656 나누기 830이니까 2656에 한 8번쯤 들어갈까? 한 3번쯤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3, 0, 9, 8, 3, 24. 그 다음 소수점 올려 찍어주고 내려줍니다. 6, 그 다음 15에서 9 빼면 6이 되겠고요. 1, 1660이니까 아, 두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3.2가 몫이 되겠죠. 물론 8.3을 자연수로 만들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게좀 편해요? 아니면 나누어지는 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게 편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은 나누는 수를 앞으로 자연수로 만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6번은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하고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28.81 나누기 4.3을 계산했는데, 아니, 본이 어떻게 계산했었지? 자, 여기 한 자리씩 이렇게 옮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288.1 나누기 43을 계산했을 때, 288 안에는 43이 6번 들어가니까, 자, 258은 잘했고, 빼주고 내려주면 301이니까 7번 들어간다? 7321?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처음에 몫을 우리 67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10배를 해서 이렇게 옮겼으면 어때요? 6.7이 돼야 되는 거죠. 또는 만약에

100배를 해서 이렇게 옮겼어도 마찬가지로 6.7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6이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것 같아요. 자, 근데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몫의 소수점을 안 찍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바르게 계산해보면 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걸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몫의 소수점 위치가 돼야 돼요. 헷갈린다! 그러면 옮기자마자 먼저 발사해서 찍어주세요. 288 안에 43이 6번. 곱해주면 258이니까. 빼주면 301이니까 7번. 그래서 마무리. 그래서 6.7이 되겠다. 자, 이유가 뭐였어요?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 옮긴 후의 위치랑 같아요. 근데 안 찍어줬다. 그래, 써볼게요. 자, 소수점을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했죠? 옮겨서 계산한 경우에 속해요. 경우는, 자, 몫의 소수점을 바로 옮긴 위치에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찍지 않았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13.44 나누기 0.4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소수점을 바르게 옮긴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수민, 지혜, 민서가 아까 자기 나름대로 소수점을 옮겼는데 우리 친구들 소수점을 옮길 때는 쌤하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뭐예요? 공평하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씩 또는 두 자리씩 공평하게 옮겨야 되는데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6.4는 오른쪽으로 한 자리, 13.44는 오른쪽으로 두 자리니까 공평하지 않죠. 틀렸고 지혜는요. 아니 13.4 왼쪽으로 옮겼어요. 이 말은 10배가 아니라 0.1배를 한 건데 틀렸죠. 민서, 자 오른쪽, 오른쪽. 아 공평하게 옮겼네요. 그래서 바르게 소수점을 옮긴 사람은 우리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그랬으니까 민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8번.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라고 했어요. 두 수가 1.2와 9.96이 주어졌으니까 크기 비교하면 9.96이 더 크죠. 그럼 계산하는 식은 큰 수, 9.96 나누기 작은 수, 1.2 계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세로로 해볼까요? 9.96 나누기 1.2. 뭘 자연수로 만들까요? 네, 여기 나누는 수 1.2를 자연수로 만들게요. 소수점부터 옮겨보죠. 오른쪽으로 한 자리, 여기도 한 자리. 그러면 몫의 소수점 여기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찍어보고요. 99 안에는 12가 몇번 들어갈까는 한 8번쯤? 그럼 8이 16, 8이는 8, 96이고 빼주면 36이니까 몇 번? 3번 들어가죠. 그럼 36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따라서 몫은 8.3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8.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9번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는 셈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자, 아무래도 기역니은 디귿을 우리 친구들 편한 방법 선택해서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기역.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뭘로 할까? 자리수가 다르지만요.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으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소수 두 자리수니까 얘는 100이에요. 100분의 625고, 그러면 0.5는 10분의 5지만, 100분의 뭘로 볼수 있냐면, 뭘로 볼수 있어요? 그렇죠. 10분의 5니까 100분의 50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25 나누기 50을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자, 결국, 둘다 100배를 한 거랑 같다. 라는 거와 같은 원리죠. 식이 맞나요? 출발은 다르지만. 그래서 625 나누기 50 계산하면 62 안에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빼주면 125니까 두번 들어가면서 100에다가, 자, 소수점 여기입니다. 그 다음 빼주고 0 내려줄까요? 250이니까 5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2점. 5가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 8.28 나누기 0.4. 뭘 자연수로 만들어줄까? 0.4를 자연수로 만들어줄게요. 한 자리씩 이동해 봅시다. 그러면은 82.8 나누기 4니까 8 안에는 4가 두 번. 그 다음에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 자, 2 내립니다. 그러면 2는 4보다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8까지 내려야 되기 때문에 1의 자리, 몫에 0을 써주고 8을 내려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28 안에는 4가 몇 번? 7번 들어가니까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몫은 12.5. 자, 기역의 몫은 12.5, 니은의 몫은 20.7. 그 다음, 디귿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7.83 나누기 0.9. 이 또한 마찬가지, 뭐,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0.9를 자연수로 만들면, 한 자리 이동하면서 발사, 여기입니다. 자, 78 안에는 9가 몇 번? 8번 들어가면서 8, 9, 72가 되겠고, 빼주면 63이니까 7번 들어가면서 9, 7, 63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8.7이다. 자, 이제 이 중에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나눗셈. 20.7이 가장 크고요. 12.5, 8.7 순서기 때문에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은 도전 문제인데, 우리 또 도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수학 실력이 한층 이제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 이거 못 풀어 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그래, 어려워봤자 내가 너풀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가지면서 한번 도전해 볼까요? 하루 동안 물을 혜준이는 1.14리터 마셨고요. 다은이는 600ml 마셨습니다. 혜준이가 마신 물의 양은 다은이가 마신 물의 양의 몇 배인지 구해 보세요. 어머! 무엇은 무엇의 몇 배? 계산할 때 나눗셈인데, 근데 여기서 왜 어려운 도전이라고 했을까? 바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리터하고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단위를 맞춘 다음 계산하면 괜찮아요. 1리터는 몇 밀리리터와 같아요? 그렇죠. 1000밀리리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1.14리터니까 자, 600ml는 바로 리터로 바꿔보면 0.6리터거든요. 즉, 혜준이가 마신 물의 양 1.14리터는 다은이가 마신 물의 양 0.6리터의 몇 배냐 나눗셈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계산할 때는 자, 0.6을 자연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한 자리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11 안에는 6이 한번 들어가고, 빼주고 내려주면 54니까 9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9. 따라서 1.9배 마셨어요. 라고 답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20번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우리 응용력을 키울 준비 됐나요? 첫 번째 유형은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식을 찾아 계산하는 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식을 직접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식이 주어졌을 때 식대로 계산을 했다면, 이제 조건으로 식을 찾는 거죠. 첫 번째, 93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한 식은 936 나누기 3이래요. 아니, 그러면 10배 하기 전은 어때요? 그렇죠. 바로 0.1배를 거꾸로 하면 되니까 소수점이 1의 자리에 있다면, 1의 자리 뒤에 있다면 거꾸로 왼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3.6 나누기 0.3을 하는 거죠. 그래도 어차피 몫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936 나누기 3을 하면 9 나누기 3은 3, 3 나누기 3은 1, 6 나누기 3은 2로 3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93.6 나누기 0.3의 몫은 312와 같습니다. 라는 나눗셈식을 우리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한번더 연습. 이번에는 182 나누기 7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대요.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를 뭐 각각 100배한 식이 얘래요. 그럼 100배 하기 전 거꾸로 0.01배를 한 거죠.
소수점을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2는 1.82, 그리고 7은요,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0.07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82 나누기 7과 몫이 같으니까 두번 들어가고요. 40이니까 여섯 번 들어가면서 마무리. 그래서 26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유형에서 조금 더 어려워졌어요. 126 나누기 1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고,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각각 100배한 식이 126 나누기 14래. 그럼 100배 하기 전은 뭐지? 0.01배. 그러면 소수점이 여기 이렇게 숨겨 있을 텐데, 자연수는. 필요하면 나와라, 뿅! 불러내서 왼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하면 되겠네. 즉, 1.16 나누기 0.14가 되겠구나. 자, 몫은 126 나누기 14에서 찾으면 되겠네. 14에, 10배가 140이니까, 140보다 작으니까 한 9배쯤 될까? 9, 4, 36, 9, 1은 9에다가, 네, 마무리. 그래서 9가 되겠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마지막 문제도 도전해 볼 만했죠? 좋아요. 우리가 100배를 하기 전으로 가려면 0.01배. 10배를 하기 전으로 가려면 0.1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10배 할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다면 반대로 왼쪽으로 한 자리, 두 자리 이동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은요. 자, 어떤 수를 구하여 바르게 계산하는 유형인데, 이거는 우리 친구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잘 나와요. 그래서 별표 꼭 치고, 그리고 이 유형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틀리지 않도록 익혀주세요. 어떤 수를 1.6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아이고, 저런, 잘못 계산해서 세상에 곱했대요? 그런데 28.16이다라는 결과가 주어졌어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을 때, 아니, 어떤 수의 정체를 알아야지 바르게 계산하잖아요. 식을 세워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떤 수를 우리 친구들이 편한 하나의 기호를 딱 정해서 네모로 정해볼게요. 그런 다음 잘못 계산한 식과 그리고 바르게 계산해야 되는 식을 세워주는 거죠. 원래 바르게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 어떤 수 네모를 1.6으로 나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수를 했지 뭐예요? 곱했대요. 그랬더니 28.16이다. 그럼 이 잘못 계산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수의 정체를 알수 있어요. 곱셈의 반대, 나눗셈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나누기 1.6. 자, 계산해 볼게요. 28.16 나누기 1.6은 소수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다르니까 얘를 자연수로 만들어 볼까? 그러면 281.6 나누기 16이니까. 자, 28 안에 한번 들어가네. 빼주고 내려주면 121이 되겠고, 자, 120 아래는 16이 몇번 들어갈까요? 한 다섯 번은 80. 그리고 한 일곱 번쯤 6, 7, 42, 11이니까 한 일곱 번 들어가겠다. 자, 112에다가, 자, 빼주고 내려주면 96이네. 그럼 96은 한 여섯 번쯤 들어가겠네. 66에 36.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어. 아하! 어떤 수의 정체는 17.6이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어떤 수를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 지어 볼게요. 자, 색깔 조금 다르게 구분해 줄게요, 여러분. 이 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17.6 나누기 1.6 계산하면 되는 거죠. 17.6 나누기 1.6.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해서 발사 뿅. 그러면 17 안에 한 번, 뺐더니 또한 번. 아, 그래서 몫은 11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11이 되겠습니다. 어떤 수 기호로 놓고, 그리고 실수한 식에서 어떤 수 찾고, 집어넣어 바르게 계산하고, 이런 순서로 문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더 연습. 이번엔 어떤 수를 8.2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곱했더니 302.58이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해보세요. 이것도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원래는 나누기 8.2를 해야 되는데 곱했대요. 그래서 302.58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302.58 나누기 8.2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 3025.8 나누기 80이니까 자, 이 안에 몇번 들어가

할까요? 한세 번. 그럼 6, 8, 3, 24. 자, 우리 이제 빼줄게요. 5 내려주고 6에다가 9 빼기 4는 5니까 565 안에는 이제 6번 들어가면서 6이 12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6, 8, 48이니까 9. 그럼 8. 자, 8 내려줬어요. 3에다가 그 다음 7. 738이니까 9번 들어가면서 9, 28, 9, 8, 72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36.9예요. 여기가 36.9. 그럼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36.9 나누기 8.1을 계산해 보세요. 둘다한 자리 수니까 369 나누기 82와 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4.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5가 답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수에 3.5를 곱해야 되는데, 자, 곱했더니만 14.42가 되었대요. 어떤 수를 0.4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14.42 나누기 3.5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4.1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어떤 수 알았으니까 4.12 나누기 0.4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는 412 나누기 40을 하는 거랑도 같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3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0.3. 자, 마지막 문제 꼼꼼하게 우리 친구들 계산해 보면서 오늘의 플러스 개념아님 뚝딱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내용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쌤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4단원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치와 화법 단원을 계속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간접 의문문, 부가 의문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화법이라는 것이 대부분 교과서에서는 크게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작을 할 때는 또 알아야지 제대로 영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화법 부분을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낯설고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 같이 공부하면서 나머지는 조금 가볍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화법에는 여기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화법이 있고요. 간접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말하는 방식이냐라는 거거든요. 자, 직접적인 것딱 이거예요, 여러분. 자, 진수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진수가 한 말을 그대로 직접 가지고 와서 해주는 거죠. You look so tired now. 너 지금 오늘 피곤해 보여. 라고 얘가 딱 나에게 얘기를 한그 멘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간접화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수가 나한테 내가 그때 피곤해 보인다고 말했어. 이렇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때와 이렇게 쓸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가지고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럴 때는 사실 얘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별로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달 동사 바꾸기라고 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을 직접 전달하냐, 간접적으로 전달하냐 이거잖아요. 전달하는 동사라고 해서 여기 있는 동사를 말하거든요. 자, 이 동사를 우리가 say to me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told me가 돼요. 나에게 뭐뭐라고 말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tell이라는 동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say to me였던 직접 화법에서는 say to me였던 것이 간접 화법에서는 tell 목적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목적어가 없이 진수가 말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say만 있었을 때는 그냥 간접 화법에서도 say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따옴표를 없애야겠죠. 직접 한 말이라서 따옴표를 썼는데, 걔를 없애면서 대절로

그 문장에 녹여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을 쓰는 거고, 이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대절에 주어를 써야 하는데요. 자, 이 직접 화법 안에서 따옴표 안에 주어는 이 말을 듣는 나였죠. 나에게 말했고, 나한테 너 지금 매우 피곤해 보여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you는 결국 누구예요? 이 말을 들은 나인 거예요. 전날자의 입장으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ou를 I로 바꿔야 하고요. 시제도 바꿔야 합니다. 자, 과거에 말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말하는 멘트는 당연히 현재였겠죠. 그런데 얘를 따옴표를 벗기는 순간 주절의 시제를 맞춰야 돼요. 그럼 뭐예요? 지금 시제가 과거였죠. 과거에 이랬다고 말한 거니까 look을 looked라는 said와 같은 시제로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의 부사구도 적절하게 바꿔야 하는데요. 여기서는 now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진수가 나에게 말했을 때, 그 과거 그 당시에는 지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제 말했다? 그러면 오늘 봤을 때의 이 now는 더 이상 지금 now가 아니잖아요. 그쵸? 이 따옴표를 벗기는 순간 과거 시제가 되니까 그때, 나에게 말을 했던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ow라는 표현은 then과 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던 거죠. 진수가 나에게 말했다. 뭐라고? 이 문장을 말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그렇죠? 따옴표를 벗긴 문장은 that I looked so tired the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하든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달자의 입장에서 따옴표 속에 주어라든지 뭐 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도 또 알맞게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간접어법으로 바꿨을 때좀 주의해야 될 것을 책에서 정리해 놨는데요. 일단 전달 동사 시제라고 했어요. 자, say라고 했어요. 현재는 따옴표 안의 동사와 간접어법 대절의 동사가 똑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하고 지금 전달을 하고 따옴표가 또 지금 얘기하는 거죠. 현재 시제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라고 한다면 따옴표 속에는 현재였더라도 걔를 벗기면 과거가 되는 거죠. 한 단계 앞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전달 동사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따옴표 안에가 원래도 과거였어요. 그러면 그 말을 했던 그 시점보다 더 과거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 따옴표의 말은. 그래서 과거는 또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한 단계씩 다 과거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였다. 과거 완료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부사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말을 직접적으로 할 때는 now였지만 그걸 전달을 하다 보면 시제가 이제 바뀌는 거죠. 따옴표를 벗기면 이제 그때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들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 몇 개만 더 볼까요? Here이에요. 자, 말하는 당시에 여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요. 그 말을. 그때는 거기서 이렇게 되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굳이 달달달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yesterday, tomorrow 이런 표현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내 친구가 야, 나 어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럼 어제의 어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따옴표를 벗기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The day before 이라고 하면 그 전날, 그 말을 했던 어제의 전날, 또는요. The previous day. previous가 이전의 전의란 뜻이거든요. 자, 그 말을 전달한 또그 전날이 되는 거죠. 어제라는 것은 그 말을 한 날의 그 전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점에 일주일 전에 내 친구가 내일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는 더 이상 내일이 아니잖아요. 말을 했던 그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the next day 또는 the following day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대로 tomorrow를 쓰면 안 되겠다.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장을 계속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을 계속 적용하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이런 부사 표현들은 적절하게 바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B 문제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이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자, Joy said to me라고 했거든요. 나에게 말했어요. 자,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say to 목적어.

형사가 엄청 많네요. 미는 또 누구예요? 조이가 나와 함께 하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이예요. 그러면 얘는 her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she wanted me to join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죠? said to니까 told로 바꾸고 us 되고요. 따옴표 벗기고 대시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 am happy. 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Ms. Lee가 되는 거고요. You're present해요. You는 us가 되는 거죠. 가리키는 대상이. 그러면 역시 우리라는 것에 소유격을 써야 하는 거죠. 따라서 she was happy with our present가 되는 겁니다. 얘도 시제가 과거로 바뀌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나머지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보세요. 여러 번 풀다 보면 딱 감이 오는 순간이 있거든요. 꼭 여러 번 문제를 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 의문문이에요. 자, 질문을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건데요. 자, 직접 화법은 이래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Where do you live now? 너 지금 어디 살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의문문도 간접화법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전달 동사를 바꾸는데 얘는 질문한 거죠. ask로 바꿉니다. 그래서 say를 ask로 바꾸는 거고요. 시제 반영해서 said는 asked가 되는 거고요. said to him이에요. 그러면 ask him이 되는 거죠. 그에게 질문했다. 이렇게 돼서 얘는 to 없이 쓸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평서문일 때는 that을 썼는데요. that을 쓰지 않고 의문사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의문사 where를 가지고 와서 where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뒤에는 이제 더 이상 직접 묻는 의문문이 아니에요. 따라서 동사 주어가 아니라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do는 날라가죠. do는 의문문을 만들 때 도와주는 조동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는 날라가고 어떻게 돼요? you live를 쓰는 거예요. 그쵸? 자, you live를 쓰는 거고 그런데 여기 시제는 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you live를 결국에 나중에는 여기 시제를 맞춰서 lived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자, 의문사가 있으면 여기에 where를 그대로 쓰는데 없어요. 자, 그럴 때는 if나 whether를 쓰는데요. 얘 뜻이 있어요. 뭐뭐 인지 아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의문사 없이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는 지금 어디 사니?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사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 너는 학생이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Are you a student? 이라고 하면 의문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는 그에게 학생인지 아닌지를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if, whether 필요한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주어나 동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을 전달자 입장으로 바꾸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앞에 유닛에서 했어요. 그쵸? 주어도 여기서는 you였는데 이제 he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동사도 live였는데 시제 바꿔서 lived가 되는 거고요. now도 then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She asked him where he lived the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걸 조금 더 주의하시면서 문제 풀때좀더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요. 뭐 쓴다고요? if나 whether 쓴다라고 했어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그는 나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말한 거죠. 의문문을 말한 거죠. Have you been to 부산? 이라는 거죠. 부산에 가본 적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He asked me가 되고요. 의문사 없어요. if나 whether를 쓰고 일단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제는 과거에 맞춰서 현재 완료도 과거 완료가 되는 거고 이 you가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had been to 부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가 있으면 고민 없이 의문사를 쓰고요.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쓴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B의 1, 2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접화법으로 바꿔야 하고요. 지금은 질문을 나에게 한 거예요. 따라서 그 여자는 나에게 물어보았다. Asked me.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따옴표를 벗기면서 의문사가 있네요. 그죠? 의문사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주어 동사로 쓰는 건데, 원래부터 과거 시제였어요. 그러면 고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절이 또 과거니까 얘도 한 단계 더 과거로 가야 하는 거죠. 따라서 과거 완료 시제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Why? I had chosen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this예요. 자, 이 학교. 그때 말할 때는 이 학교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전달할 때는
그 학교라고

라고 해야 되는 거죠. So that's good 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질문, 의문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our teacher 역시 asked가 될 거고요. 자, who is making a noise now? 라고 했어요. who가 있네요. 의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쓰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인 거죠. 그래서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니까 우리는 바로 동사를 쓰면 됩니다. 현재 진행이네요. 과거 시제로 한 단계 당겨줘야겠죠? 따라서 who was making 과거 진행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a noise 쓴 다음에 now도 바꿔야겠죠? now는 the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간접 의문문으로 가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우리가 아까 직접화법에서 질문을 했던 것을 간접화법으로 바꿨잖아요. 그때 쓰는 게 사실은 간접 의문문이에요. 자, 이 의문사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니까 여러분 약간 반대말을 한번 떠올려 보면 직접 의문문이겠죠. 물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제 비교해 볼게요. 개념을. 직접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문문이 다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의문문인 거예요. 자, 근데 걔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간접화법에서처럼 어떤 문장 속에 얘가 껴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평서문의 어순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의문문의 형태로 해서 의문사가 오고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Where did you stay?라고 했어요. 너는 어디에서 머물렀었니? 라는 질문이죠. 얘는 직접적으로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접 의문문은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Tell me where you stayed 하면 뭐예요? 나에게 말해줘. 네가 어디서 머물렀었는지. 어디서 머물렀어? 어디서 머물렀는지 말해줘.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의도이더라도 완전 다른 거죠. 얘는 직접 질문을 한 거고, 얘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쵸? 간접적으로 에둘러서 표현을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궁금하다. 네가 어디에 머물렀었는지, 즉 어디에 머물렀어라는 걸 묻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 의문문은 직접적으로 물음표를 써가면서 질문하지 않아요. 문장 속에 들어가는데 보통은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요. 나에게 무엇을 말해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궁금하다. 무엇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걸 궁금해하는 거죠. 다 목적어 자리에 보통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의문사가 이제 없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쵸? 그때 우리 간접화법 바꿀 때뭐 쓴다고요? whether이나 if를 쓰더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did you stay here? 너 여기 머물렀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를 간접 의문문을 포함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tell me, 나에게 말해줘. 뭐인지 아닌지, 네가 여기에 머물렀었는지 아닌지 나에게 좀 말해줘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의문사가 없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whether를 썼어요. I wonder, 나는 궁금해. 뭐가 궁금한 거예요? 네가 여기에 머물렀는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f 쓰든 whether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골라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간접화법 쓰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어 동사 바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다시 한번 주의를 해보면요. if나 whether를 써서 만드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자, 의문사가 주어일 때. 자, 방금 앞에서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우리 의문사가 그대로 주어예요. 그러면 뒤에 뭐 썼어요? 바로 동사 썼죠? 그래서 얘도 그대로 바로 동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의문문에서도 바로 동사를 썼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she wanted to know who wrote the essa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알고 싶어 했어요. 누가 그 에세이를 썼는지를.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질문할 때 의문문으로 만들면 뭐예요? who wrote the essay? 물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함께 할 때는 원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순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에 또 별표를 한 5개 3개? 5개? 여러분들의 맥시멈은 얼마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별 개수를 쳐주시고요. 자,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게 되면요. 이때 간접 의문문이 우리가 배운 거랑 살짝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 원래는 Where did you stay?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간접 의문문 만들면 이렇게 되죠. 자, Do you think? 하고 Where he stayed? 의문사 오고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자, 너는 생각하니 생각하다라는 동사를 썼죠. 자, 너는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니라고 했어요. 근데 do you로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Yes, I do. 또는 no, I don't. Yes 또는 no로 대답해야 돼요. 근데 그가 어디 머물렀다고 생각해? 응, 생각해. 아니, 안 생각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do you로 하면 예로 대답해야 되는데 이 예로 대답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yes, no로 대답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의문사가 앞으로 오면 되는 거죠. Where do you think he stayed? 라고 하면 똑같은 의미예요. 의도한 의미는. 근데 얘는 대답할 수 있죠. 자, 어디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 묵었다고 생각해, 저기 묵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yes, no question, yes or no 이렇게 question처럼 대답이 안 나와요. yes, no 대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바로 주어 동사만 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Who is she? 그녀가 누구야? 너는 그녀가 누구라고 추측하니? 근데 여기 yes, no 할수 없죠? 근데 do you로 하면 무조건 yes, no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who를 앞으로 빼서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어순에 박혀서 생각이 딱 박혀가지고 이런 동사가 오더라도 우리가 착각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의문사를 앞으로 빼야 한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A의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서 간접 의문문 만들어요. 여러분 만들어 보셨죠? 자, 여기 뭐예요? Are you ready? 의문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if나 whether 쓰고 you are ready. 네가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 나에게 말해줘.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let me know요. 나에게 알려줘. How old are you? 네가 몇 살인지를 나에게 알려줘. 이렇게 되겠죠. 간접 의문문은. 따라서 how old 쓰고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기출이 나온다면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바꾸는 건데, 이 전환이 잘못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think 있고요, guess 있고요, tell 있어요. 그쵸? 보통 이럴 때, think나 guess, 이런 아이들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의문사를 앞으로 뺀다라는 걸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주어동사 어순이 나오는 거죠. 근데 tell은 어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응, 말해줄 수 있어. 아니, 말 못해줘. Yes, no 대답이 되는데 y를 앞으로 빼지 않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의문문 가겠습니다. 자, 부가의문문도 요즘에 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진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알아야지만 알아들을 때도 이해할 거고 내가 어떻게 필요할 땐쓸 수도 있겠죠. 자, 부가의문문은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달라붙는 의문문이에요. 어디에? 평서문 뒤에 붙는 거예요. 자, 그렇지? 그렇지 않니? 라고 약간 대답을 의도하거나 뭔가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뉘앙스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평서문 뒤에 부가 의문문이 붙는데 일단 평서문이 긍정이에요. 그러면 부가 의문문은 부정으로 쓰고요. 평서문이 부정이다. 반대로 긍정으로 씁니다. 자, 비동사 있는 경우 보면요. She is wise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의 부정, isn't she?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반드시 부정은 축약형으로 질문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부정의 평서문 뒤에는 긍정 의문 동사가 오니까 비동사가 오니까 She isn't wise, is she?가 되는 거예요. 자, 일반 동사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의문문을 만들 때 뭐가 도와줘요? do라는 조동사가 도와주죠? 똑같습니다. She has a bike. Doesn't she? 축약형으로 써야 하는 거고요. She doesn't have a bike. Does she?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에 있는 주어가 대명사가 아니었더라도 우리가 뒤에 의문문에서는 또 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부가의문문이 붙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요. 일단 대답은 네, 영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내 대답이 긍정이면 yes고요. 부정이면 no예요. 부가의문문이 긍정이었냐 부정이었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she is wise, isn't she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현명해. 그렇지 않아? 하면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아니,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섞어서. 근데 영어는 안 돼요. Yes면 무조건 she is예요. 자, no면 무조건 she isn't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떼고 그녀가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yes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isn't 다 떼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no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의문문 문제도 조금 살펴볼게요. 자, 부가의문문과 그에 맞는 대답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일하시지 긍정이에요. 그리고 일반 동사예요. 어떻게요? Doesn't she가 되겠죠? 자, 그러면 대답이 그녀는 선생님이야 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셔.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병원에서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No, she doesn't. No로 대답하는 거죠. 자, 여기는요. 너는 놀라지 않았어. 그 소식에 라고 했어요. 앞에 부정이네요. 그럼 뒤에는 긍정이고 비동사 그대로 활용합니다. Were you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뉴스는 매우 충격적이었어. 결국 놀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Yes, I was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부가의문문 두 번째는 조동사가 있을 때, 그리고 명령문일 때, 청유문일 때 이렇게 나뉘는데요. 자,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활용합니다. 그렇죠? 조동사 힘이 더 세잖아요. 조동사가 들어옵니다. 부가의문문에. 자, 긍정, 부정. 부정, 긍정. 바뀌는 건 똑같고요. 그럼 볼게요. She can ride a bike요. 그녀는 자전거를 탈수 있어. 그렇지 않니? Can't she가 오는 거고요. 자, 여기는 부정이에요. 그럼 뒤에는 can she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명령문일 때는요. 긍부정을 따지지 않고요. 위에 will you라고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Be quiet. Will you? 조용히 해. 막 그렇지라고 좀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조용히 해줄래? 조용히 해야겠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don't touch 있어요. don't라고 했어요. 부정문이지만 뒤에는 똑같이 will you?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유문이에요. 그쵸? 자, 뭐뭐 하자라고 권유하는 문장이죠. 그럴 때는 shall we를 쓰게 되는데요. Let's start the game. 게임 시작하자. 그럴까? 이렇게 할 때, shall w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let's not do it. 그거 하지 말자. 그럴까? 그러지 말까? 이런 식으로 쓸 때, shall we?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부가의문문이 붙었을 때 해석하는 게 살짝 좀 애매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가의문문에서 애매 부정을 쓰는 경우가 진짜 가끔 있어요. 거의 없지만. 그렇죠? 내가 너무 늦었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는 M의 축약형이 없잖아요. M not의 축약형이 없죠. 근데 선생님이 부가의문문에서는 항상 축약형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are을 빌려와서 aren't I 이렇게 씁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B의 1, 2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이렇게 부가의문문이 적혀 있네요. 자, 우리는 마지막 버스를 탈수 있어요. 탈수 있다. can을 활용을 해야겠죠? 마지막 버스를 타다인데 catch라는 동사를 썼어요. 결국 마지막 버스를 잡는다는 말이 그 버스를 탄다라는 거기 때문에 we can catch the last bu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 않니? 조동사가 있고 뒤에 부가의문문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can't we 이렇게 조동사를 활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정말 똑똑해.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직접 하면 좀 곤란하긴 할것 같은데. 그쵸? 자, 나는 정말 똑똑해는 어떻게 해요? 우리 smart하고 so-less라고 했어요. 그래서 I am so smart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렇지 않아인 거예요. 왜냐면 앞에가 긍정이기 때문에 바뀝니다. 어떻게요? am not의 축약형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aren't I 이렇게 쓴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내신 기출 유형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거 골라라. 이런 문제는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요. 지금 모두 부가의문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너랑 너의 여동생이라고 할게요. 자, love swimming. 수영하는 거 좋아해. 그쵸? 자, 그럼 부가의문문. 여기서 주어가 they예요? 자, 너에게 얘기해요. 너와 너의 여동생. 이거 합치면 뭐예요? 결국 you죠.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they를 썼어요. 안 되죠. 그리고 일반 동사예요. isn't 썼어요. 다안 되죠. 그죠? 이렇게 뭔가 주어가 맞지 않거나 동사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긍정인데 부정으로 쓰지 않고 똑같이 긍정으로 쓴다거나 긍부정을 잘못 쓰거나 이런 경우로 이제 틀린 문장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주의해서 봐야겠죠. 자, 얘는 어때요? will not이에요. 부정이고요. will이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Will they 주어까지도 괜찮죠? 자, 얘는요, didn't go예요, 그렇죠? 과거이고 부정의 일반 동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Did you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your brother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는 you가 틀렸네요, 그렇죠? 자, 이런

0: 식으로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잘 찾아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맞는 것은 2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치와 화법 단원을 모두 끝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문제풀이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문제 미리 풀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탱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 함께하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1단원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12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볼 거고요. 다 해결한 다음에는요, 오늘은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싹싹 다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도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우리 함께 차근차근 문제 해결해 봅시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단원정리평가 2회 12번 문제부터 출발해 볼 건데요. 자, 12번부터 14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예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이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이 문제에서 이 글에 나타난 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진 지문만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내가 이 내용 다 알아 상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여기 주어진 일부분만 가지고 알맞은 것 또는 알맞지 않은 것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하면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아 한낮인데도 온 세상이 캄캄해 진서의 노란 비옷이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있어. 아, 표현 좋죠. 그러니까 진서가 비 오는 날 노란 비옷을 입은 모습을 캄캄한 세상에 점처럼 박혀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할머니는 꼭 도깨비가 나올 것 같은 날씨라고 하셨지. 하지만 진서는 겁나지 않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들었지. 아, 겁나지 않아 하는 것 보니까 이 진서란 아이는요, 굉장히 용감한 아이로구나, 인물 1호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진서는 도서관을 좋아해 작은 언덕배기에 있는 도서관은 넓고 깨끗해 그곳에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져. 어디에 있으면? 도서관에 있으면. 진서는 도서관 입구에서 우산을 접어 흔들었어. 빗물을 터는 거죠. 비를

뒤에 들어온 떠돌이 개도 몸을 흔들었어. 개도 이렇게 물을 터는 거죠. 안녕, 어린이 자료실에 마음 좋게 생긴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그책 들어왔어요? 라고 진서가 묻는 거죠. 도서관에서의 첫 말이 몇 달째 똑같아 하는 걸 보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이 진서가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구나, 찾고 있구나라는 건 말이죠. 몇 달째 말입니다. 아니, 아직 선생님은 웃는 얼굴이었지만 진서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 왜? 내가 찾는 책이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누가 빌려갔어요? 왜안 돌려준대요? 라고 이렇게 또 진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진서는 도서관에 가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했고요. 맞습니다. 2번, 진서는 도서관에 들어가며 우산을 접어 흔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어린이 자료실에 선생님이 진서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이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어. 맞고요. 4번, 진서는 책을 빌려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빌려갔어요?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5번, 진서가 몇 달째 찾고 있는 책을 방금 누군가가 빌려갔다. 그건 아니겠죠. 몇 달째 찾고 있는 걸 보니 방금 빌려간 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느껴지는 진서의 마음, 기억부터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맨 아래쪽에 누가 빌려갔어요? 왜안 돌려준대요? 어떤 마음일까요? 답답한 마음, 창피한 마음, 애달픈 마음, 안도하는 마음, 의기양양한 마음. 내가 지금 책을 읽고 싶은데, 그 책을 찾고 싶은데, 누가 빌려갔는지 모르고 책은 안 돌아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한 마음일 겁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선택지 1번 골라주고 다음 문제 가죠. 14번 문제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세벨이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궂은 날에도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우산을 받쳐 들고 도서관에 가는 것을 보니 진서는 책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지금 짐작했어요. 그렇다면 세별이는 어디서 이 단서를 찾았는지 그 앞부분을 다시 볼게요. 옷자락을 꼭꼭 여미고 정돈하고 우산을 받쳐 들고 이런 궂은 날에도 도서관에 가는 행동을 봤죠. 행동. 우리는요, 배웠잖아요.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때는요, 인물의 말, 인물의 행동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고요. 또는 나의 경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또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세별이는 이 인물의 행동을 보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말에서 단서를 얻었다.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얻었다. 3번, 표정과 말투에서 얻었다. 정답은 2번, 행동에서 단서를 얻었다라고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5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6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또 이야기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보죠. 몇달 동안 돌아오지 않았던 책이 변기 속에 있었다. 그것도 커다란 갈색 도깨비와 함께 말이야.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진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본 것도 아니고 도깨비를 쏘아봤대요. 화가 난 거죠. 도깨비는 흠칫했지. 흠칫은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놀란 거예요, 도깨비가. 왜? 자기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 해도 놀라운데, 오히려 진서가 나에게, 도깨비에게 겁을 주고 있으니 말이야. 어? 네가 그런 거냐고. 자, 나와보죠. 너 말이야. 진서가 도깨비를 은근히 바라봤어.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이 있지라고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진서가 도깨비를. 그러니까 이 변기 속에 들어간 이책 말고도 너또 다른 책도 혹시 돌려주지 않았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대요. 달아나려고 했던 거야. 자, 만약에 도깨비가 당당했다면

너 돌려주지 않은 책 있지?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도깨비라면 이런 의심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결백해요. 그러면 바로 아니야라고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도깨비는요,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몸을 돌리고 달아나려고 하는 이 행동을 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진서의 의심, 진서의 생각이 사실이구나. 도깨비가 그책 말고도 돌려주지 않은 책이 뭔가 또 있긴 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깨비의 이 마지막 행동을 보고 말이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다음의 뜻을 가진 낱말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아까 흠칫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했는데요. 자, 문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자,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한다면요. 그대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칫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흠칫했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찾아서 여기다가 흠칫 흠칫 했지. 흠칫 했지라고 그대로 찾아 적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대로 찾아 쓰시오 이런 문제 종종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친구들이 그냥 마음대로 막 삭제하지 말고요. 지우지 말고요. 이글 속에서 그대로 찾아 적어주는 겁니다. 흠칫했지라고 낱말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6번 문제 보죠.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은 것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바르게 짐작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진서는 도깨비에게 겁을 먹었다라고 했는데요. 겁을 먹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야! 라고 도깨비를 쏘아보면서 오히려 도깨비가 흠칫 할수 있을까요? 그 반대겠죠. 겁을 먹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진서가 찾던 책은 도깨비에게 있었다. 자, 진서의 말을 볼까요? 이 책을 돌려주지 않은 게 너, 도깨비야, 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진서가 찾던 책은 바로 도깨비에게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도깨비는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가져갔을 것이다. 우리 아까 짐작해 본 것처럼, 너또 있지? 돌려주지 않은 책이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도망가려고 했겠죠? 왜? 도서관에서 다른 책도 가져갔기 때문에 따라서 가져갔을 것이다. 3번에도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16번 문제 하나만 골랐던 친구 있나요? 우리는요, 이제 5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아, 정답이 하나가 아니겠구나.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겠구나. 두개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해 줘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문제를 꼼꼼히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것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1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17번부터 19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역시 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난 낡은 책이 좋아. 도깨비는 원래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 도깨비가 슬며시 와서 말했어. 아, 도깨비가 이야기한 것이군요. 이거 읽어도 돼?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진서가 이거 읽어도 돼라고 하니까 도깨비가 지금 선뜻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읽을게. 읽어도 되지? 진서가 책을 꼭 끌어안고 말했어. 우리는요, 이 행동을 보고도 아, 진서란 친구는 정말 책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어. 진서가 펼친 책에는 도깨비 이야기도 있었지. 도깨비 그림이 나올 때까지, 나올 때마다 책방에 도깨비가 얼굴을 붉혔어. 도깨비가 처음 출연했던 책이라나 봐. 무척 부끄러워하더라고. 자, 이걸 보니까 또 도깨비의 성격, 부끄러워하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 이곳에 있는 책의 표지에는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어. 아무래도

또 도깨비가 모은 책이다 보니까 이 도깨비 그림이 또 많지 않을까요? 자, 다음을 보죠. 네가 변기에 빠뜨린 책에도 도깨비가 나와? 응, 우리나라 도깨비는 아니지만 조금 도깨비의 대답에 진서가 고개를 끄덕끄덕했어. 그러고는 가만히 중얼거렸지. 정말 읽고 싶었는데 진서가 지금 가만히 중얼거린 거죠. 그 마음 알것 같아. 몇 번을 읽어봐도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어라고 도깨비가 이야기를 했죠.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어. 왜? 도깨비는 지금요, 이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 번 읽어봤대요. 얼마나 재밌었으면,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대요. 몇 번을 읽어봐도, 진서가 도깨비에게 바짝 다가왔어. 궁금한 거죠.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뭘? 그 책의 내용을 말이죠. 진서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 도깨비는 그 눈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지.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결국 도깨비가 고개를 끄덕인 거죠. 진서에게 이야기를 해 주기로 했나 보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기억인데요. 기억은 도깨비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물음에 진서가 이거 읽어도 돼 라고 했을 때, 읽어도 돼 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짐작해 볼까요? 진서 못지않게 도깨비도 굉장히 책을 사랑하는 친구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라고 했을 때이 책을 진서가 가져갈까 봐 무서웠던 거겠죠. 자, 진서가 고른 책은 도깨비가 아끼는 책일 것이다.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 것이겠죠. 바르게 짐작했고요. 2번 니은. 그제야 도깨비는 진서와 함께 책 더미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도깨비는 진서가 책을 읽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왜 진서가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읽을게 라고 도깨비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허락했을 것이겠죠? 맞고요. 3번. 도깨비는 도깨비가 나오는 책을 많이 모았을 것이다. 디귿. 책의 표지에 도깨비 그림이 유난히 많았대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죠. 리을. 도깨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대요. 도깨비는 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은 짐작할 수가 없죠. 그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도 재미있었고 또 그만큼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겠죠. 4번이 알맞지가 않네요. 5번 미음. 몇 번을 읽었으면 혹시 나한테 이야기해 줄수 있어? 진서는 도깨비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 줘 라고 물어봤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알맞지 않은 것을 잘 골라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 문제도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도깨비가 책을 모으는 뭐를 보면 도깨비는 책을 좋아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짐작하는 방법. 단서는요, 인물의 말, 행동 또는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인물인 도깨비가 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모으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우리는 정말 도깨비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행동을 골라 여기에 행동이라고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이어지는 문제 19번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진서와 도깨비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진서도 그렇고요. 도깨비도 그렇고요. 이두 친구 다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것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뭐를 통해?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오래된 물건을 싫어한다. 2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번, 우리나라 도깨비가 등장하는 책을 좋아한다. 이 중에서 우리는 공통점으로 책을 좋아한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9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끝났고 이제는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우리 배운 내용 잘 기억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인물의 말, 행동 또는 상황을 고려하고 나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떠올리며 생략된 내용을 추론, 짐작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선택지 1번, 말에서 찾는다. 2번, 행동에서 찾는다. 3번, 상황을 고려하고요. 5번,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모두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나의 현재 얼굴 표정을 떠올리는 건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방법으로 알맞지가 않죠. 따라서 정답으로 4번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오늘은요, 이어서 마지막 문제들, 서술형 문제들, 네 문제도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우리 평가 볼 때의 흐름이요. 방금 봤던 이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요즘에는요, 이렇게 긴 문장으로 쓰는 서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뭐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뭐 수학이든 평소에 공부할 때, 평소에 문제를 풀때 내가 좋아하는 선택지 고르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손은 아플지라도 긴 문장으로 쓰는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를 푸는 연습을 꼭꼭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딱 나왔을 때 내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긴 문장의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습이다 생각하고 우리 서술형 문제, 네 문제 한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은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이 그림 많이 봤죠? 또 보죠. 자, 민재가 혼합 계산 순서가 헷갈리는데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왜 나는 그림이나 그릴래? 라고 이렇게 친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어요, 혜민이가.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민재가. 너는 내 기분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혜민이가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 라고 너무 얄밉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혜민이의 말에서 고치고 싶은 것을 한 가지 찾아 알맞게 고쳐보시오 라고 있는데요. 자, 쓰기 전에 혜민이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민재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재의 상황,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즉, 배려하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고쳐 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친구들의 생각을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요 부분,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 한번 고쳐 볼게요. 그대로 한번 1번에 적어 줍니다. 내가 왜난 그림이나 그릴래를 고치겠어. 그대로 적어주고요. 이제 2번에다가 고쳐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좀 도와줄 수 있니?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먼저 맞장구. 그래. 무슨 문제인데? 무슨 문제인데? 어서 말해봐. 어서 말해봐. 또는 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인데? 집중해서 들으며 맞장구를 치면서 어서 말해봐. 친구의 말에 집중하며 배려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또는 네가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들었어야지를 고쳐도 돼요. 이렇게 고치고 싶은 걸한 가지 찾아 고쳐보는데 이때 중요한 건 상대방의 기분과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며 배려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2번은요. 듣는 사람을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을 떠올려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상대방의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며 말한다. 또는 집중해서 맞장구를 친다. 이런 식으로 우리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배려하며 말하는 방법 딱한 가지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이런 문제 쓸 때, 선생님, 한 가지 쓰라고 했는데, 막 10가지 적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친구가 간혹 있습니다. 안 돼요. 한 가지 쓰라고 했으면 가장 확실한 답 하나를 적어야지, 5개를 적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서술형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죠. 3번과 4번이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은요, 우민이 있어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우민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말과 행동을 보고 각각 친구들이 이렇게 짐작하고 있어요. 유현이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네.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요.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고요. 지호는 아, 우민이 친구구나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말이죠. 수민이는요,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니 급하네, 행동을 보고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요.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말과 상황을 보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죠. 수민이가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짐작한 이유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짐작할 때는 말, 행동, 이런 데서 단서를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민이는요, 아,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니 찾긴 찾는데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되게 급한가 보구나 라고 짐작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행동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생님은 적어 보겠습니다. 땀을 뻘뻘. 땀을 뻘뻘 흘리며 우민이를 찾는 행동 모습을 보고 아, 급한가 보구나.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짐작하고 있다. 짐작하고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참고해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문장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우민이를 찾는 모습을 보고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라고 짐작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유, 행동, 모습을 보고 짐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서술형 문제의 4번 문제입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야기했죠. 말, 행동, 나의 경험, 배경 지식, 상황 중에서 하나만 적어보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또는 자신의 나의 경험이나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어떻게 한다? 떠올린다. 또는 말에서 단서를 찾는다. 행동에서 단서를 찾는다.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적으세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지금 나의 경험, 배경 지식을 떠올려 짐작하고 있는 우리 유현이를 봐도 알수 있죠? 한 가지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0: 그래서 서술형 문제, 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죠.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누구?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의 질문은요. 이번 1단원, 대화를 나누어요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딱 하나만, 두 개도 좋아요. 세 개도 좋아요. 딱 하나만 떠올려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적으면서 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겠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보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자, 우리 과학 공부를 함께하고 있죠? 오늘 우리 과학 단원평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4단원 지구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만나볼 거예요. 오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단원평가 2회까지 함께 해결해 볼 겁니다. 문제 미리 풀어보았죠? 네, 좋습니다.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더 집중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로 시작할게요. 자, 단원평가 1회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 이어져 있는 문제인데요. 지구의 어떤 운동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이라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떤 운동이래요? 우리가 배웠던 지구의 운동 두 가지가 있죠.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 전등을 책상에 올려놓고 불을 켠다. 나, 관측자는 전등을 등지고 서서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다른 손은 스마트 기기를 지구본 위에 대고 선다.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교실의 모습을 촬영한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볼게요. 위 실험을 통해 알아보려는 지구의 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 아니면 지구의 공전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러분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해진 위치로 이동한대요. 자, 그럼 전등이 태양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동한다? 지구의 어떤 운동? 그렇죠. 바로 공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가는 공전 이렇게만 써도 좋고요. 또는 지구의 공전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위 실험의 준비물과 실제로 의미하는 것을 옳게 짝지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 전등 있었죠. 그 다음 지구본 있었죠. 스마트 기기 있었습니다. 각각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전등은 지구를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바로 전등은 태양을 의미하고요. 지구본은 뭘 의미해요? 네, 그 자체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태양 아니죠? 그 다음 스마트 기기는요, 바로 관측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관측자의 눈으로 보이는 그 풍경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옳게 짝지은 것은 바로 디귿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문제예요. 위 다에서 촬영한 교실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의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달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정해진 위치로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교실의 모습을 촬영했다라고 했거든요. 지구본의 위치를 다르게 하여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 위치가 달라졌을 때 우리가 스마트 기기로 촬영한 모습이 서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본의 위치가 달라져서 볼 수 있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면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볼수 있는 별자리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것을 알수 있는 실험이었죠. 자, 결과는 바로 다르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구의 공전 방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의 자전도 방향이 있고 지구의 공전도 방향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둘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바로 서쪽에서 동쪽입니다. 따라서 기역 아니고요. 디귿도 아니고 리을도 아닙니다. 서쪽에서 동쪽, 바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입니다.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바로 지구의 공전이에요. 1번. 지구가 한 달에 한 바퀴씩 달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인가요? 자, 아니죠. 지구의 공전은 1년에 한 바퀴씩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2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자, 이것은 공전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바로 자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바로 이게 공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4번. 태양이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5번.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자, 공전의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6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각 계절의 한가운데 날에 오후 9시 무렵 어느 쪽 하늘을 관찰하면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을까요? 자,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는요. 각 계절의 한가운데 날에, 그러니까 봄이면 4월 15일, 그다음 여름이면 7월 15일, 가을이면 10월 15일, 겨울이면 1월 15일 무렵 즈음에 오후 5시 정도에 바로 남쪽 하늘을 관찰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남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볼수 있는 대표 별자리를 한번 이어볼 거예요. 선생님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 표를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죠? 봄철에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무엇이 있을까요?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여름철에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백두자리, 독수리자리, 그 다음 거문고자리. 그 다음 가을철에 볼수 있는 대표 별자리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물고기자리, 페가수스자리, 안드로메다자리. 겨울철에 볼수 있는 대표 별자리요. 쌍둥이 자리, 오리온 자리, 그다음 큰개 자리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별자리 이어볼게요. 봄철에 볼수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처녀 자리 있죠. 여름철에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 이 중에서는 거문고 자리가 있네요. 가을철에 볼수 있는 대표 별자리 이 중에서는 페가수스 자리가 있고요. 겨울철에 볼수 있는 대표 별자리 바로 큰개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만 외워두었으면 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대표 별자리는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8번. 다음 별자리를 한밤중에 볼수 있는 계절을 쓰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별자리,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아나요? 자, 일단 새인 것 같죠? 날개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새랑 관련 있는 별자리 중에 독수리 자리랑 백조 자리가 있잖아요. 어느 자리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백조 자리예요. 자, 그래서 백조 자리인데, 우리 백조 자리라고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별자리를 한밤중에 볼수 있는 계절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럼 백조 자리를 한밤중에 볼수 있는 계절은 언제예요? 그렇죠. 바로 여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볼때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자, 한밤중에 볼수 있는 계절이라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볼수 있는 별자리라고 하더라도 봄에도 볼수 있고요. 가을에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남쪽 하늘 위에서 볼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대표 별자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볼수 있는, 한밤중에라는 말이 없고, 그냥 볼수 있는 계절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름이라는 단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라고 했으니까, 여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9번에서부터 10번입니다. 하루 동안 밤하늘의 사자자리를 관찰한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자자리래요. 사자자리. 진짜 사자처럼 생겼나요? 네, 사자랑 비슷한 것 같죠? 사자 머리 있고요, 몸통 있고, 다리도 있고. 자, 동쪽 하늘에서 19시 무렵, 그러니까 오후 9시 무렵이에요. 오후 7시 무렵이에요. 오후 7시. 그 다음에 23시 무렵이라고 하면 오후 11시예요. 그 다음에 새벽 3시 무렵이죠?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로 이동했다가 서쪽

별자리를 관찰한 날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사자 자리가 사실 이 4월 15일에 볼 수 있는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자 자리 말고도 다른 별자리들이 또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목동 자리랑 처녀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의 목동 자리 있죠? 네, 봄철 대표 별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역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독수리 자리는 여름철의 대표 별자리고,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의 대표 별자리고,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철의 대표 별자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사자 자리처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날을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이 되는 거죠. 11번부터 13번입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설명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그림도 함께 보세요. 먼저 전등을 책상에 올려놓고 불을 켭니다. 자, 그럼 이 전등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바로 태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 네 명의 친구가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 판을 들고 계절 순서에 맞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치에 전등을 등지고 섭니다. 저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전등을 등지고 선다? 왠지 전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기역에서 리을의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확인한다.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가 지구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이 친구들이 들고 있는 이 별자리판을 눈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있다? 아, 관측자 입장에서 아, 그 계절에 볼 수 있는 별자리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11번입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1번, 실험에서 전등은 실제로 달을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달이 아니라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2번, 지구가 니은의 위치에 있을 때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자, 니은의 위치에 서 있대요. 자, 기역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이 친구가 봄철 별자리를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기역에서 니은으로 이동을 하면 봄 다음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들고 있는 이 별자리는 여름철의 대표 별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서술형 문제도 볼게요. 위 실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실험 과정을 쭉 읽다가 뭔가 어색한 것 같은데? 라고 한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어디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나에 있었죠. 네 명의 친구가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판을 들고 계절 순서에 맞게 기역에서 리을 위치에서 전등을 등지고 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등지고 서면 별자리판을 지구 역할을 한 친구가 어떻게 보겠어요? 등지고 서지 않고 바로 향해서 서야 하는 거죠. 전등을 향해 선다. 이렇게 고쳐줘야겠죠.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나, 네 명의 친구가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판을 들고 계절 순서에 맞게 기역에서 리을 위치에서 전등을 향해 선다. 이렇게 향해라고 바꾸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지구가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느 것입니까? 자, 봄철 별자리를 기역 위치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럼 니은 위치에서는 여름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디귿 위치는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디귿에 위치했을 때 볼 수 있는 별자리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큰 계자리는 어느 계절에 볼 수 있을까요? 큰 계자리는요, 바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처녀자리요. 처녀자리는요, 바로 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자, 그 다음 3번 백조자리는요, 바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입니다. 그 다음 4번 물고기자리는요, 그렇죠, 바로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예요. 자, 그 다음 5번 쌍둥이자리는요, 바로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의 위치, 바로 가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를 친구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정답 4번 물고기자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다음 14번.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지구의 운동과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있는 까닭은 지구가 어떻게 운동하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바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공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까요?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지구의 공전이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쓴다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다라고 쓴 다음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은 친구들은 지구의 공전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써주어도 좋습니다. 자, 15번 문제예요.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그 계절에만 볼수 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대표 별자리라고 했을 때그 계절에만 볼수 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자, 그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오랫동안 볼수 있는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는 이 별자리를 대표 별자리라고 하는 건데, 자, 그 계절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계절에도 해당 별자리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짧게 볼수 있기 때문에 대표 별자리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예요. 자, 2번. 각 계절의 마지막 날을 관찰하면 좋은가요? 아닙니다. 언제? 한가운데 날에 관찰하면 좋아요. 3번. 계절과 상관없이 관찰되는 별자리는 모두 같습니까?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서 관찰되는 별자리가 각기 달라요. 4번. 각 계절에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자, 만약에 각 계절에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별자리는요, 우리가 낮에 그 별자리를 향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자리는 태양과 반대편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밤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각 계절의 한가운데 날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다? 그렇죠. 바로 5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번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단원평가 2회 문제를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2회의 1번 문제입니다.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놀이기구를 여러분들이 탈 때 어떤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놀이기구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전목마라던가 또는 회전근해라던가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봅니다. 기억, 회전근해를 타고 돌면 위치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모두 같습니까? 아니죠.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서로 다릅니다. 다음 니은, 회전근해와 회전목마는 가운데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나요? 네, 빙빙 돌죠. 원을 이렇게 그리면서 빙빙 돌게 되죠. 디귿, 회전목마를 타고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처음에 봤던 것과 같은 풍경이 보입니까? 네,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역시 똑같은 풍경이 보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기억을 골라주면 되겠죠. 자,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게 됩니다. 2번부터 4번이에요.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켠 상태로 책상에 올려두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전등을 등지고 서서 지구본을 들고 한 손에 스마트 기기를 들어서 지구본 위에 올려두고 나서 이렇게 사진을 촬영합니다. 1번, 관찰자는 전등을 바라보고 서서 지구본을 들고 스마트 기기를 지구본 위에 댄다. 2번, 가에서 라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교실의 모습을 촬영한다. 3번, 책상에 전등을 올려놓고 불을 켠다. 자, 2번, 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1, 2, 3번 중에? 그렇죠, 바로 3번. 책상에 전등을 올려놓고 불을 켜는 걸 먼저 해야겠죠. 자, 그 다음 1번, 관찰자는 전등을 바라보고 서서 지구본을 들고 스마트 기기를 지구본 위에 대야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2번, 가에서 라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교실의 모습을 촬영을 해줘야겠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각 계절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볼 수 있는 풍경이 달라지는구나. 아, 그럼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지겠구나. 이걸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위실험 과정의 기억에서 미음 중 잘못된 부분을 찾아 기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실험에서 관찰자는 전등을 바라보고 서서 지구본을 들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라보지 않고 바로 등지고 서야겠죠. 그 다음 스마트 기기를 지구 위에 대는 것 맞죠? 그 다음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각 위치에서 교실의 모습을 촬영하고요. 책상에 전등을 올려놓고 불을 켠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다 좋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 찾아서 고쳐볼게요. 일단 기억이고요. 바라보고를 등지고로 고쳐주면 됩니다. 등지고, 그러니까 등 쪽에 전등이 오도록 위치에서 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4번입니다. 위실험 결과 라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은 교실 앞쪽 칠판입니다. 나머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이 교실의 앞쪽 칠판이래요. 그러면 가 위치에서 촬영을 했다면 어떤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운동장 쪽 창문을 촬영할 수 있었겠죠. 그 다음, 나 위치에서 촬영을 했다면 교실 뒤쪽 게시판을 촬영할 수 있었겠죠. 다음, 다 위치에서 촬영을 했다면 복도 쪽 창문을 촬영하게 될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다음, 5번. 지구의 공전의 방향을 반드시 포함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죠? 자, 여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방향을 포함하래요. 자, 그러면 지구의 공전을 우리가 방향을 포함해서 설명한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하는지를 꼭 넣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구는 어느 쪽에서? 그렇죠. 바로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과 굉장히 비슷하게 쓴 친구 있나요? 자, 그 친구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자, 꼭 필요한 낱말들 선생님이 밑줄을 쳐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써서 문장을 완성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별자리들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계절을 쓰시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별자리들을 가장 오래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별자리들이 그 계절의 대표 별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동자리, 처녀자리,
사자자리. 자, 어느 계절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봄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들이 되겠습니다. 봄철의 대표 별자리들이죠. 7번에서부터 8번.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다음과 같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7번. 지구가 가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봄이라면 겨울은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인지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가 위치에 있을 때가 여러분 봄이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갔다 회전을 했다 그러면 어느 계절일까요? 여름이겠죠. 그 다음은요, 다 위치에 갔을 때는 가을이겠죠. 그 다음 라 위치에 갔을 때는 겨울일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은 지구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일까요? 그렇죠. 바로 라 위치에 있을 때가 겨울이 되는 거죠. 자, 갑자기 막 봄이었다가 가을이었다가 다시 여름이었다가 겨울이었다가 이러지는 않겠죠? 여러분들이 순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8번. 지구가 나의 위치에 있을 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우리가 가 위치에서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위치면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이잖아요. 그럼 우리 여름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를 찾아보는 거죠. 자, 백조자리 어느 계절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고요. 사자자리는 어때요? 사자자리는 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자리는요? 오리온자리는 겨울철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 물고기자리는 가을철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바로 백조자리가 되겠죠? 정답은 바로 백조자리입니다. 백조자리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9번입니다.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지구의 공전에 대한 설명이죠. 기억, 지구는 1년 뒤 현재의 위치를 지나게 됩니까? 네, 현재의 위치를 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요. 1년이 지나면 같은 자리로 오게 되는 거죠. 니은, 지구의 공전으로 1년 동안 지구의 위치가 계속 달라집니까? 네,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365일이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매일매일 위치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디귿, 태양이 1년에 한 바퀴씩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입니까? 자,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0: 주파,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죠. 닐, 지구의 공전으로 한밤중에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모습이 계속 달라집니까?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들도 달라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바로 디귿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10번입니다.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9월 1일,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5일, 11월 30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 계절에, 각 계절에 가장 한가운데 날에 우리가 가을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관찰하기 좋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을의 한가운데 날은 언제쯤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10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봄은 4월 15일, 여름은 7월 15일, 가을은 10월 15일, 그 다음 겨울은 1월 15일에 관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를 잘 관찰할 수 있는 날이에요. 11번에서 14번입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전등을 켜고 여기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가나다라 위치를 돌아가면서 친구들이 들고 있는 각 계절의 대표 별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11번. 지구가 가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봄입니다. 밤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별자리의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가의 위치에 있을 때 계절이 봄이래요. 그러면 봄에 가장 오랜 시간 볼 수 있는 별자리다? 그럼 봄철의 대표 별자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를 찾아보죠. 먼저 기역은 어느 별자리일까요? 자, 이 별자리는요. 바로 오리온 자리예요. 오리온 자리의 특징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별이 3개가 연달아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딱 봐도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바로 사자 모양이죠. 사자 자리입니다. 자, 오리온 자리는 겨울철에 볼 수 있고 사자 자리는요. 봄에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디귿은요. 어느 별자리일까요? 그렇죠. 백조 자리입니다. 백조 자리 볼 수 있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자,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은요. 바로 안드로메다 자리인데요. 이 안드로메다 자리는요. 바로 가을철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는요, 바로 니은이 되겠죠. 정답, 니은, 바로 사자 자리가 봄에 볼 수 있는 그런 대표 별자리가 됩니다. 12번, 지구가 다의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어느 곳입니까? 자, 가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다의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봄, 여름, 가을일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볼 수 있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 가을철의 대표 별자리 찾아보는 겁니다. 큰 개자리는 겨울에 볼 수 있는 별자리, 그 다음 겨울의 대표 별자리, 처녀자리는 봄의 대표 별자리, 독수리 자리는요, 여름의 대표 별자리, 검은고 자리는요, 역시 여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 안드로메다 자리가 바로 가을에 볼 수 있는 대표 별자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달 위치에 있을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바로 5번 안드로메다 자리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3번. 지구가 라의 위치에 있을 때 볼 수 없는 별자리를 골라 쓰시오. 자, 라의 위치에 있다는 건요, 바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없는 별자리를 골라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별자리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이 위치에 친구가 서 있을 때 같은 태양 쪽에 있는 친구, 바로 나의 위치에 있는 친구겠죠. 바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별자리, 여름철의 대표 별자리는 우리 겨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목동 자리는 봄의 대표 별자리, 그 다음 검은고 자리는 여름의 대표 별자리, 쌍둥이 자리는 겨울의 대표 별자리, 페가수스 자리는 가을의 대표 별자리예요. 자, 그러면 봄에 볼 수 우리 겨울에 볼 수 없는 대표 별자리는 바로 검은고 자리가 되는 거죠. 검은고 자리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번 서술형 문제, 13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뭐라고 쓰면 좋아요? 선생님 방금 설명했죠?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는 태양빛이 너무 밝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썼다면 서술형 평가 모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 한 가지만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단원 단원평가 문제까지 과학 단원평가 문제도 모두 해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단원평가에 자신감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한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 어떤 책 준비하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북투 실전책 준비하라고 했죠?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모두 풀어봤나요? 아주 잘했어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 학교 시험 만점한 문제 1번부터 7번을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자, 그럼 우리 핵심 복습부터 만나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6단원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배웠나요? 자, 크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요, 글을 읽고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 까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기에 선생님이 이렇게 빈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중요한 낱말을 선생님이 골랐겠죠? 여러분, 빈 칸에 들어갈 낱말 무엇일지 미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요, 글의 무엇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자, 글의 무엇? 그렇죠. 바로 글의 제목.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왜 글의 제목을 먼저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에도 내가 쓴 일기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낱말을 제목에 쓴다고 했죠. 시를 쓸 때에도 시에서 내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시의 제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쓴 사람들이 신경 써서 써놓은 제목, 제목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글을 읽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제목만 보고도, 나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라고 했으니까, 나무 뿌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겠구나? 라는 걸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글쓴이가 이 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글쓴이가 이 글에서, 그렇죠. 알려주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주로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제목을 읽고 나서 글의 시작 부분을 한번 보세요. 글의 앞부분에 보면, 자,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라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 글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예를 들어,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 라는 글을 읽다 보면요.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장이 나와요.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여러분 두 가지를 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여러분도 감이 딱올 거예요. 아, 나무 뿌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다고? 오,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이 하나가 아닌가 봐. 여러 개가 있나 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

하고 글을 읽는 거죠. 글의 내용을 모두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선생님이 글을 쓸 때에는 비슷한 내용끼리, 관련 있는 내용끼리 문장들을 모아 모아서 하나의 문단으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문단에는 중요한 문장이 하나씩은 꼭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중요한 문장은요, 제일 첫 번째 문장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문단의 제일 처음에는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또는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낱말들이 나오거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낱말을 찾았다면 그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 뿌리는 무슨 일을 할까라는 글을 읽고 나서 글을 쭉 읽다 보니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 뿌리는 땅 속에서 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이 내용이 첫 번째. 나무는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뿌리를 이용해 흙에서 얻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였어요. 나무 뿌리는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을 모아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려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이제 잘 알겠죠? 그 다음, 우리 이번 단원, 6단원에서는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찾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인물의 생각, 그리고 까닭은 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걸 왜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할까요? 제일 아래에 나와 있어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인물과 글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잘 이해하면 어때요? 그래요. 더 재미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너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군. 밑줄을 치면서 읽어보면 나중에 머릿속에 정리하기도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이 중요한 낱말 몇 가지 빈칸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답을 맞춰보세요. 인물의 생각과 그 까닭은 주로 인물의 이것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인물의 생각,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인물의 무얼 통해서 알수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물의 말이었어요. 인물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본다면 그 인물의 생각을 알수 있는 거예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인물의 말 이외에 인물의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이나 인물의 무엇과 무엇 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말 말고 선생님, 무엇과 무엇으로도 알수 있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행동이나 또는 표정 등을 통해서도 인물의 생각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친구가 말하는 것도 듣지만 친구의 표정도 보죠. 친구의 어떤 행동도 보잖아요. 이렇게 말, 행동, 표정이 모두 다 인물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도 볼게요. 인물의 말에서 생각을 찾고, 그 다음 말에서 생각에 대한 좋은 점, 옳은 점 등이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 부분에서 까닭을 찾습니다. 인물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그 생각에 대해서 좋은 점, 옳은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까닭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를 들어서 글을 한번 볼게요. 수연이네 가족회의라는 글 만나보았는데요. 여기에

수연이네 가족들이 나와서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나왔냐면 아빠, 엄마, 수연이, 수진이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아빠와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밑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먼저 인물 아빠입니다. 아빠는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면 좋겠어.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야. 너희도 가면 좋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갈 장소, 이곳을 정할 때 아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빠의 생각은 어디에 가자? 그래요. 바로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까닭은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테니까. 시골에 있는 친척 집에 가자라는 건 아빠의 생각이에요. 친척들을 만나면 반가울 거야 라는 건 아빠가 이렇게 생각한 까닭 또는 우리 까닭과 비슷한 말 무엇이 있죠? 그래요. 바로 이유가 됩니다. 까닭 또는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엄마의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엄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산으로 가는 건 어때요? 산에서 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도 산에 가면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수 있단다. 산으로 가는 건 어떠니? 여기에서 엄마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가족여행 장소로 어딜 가면 좋겠다? 그래요, 바로 산으로 가면 좋겠다. 이게 엄마의 생각이죠. 산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까닭도 나왔죠. 바로 여기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여운 다람쥐와 예쁜 꽃도 많이 볼수 있단다. 이 부분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신 까닭 또는 이유가 되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했다면 예쁘게 표로 정리해 볼 수도 있어요. 인물, 가고 싶은 곳, 즉 생각이죠. 그리고 가고 싶은 까닭, 그렇게 생각한 까닭.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조금 더잘 정리할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 확인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알아봤죠? 첫 번째,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두 번째, 글에서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세 번째,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세 가지였죠? 1번부터 볼게요.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와, 정답 여기 있었네요. 글의 제목이 무엇인지 찾는 것, 중요한 내용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내용이죠. 2번, 글이 짧은 글인지 긴 글인지 살펴봅니다. 글이 긴 글인지 짧은 글인지는 중요한 내용을 찾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글쓴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아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찾는 방법으로 알맞습니다. 정답은 1번, 3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핵심 내용 복습해 보았고요. 이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 모두 준비됐죠? 1번 문제부터 만나볼게요. 다음 광고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러분, 이 광고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이라는 광고였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만들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좋은 영향을 주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우리는 공익 광고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만든 광고인 거죠. 자, 우리 광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장면, 버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띠링띠링 울리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앉아 계시던 이 여자분은요,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목소리로 입을 가리면서 조용히 통화를 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배려예요? 조용한 배려인 거죠. 그 다음 2번 그림도 볼게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두 분 다 승강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유모차를 끌고 오시다 보니까 승강기의 단추를 누르려면 유모차를 두고 옆으로 이동해서 다시 단추를 눌러야 해요. 이걸 보고 이 옆에 계시던 분은요, 대신 승강기 단추를 눌러줍니다. 어때요?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배려죠? 3번 상황도 한번 볼게요. 아, 여기에 있는 이 남자분이 여기에 있는 쓰레기통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어요. 내 것만 그냥 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정리해두지 않았던 쓰레기까지 모두 정리해서 버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더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조금 귀찮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더러워 보일 수 있으니 이걸 깨끗하게 치워야겠다. 바로 깨끗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여자아이가 한 명 나와요. 그리고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 작은 배려가 모이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광고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광고를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예를 들면, 나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은 배려를 실천해야겠다. 라던가, 저렇게 배려를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 라던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내 생각을 정리해 두면요, 머릿속에 조금 더 오래 남거든요. 이제 우리 문제 만나볼게요. 1번, 무엇에 관한 광고인가요? 라고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안전? 안전에 관한 광고는? 아니었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위생? 위생은 뭔가 깨끗하게, 더럽지 않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위생적이다 라고 하죠. 이것은 이 광고의 내용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3번, 배려. 그래요. 정답 여기 있었네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조금 배려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광고였어요. 4번, 인사. 인사하는 내용은 아니었죠. 표정도 알맞지 않습니다. 1번의 정답은 3번, 배려가 됩니다. 2번이에요. 장면 2에서 유모차와 함께 타는 아이 엄마가 편하게 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을 쓰세요. 여기에 있는 이 여자분이 유모차와 함께 타는 아이 엄마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래요. 옆으로 가서 승강기 단추를 대신 눌러주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에 단추를 대신 눌러주었다 또는 눌렀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짐을 많이 들고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있는 어른이 계실 때에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다면 승강기 단추 대신 한번 눌러주세요. 또는 저 멀리서 뛰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승강기의 열림 단추 눌러주고 있는 거, 이것도 아주 고마운 배려가 될 거예요. 다음 3번 문제예요.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이 광고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1번,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그렇죠. 함께 배려하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2번, 나를 위해 더 많이 배려하자. 나를 위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2번은 알맞지 않은 설명.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예요. 이 광고를 보며 들었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래요. 여기 두 친구가 있어요. 현수와 미혜인데요. 현수와 미혜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현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 어때요? 잘 말했나요? 그래요. 현수는 현수가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잘 이야기했어요. 미혜, 배려받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느낄 것 같아. 배려받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느낄 것 같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어떤 배려를 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고맙다고 느낄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배려는 없으니까요. 미애는 알맞지 않아요.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한다면 현수라고 써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부터 7번 문제도 한번 만나볼게요. 5번부터 7번 문제는요. 글이 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글의 처음 시작을 보니까 줄넘기라는 낱말이 나오네요.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요. 바로 줄넘기의 좋은 점이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몸의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요? 그래요. 선생님이 핵심 복습에서 이야기했죠. 네, 맞아요.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라는 낱말이 나왔다면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일 때가 많다라고 했죠.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장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줄넘기는 몸 전체를 움직여서 하는 운동이에요.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져요. 근육이 더 많아져요. 이 문장들은 모두 다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라는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이에요. 사실 없어도 되지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위해 있는 문장들인 거죠. 다음도 볼게요. 다음으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는 동작을 바꿔가며 뛸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뛸 수도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장을 찾으라면 다음으로 다음에 있는 줄넘기는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문장들, 동작을 바꿔가며 할 수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뛸 수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다라는 건 모두 뒷받침하는 문장이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줄넘기는 간단한 도구인 줄과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으로 다음에 있는 줄넘기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친다면요.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읽을 때에도 중요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다시 읽을 때,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다시 읽을 때 중요한 내용을 조금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겠죠? 5번이에요. 이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글에서는요, 줄넘기가 어떤 점이 좋은지, 줄넘기는요, 몸도 튼튼해지고요, 재미있게 할 수도 있고요, 손쉽게,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있어요.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건 모두 다 줄넘기에 좋은 점이죠.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요. 줄넘기의 좋은 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겠죠. 2번 줄넘기를 했던 경험이나 3번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 또는 4번 줄넘기를 할때 주의할 점. 5번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운동. 전부 다이 글의 제목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걸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 제목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줄넘기에 좋은 점이 됩니다. 6번이에요. 줄넘기를 할때 튼튼해지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라고 합니다. 줄넘기를 하면 무언가 튼튼해진대요.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튼튼해지고 라고 했어요. 그러면 줄넘기를 할때 튼튼해지는 것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총세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몸. 몸이 튼튼해집니다. 또는 심장이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낱말을 써도 괜찮고요. 또는 몸이 튼튼해집니다. 심장과 뼈가 튼튼해집니다. 라고 문장으로 써도 됩니다. 7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죠? 이 글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위표를 하세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1번 봅니다. 줄넘기는 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2번.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중요한 내용일까요? 3번.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내용일까요? 우리 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우리 글을 읽어보면 중요한 문장들 어디에 주로 나와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문단의 가장 앞부분에 많이 나와 있다고 했어요. 한번 보면, 먼저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중요한 문장. 그리고 나머지 문장들은 이 중요한 문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뒷받침하는 문장. 마지막으로 줄넘기는 언제 어디에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중요한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문제를 다시 봤어요. 줄넘기는 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문장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줄넘기는요,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줄이 필요합니다라는 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뒷받침해주는 문장이었죠. 줄넘기를 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이것은 중요한 내용 잘 정리한 거고요. 줄넘기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 정답은 1번에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안내할 만점왕 퀴즈입니다. 줄넘기를 하면 심장, 뼈 따위가 이렇게 되고 몸의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무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선생님 톡톡에 정답을 올려놓을게요.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점왕 나라 떠나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국어 2단원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단원의 제목 살펴보면서 공부할 내용 생각해 볼게요. 2단원 제목은 바르게 고쳤어요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2단원에서요, 감상문을 비롯한 다양한 글을 쓰고 고쳐쓰기 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쓰기 한 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내 글을 공유할 때의 좋은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2단원에서 공부할 학습 내용과 깊이 관련 있는 글한편 읽어보면서 2단원 첫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인데요. 이 글은요, 의자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고쳐쓰기 하면 좋을지 함께 글 읽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의자병을 극복하자. 의자병을 아시나요? 세계보건기구는 오래 앉아 있는 생활 방식 때문에 생기는 병을 의자병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의자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문장이죠. 요즘 사람들은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앉아 있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질병이 생기기 쉽습니다. 목이 구부러지거나 허리가 비뚤어지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친구들, 우리 지금 의자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뒤끝 문장은요, 갑자기 명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주제와 관련 없는 문장이죠? 이 문장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지금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문장은 구체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 건강에 어떻게 좋지 않은지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이죠? 자, 이어서 읽을게요.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미음 문장도 뭔가 이상해요. 호응이 맞지 않죠. 만약 뭐뭐 했다면 으로 문장을 시작했다면 우리가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색하죠. 자, 따라서 이 문장은요. 만약 1시간 앉아 있었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일어나 활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할 부분을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2단원에서요, 고쳐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 이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문장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아까 디귿 문장이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죠? 자,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이 글을 읽고 생각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준성이. 의자병은 예방이 중요해. 예방을 위해서 오래 앉아 있으려면 꼭 방석을 써야 해. 자, 이런 내용이 글에 나왔나요? 글에 나오지 않았죠? 아닙니다. 영지. 어색한 문장이 있어서 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글을 쓴 뒤에는 고쳐쓰기를 꼭 해야 할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 고쳐쓰기 해주었어요. 재석이, 영화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정했어. 나도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쓸때 영화의 내용을 드러내는 제목으로 정할 거야. 친구들,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요, 의자병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재석이도 알맞게 말하지 않았죠. 자,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영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영화 감상문 한편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2단원에서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적은 다음에 고쳐쓰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읽으면서 영화 감상문이 어떤 글인 것 같은지 우리가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박모 학생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쓴 글을 이렇게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어요. 자, 그랬더니 친구들도 이 친구가 쓴 글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우리 이글 읽으면서 내가 쓴 글을 공유할 때의 좋은 점도 생각해 볼게요. 자, 제목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박모 학생이 쓴 글입니다. 나는 지난 주말 집에서 가족과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봤어. 자, 이 영화를 보고 쓴 감상문이에요.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인 초록을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 친구들 이 영화 봤어요? 이 영화에는요, 잎사귀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잎사귀는 암탉입니다. 그런데 잎사귀 청둥오리 새끼 초록을 사랑으로 키워요. 초록은요, 잎사귀 낳은 알은 아니에요. 청둥오리 새끼고 얘는 암탉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대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초록을 지켜내는 잎사귀 용감하다고 생각했어. 자,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었네요.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어. 나도 잎사귀처럼 책임감 있게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이런 것이 바로 영화 감상문입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이 친구가 쓴 감상문을 보고 어떻게 댓글을 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김모 학생, 나도 이 영화를 봤어. 내 동생이랑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 최모 학생,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지녀야 할것 같아. 자, 이렇게 친구들과 글을 공유하니까 어때요? 일단 내 글에 대해 친구들의 생각이 어떤지, 반응이 어떤지 내가 알수 있고요. 또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과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입니다. 글쓴이가 영화를 보고 생각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글쓴이는요, 이 영화를 보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자, 1번 좋아하는 색깔에 대해 생각했다 아니고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생각했다 이런 문장이 있었죠. 자, 청둥오리를 본 경험이 있는지 생각했다 아니죠. 암탉이 맞춤법에 맞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위와 같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글을 쓰면 글을 공유하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어떤 점이 좋다고 하였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쓴 글을 친구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2단원에서 글을 쓰고요. 고쳐쓰기 하고 우리 친구들이 학급 온라인 게시판에 친구들이 쓴 글을 공유도 해볼 겁니다. 자, 2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영화 감상문을 한편더 읽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우리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 감상문을 한편 읽게 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읽을 이 감상문은요,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볼 건데, 우리가 근데 고쳐쓰기 할때 생각할 점이 있어요. 항상 우리가 영화 감상문을 읽을 때에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봐야 돼요. 자, 따라서 선생님이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게요. 자, 일단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볼 때는요, 우리가 제목을 봐주는데, 제목에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제목은요,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의 흥미를 끌수 있는 제목이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글 전체적으로 글의 중심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났는지도 우리 친구들이 살펴봐야 해요. 딱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아, 이글뭐 하자는 거네, 중심 내용 이거네, 이렇게 명료하게 중심 내용이 드러난 글이 흐름이 자연스러운 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영화 감상문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학교에서 볼 거예요. 우리들은 친구 사이에서 겪는 고민을 그린 작품이다. 선은 친구들에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던 중 전학 온 지아와 가까워져 단짝이 되었고 행복한 여름방학을 보낸다. 자, 지금 등장인물이요. 선 나오고 지아 나와요. 선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 지아가 전학 와서 선과 단짝이 됩니다. 자, 하지만 개학 후 지아는 자신도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 선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선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자, 지금 첫 번째 문단은요. 이 우리들이라는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앞부분의 줄거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영화를 보며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 지금 이 문장 보니까 두 번째 문단은 무엇에 대해 쓴 거죠?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내가 들었던 생각. 그것을 적은 거죠.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대요. 그런데요, 친구들,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글쓴이가 이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이 앞에서 설명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아, 이런 부분에서 너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런 설명이 없이 바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버리니까 약간 흐름이 이상하죠? 일단 이어서 읽어볼게요.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친구 사이에서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라는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감정을 가끔은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이 문장 어때요? 주제와 어긋나는 문장이죠? 이런 문장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읽을게요.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했다. 누구를요? 누구를이 빠졌어요. 자, 아마도 선을 응원했겠죠?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을 응원했다. 그리고 나도 선처럼 우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친구를 배려하고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읽으니까 뭔가 글을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건 두 번째 문단이거든요. 이 글은 네 개의 문단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문단은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문제 풀어볼게요. 5번입니다. 기억을 바르게 고친 문장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기억.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렇죠. 누구를 응원했다? 목적어 빠졌어요. 선을 응원했다. 이렇게 수정해야 돼요. 자, 가.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을 했다? 지금 응원했다를 응원을 했다로 풀었었어요. 자, 응원하다는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선을 응원했다. 자, 맞죠? 다,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을 할 것이다. 자, 영화를 보고 나서 쓴 감상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서술어를 미래 표현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자,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라고 적을게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문단 2에서 불필요한 문장을 찾아 쓰시오. 자, 우리 아까 이 문단에서 불필요한 문장 찾았었죠.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6번에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문단 2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문단. 영화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 부분이다. 자, 이 문단은요. 글쓴이가 영화를 보고 느낀 생각을 적은 문단이에요. 나는 친구 사이에도 배려와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자, 영화를 보게 된 동기가 나타난 부분도 아니고요. 영화의 영상 구도, 등장인물이 그 화면 속에서 어디에 등장하는지, 자, 그런 구도에 대해 적은 부분도 아니죠. 4번, 영화에 대한 글쓴이의 감상을 나타낸 부분 맞습니다. 5번,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끄는 제목이 있는 부분도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글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 문단은요, 이 글쓴이가 영화를 봤을 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적은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은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다.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할 것이고, 자, 이것도 이상해요. 자, 지금 이 친구는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 감상문을 쓴 거예요. 그럼 영화 속에서 선이 계속 노력해서 이 진심이 지아에게 통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통할 것이고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선의 진심이 지아에게 통했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통했고, 선과 지아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 자, 친구들, 지금 이 문단에서는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대요. 누구를? 친구를. 그러니까 선이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선이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래요. 어때요? 주제와 알맞지 않은 문장이죠? 이 문단의 중심 생각과 알맞지 않은 문장입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로 수정해 주어야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네 번째 문단 읽을게요. 선은 지아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방학 때 즐겁게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누가요? 무엇을요? 빠졌죠? 누가? 선이 지아의 생일을 알고 무엇을?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자, 이것도 슬퍼한다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기도 했지만이라고 과거 표현이죠? 자, 따라서 생일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어요. 준비한 선물을 다시 집으로 들고 온 선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뻔했다. 친구들, 네 번째 문단은 어떤 부분이에요? 약간 영화의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줄거리 속에서 내가 느꼈던 생각을 적은 문단이죠? 자, 이게 마지막 문단인 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지금 이 글은요,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문단의 순서가 이상합니다. 자, 우리가 문단의 순서를 다시 바꿔줄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은 괜찮아요. 그쵸? 자, 이거 첫 번째는 괜찮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문단이 나오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어서 줄거리를 이야기했던 이네 번째 문단이 두 번째 문단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단은 무엇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자,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아가요, 자기도 따돌림을 당할까 봐 갑자기 선에게 거리를 둡니다. 자, 선 굉장히 속상하겠죠? 자, 보통 같았으면, 다른 친구 같았으면, 그래, 나도 너랑 안 놀아 할 텐데, 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해요. 지아 생일에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자, 그런 모습.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문단의 흐름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째로 와야 되겠고, 자, 이두 번째 문단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을 적은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되게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문단이 네 번째로 와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 3, 4. 이 순서로 이 글의 내용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문단 3에서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을 고른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중심 생각과 거리가 먼 문장 아까 찾았었죠? 어떤 문장입니까? 바로 이 문장이었죠. 지금 이 문단은요,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이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다. 가족에 관한 문장으로 해주면 안 돼요. 주제에 어긋나죠? 자, 그러면 원호, 문단 3은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에 대해서 쓴 부분이므로 선은 가족을 사랑하는 멋진 친구이다라는 문장은 중심 생각과 거리가 멀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소연이 문단 3은 영화를 보게 된 동기를 쓴 부분이므로 그럼에도 영화에서 친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인상적이었다는 문장은 중심 생각과 거리가 멀어? 아니에요. 지금 이 문단은요, 영화를 보게 된 동기를 쓴 문단이 아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쓴 문단이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자,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예요? 원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4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문단 4. 지금 어떤 문단이었죠? 줄거리를 살짝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도 함께 얘기해준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1번, 영화의 내용을 적은 문단 맞죠? 지금 선이 지하가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다가가려고 노력했고, 생일 알고 선물도 준비했다. 지금 이거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2번,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단은 아니에요. 자, 3번, 내용상 글의 끝보다는 글의 처음이나 가운데 부분에 더 적절하다. 맞아요. 지금 영화의 내용을 적은 문단이기 때문에 끝보다는 앞이나 중간이 어울립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선생님과 10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다음과 같이 고쳤으면 좋은 점을 쓰시오. 자, 기억. 지아의 생일을 알고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어떻게 고쳤냐면요. 선은 지아의 생일을 알고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생일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였다. 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쓰기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읽는 사람이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즉, 고쳐쓰기 하면 좋은 점,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친구들, 우리가 지금 영화 감상문 한편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쳐쓰기 할 때는요, 띄어쓰기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쓰기 해야 돼요. 그래서 2단원에서 띄어쓰기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줄 건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가 함께 쓰일 때는 어떻게 띄어쓰기 할까요? 자, 아래 보면 알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한, 두, 세. 이것은 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런데 여기에 개라는 단위가 붙었죠. 자,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명 똑같죠. 자, 그리고 500원, 1000원. 50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 1000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 자, 그 뒤에 단위, 원 붙으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사이는 띄어쓰기 한다라는 겁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자,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사 및 학생 및, 찬성 대 반대 대, 아침 겸 점심 겸, 및대 겸, 이런 말은요, 두 말을 이어주거나 두 말을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 앞뒤는요, 띄어쓰기를 꼭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나열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는지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번입니다. 띄어쓰기가 알맞은 문장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볼게요. 지금은 10시다. 어때요? 수를 나타내는 말, 단위, 띄어쓰기 맞죠? 2번. 나는 올해 13살이 되었다. 어허, 13이라는 수를 나타내는 말과 살, 단위를 나타내는 말, 살 사이는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 되지 않았죠. 자, 3번. 여기는 강당 겸 체육관이다. 자, 지금 겸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이는 말인데 앞뒤로 띄어쓰기 바르게 되어 있죠? 4번. 주말에는 주로 아침 겸 점심을 먹는다. 역시 띄어쓰기 잘 되어 있습니다. 5번. 이번 체육대회에서 천군 대 백군으로 축구를 한다. 자, 지금 대는요. 천군과 백군을 이어주거나 나열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앞에는 띄어쓰기 되어 있는데, 뒤에는 띄어쓰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해야 돼요. 틀렸어요. 자, 알맞게 띄어쓰기 되어 있는 문장은 1번, 3번, 4번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알수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0: 문장 12번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지금은 10시 5분이다. 친구들, 시,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열, 오는 수를 나타내는 말. 자, 따라서 띄어쓰기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구 또는 농구를 하자. 지금 또는이라는 말이요. 두 말을 나열하거나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뒤로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 축구 또는 농구를 하자.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띄어쓰기 하는 방법 생각하면서 이글 읽고 고쳐쓰기 해야 할 부분 또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글은요, 친구를 칭찬합시다 라는 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우리는 종종 칭찬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은 쉽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점이나 칭찬할 점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칭찬은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칭찬하는 말이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한두 개, 한둘, 수를 나타내는 말, 개, 단이잖아요. 그러면 띄어쓰기 해야 하는데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었죠. 예를 들어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받았구나, 대단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칭찬 겸 인정은 자 지금 겸이라는 말 칭찬과 인정을 나열하거나 이어줄 때 쓰이는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띄어쓰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띄어쓰기 해야 됩니다. 칭찬 겸 인정은 서로를 기분 좋게 합니다. 우리 모두 친구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자, 친구를 칭찬하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칭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칭찬은 기분을 좋게 한다라는 말 있었죠. 자, 우리는 종종 칭찬에 인색하다. 이 말도 있었어요. 칭찬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 내용도 있었고요.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칭찬일 수 있다? 자, 이런 말은 하지 않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칭찬해야 할수 있는 말은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런 말은 했지,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5번,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었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끼리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아까 글 읽으면서 띄어쓰기 잘못되어 있는 부분 찾았습니다. 바로 디귿 이 부분과 리을 이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기호를 적자면 디귿 리을 정답은 몇 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선생님과 이렇게 오늘 2단원 첫 번째 함께 했습니다. 우리 2단원에서는요, 이렇게 고쳐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영화 감상문에서 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살펴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선생님이 세 가지 알려주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은 일상 영어를 배워봅니다. 자, 제목이 학교에 지각하긴 정말 싫어 라고 해서 아침에 학교를 지각한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요,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1: 네.
0: 학교에 지각하는 거예요.
1: 오, 맞아요.
0: 이미 뭐 졸업한 지 뭐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1: 네.
0: 지각을 해서 달리는데 달리기가 안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1: 계속
0: 이런 느낌.
1: 그 트레드밀을 타는 것처럼 제자리 걸음.
0: 제자리 걸음.
1: 네.
0: 아, 이런 그게 있는데
1: 공감됩니다.
0: 친구들끼리 이런 대화 많이 나눌 것 같습니다.
1: 네.
0: Alright,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 문장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1: 네.
0: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네.
1: 그쵸.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이거 할수 있을까요?
1: 지각하기가 싫었다. 뭐, 생각나는 단어가 몇개 있긴 한데,
0: 오케이.
1: 조합이 또 문제죠.
0: 맞습니다.
1: 네.
0: 뭐, 틀려도 되니까 미리 조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1: 좀 죄송한 표정으로 학교에 지각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0: What's wrong? What's wrong?
1: I woke up late, so I missed my bus. Yes, bus go to school, right?
0: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nooze.
0: Yeah, I hit the snooze button
1: snooze.
0: 5 times.
1: 학교 지각하기 싫었는데.
0: It's okay.
1: 그게 아니고, I hate late for school.
0: Oh, you don't like being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Bed early.
0: You should go to bed early
1: Only tonight.
0: tonight.
1: Tonight.
0: Yeah,
1: Okay, okay.
0: don't sleep
1: Tomorrow
0: late.
1: is okay?
0: You'll be fine, right? I hope
1: Okay.
0: so.
1: Thank you. 너무
0: 네. 아, 오늘
1: 피곤해.
0: 표현들은요. 특히 학생분들이 보고 계시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1: 너무
0: 그래서
1: 좋은데요?
0: 친구들끼리 실제로 한번 이렇게 역할극 맡아가지고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 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 가볼게요.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아, 이거는 뭐뭐 해서 이렇게 굳이 하지 마시고, 뭐 했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쵸.
0: 일단은 뒤에는 뭐예요?
1: 뒤에는 버스를 놓쳤단 얘기고요.
0: 어허.
1: 이 앞에는 늦잠 잤다란 얘기가 들어가야 되네요.
0: That's right. 동사가
1: 예.
0: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죠?
1: 그쵸. I, 그러면은 늦잠 자서, 그럼 woke up late 아니겠어요? 예, 네, I woke up
0: 오.
1: late. 나 늦잠
0: 오.
1: 잤고 버스 놓쳤어.
0: 와.

0: 오늘 제가 가져온 동사는 이거보다 더 간단하긴 한데, 이거 완벽히 괜찮습니다.
1: 와우.
0: 근데 왜냐면 늦게 깨어난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So I woke up, 지금 굉장히 또, right? I woke up late. 늦게 깬 거죠.
1: 네.
0: And missed the bus. 맞죠?
1: 그죠.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표현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1: 네.
0: 자, 바로
1: 아,
0: overslept.
1: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늦잠을 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기본형으로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one word로 붙이게 되고요.
1: 네.
0: 과거형은 이거 원래 sleep 자체도 원래 과거가 뭐예요?
1: Slept.
0: slept 해서 overslept라고 하면은 정말 over에서 잔 겁니다.
1: 네.
0: 이런 식으로 늦잠 잤다라고 할때 동사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1: 뭐요?
0: 이거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원래 늦잠을 잔다라고 하면은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oversleep, 하나는 sleep i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 이건 늦잠 느낌이 전혀 없는데요?
0: 이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둘다 늦잠을 자는 건데 쓰임이 완전 달라요. 자, 우리가
1: 아.
0: 보통 오버슬립 하는 거는 이렇게 깨서 시계를 봤는데
1: 오
0: 10시인
1: 마이
0: 거예요.
1: 갓.
0: 이런 경우 있죠.
1: 아,
0: 네.
1: 너무 놀랐죠.
0: 본인의 의지가 아니게
1: 예.
0: 늦잠을 자버린 거. 이거는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오버슬립. 근데 슬리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푹 자다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1: 아.
0: 주말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냥 주말이니까 늦잠 자고 한 2시에 일어나서 뭐 그때 늦게 밥 먹고 그럴 거야. 이런 말을 할 때는 이게 아니라 이걸 쓰는
1: Slip in.
0: 겁니다. 이거 sleepy는 의도적으로 푹 늦잠을 자는 거예요. Make sense?
1: Yeah.
0: Yes? Okay? So, I'm just going to sleep in.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그냥 일부러 늦잠 잘 거야가 되는 거죠.
1: 네.
0: 오늘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1: 그쵸.
0: 정말 오 깜짝 놀라서 깨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Oversleep을 안 쓰고 뭐 썼죠?
1: Overslept.
0: 시제가 뭐예요?
1: 과거입니다.
0: That's right. 현재형으로 썼으면 엄청 이상하죠? 나 I oversleep 이러면은 나는 원래 그냥
1: 늦잠
0: 늦잠
1: 자.
0: 자. 막 이런 느낌.
1: 네.
0: So 늦잠 잤다, 뭐뭐 했다라고 쓰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고요. 이거는 시제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뭐 확률상 이런 건좀 이상할 수 있는데 과거 동사로 보통 쓸 때가 굉장히 빈도가 높아요.
1: 그쵸. 우리가 사실 대화의 일부가 거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0: 맞아요. 뭔가
1: 예.
0: 가십 거리를 얘기할 때도 뭐 벌어졌다고 많이 하죠.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forget 이게 뭐 하는 거죠? forget
1: 잃어버리는 거.
0: 잊어버리는 거.
1: 잊어버리는
0: 잃어버리는
1: 거.
0: 건 lose입니다.
1: 아.
0: Okay? 자, forget의 과거형은 뭐예요?
1: Forgot.
0: forget. 그럼 나뭐 잊었다. 나뭐 잊었어.
1: I forgot something.
0: I forgot something. Right? 과거형.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곧 돌아왔어. 그녀는 곧 돌아왔다. 금방 돌아왔다.
1: She came back soon.
0: Yes. comes
1: Ooh.
0: back이 아니라 came
1: Came back.
0: back. 단순하죠. 그렇죠?
1: 네.
0: 제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도 느끼는데요. 보통 외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예를 들어 왔어요. 왔을 때 문법 실수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제 잘못 맞추는 거예요. 시제만 맞춰줘도 엄청난 improvement가 생깁니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forgot something.
1: I forgot something.
0: Oh, she came back soon.
1: She came back soon.
0: 네, 본문도 가볼게요.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다음은요. 나도 알람 미루기 버튼을 5번이나 눌렀네. 이 느낌
1: 아유,
0: 아시죠?
1: 어젯밤에 뭘
0: 그러니까
1: 했을까? 너무 많이 피곤하시네.
0: 이게 정말 무서운 게한번 잠결에 끄기 시작하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또 울리면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1: 그쵸.
0: 계속 꺼요. 그러다 어느 순간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깨게 되죠. Oh my goodness.
1: 맞아요.
0: 오싹합니다.
1: 심장이 정말 녹아내리는 느낌
0: 아하.
1: 받은 적 있습니다.
0: Yes.
1: Same. Five times.
0: 자, 이게 뭐예요?
1: 같아. 나 같아. 너랑 같아. 뭐 이런 의미겠죠? 5번을 눌렀다라는 걸 써야 되네요. 아이 누르다.
0: 일단은
1: 그러면
0: 뭔가 그렇죠. 이거
1: 네.
0: 사실 덩어리 표현이긴 했네요.
1: 그쵸. 이거 언젠가 한적 있는 것 같아요. I push it.
0: 오케이.
1: 일단 눌러야 되니까요.
0: 오케이.
1: Push it. 그냥 알람 할게요.
0: 알람을 누르다.
1: Alarm. 예.
0: 뭐 이걸 하면은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원어민이. 그런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0: I 뭐뭐 했다 five times. 바로 hit snooze.
1: 스누즈가 기억나요.
0: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요즘에
1: 예.
0: 알람 시계를 사면요, 그 위에 버튼에 아예 써 있어요.
1: 오,
0: snooze라고 해가지고.

0: 자, 스누즈 버튼이라고 하는 거가 실제로 알람 미루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그거
1: 네.
0: 누르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5분 있다 다시 울리거나 완전
1: 맞아요.
0: 끄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힛한다고 하는데 힛이 사실 프레스나 마찬가지로 쓰는데요.
1: 아,
0: 굉장히
1: 프레스.
0: 갑작스럽고 빠르게 누른다는 느낌이세요. 때리는 거잖아요. 원래 힛 자체가. 그죠?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우리가 아침에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렇게 소프트하고 젠틀하게 누르지 않죠?
1: 그건 푸시예요?
0: 뭐 그렇게 쓸수 있어요. 프레스라고 하는 걸로 쓸수 있는데
1: 아.
0: 힛을 쓰면 제 말은 프레스라고 쓰는 것은 더 포괄적이긴 해요. 근데
1: 예.
0: 힛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그냥 팍 이런 느낌. 네.
1: 맞아요.
0: 그래서 얘는 아예 덩어리로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1: 우리 알람 끌때 항상 이렇게 끄잖아요.
0: 무슨 모기 잡듯이.
1: 계속 때려.
0: 네,
1: 예.
0: 맞아요.
1: 시계가 불쌍할 정도로. 예.
0: 자, 그리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친구의 말을 동의하기 위해서, 거기에
1: 네.
0: 동의하기 위해서 same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1: 네.
0: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 말고 뭐 same here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더 짧게 쓰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same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oh, same 쿨하게
1: Same here과 그럼 같은 말이에요?
0: 같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슬기 씨랑 해주세요.
1: 네?
0: I am tired.
1: Same.
0: I like math.
1: Same.
0: 잠깐만, same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0: 오케이.
1: 보이는 대로 읽었어요.
0: Alright, so same이라고 하는 거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와 같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재에도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와
1: 네.
0: 같다?
1: Same here.
0: 정답.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기서 here라는 건 나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줄인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Same. I hit snooze 5 times.
1: Same. I hit snooze 5 time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0: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 또 나왔죠?
1: 네.
0: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나
0: for
1: 지각하기
0: 뭐뭐
1: 싫었어.
0: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 나
0: 나는
1: 원하지 않았어.
0: 뭐 하는 걸?
1: 늦는 걸.
0: 오케이.
1: 학교에가 되겠네요.
0: 그렇죠.
1: For school.
0: 학교는 그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오케이.
1: 예.
0: So school이라는 걸 썼어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정답 맞습니다.
1: Yes.
0: 학교 혹은 배움터를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1: 음흠.
0: 건물을 강조를 할 때는 school을 쓸수 있는 단어로 보통 치고요. 그냥 배움터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간사 없이 쓰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어딘가에 늦다라고 하는 거. 많은 분들이 I'm late. Are you late? Late은 다 알아요.
1: 네.
0: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 늦는다라고 할때 헷갈리죠?
1: 오.
0: 그래서 덩어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전치사를 그대로 가져가죠.
1: 그쵸.
0: So,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1: For.
0: That's right. So, I'm late for 뭐뭐. 이런 식으로. Are you late for 뭐뭐?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명사의 늦은 상태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과거에 늦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우리 be late for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우리 학교에 늦었어.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이게, 야, 우리 지각이야. 지각한 거야. 이게 되겠죠.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늦었어. 그 파티에. 그녀는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1: She was late for the
0: She
1: party.
0: was late for the party. For what?
1: Yes.
0: For the party. 이렇게 연습,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한 서른 번만 해보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 Late 다음에 for가 안 나오면 이상하겠네요.
0: 이상해요.
1: 예.
0: 네, 읽어보겠습니다. We are late for school.
1: We are late for school.
0: She was late for the party.
1: She was late for the party.
0: 네, 거기에 지금 이 덩어리 지금 해결이 됐죠, 그쵸? 저 뒤에
1: 네.
0: 부분이 해결이 됐는데 이 앞부분을 잠깐 볼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 현재형으로 쓸 때는 I don't want to do something, right?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o go to school, 뭐, I don't want to do my homework. 그치만, don't가 아니라,
1: Didn't.
0: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나 뭐뭐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지
1: 않았어.
0: 않았어. 과거형이에요. 그죠?

0: So, 오늘은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것으로 뭐뭐 하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 late 앞에는 비동사를 같이 붙였어요. 그쵸?
1: 네.
0: 비동사로 동사를 활용을 한 건데 그 이유는 late은 형용사는 혼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1: 그쵸.
0: 비동사와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있잖아, 솔직히.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아,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할까요?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1: go there.
0: So go라는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1: 네.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 혼자인이 뭐예요? 혼자인 거.
1: Alone.
0: Alone. 걔는 동사예요.
1: 형용사인데?
0: 그렇죠. 그러면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Yeah.
0: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비동사랑 쓰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1: 낯설어요.
0: 그래서, 네, 그래서 일반 동사로 뭐 I didn't want to sleep 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 쓰는 거 추천을 먼저 드릴게요.
1: 네.
0: 오케이. 자, you guys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go there.
1: I didn't want to go there.
0: I didn't want to be alone.
1: I didn't want to be alone.
0: 네, 자 이번에는 late 하고 싶지 않았어. 심지어 for school, right? 읽어볼게요.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Check this out. 너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겠네.
1: 네.
0: 사실 뭐 본인도 늦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 그쵸.
0: 서로 해야 되는데.
1: 네. 네. You should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야 해.
0: 오케이.
1: 여기 끊어야 되겠다.
0: 오케이.
1: 그죠? 근데
0: 언제 가요?
1: 오늘 밤에 일찍.
0: 일찍이죠.
1: 근데 tonight은 있으니까요. 일찍이 나와야겠네요.
0: Right.
1: Bed early tonight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자, 늦게가 아니라 일찍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1: 네.
0: Early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ey,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es!
0: Perfect. 자, early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발음하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 왜? R 있고
1: L도 있고
0: 둘 다 있습니다.
1: 정말 종합 선물 세트.
0: 계속하면
1: 예.
0: 이게 돼요. 그러니까 R 사운드는 여러분 혀의 끝이 아니고요. 여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R, 입 모양 모으고 R, 이렇게 혀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L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펴져서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1: L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R, L, R, L 혀 모양이
1: R,
0: 이렇게
1: L,
0: 되겠죠.
1: R,
0: 이 연습을 계속하시면 돼요. 오케이?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됩니다. R, L, R, L
1: R, L, R, L.
0: 연습 많이 하셔야
1: 돼요.
0: 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early가 나올 수가
1: early.
0: 있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너 뭐 해야 된다고 했죠?
1: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돼.
0: 잠자리에 든다는 게 나왔어요. 영어로
1: 네.
0: 뭐예요?
1: Go to bed.
0: Go to bed. 자, 이거 왜 bed 셀 수 있는데 어나 더 이런 거 없나요? 아니면 beds라든가, right? bed는 침대라는 뜻으로 쓸 때는 셀 수가 있지만
1: 네.
0: 이거는 잠자리라고 하는 개념인 겁니다.
1: 오케이?
0: 그래서 bed라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 예.
0: So 아예 그것을 골치 아플 필요가 없으려면 덩어리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그러면 덩가? 언가? 물론 이 침대가 아니라 저 침대로가 라고 해서 침대로 얘기를 강조를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렇죠? Alright. 자, go to bed, go to bed, go to bed도 좋고 flap을 좀 내서 리을 비슷하게 go to bed 하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이거 해볼게요. 이제 잠자리에 들자. 뭐뭐 하자가 뭐죠?
1: Let's.
0: Yeah.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잠자리에 들자.
1: Now, let's go to bed.
0: Okay. Now는 앞에 넣어도 되고 뒤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Okay, let's go to bed now. Or now, let's go to bed. 자, how about this? Go의 과거가 뭐죠?
1: Went.
0: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나 피곤한 게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거든.
1: I went to bed late.
0: Lately 안 돼요.
1: 네.
0: Lately는 최근 들어 뭐 이런 부사기 때문에요.
1: 네.
0: Late 자체가 늦게라는 또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Right, you guys 같이 한번 소리 내서 낭독해 볼게요. Let's go to bed now.
1: Let's go to bed now.
0: I went to bed late.
1: I went to bed late.
0: All right,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또 좋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1: 뭐죠?
0: 우리 혹시 go to sleep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 알죠?
0: 자,

0: 이 go to bed, go to sleep. 굉장히 비슷해요. 왜냐면 결국에는 자러 가는 거거든요.
1: 네.
0: 자, 그런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잠자리에 들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대에 안 누워 있다라는 느낌이 확 나오죠.
1: 가야 되는
0: Right.
1: 거죠.
0: go to bed라는 거뭐 예를 들어서 이런 living room 같은 데서 놀고 있을 때, hey, go to bed, go to bed 이런 느낌이 강한데,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거실에서 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자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잠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표현이 잠에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미 준비가
1: 아하.
0: 다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아이랑 같이 책을 봐요. 또 읽어달래요. 또 읽었어요. 또 읽어달래요. 정말 10번씩 읽어준 적 있어요.
0: 10번에서 20번.
1: 너무 재밌게 읽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자야 돼. 그럴 때는 go to sleep이 맞나요?
0: go to bed가 더 좋겠죠.
1: 아,
0: 왜냐면
1: 그래요?
0: 이미 밖에 나가 지금 침대
1: 침대에서.
0: 그러면 go to sleep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럼요. 이미 준비가 다된 상태니까 now let's go to sleep. 이게 더 좋겠죠.
1: 이제
0: Very
1: 좀
0: nice.
1: 자자, 제발.
0: 오케이. Okay. 같은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리빙 룸에서 책을 읽어주고 막 장난감이 막 이렇게 있을 때 let's go to bed. 이걸 먼저 쓰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예, very, 아주 좋은 구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명작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신다면, should하고 have to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should도 뭐뭐 해야 한다, 뭐 have to도 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have to는 의무적이에요. 꼭 해야만 한다. 안 하면 뭔가 큰일 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1: 네.
0: should는 추천에 더 가깝습니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 네.
0: 친구가 너 오늘 일찍 안 자면 너 진짜 큰일 나. 무슨 문제가 생겨. 이런 느낌보다는 물론 강조할 때는 쓸수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you should. You should.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가볍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Very good.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자, 두 번째는요.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2: Same. I hit snooze 5 times. Same. I hit snooze 5 times.
3: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2: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Yeah,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오늘은 정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거, 동사. 자, 댁에서 목소리 키워주세요. 나 뭔가 잊었어. 나뭐 깜빡했다.
1: I forgot something.
0: There you go. 두 번째, 그녀는 금방 돌아왔어.
1: She came back soon.
0: She came back soon. 세 번째, 나 늦잠 자서 버스 놓쳤어.
1: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0: There you go. 여기에서 두 번째는 현재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틀리겠죠, 그쵸?
1: 그쵸?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forgot something. She came back soon.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오케이, 다음은요. Be late for something.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늦었어. 지금

0: 늦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 학교에 늦었다고.
1: We were late for school.
0: 지금 늦은 거예요.
1: We ar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We were 이러면 어제 늦거나 한 겁니다. 오늘 아침이나. 그렇죠? 현재형. 두 번째. 걔는, 그녀는 파티에 늦었어. 그 파티에 늦었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1: They
0: 그녀는.
1: she was late for the
0: She was
1: party.
0: late for the party, right? 자, 마지막. 학교에 지각하기 싫었는데, 난 있잖아. 학교에 늦고 싶지 않았다고.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0: 그렇죠.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세 번째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be late for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I don't want to do something, I didn't want to do something 이런
1: 맞아요.
0: 것들이랑 결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섞는 거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정말 영어 실력을 쭉쭉 올려주는
1: 와,
0: 하나의 툴이에요.
1: 그럴 수밖에 없겠죠.
0: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피하시면 안 돼요. Alright, very nice. 같이 읽어볼게요. We are late for school. She was late for the party.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3: Same. I hit snooze 5 times.
2: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3: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1: 해결! I overslept and missed the bus.
5: Same. I hit snooze 5 times.
1: I did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5: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night.
1: Okay.
5: Maybe 7 o'clock, yeah?
1: 7. Too early.
0: Great job, you guys.
1: 와.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가 널 깨울 수 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 wake you up.
0: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late for something.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작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보통 이런 영작을 할 때요.
1: 네.
0: 전치사, 관사 틀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틀려도
1: 맞아요.
0: 괜찮습니다. 안 해보는 것보다 틀리면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1: 맞아요.
0: 아이,
1: 네.
0: 많이 만들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우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강의 제목을 잘 보세요. 강의 제목. 웃음으로 뼈 때리기. 이번 시간 배울 핵심 내용입니다. 웃음으로 뼈 때리기. 어? 웃음으로 어떻게 뼈를 때리지? 궁금하죠? 그 궁금증을 안고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재미있는 상황 로그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 잘 보세요. 복도에서 친구들이랑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봐요. 막 웃겨 죽습니다. 아, 정말 웃겨요. 막 웃었어. 신나게 웃고 재밌게 떠들었는데 돌아서 가다 보니까 어? 그런데 웃긴 웃었는데 설마 그 웃긴 대상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찔리죠. 그렇죠. 신나게 웃었는데 찔려. 아파. 재밌었는데 아파? 이건 또 무슨 일이지? 웃음으로 뼈 때리기. 풍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웃었는데 뭐가 찔려? 어, 풍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풍자라고 했어요. 웃음으로 뼈 때리는 걸 선생님이 풍자라고 했는데 풍자 들어본 것 같은데 뭐였지? 정확히는 모르겠네 라는 친구들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시간 선생님과 공부하고 나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풍자란 대상에 일단은 풍자의 대상이 있을까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뭔가 불합리하거나 부조리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모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불합리한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걸 일단 우스꽝스럽게 나타내서 비판해요. 웃음으로 뼈를 때려요. 이게 바로 풍자가 되겠죠. 웃음으로 뼈 때리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풍자할 풍에 나무랄 자, 찌를 자도 되는데요.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 이걸 이제 풍자라고 합니다. 풍자. 일단은 사전적 의미까지 같이 알아보고 그렇다면은 풍자는 왜 하는 거야? 효과도 궁금하잖아요. 단어, 역설을 배웠어. 반어와 역설은 왜 하는 거야? 왜 필요한 거야?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풍자도 마찬가지야. 웃음으로 뼈는 왜 때려? 그냥 직접 뼈 때리지. 왜 웃음으로 뼈를 때리는 거야? 효과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웃음을 유발해요. 웃음, 웃음. 그 속에는 대상을 꼬집는 날카로운 비판의식. 웃음으로 비판하는 거 풍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상의 단점을 재미있게 드러내어서 독자에게 통쾌함과 교훈을 줘요. 비판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대상의 부족한 점을 좀 더 통쾌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해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웃음을 동반하니까 신나게 웃으면서 그 대상을 비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제 문학작품 속에서 이런 풍자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은 봉산탈춤입니다. 봉산탈춤. 민속극이에요. 가면극. 탈을 쓰고 공연을 하는 것이죠. 자, 말뚝이라는 배우가 딱 나와요. 말뚝이는 하인이에요. 양반들의 말을 끄는 마부 정도 되겠네요. 가운데쯤으로 나와서 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관객들이 쭉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객들이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쉬 하니까. 양반 나오신다. 양반 나오시다. 양반. 양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시대니까 양반이 얼마나 지체가 높아요.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양반 나오신다 그러면 조아릴 준비를 하고 있어. 그렇죠? 어이, 겁나고 기죽고 그러죠. 조아릴 준비를 하는데 말뚝이가 뭐라고 하냐면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 양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이미지죠. 삼정승 육판서를 다 지낸 퇴로 재상으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은퇴한 재상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알지 마시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반 아니니까 겁먹지 마. 기죽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계잘량이라는 양자, 계잘량에 량자가 들어가 있죠. 거기서 양자를 따오고 계잘량은 뭐냐면 개털로 만든 방석이야. 뭐 품질이 막 높거나 막 고급스러운 물건 아니에요. 흔해 빠진 싸구려 물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다리 소반에 반자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개다리 소반은 뭐냐면 서민들이 먹는 그 밥상 다리가 마치 개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다리 소반에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겁먹지 마. 겁먹지 마.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반 아니다. 개털방석 할 때 하는 양자에다가 개다리 소반에 반자야. 그러니까 뭔가 지체 높고 뭐 되게 어렵고 이런 분 아니야. 그냥 만만하게 받아도 돼, 만만하게.

0: 그러면 우리는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어느 부분에서 웃어야 되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당시 조선시대에는 평민들이 이걸 봤을 때 빵빵 터져요. 야, 그렇게 어려워만 보였던 양반들을 이렇게 깎아내린다고 이래도 되나? 하지만 웃겨. 이건 이제 언어유희라 그래. 말장난. 말장난을 언어유희라 그래요. 언어유희. 말로 유희. 장난친다는 거지. 언어유희는 웃음을 유발하는 아주아주 아주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말장난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는 거. 일단 웃음 유발됐어요. 우리 친구들은 웃고 있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은 빵빵 터졌어요. 야, 이놈 뭐야? 그러면서 이제 듣고 있던 양반 화가 나지. 뭐? 우리 같은 지체 높은 양반들 뭐 개털방석에다가 뭐 개다리 소반 다 개가 들어가냐? 왜 근데? 자,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 뭐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말투기가 이제 변명을 해요. 아, 이 양반들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소. 노론, 서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재상으로 계신 이생원네 삼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듣고는 또 양반들은 기분 좋다고 이생원이라네 하면서 국거리 장단으로 막 춤추고 막 즐거워해요. 그리고 막내, 막 양반 막내는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해요. 양반의 채통이고 뭐가 없어. 이런 가벼운 행동을 해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는 우리가 지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겁을 먹었던 그 양반이란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무능하고 또 허세로 가득 찬 인물들이라는 걸 이렇게 풍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풍자, 뭐라 그랬어요? 웃음으로 뼈 때리기를 했잖아요. 웃음을 유발해서, 또 여기도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죠. 그렇죠? 웃음을 통해서 양반들의 허위의식, 허세, 그 다음에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했던 핵심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놓쳐서는 안될 중요한 문학 용어가 있었죠. 풍자라는 겁니다. 풍자. 우스꽝스러운 표현. 일단 풍자 그러면 웃음 더하기 비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웃음 더하기 비판. 그 다음에 풍자는 왜 하는 거야? 웃음을 유발해서 그만큼 날카롭게 비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독자에게 통쾌함을 제공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준비한 댓글 미션 나갑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호소하고 싶은 내용 다 있죠? 한 가지씩은 다 있죠? 그 내용을 풍자가 담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밤 12시가 다돼 가는데 책 속에 파묻혀서 잘 생각은 못하고 계속 공부하고 있네. 이 학생의 말. 저 아직 여기 있어요. 웃기지 않나? 슬픈가? 어쨌든 웃음을 통해서 제 장래희망은 조기 취침입니다. 우스운 상황이지만 그래 밤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웃음을 통해서 비판할까를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우리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참신하고 기발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풍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더더더 재밌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하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 꼭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1: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

책들 왔으니까 책은 추천해줘야 되는데 어떤 책 읽고 싶어요? 어떤 책? 빨리 말해봐 이모 급해. 학교에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발표해줘. 우리 학교에서 매일 발표하니까 발표 예절 알아야지. 어떤 책 있을까? 이모가 너무 바쁘니까 집중이 안 돼서 생각이 잘안 나네. 있어. 바로 그 책이야. 어떤 책이냐면 발표 예절이라는 책이 있어. 이책 읽으면서 발표하는 사람과 발표를 듣는 사람은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할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이모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일을 보고 올게요. 금방 올 테니까 혜은 선생님이랑 공부 재밌게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 비밀이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모 간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문어 이모님께서 추천해 주신 발표 예절이라는 글 함께 읽어 볼 건데요. 이 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명확히 가지고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읽기인데요. 우리 이제까지 문장의 짜임 계속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문장의 짜임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의미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 바르게 읽는다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그 방법부터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2단원 제목이 분명하게 유창하게이지요. 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유창하게 읽어보자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읽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문장의 짜임에 따라 읽는데요.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는 거예요. 자, 다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볼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문장의 짜임은 누가 발표를 하다, 어찌하다죠? 자, 누가 어찌하다 문장의 짜임인데요.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낱말이 우리는이에요. 자, 따라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띄어 읽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띄어 읽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자, 문장의 짜임에서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기. 자, 그런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근데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긴 문장이 있어요. 자,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요. 우리가 한번더 띄어 읽어요. 자, 우리가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띄어 읽는다고 했죠. 자, 띄어 읽었는데 남은 부분이 굉장히 긴 거예요. 자, 그럴 경우 그 뒤에서 한번더 띄어 읽는 거죠. 자, 이 문장 볼게요. 우리는 발표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이죠. 자, 따라서 누가 뒤에서 한번 띄어 읽었어요. 자, 띄어 읽었는데 남은 게 굉장히 길어요. 발표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너무 길기 때문에 이럴 경우 한번더 띄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발표하면서 한번더 띄어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의미가 잘 드러나는 부분에서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띄어 읽기 하자면 우리는 발표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 읽어주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이어질 때,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는요, 이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데요. 자, 우리가 글을 보면 여러 개의 문장으로 글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즉, 문장 다음에 또 다른 문장이 나오는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데요. 즉, 여기에서 띄어 읽었던 것보다 더 길게 띄어 읽습니다. 자,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더 길게 띄어 읽는다는 표시로 겹새기표 합니다. 우리 친구들 1학년 때 쇠기표, 겹새기표 공부했을 거예요. 자, 겹새기표는요, 이 쇠기표보다 더 길게 띄어 읽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고 우리 발표 예절이라는 글 읽을 때이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 한번 유창하게 띄어읽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재 37쪽이고요. 지금부터 발표 예절이라는 글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발표가 무엇인지 나와요? 발표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지금 글쓴이가 이렇게 물음표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이렇게 말한 걸까요? 발표를 할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앞으로 뒤에서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알려주겠다. 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문단 우리 읽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문장의 짜임에 맞게 유창하게 띄어 읽는 방법 공부했잖아요. 자, 그 방법대로 한번 띄어읽기 표시를 한 다음에 우리 띄어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 따라서 우리는 뒤에에서 띄어읽기 합니다. 자,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는 더 띄어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겹세기 표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이 발표는이죠? 자, 따라서 발표는에서 한번 띄어 읽습니다. 자, 그런데 뒷문장이 좀긴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더 띄어 읽을 수 있습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어디에서 띄어 읽으면 좋을까요?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문장과 문장 사이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누가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누가 예절을 지켜야 해요?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자, 따라서 누가에 해당하는 것은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이 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누가 뒤에서 한번 띄어 읽습니다.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괜찮죠? 자, 문장과 문장 사이 더 띄어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겹세기표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할 때 지켜야 할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띄어 읽기 표시하고 읽다 보면 우리 친구들 어느 순간 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유창하게 의미 잘 전달되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표시된 대로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직접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읽어줍니다, 친구들. 정말 의미가 잘 전달되지요? 자, 그럼 글 이어서 읽을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첫째, 발표하는 사람은 진지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자,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예절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진지한 태도로 참여를 해야 한다. 자신이 발표할 내용이 질문에 알맞은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본 뒤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지한 태도에 들어가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자신 있게 말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지한 태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문단에서는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알았어요. 자, 첫 번째 예절 뭐예요? 진지한 태도로 임하자. 자, 지금 이 문단도 우리 친구들이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이 알려준 문장의 짜임에 따라 알맞게 띄어읽기 하는 방법대로 띄어읽기 표시를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보세요. 스스로 고민하고 읽어볼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입니다. 자, 글쓴이는 발표를 어떤 활동이라고 하였습니까? 자, 여기 글에 나오죠?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라고 했어요. 1번, 차례를 지켜 말하는 활동 아니고요. 2번, 모두 즐겁게 말하는 활동 아닙니다. 3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활동 아니고요. 4번, 상대방의 생각을 듣는 활동 아니고, 5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이다. 정답 5번입니다. 자, 31번 문제 풀어볼게요. 문장, 기억을 유창하게 읽을 때 가장 알맞게 띄어 읽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문장을 띄어 읽기 한대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누가 무엇이 다음에 한번 띄어 읽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띄어 읽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요, 우리는 뒤에 띄어 읽지 않았죠? 틀렸고요. 2번, 우리는 띄어 읽었고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좋습니다. 자, 3번도 우리는 뒤에 띄어 읽지 않았어요. 틀렸고. 4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뒤에 띄어 읽었는데요. 학교에서 발표를 쉬고 합니다 했어요. 자,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다는 의미가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띄어 읽으면 의미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발표를 합니다는 붙여서 읽어주는 게 의미가 잘 전달이 되겠어요. 자, 5번도 보면 지금 발표를 합니다 사이에 띄어 읽기 했죠? 발표하다. 의미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붙여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2번도 풀어볼게요. 문장, 니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다음과 같이 두번 쉬어 읽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는데요. 자, 이렇게 두번 쉬어 읽었대요. 자, 왜 이렇게 두번 쉬어 읽었을까요? 한번 문장 볼게요. 자, 발표는 다음에 띄어 읽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발표는이 무엇은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엇은 다음에 우리가 띄어 읽기 하자고 했죠. 무엇이 누가 다음에 띄어 읽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봤더니 남은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뒤에 해당하는 부분이 길 경우 우리가 한번더 띄어 읽기 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런 경우 때문에 두번 쉬어 읽은 것이죠. 1번,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어 읽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것이 문장과 문장 사이를 띄어 읽은 거 아니죠? 2번,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에, 자, 이 말에 어느 부분이,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맞아요.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한번더 쉬어 읽은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이 문장이 이어질 때, 자,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을 두 군데 찾아 겹세기표 표시를 하시오. 자, 우리가 길게 띄어 읽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를 길게 띄어 읽어야 한다고 했죠? 자, 따라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길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길게 띄어 읽고,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 길게 띄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 찾아서 표시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어서 발표 예절이라는 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발표하는 사람은 차례를 지켜 말해야 합니다. 자,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두 번째예요. 차례를 지키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친구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자, 차례 지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발표합니다. 차례차례 발표하면 우리 모두 공평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 두 번째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는 진지하게 참여한다. 두 번째, 차례 지키자. 자, 다음 문단 볼게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셋째. 듣는 사람은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발표를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존중하자. 친구가 말하는 동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바로 이것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행동인 것이죠. 자, 이렇게 듣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절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 모두 발표 예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글 가운데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며 말하는 친구와 듣는 친구들 모두 만족하는 발표를 합시다. 자, 발표 예절을 잘 지키자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는 글쓴이의 생각이 들어가는 글한편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34번. 글쓴이는 발표를 듣는 친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자, 발표를 듣는 친구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했죠? 1번, 말 차례를 지켜 질문한다. 아니고요. 자, 2번,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한다. 자, 이것입니다. 3번, 기분 좋게 들어줘야 한다.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듣는다. 자기 차례가 되면 발표한다. 모두 아니죠.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문장, 기억에 쓰인 다음 낱말과 뜻이 비슷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문장 기억 있어요? 자, 이 기억에 이세 개의 낱말이 나옵니다.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 자, 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에 이세 가지의 낱말이 들어가거든요. 이 낱말과 뜻이 비슷한 낱말을 이 보기에서 골라서 적으래요. 자,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 우리 친구들 어떤 뜻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어떻게 풀면 좋다고 했죠? 자, 보기에서 이 낱말과 비슷한 뜻인 것 같은 낱말을 이 문장에 넣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한 문장과 비슷한 의미면, 아, 이 낱말과 비슷한 낱말이 바로 이 낱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보기 볼게요. 자, 생각하다, 궁금하다, 질문하다에 비슷한 낱말 찾는 겁니다. 자, 무시하다, 잊어버리다, 살피다? 살피다? 생각하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하며에 살피며 넣어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살피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아, 생각하다와 비슷한 낱말은 살피다구나. 이렇게요. 자, 두 번째, 궁금하다와 비슷한 낱말 찾아봐요. 궁금해, 기억나다, 알고 싶다.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자, 그럼 궁금하네, 알고 싶다 한번 넣어봐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합니다. 어때요? 뜻 비슷하죠? 아, 궁금하다와 비슷한 낱말, 알고 싶다구나. 이렇게 풀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다와 비슷한 말 찾아봐요. 배고프다, 물어보다 어때요? 질문하다, 물어보다. 괜찮죠? 자, 질문하다 대신 물어보다 넣어볼까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물어봅니다. 괜찮죠? 아, 질문하다는 물어보다와 비슷한 낱말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문단에 아주 잘 나오지요. 뭐 하자? 발표 예절을 지키자. 발표 예절을 지켜서 모두가 만족하는 발표를 하자. 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37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글을 유창하게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창하게 읽는 방법 공부했죠? 생각하면서 보기 봅니다. 문장의 짜임에 따라 읽는다. 맞습니다. 자, 2번.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맞아요. 문장 부호 뒤에서 마침표 나왔을 때 문장 부호 뒤에서 띄어 읽는다.

3번.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붙어 있는다? 아니죠.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띄어 있는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4번.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이거보다 더 길게 띄어 있는다. 맞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는 이렇게 길게 띄어 있자고 했죠. 5번.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는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7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이랑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 카프카라는 이야기 함께 읽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실감나게 읽기도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 앞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의 제목이요. 하나, 둘, 셋, 찰칵, 김치, 치즈인데요. 이거는 다 우리가 사진 찍기 전에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도대체 카프카는 무엇일까요? 자,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할아버지와 외출하는 날이에요. 할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해요. 밤마다 세계 여행을 꿈꾸며 잠이 드신대요.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긴 여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계획을 하나 세웠어요. 토요일마다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여행을 하기로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인 셈이죠. 기념사진도 꼭 찍을 거예요. 자, 지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요, 세계 여행이 꿈인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계 여행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 동네 세계 여행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념사진 찍고 우리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세계 여행.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하나, 둘, 셋, 치즈. 자, 기념사진 찍는 것이죠.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첫 사진을 찍었습니다. 치즈는 웃음 주문 같아요.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치즈 하나 봐요. 웃으면서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자, 여기까지 글 읽었는데요. 문제 풀어볼게요. 할아버지가 긴 여행을 할수 없는 까닭은 무엇이에요? 몸이 좋지 않으셔서죠. 자, 1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정답입니다. 사진 찍기 싫어하셔서, 동네를 떠나기 싫어하셔서, 여행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니죠. 여행 좋아하십니다. 자, 같이 여행 갈 가족이 없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자, 39번 풀어보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를 위해 가족들이 계획한 것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가족들이 뭐 계획했어요? 동네 세계 여행 계획했죠? 1번, 할아버지와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동네 이웃들을 만난다. 자, 이것이 바로 동네 세계 여행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할아버지가 꿈을 꾸신 세계 여행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말 없었고요. 동네 사람들이 세계 여행에 다녀왔던 기념사진을 모아서 할아버지께 보여드린다? 자, 이런 말도 없었습니다. 40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이 여행을 시작하는 기념으로 한 일은 뭐예요? 사진 찍었죠. 하나, 둘, 셋, 치즈 하면서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1번, 치즈가 들어있는 식사를 했다? 아니고요. 우리만의 세계 여행을 계획했다? 자, 우리만의 세계 여행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사진을 찍은 거죠. 3번, 가족들과 첫 기념 사진을 찍었다. 맞습니다. 자, 할아버지께 여행 계획을 설명했다. 아니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동네 사람을 만났다. 아직 만나기 전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 풀어볼게요. 가족들이 기념 사진을 찍을 때 치즈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치즈는 웃음 주문 같다고 했죠? 자, 왜 웃음 주문 같다고 했나요? 그 부분을 적어주면 됩니다. 치즈 하면 입안에 침이 스르륵 고이면서 웃게 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찾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여행은 떠나기 전

기분부터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은 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어제부터 설레셨나 봐요. 새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어제부터 두근거렸기 때문이죠. 자, 이야기 이어서 읽습니다. 첫 여행지는 중국입니다. 중국 친구를 만나러 갔나 봐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 아린다가 중국 사람인가 보죠. 중국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치즈 하면서 찍는데요. 치즈랑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달라요. 중국말로 가지라는 뜻이래요. 아린다의 동생 샤오준은 우리를 위해 쿵우를 연습했어요. 자, 쿵우는 중국 무술입니다. 넘어져 울긴 했지만 말이죠. 샤오준은 잘 넘어져 무릎에 항상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지금 아린다네 집에 가서 다양한 중국 문화를 체험을 했네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할아버지의 세계 여행이 어제부터 시작된 까닭은 무엇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여행의 시작은 설레는 기분부터라고 했잖아요. 어제부터 설렜기 때문이죠. 1번, 새 친구들이 먼저 찾아와서 아니고요. 계획보다 하루 먼저 출발해서 아닙니다. 새 친구를 만날 생각에 설레서 맞습니다. 어제부터 떠나는 줄로 착각해서 아니고요. 가장 친한 친구네 집에 먼저 가서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친구들, 첫 여행지는 어디인지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첫 여행지는 어디예요? 중국. 자, 친구 누구네 집이에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린다네 집이죠. 자, 이렇게 4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치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중국에서는 사진 찍기 전에 치즈 하면서 찍는다고 했죠. 자, 중국말이다. 맞죠? 가지라는 뜻이다. 맞습니다. 치즈랑 발음이 비슷하다. 맞죠? 하지만 뜻은 다르죠?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이다. 맞아요. 쿵후를 연습할 때 하는 말이다. 자,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자, 동생이 쿵후를 보여주기는 했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5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가장을 읽는 방법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이 문장 실감나게 읽을 때 가장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문장 구호의 역할에 맞게 읽어야 해? 가장을요? 자, 해나. 대화하는 것처럼 실감나게 읽어야 돼. 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도진. 꾸며주는 말의 느낌을 살려 강조해서 읽어야 해. 자, 가장. 꾸며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읽을 때요, 강조해서,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아린다네 집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실감이 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도진이고요. 우리 실감나게 읽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이제 문어 이모님 만나러 가볼까요? 문어 이모 바쁜 일 뭐였냐고. 화장실, 화장실. 얘들아. 그건 됐고,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 정리해봐. 문장의 짜임을 생각하면서 읽는 방법. 누가 무엇이 다음에는 조금 띄어 읽어.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의 뒷부분이 길면 한번더 띄어 읽어.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더 길게 쉬어 읽는 거야. 알았지? 꼭 기억해. 자, 그리고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줘. 발표 예절에 관한 글에서 소개된 발표 예절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설명해줘. 글잘 읽었으면 이 문제 쉽게 풀수 있을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도 문어책방 또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할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리스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함께 핵심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그리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요, 천여기가 넘는 폴리스로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환에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폴리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이 그리스의 지형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당시 그리스의 지형적인 특징을 보니까 산이 정말 많고 또 해안선이 복잡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이 고립되어서 작은 도시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들의 왕래가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통일 제국 대신에 작은 규모의 도시 국가인 폴리스들이 독립적으로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폴리스의 기본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도 제가 제작한 이미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크로폴리스를 살펴볼 건데요. 아크로폴리스를 해석해 보면 이 아크로가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스는 도시라고 했을 때 해석해 보면 높은 도시, 높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신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이자 또 비상시 방어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광장을 아고라라고 했는데요. 아고라는 시장과 정치 토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국가였으나, 그래도 우리는 다 같은 헬레네 자손들이야! 라고 하는 헬레네스라는 민족의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싸우기도 했지만, 또 언어와 종교를 공유하며 동질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했어요. 특히 올림포스의 12신을 중심으로 한 신화와 종교를 공유해 나갔죠. 그리고 올림피아 제전이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4년마다 열린 종교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모습을 상상해 볼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하는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현재 올림픽의 기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올림픽 슬로건이 웰컴 홈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대표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보도록 할게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지형적인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경제적인 모습 또 정치적인 모습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앞서 봤던 것처럼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아티카 반도에 위치하여 항구가 발달하고 해상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올리브유와 도자기를 수출해 나가며 경제가 발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공업자와 평민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평민 세력이 성장하며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시민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민주정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파르타입니다.

0: 스파르타의 지형은 내륙 분지인 라코니아 평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은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도리스인이 정복해서 세운 국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민이 아주 소수였죠. 또 이들은 폐쇄적인 농업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삼았는데요. 특히나도 소수의 정복민인 시민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무섭게 통치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는 소수 시민의 지배를 위한 군사 통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키워드를 가지고 그리스 세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천여 개가 넘는 폴리스로 이루어진 세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폴리스란 무엇이었나요? 폴리스는 작은 도시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하여 고립된 도시 국가를 지녔었죠. 또이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로 구분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높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아고라는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폴리스로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고, 각각의 특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폴리스들은 정치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헬렌의 자손이야라고 하는 헬레네스라는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4년마다 한 번씩 이때만은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종교 축제인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확인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폴리스는 신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이자 방어 거점인 괄호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는 광장인 괄호로 구성되었다라는 질문인데요. 빈칸 안에 들어갈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크로폴리스, 두 번째는 아고라.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는 소수의 시민이 정복한 지역의 원주민을 군사적으로 지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답은 그렇죠. 스파르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국가, 또 이를 대표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7강 제1차 세계대전과 변화하는 정치체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아시아의 국민국가 수립운동 마무리를 못했거든요. 이전 시간에 서아시아, 인도, 그 다음에 중국까지 다 배웠는데 일본과 한국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여기 먼저 마무리를 할게요. 일본부터 가볼 텐데 일본도 원래 무역을 되게 제한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9세기 중반쯤에 미국의 페리 함대가 개항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미일 하친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해주고요. 미국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 최고 혜택 국가를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최애국 대우를 인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미일 수호통상 조약을 통해서는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요. 영사 재판권을 인정해주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조약을 통해서 일본이 개항되게 됐던 것이죠. 이 개항되는 과정이 일본인들 입장에선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항 이후에 막부가 굴욕적인 외교 정책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커지게 돼요. 그래서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우리 에도 막부를 타도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했고 에도 막부 타도하는 대신에 천황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때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라고 하는 천황이었는데 그 천황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수립했으니 이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목표와 방향성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유하고 병사는 강력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근대화 정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번치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은요,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의 영주가 다스리는 건데 그 번을 없애고요. 천황이 중앙 집권화해서 다스릴 수 있는 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현을 세우는 패번치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징병제를 실시하게 됐고 신분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유럽의 자유주의의 개혁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신식학교 설립하고요. 상공업 장려하고 게다가 잘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었던 미국과 유럽에 이와쿠라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이제 모델링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움직임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지금 천황을 중심으로 개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럽에 많은 사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주의 사상인데 자유주의가 말하는 거는 의회를 수립해서 의회 정치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민권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지식인들이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라고 하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흐름과 똑같죠. 여기에 대해서 메이지 정부가 강력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권운동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들의 목소리를 알았으니까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도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하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민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고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헌법이다 보니까 헌법의 내용은 천황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제국 의회를 개설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헌법과 다른 점은 천황의 권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너무너무 중요하고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루는요, 바로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제국헌법을 알수 있는 내용은 천황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천황이 많은 권한을 줬다라고 하면 일본 제국헌법입니다. 제1조, 일본 제국은 만세일기에 천황이 통치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괄하며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통치권을 행사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형식적인 동의를 얻어 입법권을 행사한다. 제국의회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형식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천황이 입법권을 행사한다. 즉, 천황한테 모든 권한이 몰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럽의 자유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었던 전통적인 국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체제만 보면요. 그 뒤로 일본도 이제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

하나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었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원래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둘이 대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둘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청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랴오둥반도와 타이완을 획득하게 됩니다. 타이완 같은 경우는 유럽 열강이 어느 정도 인정해 줄수 있었지만 랴오둥반도, 만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굉장히 노리고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된 3국이 간섭하게 됩니다. 간섭은 내용은 랴오둥반도를 다시 청나라에 반환해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돌려줍니다. 아무튼 일본도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만주와 한반도를 다 장악하고 싶은 그런 야욕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둘이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일본이 승리하게 됐고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요. 한반도에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면서 식민지화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조선도 되게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운요호 사건이라는 걸 바탕으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개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조선 내부에서도 대립이 심했는데 개화 정책을 조선 정부 입장에서 주도하게 되면서 근대 문물을 수용하고요.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창설하는 등의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근데 개화에도 속도가 있잖아요. 좀 천천히 가자, 온건파가 있었고요. 좀 빠르게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 개화파가 있었는데 누가 주도권을 잡았었냐면 온건 개화파가 주도권을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급진 개화파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급진 개화파가 결국에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건이 갑신정변이에요. 이 급진 개화파는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해서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했고요. 하지만 온건 개화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면서 실패하게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게 됐고 두 국가의 경쟁도 치열해지게 됩니다. 너무 이제 청나라와 일본의 간섭이 심해지다 보니까 조선 정부, 조선에 있었던 백성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든요. 1894년에 정치개혁과 외세배격을 요구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게 되면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정부 주도의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던 갑오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를 수립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걸 주도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독립문을 건립해서 청나라와의 관계를 좀 분리시키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자주국권운동 및 의회 설립운동을 전개했던 게 독립협회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고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국을 건설하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고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면서 이제 의회 수립운동과 황제권이 대립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이렇게 아시아에서 국민국가 수립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와중에 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흐름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흐름은 이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동맹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삼국 동맹이고요. 하나는 삼국 협상인데 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대립이 격화됩니다.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대립이 심했었죠. 특히 영국과 프랑스, 프랑스와 독일 이런 국가들이 굉장히 대립을 했단 말이죠. 유럽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균형에서

이제 위기를 갖고 왔던 국가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좀 늦게 통일되면서 식민지 개척이 좀 늦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국가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자, 독일은 우리가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의 그런 식민지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까, 끼어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전통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은 같은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고 비슷하게 통일되었던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많거든요. 특히 프랑스,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국도 독일의 성장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이 파쇼다 사건 이후에 다시 화해하게 되면서 삼국 협상의 기틀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러시아까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실상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협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비밀 동맹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딱 시점이 전쟁의 시작이 됐냐면 바로 발칸반도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민족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비슷한 게르만족이 있었고요. 러시아와 비슷한 슬라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발칸반도에서 게르만주의 모여라라고 하는 범게르만주의와 슬라브족 모여라라고 하는 범슬라브주의가 대립하게 됐던 것이죠. 자,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삼국동맹 삼국협상 지도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독일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이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기를 느꼈던 게 프랑스와 영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탈리아를 각각 자기 편을 끌어들이면서 지금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했었죠.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시작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발칸반도로 영역을 확장하게 되니까 이제 발칸반도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특히 슬라브족 입장에서는 게르만족이 지배한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다음 황제가 될 황태자 부부가 죽었으니까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켰던 세르비아의 선전포고를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슬라브족 국가였거든요. 슬라브족 국가의 큰형님이었던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고요.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독일도 참여하고 프랑스, 영국이 참여하는 흐름으로 줄줄이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맹국과 협상국이 잇따라 참전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던 것이죠. 동맹국 측에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독일이 같은 편을 이제 맺었었고요. 협상국 측에서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은 편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헷갈릴 만한 게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삼국 동맹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영국이 이탈리아 너네들 필요한 영토 있지? 회복하지 못한 영토 있으니까 내가 그땅 줄게. 우리 협상국 쪽으로 와. 라고 제안을 했고,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협상국 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국과 협상국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세르비아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발칸반도에서 세력 확대를 노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보스니아에 사라예보에서 암살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 민족주의, 즉 슬라브주의, 범슬라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했다.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서는 세르비아가 마음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했던 겁니다.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요,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쪽에서 싸우고 있었던 게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독일의 원래 계획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한 다음에 동부에 있었던 러시아와 싸워야지라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생각보다 이 서부 전선이 장기화됐다라는 거죠.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두 개의 전선을 수행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여기서 영국이 해상봉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막히게 되면서 독일은 정말 위험 상황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이런 위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세우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걸 펼치게 됩니다. 잠수함을 통해서 이제 앞바다에 있는 이제 영국과 독일 앞바다에 있는 배들을 모두 격추시키는 그런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의 사람들이 많이 죽게 돼요. 루시타니아호가 이제 침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여론이 계속 모이다가 미국이 협상국 측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가뜩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서부와 동부 전선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전선이 있어서 힘들고 영국이 해상 봉쇄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까지 참전하니까 전세가 완전히 기울게 됐던 것이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러시아가 이제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쟁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독일 등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동부 전선이 없어지고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만 있었던 거죠. 자, 여기 한번 모험을 걸어보자라고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대공세를 실시하려고 했던 거죠. 모든 힘을 모아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면서 서부 전선으로 공격을 갔는데 이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에 동맹국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됐고요.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합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이 날것 같지 않으니까 내부에서 혁명이 발생하게 됐고 그들이 세웠던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독일에서는 황제가 있었던 제국이었는데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황제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됐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전쟁이 이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라고 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독일이 거의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싸우면서 위기를 겪게 됐고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이 전쟁은 독일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흐름이 됐던 것이죠. 독일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굉장히 뼈아픈 패배였을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뒀다가 또한번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러한 잘못을 이제 다시 수습해서 잘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전개를 한번 보면은 독일이 있고요. 서부 전선이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서부 전선이 있고 러시아와의 동부 전선이 있습니다. 그 영국 그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입니다. 여기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탈리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전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쟁의 시작이 되었던 사라예보 사건, 바로 발칸반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오스만 제국까지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이 정말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세계대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특징 부분입니다. 세 가지의 양상이 등장했다라는 게 이전 전쟁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참호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호전은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 병사들이 있고 병사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전쟁이 엄청 장기화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 양상인데 참호전 때문에 이제 병사들이 나가서 공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탱크와 독가스와 같은 여러 가지 신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피해가 많아지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선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 남성들을 전쟁터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민간인 남성들은 원래 뭐 공장에서 노동을 하던가 농사를 짓거나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 빈자리가 생긴 걸 누가 메꿨냐? 여성들이 메꾸면서 이 전쟁은 사실상 국가의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총력전의 형태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모든 인력들이 전쟁에 이제 배치가 되고 국가의 모든 힘을 다 쏟는 이런 총력전의 모습을 띄었다. 참호전, 총력전, 신무기의 등장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됐고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최됩니다. 원칙은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는데 14개조 평화 원칙이 어떤 거냐? 여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읽어볼게요. 공개적으로 체결된 평화협정 이후에 비밀협정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베르사유 조약을 바탕으로 했었던 게 베르사유 체제였습니다. 전승국의 이익과 패전국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기본으로 합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은요, 독일은 해외 식민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연합국과 그 협력국에 넘겨준다. 독일은 연합국과 그 협력국의 최종 청구액이 확정되기 이전에 산업 복구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200억 마르크 금화에 상당하는 돈을 1921년 4월까지 지불한다. 모든 전쟁의 책임을 독일한테 있다라고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아무튼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은 또한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합의를 맺었어요. 그래서 국가들 사이에서 연맹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국제연맹입니다. 목적은요, 국제 평화와 협력을 위한 국제 기구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뭔가 다 같이 모여서 평화를 노려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정작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독일과 소련은 가입에서 제외됐고 침략국을 제재할 군사적 수단이 부재하면서 뭔가 연맹체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뭐 미국이 왜 참여를 빠지게 됐냐면 원래 미국은 유럽의 정치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전쟁 이제 과정 중에서 이제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 있었는데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전쟁 중간에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전선에서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혁명 이전에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 19세기까지 농업 중심의 경제와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가 유지되면서 서유럽에 비해서 좀 후진국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부터 산업화의 진행으로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게 됐고요. 러일 전쟁 때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경제 난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군중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위했고 군대가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진압하게 됐던 피해 일요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아무튼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 일요일 사건을 진압하면서 계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지금 확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슬라브주의,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당연히 전쟁의 총력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과 노동력을 써야 됐고 러시아의 경제적 위기로 경제적 파탄까지 오게 됩니다. 많은 러시아의 민중들이 전쟁 그만하자, 우리 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불만이 커졌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혁명이 전개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크게 두 개로 두 차례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일어났던 혁명이 3월 혁명입니다. 3월 혁명의 배경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계속해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니까 전쟁 좀 그만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등장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노동자와 병사가 소비에트라고 하는 의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혁명을 일으켰던 게 3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에 의해서 니콜라이 2세라고 하는 러시아 황제 차르가 퇴위하게 되고요.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시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상식적으로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민중들의 요구가 전쟁 그만하자였으니까 임시정부는 전쟁을 이제 그만하고 전선에서 이탈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계속 전쟁을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전쟁을 계속 지속하니까 민중들의 불만이 계속 끝까지 차오르게 됐고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났던 게 바로 11월 혁명이었습니다. 이 11월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레닌이 이끌던 당의 이름, 정당의 이름이 볼셰비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시정부가 붕괴되고요. 노동자 병사가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너무 중요한, 잘 나오는 거는 3월 혁명과 11월 혁명 비교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서 플러스 앞에 배웠던 피해 일요일 사건까지 더한다면 시험 문제 나올 거는 딱그 비교하는 문제 딱 보이시죠?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 풍자화를 보면 이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0: 차르, 귀족, 성직자, 자본가들을 이제 쓸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전 세계상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의 연설을 한번 보면, 지금 러시아에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 제3의 러시아 혁명은 틀림없이 결국은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사회주의자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을 즉각 끝내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중도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 고통 끝내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즉각 끝내겠다라고 연설했던 것이죠. 실제로 레닌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선에서 이탈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혁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토지와 산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전쟁과 사회주의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난이 발생하게 되면서 좀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신경제 체제를 정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요. 사회주의 확산을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걸 조직하고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결성되게 됐던 것도 이 시점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소련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레닌의 뒤를 이었던 게 스탈린이라는 사람인데 스탈린은 독재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소련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러시아 혁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원래 자본주의에 반대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희망을 품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소련처럼 이제 사회주의 개혁을 한번 할수 있겠다, 혁명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러시아, 소련 입장에서도 전 세계에 있었던 많은 사회주의자들을 지원하면서 사회주의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이제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독립운동의 상황에서 보면 사회주의자가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소련에 의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서울 시내 지하철 하루 평균 이용객 669만 명. 이들 사이에서 매일 추격전을 벌이는 남자가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남자분 걸로 나와요. 일단 잠깐 말씀 나누세요. 이거 시스템이 다르죠. 세야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02건에 1억 2,300 단속을 했습니다.
0: 매 눈으로 부정승차 승객을 찾아내는데요.
2: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현재까지 쓰신 게 1,025회입니다. 5,242만 원이네요.
0: 상상을 초월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그 치열한 단속 현장을 찾아갑니다.
3: 놓쳤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에 걸립니다.
0: 보는 사람을 단번에 사로잡는 명품이 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가구인데요.
4: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저거 봐서 너무 이쁘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
0: 최고급 가구를 만들기 위해 200kg이 넘는 거대 원목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를 대신해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고마운 교통수단 지하철. 수많은 노선이 서울 구석구석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669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요금을 내지 않고 몰래 지하철을 타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양심을 버린 부정승차 승객입니다.
5: 부정승차는 안 되죠.
6: 부정승차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돈을 내고 타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안 내고 타는 거는 돈을 내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요.
0: 부정승차 승객이 포착되는 순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잠시만. 여기 직원인데요. 네. 그게 여자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2: 60년생 여자분 경로 우대카드를 쓰셨던 남성분이신데요. 남편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했었고요.
1: 그럼 지금 800회가 넘어가요. 최하 금액 8호 40이면 4천만 원이에요.
0: 공짜로 탄 지하철. 결국 이용 금액의 30배를 물어내게 됐습니다.
1: 여기서는 남들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2: 시간이 좀 길긴 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설득시켜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0: 부정승차 단속의 고수. 대체 누구일까요?
7: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26년째 현장을 지키고 있는 부역장 이동환입니다. 부정승차란 정당한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승차 관련해서 가장 많이 쓰는 케이스는 무표 미신고는 승차권이나 교통카드 없이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우대형 무인카드 부정에는 또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경로, 장애인, 유공자.
2: 빨간색 바가 뜨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경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쓰시는 무임용 카드입니다. 노란색이 뜨는 거는 장애인분들이시라든지 국가유공자분들. 녹색이 어린이권이고요. 네, 파란색 같은 건 청소년용입니다. 바가 파란색인데 이제 나이가 뭐 지긋한 뭐 30대 분이 쓰신다. 그러면 이제 확연히 그거는 이제 부정승차가 되는 거니까.
7: 신분에 맞는 교통카드를 쓰셔야 되고요. 과연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출근길 인파가 쏟아지는 오전 7시 30분. 이동화 부역장의 하루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발길이 향하는 곳이 역무실이 아니네요.
2: 그게 민원 상대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카드 관련해서 뭐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정상적이지 않게 교통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단속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8: 바로 앞에 보이니까요?
2: 예, 보이죠.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CCTV도 바로 여기 있잖아요. 스티커 앞에.
8: 오!
2: 네, CCTV도 있고요. 승강장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하고.
5: 수영수한지 안 한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저 게이트 보고 계신 거예요?
2: 근데 저희 이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승차를 한다든지 네. 태그 없이 승차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저렇게 부정차 파업창이 떠요.
0: 부정승차가 감지되면 모니터에 팝업이 떠서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때 출근한 지 10분도 안 돼 울리는 부정승차 알림. CCTV를 보니 학생 한 명이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그냥 통과했네요. 바로 달려갑니다. 단속엔 학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2: 친구들은 저랑 찍고 가는데 이제 한 친구가 친구 따라서 그냥 안 찍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8: 철도포 사업법 제11조 위반이에요. 이게 이런 걸 두고 부정승차라고 하는 거야. 임의대로 들어왔잖아, 요금 없이. 그죠? 무임이란 말, 무임. 요금 없이 탄 거야. 그러면
2: 30배 부과금이 발생해요.

0: 여기 승차할 때 요금이 1,650원에다가 1,650원이니까 또 30대야. 51,150원이에요. 다른 사람은 돈을 내고 타는데 학생은 그냥 이렇게 누림으로 타고 다니면 쓰겠어요? 이제 나와봐. 다시 찍어. 아저씨가 그냥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돼요? 하지 마.
1: 이번에만 보내줍니다.
2: 아이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걔도 처음이잖아요. 얘네들이 뭐 상습범도 아니고.
1: 부정승차가 의심되는 승객의 카드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2: 의심이 갈만한 분들을 저희가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하다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년이 나오잖아요.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18시 56분 41초에 게이트는 지금 현재 13번 게이트였고요. 확인해 볼게요. 아, 보시면 여기에 바에 빨간색이 떴잖아요. 경로분 맞으시고요. 이분이 58년생 남자분인데 여자분이 쓰고 계시네요. 그죠? 나중에 그분이 승차하거나 우리 여기 하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팝창이 띵동하고.
1: 등록된 부정승차 의심 승객이 카드를 이용하면 즉시 팝업이 뜨는데요.
3: 네. 요거는 바로 걸리겠네. 네,
2: 그러면 바로 걸리죠.
3: 바로 알리겠다. 바로.
1: 주요 단속 대상은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승객입니다.
2: 우리가 단속할 분이 요분이십니다. 85세 이상 여자분 거예요. 부모님 거 같습니다.
1: 단속 대상인 남성이 방금 개찰구를 통과해 승강장으로 내려간 상황. 지하철을 타고 떠나기 전 먼저 찾아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시만요. 여기 직원이거든요.
4: 네.
0: 연수 됐어요?
4: 어떻게?
0: 연수가 되신.
4: 아, 그런 거 봐야죠.
0: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4: 확인 한 거 봐야 돼요.
0: 안 그러시면 저희가 여기서 경찰이에요. 여기서 시스템에 다 있잖아요.
4: 알았으니까요.
0: 일단 잠깐 말씀 나누셔야지. 신분증 한번 적으셔야 돼.
4: 알았으니까요.
0: 나왔어요. 몰랐어.
1: 경로 우대 교통카드 부정 사용. 곧바로 부정승차 기록 조회에 들어갑니다.
2: 선생님 같은 경우 3월 달부터 지금 쓰신 것만 해도 200개가
4: 넘어요.
2: 또 내셔야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는 절차 매뉴얼대로.
1: 만약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2: 어디 받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1: 200회 넘는 부정승차. 그 대가는 얼마일까요?
5: 220건.
2: 1,125만 3천.
1: 단돈 몇천 원을 아끼려 꼼수를 쓰다가 1,125만 3천 원을 물게 됐습니다.
5: 저희 납부 안내서는 드릴 거예요.
2: 7월 30일까지 해서 정리하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도 부정승차가 끊이지 않아 원칙대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군요.
2: 뭐 기간 내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처리가 안 되면 저희도 이제 거의 합당한 이후에는 뭐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하는 거 됩니다.
1: 한 해 평균 부정승차 발생 건수가 약 5만 건.
0: 직원이에요, 직원.
1: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0: 잠시만요,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그 방금 쓰신 카드 혹시 경로건가요?
2: 3년 동안 제가 실적이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만 173건이었고요. 금액상으로는 4억 9,400만 원 정도.
1: 이렇게 열심히 단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2: 정상적으로 승하차하고 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피해가지 않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래서 매 눈으로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2: 장애인 남자분 걸 쓰고 계신데 여성분이세요. 남편분께서 중증 장애인이신데 네. 같이 동반했을 때만 이분도 탈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발급을 받으신 거예요.

0: 단속하러 출동합니다.
1: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데요. 혹시 방금 쓰신 카드 본인 거 맞으세요? 아, 그렇게 마음 돼요. 그동안 썼던 거를 저희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우리 자료가 싹 나왔네. 그렇죠. 철도 사업법 위반입니다.
0: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1: 잠깐만 여기 앉아 계세요.
2: 3월달부터 시작이 됐어요. 4월달에 18건, 5월달에 26건.
3: 시운투권이에요, 시운투권.
1: 시운투권이에요, 시운투권.
3: 부가금으로 납부해서 돈이 265만 9,800원.
0: 시운 두 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266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2: 일주일 내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요. 현금으로 냈을 경우는 일주일로, 카드로 만약 결제를 하시면 다음 결제로 한 달 이후 되죠. 저 여기 있어요. 저 주셨잖아요.
0: 30배 부가금으로 끝이 아닙니다. 1년간 남편의 장애인 우대 교통카드 사용도 정지됩니다.
3: 안타깝죠. 안타깝죠. 안 쓰셨으면 이렇게 뭐 큰 돈을 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 이상 되신 부모님 거, 그러니까 아버님 거로 제가 기억해요. 아버님 거를 쓰셨던 분이신데 50대 후반이었었죠. 50대 후반이었었고요. 그 도망 가신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따라갔죠.
0: 단속되자마자 도망치려한 부정승차 승객.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칠 위험을 감수했던 건 정당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3: 바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처리를 해야만 저희도 편하죠. 왜냐하면 그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고 그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700만 원 좀 넘었을 거예요. 책임감이죠? 책임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며칠 후 아침 출근과 동시에 승강장으로 향하는 이동화 부역장. 오늘은 다른 곳에서 부정승차 단속을 할 계획인데요. 일종의 출장의 셈이라네요.
3: 85세 이상 카드를 쓰시는 분이신데
0: 경로 우대 교통카드의 주인은 85세 이상 여성이지만 사용하는 이는 60대 남성. 단속을 위해 독립문역으로 향합니다.
3: 사무소 독립문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단속해달라고 저희 옆으로 돌아가 볼 때도 있어요.
4: 그렇게 만나기 좋은데
3: 약간 저도 두근거리죠. 그런 건 뭐지 않나요? 그동안 생각했던 분을 단속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설명해 드리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빨리 해야죠.
0: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처럼 뛰쳐나갑니다. 그 사이 역사 내로 들어왔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3: 시간이 부담.
0: 마음이 급합니다.
5: 서두르세요, 선생님.
3: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못 치면 그렇잖아요.
0: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3: 미터 두 개네. 1번, 11번, 12번.
4: 아, 이쪽에.
3: 피디님 혹시나 보니까 저쪽, 반대쪽에. 중쪽에 많이 들거든요.
0: 역무실에도 연락해 단속 대상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는데 갑자기 뭔가를 보고 전력질주합니다. 단속 대상자를 발견한 것일까요? 그런데 코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3: 인상차이 약간 좀 비슷해서
5: 아, 뭐 이렇게 좀 벗겨주시
3: 하다 보면 이렇게 뜰 때도 많아요.
0: 이때
3: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32년생 여자 목걸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거 갖고 오셨어요?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 65세.
3: 65세가 아직 안 되셨잖아요.
6: 왜요?
3: 만 65세가 안 되셨잖아요. 일단 선생님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시죠.
0: 어머니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아들이

0: 몰래 쓴 건데요.
1: 누구세요?
2: 6월에 40세, 7월에 오늘까지 39번. 211번이에요. 1,079만 2,650원.
0: 211번의 부정승차. 결국 약 1,000만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3: 나도 신용불량자고 아무것도 없이 기초사업수급자라가지고 이빨도 작아가지고 없다고.
4: 어머니가 또 아프시다고 여기 독거연이 여기 환자한테 찍었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내가 세 번은 의자고 그래요. 올해야 난 올해인 줄 알았어.
5: 9월 14일.
6: 9월 14일이요? 뭐 그거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사정은 안타깝지만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7: 한 번에 찾으시는 것 같은데?
6: 이런 일에는 굉장히 이제 다리 내 수준까지 왔다고 해야 되나? 이제 뭐 한 번 보면 좀 이렇게 머리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0: 며칠 후 오늘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단속을 나왔습니다.
6: 7시 반에서 8시 사이
7: 아침이요?
6: 네, 그쪽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렇게 하차를 하시더라고요. 여자분 걸 써요. 경무신데.
7: 아, 남자분이요?
6: 네, 남자분 쓰이기 때문에.
0: CCTV 대조 결과 누가 봐도 중년 남성인데요. 그때 나타난 부정승차 승객. 바로 개찰구로 뛰어갔지만 이미 안으로 사라져버린 남성. 하필 이때 지하철까지 도착합니다. 지하철에 탑승해 처음부터 끝까지 무려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살피는데요. 결국 혼자 돌아옵니다.
6: 열차가 바로 오는 바람에 저희는 혹시 2차 탈 거라고 믿고 들어가서 이제 열차를 샅샅이 뒤졌잖아요. 네,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꼭 단속에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날 다시 찾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6: 저분 아닌가?
0: 이동화 부역장의 레이더에 한 남자가 포착됩니다.
8: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에요. 와. 카드 좀 잠깐 줘보세요. 혹시 이 카드 본인 거 맞아요?
0: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8: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된 게 2월 달에 38번이고요. 3월 달에 76번, 444건이에요. 2,271만 원.
0: 부정승차 444회, 부과금만 2천만 원이 넘습니다.
3: 부정차 담당은 왜요? 이거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8: 왜 이게 과해요? 이게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건데요.
6: 성함 쓰십니다.
8: 그래서 2,271만 600원. 늘 아까 이제 8월 11일까지
0: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은 없을까요?
6: 아이고 그렇구나. 안 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인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내십니다.
0: 단속을 마친 후 역무실로 향하는데요.
9: 안녕하세요.
10: 여보세요.
9: 아이고 반갑습니다.
10: 이동화 부역장님이시네.
9: 예, 아닙니다.
10: 반갑습니다.
9: 반갑습니다.
10: 예, 그래요. 한 2년 정도 같이 근무했던 것 같은데, 부정승차라 하면은 지금 현재 정 랭킹 1위죠. 지금 1위, 2위, 지금 이렇게 앞다투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한테도 덕이지만은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본받을 게 많은 직원입니다.
6: 부정차 관련해서 쌓았던 저만의 노하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분한테 알려줘서 좀 더 후배들이 더 나게 저보다는 좀 더 발전되게 좀 체계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0: 한편 특별한 각오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 본연의 무늬와 아름다움을 살린 가구들, 마치 예술품을 보는 듯한데요. 자석처럼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11: 이 나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0: 나뭇결이 예사롭지 않네요.
5: 문양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자연을 갖다 놓은 것 같다. 맞아요, 그죠?
12: 맞아요. 나무를 정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그대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자연미가 근데 옹이나 이런 느낌이 다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0: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에 예술적인 감각을 더해 완성한 가구. 저마다 다른 나무의 결이 특별한 매력을 더하는데요. 그래서 자꾸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나 봅니다.
13: 드라이플라워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물결을 이렇게 현실감 있게. 주방에 하나 놓을까 생각하고 왔는데 어우 굉장하네 이거. 물이라든가 모래 이런 바닷가 표현이 예술인 것 같아, 예술.
14: 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싶네요. 이쁘잖아요, 화려하고. 네. 근데 보니까 다 비싸가지고. 저거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저게 2천만 원.
15: 아, 저 뒤에 있는 테이블이요?
14: 아니, 저거 봐서 아, 너무 이쁘다,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랬는데 보니까 나갔더라고요. 2천만 원이라고.
15: 팔린 거.
0: 2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 누가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한 가구 공방.
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을 다한 나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남자입니다. 이름은 김선창이고요. 나이는 56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어떤 무늬가 예쁘거나 형태가 특이하거나 어떤 돋보이고 싶은 그런 나무들을 사용을 해서 현대적인 가구로 재탄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방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가 10년 동안 수집한 특이한 나무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 300종류가 넘을 것 같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건조가 잘 됐기 때문에 몇 억대는 될 것 같아요.
0: 보유한 나무만 몇 억대라고요?
16: 이 나무가 형태가 좀 특이하죠. 이 나무는 지금은 건조가 돼서 색깔이 이렇지만 그 유명한 이탈리아 올리브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나무 조각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이 나무는 금액이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0: 모양부터 남다르네요.
16: 이 나무는 북미산 월넛이라는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이 정말 희귀하고 구하기가 힘든 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의 금액은 하나당 1000만 원이 넘습니다.
0: 가격을 들으니 달리 보입니다.
16: 제가 특별히 아끼는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냐면 이 나무입니다. 이런 혹이 막 나 있고 세월의 흔적이 많은 나무죠. 몇백 년을 자란 나무 같은데 캐나다에서 온 메이플 나무입니다. 단풍 나무입니다. 이 혹에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제가 만든 테이블을 수출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작업하러 가야 됩니다.
17: 자, 나무가 뒤로 갑시다.
18: 네.
0: 전용 창고에서 보관 중인 거대한 원목들.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비로소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19: 6년 정도 됐어요. 건조가 안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테이블이 휘임이나 갈라지면 이런 게 심합니다. 8인용 테이블을 만들 나무를 가지러 왔습니다.
0: 8인용이라 크기부터 압도적입니다.
19: 2.7m입니다. 이때는 100T 정도 됩니다. 200kg로 나가겠죠.
15: 200kg요? 네. 와.
19: 자, 조심, 천천히. 자, 위에만 잡아, 위에만. 밑에는 잡을 수 있고, 위에 넘어오는 것 같아요.
0: 최고급 북미산 호두나무 원목. 성인 남성 넷이 달라붙어도 버거울 정도인데요.
19: 자, 일단 여기 한번 내리고. 자, 돌고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이렇게 돌아요.
0: 작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 쟤들이 상처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야 돼요.
15: 상처나면 못 써요?
19: 저거는 똑같은 모양이 없잖아요. 측면에서 얘들이 생긴 그 가지 하나까지도 살려야 돼요.
0: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19: 자, 우리가 밑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이런 그렉이 이렇게 갔잖아요. 그렉. 이 그렉을 무조건 얘를 이제 파내겠지만은 무조건 막 살을 뜯어내면 안 돼. 얘들을 다 그대로 표현해야 돼, 얘들을. 표현해야 되고,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0: 저건 없애야 하지 않나요?
19: 이 썩었고 건조되면서 썩었고 먼지가 난 이 모양 있잖아요.
15: 네.
19: 이

0: 잘라서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멋진 가구로 승화를 시킵니다.
1: 우리가 하는 거는 거창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표현을 해주는 게 우리의 작업이에요.
2: 공장처럼 규격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나무 고유의 자연미를 최대한 살리는 것이 철칙. 작업은 몇 배로 더디고 몇 배로 힘듭니다.
3: 나무의 썩은 부분을 조금씩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 아, 갈아내는 거예요?
1: 네. 혹이 튀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람이 만졌을 때 상처는 나지 않지만 이 모양은 유지되게끔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2: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이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데요.
5: 굴곡이 심한 데나 이런 데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경성을 다 드려야 됩니다.
2: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테이블이 되기 위해선 사람의 손길이 수백 번 더 닿아야 합니다.
6: 셋, 샤,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2: 오염된 부분과 거친 표면을 다듬은 원목은 실내로 옮겨집니다.
6: 수도.
2: 쉴 새 없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6: 하나, 둘, 셋, 끝.
1: 위에 부분을 평탄화 작업하는 겁니다.
4: 아, 그러면 몇 센치나 깎아내야 돼요?
1: 지금 제가 봐서는 이거는 거의 한 20mm 정도는 깎아낼 것 같아요.
4: 20mm요? 네. 꽤 많이 깎네요.
1: 왜 그냥 건조가 되면서 많이 뒤틀린 부분도 중간에 패인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금형까지는 깨끗하게 깎아줘야 돼요.
2: 조직이 치밀한 북미산 호두나무는 최고급 목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그만큼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1: 제자가 많은데.
4: 아, 제자요? 네. 아,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고 제자들이에요? 네,
1: 저희는 직원이 아니라 다 제자들이에요.
4: 아,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1: 예, 네, 배우고 이제 자기 좋아하는 걸 만들고 또 동창업도 한 제자들.
2: 고속으로 회전하며 원목을 깎아내는 라우터를 이용해 작업하는데요. 이때 빠르게 깎으면 귀한 원목이 손상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0.05mm씩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깎아냅니다. 오호, 확인해보니 정확히 2cm가 깎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물을 뿌리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이죠?
1: 올라가는 무늬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뭔가 뻗어가는 이미지?
6: 뻗어가는 이미지?
2: 이렇게 무늬가 잘 보이면 평탄화가 잘 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3: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2: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어지는 샌딩 작업.
1: 지금 이거는 60번이라는 굉장히 거친 사포예요. 근데 한 12번 정도를 부드러운 순서대로 갔을 때 이 면이 깨끗한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2: 아무리 원목이 좋아도 가치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목. 12번에 걸쳐 사포를 바꿔가며 섬세하게 표면을 다듬습니다. 그 순간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
1: 보이는데?
2: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입니다.
1: 나왔지? 네. 가끔 이렇게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
4: 아, 뭐 그
1: 나무 가루가 네. 들어갔어요.
4: 아,
1: 보호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기진끼치 들어가요.
2: 사방으로 나무 가루가 날려 2차 샌딩은 야외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뜩이나 힘든 작업이 몇 배나 더 힘들어졌는데요.
7: 아, 저. 아, 뜨거워.
2: 온몸이 더위로 달아오른 상태. 급히 화장실을 찾아 찬물에 열기를 식힙니다.
7: 4시간 이상 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작품만 잘 나오면
1: 괜찮아요.
7: 네, 괜찮죠. 오시는 분들이 작품이다, 예술이다 할 때 그때 감동을 받죠.
2: 곧이어 재개된 작업. 그런데 이번엔 수상해 보이는 검은 가루를 물에 타기 시작하는데요. 무엇에 쓰는 걸까요?
1: 쑥가루예요. 우리 사람 이 표면에도 숨구멍이 있잖아요. 나무들에도 수관이란 게 있어서 순물이 해서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2: 물로 해도 되지만 가구를 사용할 사람의 건강까지 생각해 숯가루를 더했습니다. 샌딩이 덜 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는 분이

0: 이어서 거친 표면이 매끄럽게 변할 때까지 물칠과 샌딩을 반복하면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
1: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이에요. 이 나무가 오래 보존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
0: 자신의 분신과도 다름없는 강도 100% 만족할 때까지 손을 놓지 않기에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번 발라야 됩니다.
0: 이 일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2: 손 잘 됐죠?
1: 아직 더 체크해봐야 되겠는데.
2: 아, 완벽할 거예요, 지금.
1: 아, 굉장히 황홀하죠? 무늬가 되게 예쁘죠?
3: 네.
1: 그래서 아, 만족합니다.
3: 아, 만족하세요? 네.
0: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 고가에 팔려나가는데요. 이 북미산 최고급 호두나무 테이블도 아직 완성 전이지만 800만 원에 이미 주인을 찾았다는군요.
1: 이 정도 테이블은 한 15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4: 보름이요?
1: 네.
0: 그 사이 새로운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그런데 나무 모양이 범상치 않습니다.
1: 아, 이거는 소노클린이라는 나무예요. 절단을 하니까 꽃무늬 같은 나이테가 나왔어요. 지금부터 레진을 도포를 하고 꽃을 배열을 해서 예쁜 꽃 테이블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0: 레진은 쉽게 말해 액체 플라스틱입니다. 여기에 원목과 진짜 꽃을 더하면 예술품으로 탄생하는데요. 꽃을 어떻게 넣는 걸까요?
1: 네, 생합니다. 어제
4: 생화?
1: 네, 어제 사가지고 온 건데 해바라기, 카라, 거베라, 장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얘를 말릴 거예요. 우리 스키 제거제.
4: 네.
1: 예, 그 가루에다가 얘를 잘라서 바로 넣으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꽃 형태가 최대한 보존된 상태에서 습만 딱 빠집니다.
0: 생화가 들어가다 보니 재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1: 쇼파 테이블 한 1m 50 정도 만들었을 때 그것까지 100만 원은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원가만.
5: 종류별로 보기 좋게 작성하시나?
1: 드라이 플라워 아까 말렸꽃이에요. 거의 한 40까지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는.
0: 꼬박 보름을 말리면 생화와 다름없이 건조됩니다. 모아놓으니 꽃밭이 부럽지 않는데요. 이제 꽃을 고를 차례. 한 송이도 그냥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1: 완성이 되었고 꽃을 선정하는 기준은 나무의 무늬와 형태를 보고 아, 이 꽃을 써야 되겠다. 이 꽃과 이 꽃을 조합을 해서 저 공간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실패를 좀 많이 했죠. 실패를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빨리 하고 싶고 욕심. 한 3,000번은 되는 것 같아요.
4: 3,000번 정도 실패하신 거예요?
1: 실패.
0: 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행여 부서지지 않을까. 손길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부상한 디자인에 맞게 말린 꽃을 제 위치에 놓아야 하기에 섬세함은 물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5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1: 우리야.
4: 아이고. 고대요.
0: 아무리 고대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데요.
1: 도구에 네. 도움을 받아야겠네.
4: 도구에 힘을.
1: 한 3개월 전에 높은 데 낙상을 했어요.
4: 아, 네.
1: 낙상해서 지금 등을 한 40cm 찢었죠. 찢고.
4: 네.
1: 척추에 핀을 8개를 지금 박은 상태예요. 기적이래요. 근데 안 좋아도
4: 네.
1: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4: 네.
1: 또 피곤이 또 살았어요.
0: 머릿속에서 그린 대로 꽃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단함도 잊게 만드는 순간인데요. 이제 주재료인 레진을 부을 차례. 물엿처럼 생긴 이것이 목공용으로 사용하는 에폭시 레진입니다. 에폭시 레진에 경화제를 넣으면 천천히 굳어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구나 공예품에 쓰이죠.

0: 24시간 후에 2차 레진 작업을 합니다.
1: 아.
0: 한 번 할 때마다 한 20mm 정도, 2cm씩. 한 번에 부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즘은 여름철이고 위험합니다. 갈라지는, 발열이 돼서 갈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2: 한 시간 넘었습니다, 선생님.
0: 아유, 2시 전에 가네.
2: 네. 고생하셨어요.
0: 아, 이제 30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 한 달이 걸려요?
0: 네. 그래도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3: 다음 날 2차 레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천천히 구석구석 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3차까지 심혈을 기울여 레진을 차곡차곡 쌓은 결과 꽃 레진 테이블이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전히 다 굳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단단하게 굳은 레진 꽃 테이블. 마지막으로 흠집은 지우고 광택은 살려주는 연마 작업에 들어갑니다. 힘 조절을 해가며 반질반질해질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0: 깨끗해졌죠?
1: 네.
3: 작업자의 땀과 정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 꽃 레진 테이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군요.
0: 이거하고 비슷한 테이블이 샌디에고로 수출이 됐거든요. 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4: 테이블 하나요?
0: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3: 그날 오후.
0: 아, 너무 덥다. 여러분, 우리 수박 좀 먹고 합시다.
3: 시원한 수박으로 더위를 식히는데요.
0: 달다.
5: 시원합니다.
6: 이를 들여서 맛있는 거예요. 제 진짜 만약 몸이 힘들면 이것도 맛도 보세요.
0: 바깥에 빼서. 제가 한 30년 정도 인테리어를 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다닌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갔다가 원목을 이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선반도 만들고 소품도 만들고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한국에 가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3: 짧은 만남이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원목과 레진 가구. 그 특별함에 빠져 남은 인생에 가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0: 그 당시에 얼마나 미쳐 있었냐면 6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나무에 미쳐서 파고 다듬고 합니다. 좋은 작품이 나왔겠어요. 계속 실패만 했죠. 돈도 정말 십몇억을 날렸어요. 집도 팔아서 나무 샀고요. 어떤 한 가지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미쳤었던 것 같아요.
3: 그 열정이 수많은 작품을 탄생시켰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뭘 만들려는 걸까요?
0: 바다 테이블인데 굉장히 특이한 협곡을 만들 거예요. 우리 바닷가에 가면 그냥 깨끗한 바다 말고 기안 개석들이 막 즐비해 있는 바다 있잖아요.
1: 네.
0: 2m 10에 85cm입니다. 우리가 흔히 6인용 식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만 원 정도.
3: 식탁 가격이 1800만 원? 보통 식탁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0: 바다 배경색을 표현할 때 제가 쓰는 컬러들이에요. 한 20가지를 사용합니다.
3: 레진을 이용해 식탁 위에 진짜 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만들기 때문인데요.
0: 청아하고 맑은 바다.
3: 투명한 꽃 레진 테이블과 달리 레진에 색을 입혀 만드는 바다 식탁. 과정이 늘어나니 할 일도 늘었습니다. 조색에 특히 신경 쓰는데요.
0: 깊은 바다.
7: 깊은 바다. 그 좀 더 어두운 색을 섞으신 거예요?
3: 어두운 색 몇 방울을 더했을 뿐인데 바다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성급함이 실패를 부른다는 것을 일찌감치 경험했기에 모든 작업은 주의를 기울여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0: 진행됩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1: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네. 배워도 신기합니다.
2: 아, 볼 때마다 신기하세요?
1: 네. 작품마다 색깔 다르기 때문에 이번 바다는 이제 어떤 색깔 나올지 궁금하네요.
0: 한 시간이 지나자 푸른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바다를 휘젓는 작업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2: 손가락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3: 모든 건 손맛이죠. 흘러가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0: 실패를 반복한 끝에 터득한 나름의 노하우랍니다.
4: 물결을 만들자. 양쪽으로 한 명씩. 이쪽으로.
0: 좀 더 세밀한 표현을 위해 제자들이 힘을 보탭니다.
4: 계속. 하나, 둘.
0: 이렇게 보니 진짜 흘러가는 바다네요. 이어서 등장한 드라이기. 레진 위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주자 금세 파도가 생겼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3: 바닷가 가면 바람도 막 불고 그러잖아요.
2: 네.
3: 그 바람이 자연스러운 흘러가는 색과 컬러의 결을 만들어주더라고요.
0: 작품을 태우는 것 같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3: 기포 좀 제거해 주려고요.
0: 토치가 지나가자 옥에 튀었던 기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여러 공정을 거치며 식탁 위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하지만 아직 작업이 남았습니다.
3: 바다와 육지야 경계인 모래사장.
0: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수작업. 손기술과 정성, 그리고 장인 정신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 파도 치는 거 있잖아요, 하얀 파도.
0: 열풍기 바람에 생긴 파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3: 너무 과하지 않게 아주 잔잔하게 이 지형을 따라가면서 크고 작고를 잘 표현해줘야 돼요.
0: 작업자의 손끝에서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듭난 바다 레진 식탁. 비싼 몸값에도 찾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네.
6: 여기 잘 돼갑니까?
7: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5: 이게 우리 거라고요.
8: 여기에 뭐 이제 더 추가할 거는 없고
3: 지금 여기서는 이제 표현은 다 끝난 거고요. 이 레진이 위에까지 부어서 이제 이 부분을 다 깎아내야 돼요.
6: 개인적으로 살짝 큰 파도가 좋았는데
5: 아니야, 난 큰 파도는
6: 당신이 이제 큰 파도를 안 좋아하니까
5: 너무 멋있어갖고 여기 와서 반해갖고요.
2: 네.
5: 예, 이제 하고 싶어서 상상을 해봐요. 여기서 식사를 한다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0: 지난 10년간 묵묵히 만들어온 특별한 가구들 오래도록 사람들의 곁에 남길 바랄 뿐입니다.
3: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주시고 구매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한 게 맞았다.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너무 뿌듯합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소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챕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70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른 강의에 비해서 호흡이 조금 길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사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 달려온 친구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 챕터를 공부하는 만큼 힘내서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4, 유닛 1부터 유닛 6, 6까지 같이 쭉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봤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양한 문장 구조라고 제가 그냥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주어에 해당하는 말부터 목적어, 보어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 그리고 뭐 부사적 수식어, 이러한 것들까지 우리가 이전에 봤던 다양한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고요. 정말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집중해서 강의 끝까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유닛은 주어 자리에 오는 말입니다. 주어라고 하는 것, 문장의 중심, 주인공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문장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 자리에는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말들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의 중심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명사나 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잘 보면 앞뒤 수식을 받는 명사라고 해서 The true center of the solar system 이라고 하면 태양계의 진정한 중심은, 그러면 진정한 중심, 그리고 태양계의 라고 하는 말이 center라고 하는 이 명사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주어라고 보는 거예요. 계속 가보죠. 세 번째

첫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묶는 거냐면 단수 취급을 한다라는 그 특징으로 묶은 거예요. 투부정사는 또 동명사 그리고 명사절은요 전부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단수동사가 나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So, to say goodbye 라든지 seeing her again 이라든지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명사의 기능을 할수 있죠. 또 동명사는 애초에 이름 자체에서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써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수 취급을 각각 한다. 그리고 해석할 때는 하기,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접속사가 이렇게 절을 이끄는데, 이게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 명사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주어 역할을 하죠. 그럴 때도 don't 대신에 doesn't를 쓴 것처럼 단수 취급을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길어질 때는 어디까지 주어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파악을 하고 맞춰서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많은 문제들이 주어를 찾아라, 목적어를 찾아라, 보어를 찾아라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제시됩니다. 그럼 사실 그거를 찾는 거나 또는 해석하는 문제도 나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주로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유형을 중심으로 풀어보면서 주어를 찾아볼 거고, 목적어를 찾아볼 거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정리한 내용들을 다 녹여서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쭉 따라와 줬으면 좋겠고요. 비번 문제 6번과 8번 문장을 풀어볼 겁니다. 6번을 먼저 볼게요. Parents who have a little child. 끊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에 해당하는 parents가 있는데, 이 명사가요,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이렇게 묶고요, 중심이 되는 말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요,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이 되는 말에 이렇게 주어라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사에다가 밑줄을 긋고 봤더니 이제 보이는 거예요. Parents는 복수 명사인데 왜 복수 주어에 맞춰서 복수 동사 안 쓰고 prefer라는 동사 뒤에 s를 붙였을까?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prefers, s를 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거기에서 중심이 되는 명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와 동사의 짝을 연결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관계대명사절이든 다른 수식해주는 말이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중심이 되는 주어, 명사를 표시한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럼 이제 8번 볼게요. Wearing school uniforms. 끊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사를 봤더니 are라고 하는 복수동사가 쓰였습니다.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일 때는 단수 취급한다라 그랬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are 대신에 is를 써주는 겁니다. 해석해 본다면 학교 교복을 입는 것은 한국에서 흔합니다. 이고요. 교복이 문장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들 동명사구 주어가 나올 때 동사와 가까운 명사가 복수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 동명사구 전체가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자연스럽게 단수 동사를 써줘야 한다. 특히나 8번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워크북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주어를 찾아라, 무엇을 찾아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연습하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해석을 잘하면 돼요. To walk for an hour every day. 매일 1시간 동안, 1시간씩 걷는 것은 이 부분이죠. 투부정사 덩어리가, 투부정사 구가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만 해보면 돼요. 그래서 찾으라고 한다면 to부터 day까지를 묶어서 주어라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 7번. The business hours of the restaurant. 그 식당의 영업 시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시나 밑줄 긋는 The business hours of the restaurant 까지가 문장의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주어라고 또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말, 유닛 2로 넘어왔습니다. 보어라고 하는 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짝이 되는 게 명사입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격 보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죠. 왜 그러냐면 주어와 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다른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전부 주어와 짝이 되기 때문에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때문에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주어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명사가 오거나 혹은 명사를 설명해주는 무엇,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그 역할하는 말들만 써야 한다라고 해서 동명사도 결국 명사 역할하는 거고 명사절도 명사인 거고 형용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명사를 설명해주는 말인 거니까 분사도 형용사 역할한다라고 봤을 때 분사를 포함한 형용사 역시나 주격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요. 보어 자리에는 무엇을? 부사를 쓸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뒤에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결국 주격 보어가 등장했을 때는 주어와 짝을 지어서 해석만 잘하면 돼요. 그게 무엇인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비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 건데, 5번 한번 보죠. You sounded confidently. 끊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들렸냐면 자신감 있게 들렸어. 사운드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이 뒤에 주격 보어를 써줘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격 보어 자리에는요, 부사를 쓸수 없다. 우리말로 한다면 자신감 있게 들렸다. 그러면 왠지 부사를 써야 될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밑줄 친 보어 자리에는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confidently를 confident로 써주는 거고요. 이른바 감각동사라고 해서 사운드를 포함한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하게 보인다, 무엇하게 느껴진다와 같은 말들은 이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오고 형용사가 온다라는 걸 아마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교과서에서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주격 보어가 시험에 나올 때는 부사를 넣어놓고 틀린 걸 찾아라 라고 많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볼게요. The fact is, 사실은요, whether, 자, 그 다음에 뒤에 말을 보겠습니다. 70% of the Earth's surface is covered with water. 지구의 표면의 70%가 물로 덮여 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weather라고 하는 건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면 어색합니다. 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보어 자리에 쓰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할까?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weather를 바꿔줄 겁니다. 명사절 접속사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that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절 that이라고 한다면 명사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인 거고 라는 것라고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된다. 자, 이어지는 워크북 문제 보어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와 짝꿍이 되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을 찾으면 된대요. One of my hobbies. 우리 지금 4번부터 풀어볼 거예요. 내 취미들 중에 하나는, 취미가 여러 개인가 봅니다. 하나는 is cooking for my family.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다. 취미가 뭔 겁니까?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이죠. 그러면 밑줄을 그어본다면 cooking for my family라고 하는 동명사 덩어리인 거고요. 그래서 밑줄 친이 부분이 one of my hobbies라고 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이다. 그다음 8번 볼게요. Much about the Great Pyramid remains a mystery.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끊어볼 거예요.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엇한 채로 남아있다, 무엇한 채로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뒤에는요, 보어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보어를 찾는다면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mystery 라고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많은 것들이 무엇으로? 수수께끼로,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라는 말로 이렇게 a mystery를 묶어서 우리가 주격 보어라고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remain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그 뒤에 보어가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세 번째 목적어 자리에 오는 말을 한번 볼 거예요. 목적어 자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 명사가 올 건데요. 명사나 명사 역할하는 말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올수 있는 말도 결국 품사는 명사이거나 명사의 역할하는 말들이 온다라는 것처럼 목적어 자리에도 동일하게 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요, 네 번째. 투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가 있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는요, 미래지향적인, 목적지향적인 의미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promise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 아직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라고. 혹은 했던 일을 이제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시점 그 이후의 일을 얘기한다. 자연스럽게 투부정사를. 그리고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건 과거지향적인 느낌이 있다. 이전에 했거나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는 게 동명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enjoy라고 하는 동사는 즐기는 거잖아요. 즐긴다라고 하는 건 이전부터 쭉 해오는 취미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ng를 써준다.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던 문법, 명사절 역시이다.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that을 써주었습니다. 서라는 것, 라고,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는데, 마지막 포인트만 보고 이제 뒤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사형식 문장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를 두개 취한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형식을 결정짓는 건 바로 동사의 의미이다. 그는 준다라고 하는데, 주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하나는 누구에게 주는가? 다른 하나는 무엇을 주는가?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이 이른바 간접 목적어라고 해서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전달되는 대상, 을을에 해당하는 말이 뒤에 위치한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는 C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4번과 6번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어색한 걸 찾을 건데요. 우리 앞에 교재 설명만으로는 여러분들이 못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떠올려서 적용을 한다라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한번 보죠. He made coffee to them. 그는요, 커피를 그들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의미는 자연스럽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목적어가 쓰였어요. 그리고요, 누구에게라고 할때 to를 쓰는 동사들이 있고요, 전치사 for를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made, make라고 하는 동사는요, 누구를 위해 만들어주다의 느낌으로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해라는 의미의 전치사, to 대신에 뭘 써야 될까? for를 쓰는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이 챕터에, 이 유닛의 설명으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전에 분명히 정리했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를 잘 기억한다. 그리고 6번은, he suggested. 해석은 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는 제안했습니다. to call a taxi instead of walking. 걷는 것 대신에 택시를 부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자, 의미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suggest라고 하는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안 쓰고 ing를 목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to call을 calling으로 바꿔주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suggest, 무언가를 제안할 때는요, 뭔가 우리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 이러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전의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꺼낸다. 그래서 ing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해도 좋고 잘 모르겠을 땐 그냥 이거 하나 정도는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워크 문제 풀어볼 건데요. 이 워크 문제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찾으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사형식 문장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앞에 나온 게 간접 목적어, 뒤에 나온 게 직접 목적어이다. 에게로 해당하면 해석이 되면은 간접 목적어. 그래서 Mr. Park, 박 선생님은요,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누구에게, us가 바로 간접 목적어예요. 자, 그리고 사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직접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지만 해석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을을 해당하는 이 Korean, 한국어라고 하는 게 직접 목적어입니다. 나머지 문제도 쭉 풀어주면서 찾아주시면 되고요.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목적격 보어라는 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목적어라고 하는 건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명사를 설명해주는 명사나 형용사, 투부정사, 그리고 이 원형부정사란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교재에 일부 제시가 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제가 또 강의에서도 이 말을 별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원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원형부정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른바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라고 해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게 문법상의 정확한 이름은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have를 과거형으로 써주었고, follow라고 하는 이 밑줄 친 부분이 동사 원형인데,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인 것뿐이에요. 여기 설명처럼 원형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대표 동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우리 지각에서 능동이면서 진행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현재 분사를 써준다라고 했죠. 분사도 역시나 목적격 보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오는 말은 시험에 정말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인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오면서 우리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바로 한번 문제 B번 풀어볼 거고요. 4번과 5번을 풀 건데 어법상 어색한 부분 찾을 겁니다. 4번, Your letter always makes him laughs. 너의 편지는 항상 그를 웃게 만들어. 의미는 자연스럽지만,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 make라고 하는 것, 목적어를 무엇하게 만들다, 동사하게 만들다라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동사 원형을 써야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아까 말했던 원형 부정사의 자리인 거예요. 그냥 원형 부정사라는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laugh로 바꿔준다. 그리고 5번. The government advised citizens stay indoors. 정부는요, 시민들에게 실내에 머무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advise와 같은 동사는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 하라고 조언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말하다, 하기를 원하다. 와 같은 이러한 동사들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써야 할까? 투부정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stay를 to stay로 바꿔주는 거고, 이 내용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강의에서 얘기를 했던, 정리했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워크 문제에서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한번 찾아볼 건데 간단합니다. I heard someone, 나는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하는 걸 들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밑줄 친 someone이 목적어이고요. 그리고 singing a song downstairs. 아래층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들은 거죠. 목적어와 짝꿍이 되는 이 singing으로 이어지는 이 말이 바로 무엇이다? 목적격 보어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짝이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리고 4번. They made.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것 하도록 만들었어요. 시켰습니다. 사역동사이고요. 자연스럽게 미는 목적어이고, 목적격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clean으로 시작하는 이 동사로 시작하는 부분을 쭉 묶어서 우리는 목적격 보어라고 할수 있다. 왜? 내가 결국 뭐하게 만들었는지, 그 동작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목적어와 짝꿍이기 때문에 쭉 밑줄 긋고 목적격 보어라고 하면 된다. 근데 제가 왜이 문제 많이 안 푸는지 이제 좀 알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또 동사의 형태, 뭐 분사의 형태, 이러한 형태를 잘 보는 게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밑줄 그으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적 수식어 자리에 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명사와 짝꿍이 되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 형용사가 명사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고요. 다양한 말들. 사실 이것도 우리가 다본 겁니다. 명사의 앞뒤에 있는 형용사부터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 구라든지 아니면 분사나 투부정사, 관계사 절. 다 결국 짝꿍이 있다라고 했죠. 그 짝꿍은 명사인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석의 팁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명사를 수식해주는 말은 자음으로 따지면

따지면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게 해석하면 다 말이 된다. 자, 그걸 다 활용해서 뒤에서 문제도 풀어보고 해석도 해볼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보죠. 수식하는 말을 찾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 거예요. I saw a tall gentleman. 나는 키가 큰한 신사를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with a beard. beard라고 하는 건 턱수염입니다. 제 수염이 있는 거고요. 끊고요. walking down the street.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외적인 특징도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하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는, 걷고 있는 것 역시나 이 밑줄 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다 찾아 쓰면 되는 거예요. So, with a beard walking down the street 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말 전부 다 밑줄 친 부분을 수식해 주고 있다. 그리고 7번 볼게요. The wide street. 넓은. 폭이 넓은 거겠죠? 그런 거리가 있는데요. Lined with tall trees runs to the city hall. 시청으로 길이 이어져 있는데 어떤 길이냐면 키가 큰 나무들로 쭉 줄지어져 있는 겁니다. 거리가요. 그러면 lined with tall trees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밑줄 친 the wide street이라고 하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찾아 쓰면 된다. 짝꿍이 되는 말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바로 유닛 6의 부사적 수식어 자리에 오는 말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가 정말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문제는 풀어볼 거지만, 부사적 수식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명사 외의 거의 모든 말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부사를 무엇으로 알고 있나요?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사라고 하는 건요, 거의 모든 경우에 굳이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부사를 썼을 때는 문장의 의미를 더 다채롭게 살려주고요. 마치 음식의 조미료와 같이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이 always와 같은 이른바 빈도부사라고 하죠. 이 말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녀는요, has warm tea with her mom. 그녀의 엄마와 따뜻한 차를 그냥 마신다가 아니라 항상 마신다라고 하는 아, 항상 매일 정말 이렇게 자주 마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없어도 되는데 있을 경우에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치사구나 투부정사 부사절 분사구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분사구문만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볼 건데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생략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분사구문도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파란색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She said goodbye to me. 내게 안녕이라고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getting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리면서라는 말이 들어간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지 그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라고 하는 건 맥락을 더해주고 상황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느낌이다. 자, 그럼 이제 A번 문제 풀어오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라고 하는 건 결국 문장의 의미를 좀더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인 거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밑줄을 그어서 다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쭉 직접 써봐도 좋고요. 아니면 저와 같이 그냥 밑줄의 형태로 표시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우리는 문제의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자, 모두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4번을 볼게요. Shocked by the news. We didn't know what to say. 끊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comma도 있죠.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이 말은 없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게 된그 이유와 배경을 앞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사적 역할을 하는, 부사적 수식어 역할하는 말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shocked by the news가 되겠죠. 이게 분사구문인 거고요. 제가 밑줄 친이 부분이 바로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는 말이다. 자, 이어지는 문제 13번을 풀어볼 겁니다. Wendy는요, was sitting on a sofa with her legs crossed. Wendy는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라고 해도 되지만, 어디에 앉아 있는지 이 장소, 위치를 밝혀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밑줄 그은 on a sofa,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with

0: Per-likes crust. 자, 이것도 우리가 with 명사 그리고 분사라고 하는 문법으로 배웠습니다. 그녀의 다리를 꼰채로. 사실 이 말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넣어줬을 때 어떤 자세로 앉아있던 건지 의미가 다채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on a sofa 그리고 with her legs crossed라고 하는 말둘다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워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자, 이번에도요, 부사적 수식어 역할하는 말을 찾아볼 겁니다. 네, 1번부터 볼게요. Even though it's September, it's still hot. 사실, 그냥 it's still hot 이라고 얘기해도 되죠. 여전히 덥다, 날씨가. 그런데, 이렇게. Even though it's September, 9월이지만, 심지어 9월이지만 여전히 덥다. 사실 이제 이 말도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9월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더운 날씨, 뭐 9월이지만이라고 얘기 안 해도 더운 날씨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사절에 해당하는 걸다 밑줄을 그어서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는구나. 자, 여기서 하나 더 했습니다. 그냥 덥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여전히 덥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still까지도 이 still도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알수 있고요. 자, 마지막 8번. 선의는요, needs to stop by the library. 끊어보겠습니다. 도서관에 들러야 하는데, 이 뒤에 말, to return a couple of books. 책을 반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건, 이른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이 말도 결국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대망의 마지막 챕터, 기본 개념이 끝났습니다. 복습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열심히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알찬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의견. 이번 시간엔 학교 시험 만점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서로의 의견을 비교하고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정리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번 시간 그두 번째 글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 그리고 나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 만점왕. 여러분이 전부 문제를 다 맞추신다면 왕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 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10개의 문제 견뎌볼까요?

자, 이글 기억나시죠? 동물 없는 동물원. 동물원에 동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동물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에요. 동물원에 반드시 우리가 실제로 볼수 있는 그 동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진짜 동물원이 될수 있다니까요? 라는 주장을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 글을 읽을 때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이런 주장하는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구별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주장하는 글,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의견인지 이걸 잘 구별해 가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합리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수 있다. 이 글의 주장은 그럴듯해. 굉장히 타당해.

적절해. 자, 이렇게 판단하거나, 아니야. 이 주장하는 글에 있는 글쓴이의 의견은 절대로 타당하지 않아. 옳지 않아. 이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의견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의견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그 뒷받침 문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자, 이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 그리고 근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이유와 근거가 그럴듯하지 않으면 이 의견은 남들에게 설득을 할수 없다. 예, 이 의견 가지고서는 남들을 설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글 자체가 별로인 글이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물도 사람처럼 기쁨, 슬픔, 지루함, 즐거움 따위에 감정을 느끼는 존재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또는 다른 동물, 애완동물 또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이런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맞아. 나이말 맞다고 생각해 라는 친구 많을 겁니다.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게 아마 바닷속 같아요. 바닷속인데 여기에 무슨 바위가 이렇게 있어. 바위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이에 어떤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멍 속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개가 살고 있는 거야. 옆으로 다니는 그개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집게로 이 여기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집게를 집어넣어서 개를 한 마리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개를 한 마리 쑥 빼서 나왔어. 그랬더니 어떻게 된줄 알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다른 개가 쫓아나와. 자기를 잡은 것도 아닌데 다른 개가 쫓아나오더니 커다란 집게발로 앞에 끌려 나온 개를 확 잡아요. 데려가지 말라고. 자기가 잡아. 못 데려가게. 그걸 보고 인간이, 사람이, 알았어, 알았어. 놔둘게. 알았어, 놔둘게. 그러고 포기하고 가요.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아, 동물에게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구나. 정말 동물들도 우리처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것만 봐도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다들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럼 벌써 점수를 땄어. 이 글에, 이 글쓴이는 점수를 이미 따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하니까.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대요. 아까 그 예를 보면 어때요? 내 가족이 끌려갈 때, 개라고 해서 난 몰라. 이게 아니라 확 끌어안고 못 데려가게 하는 것. 아, 그래. 그러니까 동물도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권리가 뭐라고요? 힘, 자격이라고 했죠. 자, 동물들도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좁은 공간에 가두어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도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밑줄 긋은 기억은 우리 여기 사실이냐 의견이냐 구별해 가면서 주장하는 글을 읽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는 의견 부분이 되겠죠. 자, 의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찾았어. 그러면 그걸로 이게 옳은 의견인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의견인가 알아보려면 무엇을 보면 된다? 이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이유나 근거가 탄탄한지를 보면 된다. 자, 그 뒤에 보세요.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에서 이러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대요. 자, 얘가 지금 위에가 의견이 딱 나타나 있죠? 우리는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도 동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읽는 사람이 뭐 좋아, 좋은데 방법이 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아우, 기다렸어요. 그 질문을. 방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진짜? 동물 없는 동물원은 가상현실 기술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대요. 자, 그러면 밑줄 긋은 이유는 의견과 사실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자, 동물 없는 동물원은요,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이냐 아니냐? 자,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잣대가 무엇이었어요? 사실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이라고 했죠? 참인 사실이고 거짓인 사실이 있다는 거죠. 자, 사실인지 아닌지 볼 수 있어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생생하게 촬영된 동물의 모습을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 가상현실 기술이 무엇일까? 자,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말 그대로 진짜 현실이 아닌데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납니까? VR. VR 안경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안경 끼고 구경하는 거죠. 이것만 딱 끼면은 갑자기 내가 아프리카 초원에 있어요. 자, 초원에서 그냥 안경 낀 채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흔들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 안경 안에서 아프리카 초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내 앞에 얼룩말이 막 지나가. 막 만지면 만져질 것 같아. 오, 막 이렇게, 오, 막 진짜 이래요. 앞에 진짜 만지고 싶어가지고. 자, 이게 바로 가상현실 기술이 되겠죠. 아주 아주 실감나요. 우리가 이 VR 안경을 쓴 다음에, 이게 VR 안경이거든요. VR 안경을 쓰고 나서 보이는 그 광경은요, 사실은 전문가들이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찍어온 동영상이야. 그 동영상이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것만 딱 쓰면 정말 내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미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동물 없는 동물원이 만들어진 거죠. 또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답니다. 자, 증강은 뭐라고 했어요? 자, 현실에다가 가상현실을 더한 것이 증강이에요. 증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했다라고 해서, 예, 더했다, 더했다라는 뜻의 증자를 넣은 거죠. 얘기했었죠. 그냥 그 동물 없는 동물원 중에 하나, 증강현실 동물원이 실제로 있다고. 내가 거기에 딱 들어가요. 예, 막 그냥 앞에 초원이 있고, 그냥 산이 있어. 실제 산. 앞에 실제 초원이 있어. 그리고 실제 강이 있어요. 자, 그런데 휴대폰을 딱 꺼내서, 딱딱딱 앱을 켠 다음에, 그냥 그 산을 딱 비춰만 보면, 강을 딱 비춰만 보면, 그 강에서 물고기들이 막 파닥파닥 보여요. 그리고, 막, 하늘에 막 고래도 막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 기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현실을 합한 거나 똑같은 것이죠. 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하면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동물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옆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동물을 입체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동물원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내 앞에 동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동물은 없지만 정말로 입체적으로 그 동물이 여기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물원인데 동물 없는 동물원이라는 거죠. 자,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우리가 잘 활용을 한다면 스트레스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동물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넣은 것이죠. 이처럼 동물을 동물원에 가두지 않고도 우리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그런데 매일 눈 뜨면 우리 안에 내가 있고 매일 눈 뜨면 맨날 똑같은 먹이 있고 자, 보세요. 스트레스가 안 쌓일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동물원을 탈출하죠. 그 외에 몇년 전에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물원에서 얼룩말이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주택가를 막 돌아다니고 사진에 많이 찍히고 그랬잖아요. 퓨마도 동물원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또 벌벌 떨기도 하고. 자, 기회만 있으면 이 동물들은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 있고요. 자, 지난번에 얘기 안 했지만 사실 여러분 수족관 문제도 많이 거론됩니다. 수족관 안에 돌고래를 가둬두잖아요. 사실 돌고래는 머리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돌고래를 야생에 살 때는 몇십 년 동안 살수 있는 이 돌고래를 수족관에 커다란 수족관에 이렇게 가둬놓고 재주를 부리거나 이러면 수명이 확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동물원을 대체할 수 있는 즉 동물원 대신 무언가 동물원의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동물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글들을, 이 글을

주장하는 그 문장들을 보니까 고개가 계속 끄덕여지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글을 쓴 사람, 이 주장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그 사람의 의견 또는 주장에 만약에 공감을 한다. 공감을 한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글을 주장에 평가를 던지는 거예요. 자,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공감이 돼요. 맞다고 봅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 글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반박이 되겠죠? 자, 공감을 하거나 또는 반박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이, 이 생각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주장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사람 주장에 공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아 반박을 하고 싶어.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 글에 평가를 놓는다면 평가를 한다면 공감하는 편입니까? 반박하는 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위해 동물이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언만 있다면, 대체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말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예로 든 기술이 무엇이었어요?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예, 두 가지였죠. 자, 11번. 기역, 니은은 사실과 의견 가운데에서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 의견이 들어가 있는 글을 읽을 때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의견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속는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인데 정말 사실인 것처럼 속아버릴 수 있다. 그럼 나중에 사기도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견인지 사실인지를 바르게 구별하셔야 돼요. 자, 기억 무엇이었어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무엇 해야 합니다. 무엇 합시다. 이거 다 뭐예요? 의견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의견이고요. 동물 없는 동물원은 가상현실 기술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 되겠죠? 자,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동물을 불러내서 마치 자기 옆에 동물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은 무엇입니까? 하고 찾아 쓰시오. 무엇인지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봐주고 있어요. 찾았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찾으면 돼요. 어디에서 찾아요? 아까 글 속에서 찾아보면 되겠죠?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이런 문제를 읽을 때는 약간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민하게 찾아 쓰시오. 그랬으면 내 생각대로 쓰지 마시고 찾아 쓰셔야 돼요. 자, 왜 이런 말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신이 있는 공간으로 동물을 불러낸대요. 아까 무엇이었어요? 휴대폰을 딱, 내가 원래 있는 공간인데, 휴대폰을 딱 들이대면, 휴대폰 속에 고래도 나오고, 캥거루도 나오고, 오소리도 나오고, 막 나와요. 자, 불러내는 거죠? 이게 어떤 기술이었다고요? 예, 바로 증강, 현실, 기술. 그냥 쓰시면 돼요. 그쵸?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가끔! 증강현실 기술 그냥 찾아서 쓰면 되었는데 여기다가 증강현실 기술이 나 뭔지 알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증강현실 기술 대신에 여기다가 AR을 쓰는 친구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증강현실 기술 안 쓰고 AR이라고 썼어요. 사실은 같은 말인데. 예. 그러면 이거 맞다고 해야 될까요?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틀립니다. 왜요? 찾아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AR이 있나요? 이런 말 있나요? VR 있나요? 없죠. VR, AR 이런 영어는 거기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안 써야죠. 이거 지우셔야 되죠. 예. 요런 팁들을 알려줄 때잘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찾아 써라? 그럼 반드시 찾아 쓰셔야지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쓰시면 안 된다. 동물이 없는 동물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가상현실 기술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은 5번이고요.

하고요. 다음을 글쓴이의 의견과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선으로 이으시오.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땐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튼튼해야 의견을 제대로 받쳐줄 수 있다. 자, 의견을 잘 세우려면 거기에 알맞은 뒷받침 내용들이 탄탄해야지 이게 무너지면 의견도 무너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네 가지의 문장이 있네요. 자,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의견 두 개, 뒷받침하는 내용 두 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자! 활용합시다! 이건 뭘까요? 의견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의견이 되겠죠. 자, 근데 이 사실은 이 글이요, 이 문제 자체가요, 좀 어렵긴 어려워요. 일단, 의견과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종류가 네 가지 종류의 문장이 있기 때문에 의견 두 개고 뒷받침도 두 개겠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넣어야겠죠? 자, 그럼 한번 다 읽어보자고요.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자.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만들자! 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 동물을 만날 수 있다. 자, 하자! 하자! 라고 했으니까 의견이 되겠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의 뒷받침 내용일까요? 동물도 감정을 느끼는 존재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뒷받침 내용일까요? 바로 그 3번이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왜? 왜? 동물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과 3번이 하나의 짝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동물원을 활용해야 돼. 왜? 동물 없는 동물원을 통해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1번과 4번이 짝을 이루는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는 네, 뒷받침 내용, 여기도 뒷받침 내용.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어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여 같거나 다른 점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서술형 문제 연습해 보는 거 아주 좋아요. 자, 여기 이 문제를 만점을 받으려면 어떤 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안에 나의 의견만 넣으면 안 돼요. 글쓴이의 의견을 꼭 넣으셔야 돼요. 왜? 비교해야 되니까 서로. 그리고 내 의견도 넣으셔야 돼요. 이 안에 글쓴이의 의견, 자신의 의견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 같거나 다른 점. 만약에 글쓴이의 의견과 나의 의견이 같다면 이건 뭐예요? 공감한 거죠. 맞다고 봐요. 나 찬성이에요. 자, 다른 점. 아, 글쓴이 이런데 나는 이래요. 그건 뭐예요? 이건 비판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비판, 반박, 네. 자,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감점할 수 있다. 예,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글쓴이 의견에 찬성해요. 글쓴이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위해 동물 없는 동물원을 활용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반박할 거예요. 찬성이 아니라 반박이에요. 네. 자, 나는 이 의견에 공감할 수 없어요. 나는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서 오히려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동물원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비교하고 있죠? 하지만 나는 활용하자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글쓴이의 의견도 들어가 있고 나의 의견도 들어가 있죠? 그럼 점수 깎을 게 없어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연습 꼭 해보세요. 이런 문제는. 자, 이 글도 기억날 거예요.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되느냐, 개방하지 않아야 되느냐.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돼요.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역사고요. 가까운 곳에서 문화유산을 관람해야 옛 조상들이 살았던 때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하면서 이게 지금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문화유산을 개방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요. 저는 가족과 함께 동네

다리를 끊기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회루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드나들면 바람이 잘 통하고요. 마루에 길이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마루는 어때요? 빠딱빠딱빠딱 빛이 나잖아요. 자, 이게 마루에 길이 들어서 건물이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대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전문가가. 자, 문화유산을 개방하면 자신이 체험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래요. 자, 그 근거를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말을 잘하나, 글을 잘 썼나 봐요. 직접 체험을 먼저 해요. 그러면 감동을 받는데요. 여러분도 현장 체험학습 좋아하잖아요. 감동받은 문화유산에 남다른 애정을 느끼게 된대요. 그 차례를 보세요. 이러한 마음은 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대요. 살아있는 역사의 문화유산을 개방하는 일은 문화유산을 우리 곁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끝맺고 있죠.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체험해야 감동이 나오고요. 감동을 해야 여기 애정이 나타난다니까요. 애정을 느껴야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얘기죠. 아우, 아주 글잘 썼어요. 다음을 뜻하는 낱말을 글에서 찾아 쓰시오.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던 관립학교, 향교였었지요. 자, 문화적인 가치가 높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는 문화나 문화재. 자,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게 뭐예요? 유산이죠. 저는 집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저는 500만 원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이게 다 조상한테 물려받았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유산은 유산인데, 문화나 문화재를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유산이란 말을 씁니다. 예. 물려받은 게 문화나 문화재니까. 언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지 동그라미 표를 하래요. 문화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때, 문화유산에 대해 사진 자료를, 보았을 때, 아, 문화유산에 대한이군요. 사진 자료를 봤을 때,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서 감동을 받을 때, 아까 어떤 차례대로? 네. 직접 체험해야죠. 아, 그래야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감동을 받아야 애정이 나오죠. 애정이 있어야지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게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바로 3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는요, 또 재밌어요. 한번 봐요. 언제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지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이걸 좀 이렇게 바꾸면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문화유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때는 언제라고 했는지,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예, 문장을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 있는 말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그럴듯하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이게 또 국어의 재미가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17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를 두 가지 고르래요. 자, 이건요, 여러분이, 글을 분석할 때나, 주장하는 글을 분석할 때나, 내가 또 이제 주장하는 글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일단, 경회루를 개방한 것에 대한 신문 기사를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었었죠? 거기 보니까 나무로 만든 문화재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더 보존이 잘 된다더라. 뭐 이런 거. 누가 말했다고? 옆집에 있는 내 친구가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전문가가 말했다고. 자, 들고 왔었었죠? 1번. 자신이 경험한 일. 아까 무엇이었어요? 여기는 경회루를 예로 들었었고. 그쵸? 경회루. 그 다음에 여기는 향교를 예로 들었었죠? 아우, 내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향교를 직접 들어가서 봤더니, 야, 정말 생생하게 그때 그 장면들이, 그때 일들이 그냥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생생하게 느껴져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뉴스에서 본 내용,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내용, 설문조사한 결과 전부 다 괜찮아요. 예. 괜찮은 뒷받침 내용이 될수 있지만은, 이 글에서는 없었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개방하지 말자가 이 글쓴이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글을, 그러니까 주장하는 글을 다 읽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단 하나만 남을 수 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냥 딱 하나만 남긴다면, 네. 바로 이 사람의 의견은 그러니까 뭐 하자는 거야? 이것만 먼저 머릿속에 그냥 넣으면 돼요. 이게 핵심이죠.
문화유산을 보호

하려면 문화유산을 개방하지 말자. 이 말인가요? 아니죠. 개방하자였죠? 네. 그래서 개방하자. 4번입니다. 아, 이렇게 또 문제를 풀다가 또 갑자기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가지고 답 맞힐 때, 내가 왜 이걸 썼지? 막 이럴 때가 있죠? 지금 내가 막 그래요. 네. 개방하자였죠? 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 확인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내용이 다당한가? 자신의 의견과 같은가? 이거 아니죠. 나의 의견과 같으면 평가를 좋게 줄까요? 다르면 나쁘게 줄까요? 아니죠. 정답은 2번이죠. 나의 의견과 같지 않아도 그 글의 의견과 그 글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적당하면, 타당하면 좋은 점수를 줄수 있고요. 출처가 믿을 만한가? 또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정말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가도 아주 중요하죠. 글쓴이의 의견대로 했을 때 오히려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의견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출처를 알맞은 건 뭘까요? 친한 친구의 의견일까요?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학교 시험 만점왕, 예, 두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다 만점 받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허, 왕관을 쓸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는 빅3는 토요타,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합친 현대차 그룹은 2022년 처음으로 글로벌 판매 3위에 올랐고 2025년까지 4년 연속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판매 대수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폭스바겐을 넘어 토요타에 이어 세계 2위에 올랐습니다. 많이 파는 것을 넘어 잘 파는 회사가 된 겁니다. 벤츠는 1886년, 토요타와 폭스바겐은 1937년에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가까이 앞선 경쟁자들 사이에 1967년생 현대차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가 어떻게 세계 빅3에 올랐을까요? 오늘은 한국 자동차 산업 60년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자동차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품목일 겁니다. 내연차 기준으로 한 대의 부품 2만에서 3만 개가 들어가고요. 고용 인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대가 팔릴 때마다 철강, 전자, 화학, 물류로 파급이 번집니다.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죠. 많은 나라가 자동차 산업에 도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기술을 쌓고 소비자 신뢰를 얻고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이루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벽을 넘은 나라는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출발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대수는 5만 대 미만, 도로 포장률은 20%, 기술도 자본도 도로도 없던 시절이죠. 정부는 자동차를 미래 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전략 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1962년 자동차 공업보호법으로 외국산 완성차와 부품 수입을 강하게 틀어막으면서 걸음마 단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 모두 외국 모델을 가져와 조립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세 나라 자동차는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를 들여왔는데 특혜 의혹에 휘말려 1년도 못 가서 신진 자동차로 넘어갔습니다. 신진은 도요타와 손잡고 버스, 트럭, 승용차를 생산했습니다. 기아는 3륜 트럭으로 화물차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은 1967년 현대가 합류합니다. 현대 자동차는 1968년 미국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었습니다. 그렇게 울산 공장에서 처음 만든 차가 코티나였습니다. 영국 아스팔트 기준으로 만든 코티나는 비포장이 대부분이던 국내 도로에서 자주 멈춰 섰습니다. 서스펜션과 차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현대는 계약상 설계를 바꿀 권한이 없었고요. 포드는 포장도로 위주로 운행하라는 답만 내놨습니다. 결국 코티나는 시장에서 외면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가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현대는 라이선스 조립 방식으로는 현지 시장에 맞춘 R&D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고유 모델 개발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포드와의 파트너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부 정책도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 공업화와 함께 나온 장기 자동차 공업 진흥 계획은 고유 모델 개발과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고요. 2000달러 이하 국민차 독자 개발과 국산화율 73%를 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보호로 시간을 벌어주던 정책이 고유 모델과 수출을 밀어붙이는 단계로 바뀐 것입니다. 현대의 결단과 정부의 요구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현대의 국민차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밖에서 사오되 조립과 양산은 직접 떠안는 것. 디자인은 폭스바겐 골프를 설계한 조르제토 주지아로의 이탈리아에서 가져왔고 엔진과 변속기, 플랫폼 3C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양산 전문가로는 영국의 조지 턴불을 영입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외부에서 사오지 않은 것이 통합 능력입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인, 일본의 엔진, 영국의 양산 노하우를 하나로
완성차로 묶어내는 일. 한국 도로에서 버틸 내구성과 불량 없이 수만 대를 찍어내는 양산 공정은 사올 수 없는 역량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974년 10월 토리노 모토쇼에 시제차 포니가 공개됩니다. 개발 착수 1년 7개월 만이었습니다. 1975년 12월 울산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됐고 이듬해 출고됩니다. 출시 첫해 국내 승용차 시장의 40%를 넘겼고요. 부품 국산화율은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같은 해 포니를 에콰도르에 수출합니다. 규모는 미미했지만 한국산 고유 모델의 첫 수출이었습니다. 이후 포니를 통해 확보한 생산 경험은 후속 모델의 개발과 수출 확대의 토대가 됐습니다. 포니의 산업적 의미는 진입 방식에 있습니다. 후발국은 대개 선진국 부품을 조립해 내수에 공급하거나 외국 모델을 상표만 바꿔 달았습니다. 현대는 핵심 기술을 도입은 하되 양산과 설계를 내부화했고 처음부터 수출을 전제로 차를 설계했습니다. 조립국에서 설계국으로, 내수에서 수출 산업으로 포니가 규정한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진입 경로 그 자체였습니다. 신진을 이은 세한은 GM 기반의 제미니를, 기아는 마스다 기술의 브리사를 내놓았지만 둘 다 라이센스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 전체를 조망해보면 기아의 라인업이 훨씬 다채롭고 막강했습니다. 타이탄 트럭으로 화물 시장을 쥐었고요. 인수한 아세아 광주 공장에서는 중용 세단과 버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면 동아자동차는 고속버스를 비롯한 대형 상용차와 특장차 부문을 전담했습니다. 이 동아자동차가 훗날 우리가 아는 쌍용자동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이 구도를 덮쳤습니다. 산업 전체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신군부의 1980년 8월 1차 통합 조치는 현대와 세안을 합쳐 승용차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안 지분 절반을 쥔 GM과 현대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1981년 2월 228 조치는 절충안으로 바뀝니다. 승용차는 현대와 세안이 나눠 맞고 기아는 손을 떼고 소형 트럭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기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종합 카메이커였던 기아의 상용차만 남았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기아가 꺼내든 카드가 봉고였습니다. 1981년 말 출시된 디젤 봉고는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둡니다. 승합차와 트럭을 합쳐 첫 3년 동안 12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시에는 봉고가 기아를 살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기아가 승용차 시장에 복귀한 건 1986년이 되어서였고요. 그 첫 차가 프라이드였습니다. 세안 자동차를 인수하며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대우는 르망과 경차 티코를 내놓으면서 현대 기아와 함께 국내 빅3의 한 축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티코는 당시 최초의 본격 경차 열풍을 일으키면서 국민 경차로 불렸습니다. 대우는 1993년 세계 경영을 선언하고 동유럽과 아시아로 공격적으로 나아갔지만 외환 위기 이후 무너졌고 결국 GM에 인수됐습니다. 삼성도 1995년 자동차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닛산 기술을 들여온 SM5는 호평은 받았지만 핵심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로열티 부담을 아는 채 외환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2000년 르노에 넘어갔습니다. 무려 4조 원대의 부실이 남았고 천여 개 협력 부품사가 연쇄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 메커니즘을 잘 보여줍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시장은 여러 업체가 함께 성장하기에는 크지 않았죠. 결국 시장 개방과 위기를 거치면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아 중심 체제는 그 결과입니다. 외환위기는 한국 자동차 산업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위기 속에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1998년 12월 부도난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것입니다. 포드와 삼성까지 참여한 국제 입찰 끝에 현대가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분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현대는 양사에 흩어져 있던 20개가 넘는 플랫폼을 7개 수준으로 통합했습니다. 차체와 부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가가 낮아졌고요. 확보된 자원은 품질 개선과 연구개발에 재투자됐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혁신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규모를 갖춘 현대 앞에 남은 과제는 품질과 브랜드였습니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1999년 미국 시장에 도입한 10년 10만 마일 보증입니다. 업계 표준이 보통 3년 안팎이던 시절에 그 3배가 넘는 조건이었습니다. 품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보증 비용만으로 회사가 흔들릴 수 있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는 마케팅을 넘어 품질 혁신을 강제하는 어떤 내부 장치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지표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미국 JD 파워 신차 품질 조사에서 현대는 처음으로 토요타를 앞섰습니다. 품질을 입증한 다음 단계는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규모와 품질을 갖춘 현대가 이제 브랜드의 벽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이름하여 BH, 벤츠 헌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네시스로 나왔죠.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벤츠와 BMW가 주도하던 후륜구동 고급 세단 시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경쟁 차종을 들여와 분해하고 뜯어보고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포니 시절 선진 기술을 배우고 내재화했던 방식이 이번에는 최고급 세단을 향했습니다. 약 4년 5억 달러를 들인 끝에 2008년 제네시스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네시스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됩니다. 현대차가 이제 품질을 넘어 상품성과 브랜드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룹의 또 다른 축인 기아는 약간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인수 직후 기아는 적자보다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2005년 외부 진단은 기아를 정체성도 차별성도 의욕도 없는 브랜드라고 평가했습니다. 답은 디자인이었습니다. 2006년 아우디 폭스바겐 출신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해서 이 호랑이 코라고 불리는 전면 그릴을 브랜드의 얼굴로 통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K5가 등장합니다. 국제 디자인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처음으로 같은 급의 쏘나타를 디자인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가 품질과 프리미엄으로 올라섰다면 기아는 디자인으로 자기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SUV와 제네시스가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흐름에 올라타며 2021년 이후 4년 연속 100만 대 이상을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제품을 다변화하며 현대차 그룹은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꾸준히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도요타와 폭스바겐에 이어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릅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순위가 아니라 산업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동화는 자동차 부품 구성부터 경쟁력의 원천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모터와 배터리로 대체되고 차의 가치는 점점 소프트웨어에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상대도 바뀌었습니다. 60년 동안 쫓던 토요타와 폭스바겐 대신 이제는 테슬라와 비아이디와 같은 업체와 겨뤄야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EV6는 한국 자동차 최초로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동차를 만들며 축적한 제조, 제어 기술은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된 내연기관에서 전동화로, 기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의 토대는 여전히 제조 역량입니다. 2025년 한국의 자동차 수출은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입니다.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이 자동차 산업 육성에 도전했지만 독자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탑3 완성차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유일합니다. 그 바탕에는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 그리고 현장에서 품질을 만들어낸 수많은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체 엔진을 개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에 도전하며 기술과 브랜드의 벽을 넘으려 했던 집념이 이 성과를 내는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의 쌀 철강 산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호린파파 정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한번 펴서 영어 독서라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영어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는 공부인 것 맞아요. 공부이지만 그것을 더 잘하려면, 그리고 영어 자체를 더 잘하려면 영어를 많이 읽고 많이 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가장 재밌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단연코 1등은 영어 책일 수 있겠죠. 같이 한번 영어 책에 빠져들어가 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아, 다행스럽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여기 있었던 엘시가 고양이를 찾고 있었죠. 과연 구해줬을까요? 저는 구해줬을 것 같은데요. 기대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에 의한 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쩌면 좀 어려운 문법일 수도 있지만 제가 아주 쉽게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으로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까요?
1: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2: Charlie, I'm here! And you'll never guess what! I flew on a unicorn!
1: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2: Charlie!
1: Called Elsie,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Purr, purr.
2: Let's go home, said Elsie.
1: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And Charlie jumped up next to her.
2: Meow, meow. How cool is this?
1: Elsie laughed as they flew.

0: 다음.
1: The Unicorn and the Lost Cat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이전 이야기에서 바로 Elsie라는 친구가 자신이 고양이가 없으면 나는 잠이 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우연히 정원을 보니까 유니콘 한 마리를 만났었죠. 그래서 그 유니콘이 아 고양이 어딨지? 고양이 이름이 찰리였죠. 찰리가 어딨지? 이렇게 눈을 감고 쫙 보니까 이 근처에 어딘가 멀지 않은 곳에 온실에 지금 갇혀 있다.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타고 쭉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가 볼까요? Very soon, 이윽고, 이내 곧,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Comet이 바로 그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이 began,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냐면, heading back down. 다시 heading. head는 머리라는 의미가 있죠. 머리를 우리가 향하는 쪽이, 우리가 걸어가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head는 향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eading back down. 다시 땅으로, to the ground.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그들은 landed. land는 원래 땅이란 의미가 있죠. 그러나 동사로 쓰이면은 비행기나 어떤 이런 비행물체가 착륙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혹은 어떤 것이 내려앉다. 뭐 새가 내려앉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land는 내려앉다나 착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아, 착륙하는 게 아니죠. 유니콘이니까 내려앉아야 되겠죠. 내려앉았습니다. softly. 아주 가볍게, 부드럽게요. In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Next to a greenhouse. 그렇죠. 어디 옆에요? 온실 옆에. 이 온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찰리라는 고양이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해주러 가야 되겠죠. Inside were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그 안에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읽어보기 전에요. 우리 친구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던데요. 과거에 제가 학창 시절에 참 궁금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Inside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inside가 만약에 주어라면 왜 were를 썼지? 라는 궁금증이 제가 학창 시절에 중학생 때인가 있었습니다. Inside면 안에 아니야? 이제 생각입니다. 저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Inside가 아니라면은 Inside는 뭔가 하나 같은데 단수 같은데 그러면은 Inside was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왜 Inside were이라고 했지? 이런 고민이 과거에 제가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왜 이런 모양으로 쓰여졌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의 주제는 강조에 의한 도치입니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와 동사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도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 때문에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어 있냐 하면은 바로 강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강조해서 좀더 강하게, 조금 더 명확하고 좀더 세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어와 동사 자리가 바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old cat sat in the corner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 있었다. 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이 먹은 고양이는 오케이. 그런데 코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In the corner를 제가 말을 할 때, 코너에 나이 먹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그냥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 있었다가 아니라, 코너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코너에 나이 먹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코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 the corner를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왜? 강조하고 싶어. 제가 아까 전에 우리말로 할 때도 나이 먹은 고양이가 코너에 앉아 있었다. 이건 강조하지 않았지만 코너에 먼저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듣는 사람이 아, 이게 먼저 탁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되겠죠. In the corner. 그 그대로 문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In the corner. 그 다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An old cat sat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인더 코너를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이렇게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낸 것은 원래 있었던 이 위에 있었던 이 문장, 이 원래 있었던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있죠. 제가 제 마음대로 강조하고 싶은 것을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인더 코너를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보냈습니다. 정상적인 어순이 아닙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 그대로 적어주는 게 아니라 동사 주어 자리를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An old cat이 마지막으로 가고 셋을 앞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 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in the corner 그 다음에 in the corner이 제일 앞으로 나가면은 an old cat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셋이 먼저 나와 있네. 그러면 어떤 것을 이 말하는 사람이 의도하고 있냐면은 아 동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강조에 의해서 무언가가 제일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걸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글 읽는.

0: 사람들한테. 그래서 in the corner sat an old cat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n old cat이 주어가 될 것이고요. sat은 동사가 되겠죠. 아, 요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문장인데 제가 원래의 문장을 적어드릴게요.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were inside.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종류의 과일들과 채소들은 괜찮은데 밖에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안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inside라는 것이죠.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제일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inside 그 다음에 있었던 거 그대로 적어줍니다.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were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inside를 강조하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무언가를 보냈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위에 있는 이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 문장은 정상적인 어순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장처럼 정상적인 어순이 이제 이렇게 아닌 게 되었습니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인사이드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주어와 동사 자리를 바꾸면서 독자가 아, 동사가 먼저 나오네. 이게 정상이 아닌가 보다. 무언가가 강조가 돼 있고 그래서 동사 주어 순으로 주어 동사가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구나를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Inside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바로 were 되겠죠.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all kinds가 되겠죠. 뒤에 있는 쭉 all kinds가 주어가 되니까 모든 종류들이 되니까 아 그래서 동사가 was가 아니라 were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요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강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장 제일 앞으로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예외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 무언가 제일 앞으로 가면 주어 동사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 주어순이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장 구조가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 볼게요.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Elsie는 spotted. spot이라는 것은 점, 이라는 뜻도 있지만 spot이라는 것은 발견했다,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ie는 발견했습니다. Charlie를 at the window, 창문에서 발견했습니다. Charlie, I'm here. Charlie야, 나 여기 왔어. Elsie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And you will never guess what. 그리고 너 정말, 너는 정말 믿지 못할 걸. 너 정말 생각도 못할 걸. I flew on a unicorn. 나, Elsie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시가 나 유니콘 탔잖아. 유니콘 타고 날아왔어. 라고 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네요. 과연 지금 빨리 구해줘야 되는데 지금 유니콘 탄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찰리를 구해주겠죠. 당연히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내용에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 이어나가 볼게요.
1: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Inside were all kinds of fruits and vegetables.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2: Charlie, I'm here! And you'll never guess what! I flew on a unicorn!
0: 자, 과연 찰리는 구출이 될 수가 있을까요? Comet. Comet은 누구였죠? 바로 유니콘입니다.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아, 이건 누구였지? 이건 누구였지? 계속 그래야지 이 흐름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Comet gently. Comet은 gently, 부드럽게 tap. tap이라는 것은 툭툭툭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드렸습니다.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Comet은 유니콘이죠. 즉, 뿔이 하나 달린 말입니다. 그래서 Comet은 이렇게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스파이럴이라고 하면은 바로 나선형입니다.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뭔가가 넓어지거나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면 아, 이 뿔이 뭔가 이렇게 꼬여있는, 이렇게 삐죽한데요. 그러게 뭔가 나선형의 형태로 생긴 그런 뿔이 되겠죠. 뭐에다 대고 이 나선형의 뿔을 톡톡 두드렸냐면 그 온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glass, the glass가 되겠죠. 창문에 있는 그 유리를 대고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Right away, straight away가 되겠네요.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Straight away, 즉시 곧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t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톡톡 두드렸고 그것이 곧장, straight away, 곧장 사라졌으니까 바로 여기 있는 it은 창문이 되겠죠. 창문에 있는 그 유리가 곧장 사라졌습니다. 아, 이 유니콘의 마법을 쓸 수가 있네요. Charlie called Elsie. Elsie가 소리 질렀습니다. Charlie야! 이렇게요.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0: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그 고양이 바로 찰리가 되겠죠. 찰리는 ran out, 뛰어나와서 어디에서 뛰어나왔습니까? 바로 온실에서 뛰어나왔겠죠. 온실에서 뛰어나와서 and jumped into her arms. 여기 있는 her arms는 누구의 팔이에요? 누구의 품으로? 바로 엘시의 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purr, purr, purr이라는 것은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purr, purr, 고양이가 내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이 purr이라는 소리니까 전혀 고양이스럽지 않은데요. 어쨌든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은요. Let's go home, said Elsie. Elsie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집에 가자.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자, 여기 먼저 보도록 할까요? Elsie는 climb onto, 다시 올라갔습니다. 누구의 등 위로요? Comet의 등 위로 다시 한 번 더. Once라는 것은 바로 한 번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번 더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고요. And Charlie, 그리고 누구요? 이제 한 명이 더 늘었죠. 한 마리 바로 고양이가 되겠죠. 찰리가 jumped up. 다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탔습니다. Next to her. 그녀 옆에. 그녀 옆이라는 것은 Elsie 옆에가 되겠죠. How cool is this? 이게 얼마나 cool, 멋진 거야. 라고 감탄을 하게 되는, 와, 이거 정말 멋지다. 라고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어내네요. Elsie laughed. Elsie는 막 웃었습니다. As they flew home. 그들이 집으로 슝 날아가면서 Elsie는 막 하하호호. 웃었겠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유니콘도 타고 그런데다가 찰리도 구출하고 이제 집에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잠이 들면 되겠네요. 이제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Called Elsie, and the cat ran out and jumped into her arms. Purr, purr. Let's go home, said Elsie. She climbed onto Comet's back once more, and Charlie jumped up next to her. Elsie laughed as they flew home.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Head. Head. Very soon, Comet began heading back down to the ground. Land. Land. They landed softly in a beautiful garden next to a greenhouse. Spot. Spot. Elsie spotted Charlie at the window. Spiral. Spiral. Comet gently tapped his spiral horn against the glass. Straight away. Straight away. It disappeared straight away.
0: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Fun Reading Tips 어휘 확장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try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다 기억하시죠? 예전 강의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uni, mono가 있었고요. 둘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개의 뭐였죠? by가 있었습니다. bi. 그 다음에 세 개를 의미하는 것은 try가 있습니다. 세 개의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try가 들어간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triangle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친구들 triangle 알고 있죠? 그 다음에 tricycle, trip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triangle 한번 보도록 할까요? try는 3이고 angle은 각이에요. 각. 맞죠? 두 개의 선이 만나서 이렇게 각을 이루는 게 있죠. 그래서 triangle, 그 각이 몇 개라고요? 각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 삼각형이 되는 것입니다. 각이 세 개가 있잖아요. triangle 합쳐져서 triangle. 자, 그 다음에 tricycle. cycle은 제가 처음에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circle. 동의 유사하게 생겼죠. cycle. 조금 스펠링이 다르긴 하지만요. 이게 변형 변형이 돼서 cycle. 그래서 세 개의 원이 있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것 중에 세 개의 원이 되어 있는 거, 물론 성인들은 잘 타지 않지만 거의 안 타죠. 아이들이 무엇을 탑니까? 바로 세발자전거.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래서 tricycle이라고 하면 세발 자전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riple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try는 3을, 3개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ple는 fold, 겹을 의미합니다. 한 겹, 두 겹 할 때 그 겹, 겹겹이 쌓아 올라가는. 그래서 세, 뭐요? 세 겹. 혹은 세 배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할 때 배수. 그래서 세 배의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쪼개서 외울 수는 없지만 일부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혹은 잘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이렇게 조금 나눠서 외워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단어를 외울 수가 있고 기억도 오래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Mobile 앱 혹은 www.ebs.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1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학 우리 2단원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자, 먼저 우리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 2단원에서 중요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14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의 동물에 대해서 우리 2단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죠. 자, 우리 집 주변. 자, 그리고 집 주변에 있는 나무나 화단이나 또는 연못. 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참새라든지 개미, 개구리 등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미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물들은요,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 특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일단 생김새도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죠. 그리고 사는 곳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물은 하늘 위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고요. 또는 우리 화단이나, 화단의 땅, 에 사는 그런 동물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동물들은 연못 같은 곳에서 사는 동물들도 있죠. 자, 이처럼 우리 사는 곳이 다르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법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물들은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서 이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는 다리가 있어서 다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걸어서 이동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처럼 배를 이용하여 기어서 다니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들의 독특한 특징,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디 사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동물도감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도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가 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서 검색 기능 등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변에 사는 동물들에는 뭐 참새, 개미, 잠자리와 같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자, 이 동물들의 우리 특징을 하나하나씩 보면 먼저 참새부터 볼까요? 자, 참새는 여러분들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날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보니 우리 참새는 어떻게 이동을 할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날아서, 날개를 이용해서 날아서 이동하는 동물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몸이 깃털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 깃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참새는 더 쉽게 날수 있고 또이 깃털이 따뜻한 공기를 품어주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도 도와준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참새는 한 쌍의 다리가 있지요. 자, 여기서 한 쌍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은 두 개를 우리가 똑같은 두 개를 한 쌍이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우리 다리가 있습니다. 한 쌍의 다리. 그리고 짧은 부리가 있어요. 참새를 잘 보시면 우리 이곳에 짧은 부리가 있는데요. 이 짧은 부리를 이용해서 참새는 씨앗과 같은 그런 단단한 것들을 부셔서 깨서 먹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볼 동물은 바로 개미예요. 자, 개미는 세 쌍의 다리가 있습니다. 아, 세 쌍이라고 하는 걸 보니, 즉, 다리가 몇개 있는 것일까요? 맞아요. 똑같은 거두 개씩을 우리가 한 쌍이라고 했으니까, 세 쌍의 다리면 다리가 여섯 개가 있는 것이죠. 잘 살펴보면 다리 여섯 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미는요, 더듬이가 있어요. 자, 더듬이가 어디 있는지 볼까요? 맞아요. 이 머리 있는 부분에 더듬이가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몸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개미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머리, 가슴, 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을 정말 정말 사랑하고 동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자, 이처럼 우리 개미와 같이 다리가 6개 있고 몸을 머리, 가슴, 배로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동물들을 또 특별하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곤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개미는 곤충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잠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리는요, 여러분들. 자,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날개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참새처럼 날개가 있는데, 우리 잠자리의 날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여러분, 투명한 두 쌍의 날개입니다. 자, 우리 참새는 한 쌍의 날개였지만, 우리 잠자리는 이렇게 두 쌍, 한 쌍, 두 쌍의 날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커다란 눈이 있습니다. 이눈 안에는요, 굉장히 또 작은 눈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잠자리는요, 주변을 굉장히 넓게 살펴볼 수 있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는요, 역시 세 쌍의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잠자리도 머리, 가슴, 배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곤충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는요, 우리 개구리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개구리는 어디에서 볼수 있나요? 맞아요. 땅에서도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개구리는 연못과 같은 곳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즉, 땅에서는요, 우리 뛰어다니는 거 많이 보았죠. 그 다음, 물에서 헤엄쳐 다니는 것도 우리 친구들 봤을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동물에 관심 있는 친구는 이러한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의 배경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자면, 자, 이렇게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사는 이러한 동물들을 우리는 양쪽, 땅과 물 양쪽에서 살수 있다라고 해서 양서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구리는 양서류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개구리는요, 두 쌍의 다리가 있어요. 그런데 뒷다리가 여러분들 앞다리보다 더 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구리는 뒷다리가 더 길기 때문에 높게 점프할 때 우리 이 뒷다리의 힘을 쫙 펼쳐서 이용해서 멀리 우리가 뛸수 있고요. 또 물속에서는요, 이 뒷다리에 있는 물갈퀴를 이용해서 쭉쭉 물살을 가르면서 헤엄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붕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어 역시 우리 연못 같은 곳에서
볼수 있는 동물이죠. 자, 붕어는요, 몸이 비늘로 덮여져 있습니다. 자, 이 비늘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 붕어는 물속을 헤엄치다 보면 그곳에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이 다치는 걸 우리 비늘이 보호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물살을 더 쉽게 가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지느러미가 있다라고 해요. 자, 이 지느러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붕어의 지느러미는요, 물속에서 헤엄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또 방향을 바꿀 수 있게, 그리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를 키울 때, 만약에 붕어를 집에서 키운다고 한다면, 이 지느러미가 다쳤을 때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고 해요. 왜냐면, 이렇게 균형을 잃어서 이렇게 물 위에 붕 뜨거나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붕어는요, 아가미가 있어서 물 속에서 여러분들 숨도 쉴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다음으로 우리 공벌레라고 하는 이러한 동물도 우리가 근처에서, 주변에서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흙 같은 곳에 가면 이렇게 작은 벌레, 공벌레를 볼수 있습니다. 이 공벌레는 7쌍의 다리가 있고요. 몸이 여러 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건드리면은 몸을 공처럼 돌돌돌 마는 그런 또 특징이 있지요. 자, 이렇게 동물들을 여러분들 관찰하면요. 동물의 생김새나 움직이는 모습 등의 특징을 알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을 찾아보면 동물들은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고 난다면 우리가 동물들을요, 어떠한 분류 기준을 정해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 기준을 정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별표를 몇 개를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인데요. 바로 이 분류 기준은 누가 분류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분류 기준을 세워서 분류 기준을 세워서 동물들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바로 동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동물들을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누면 만약에 새로운 동물들을 발견했을 때, 아, 이 동물들은 어떤 동물과 조금 더 가까운 특징을 가진 동물이구나 라는 걸 쉽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동물들을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분류 기준은 아까 전에 누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처럼 예를 들어 날개가 있다. 자,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동물, 나비, 참새, 오리, 갈매기, 날개가 없는 동물, 붕어, 돌고래, 토끼, 강아지. 자, 이런 것처럼 날개가 있는지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동물들을 나눌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분류, 만약에 크다, 길다, 예쁘다, 뭐 어떤 동물이 더 신기한가? 자, 이런 기준을 세우면 우리 아까 전에 기준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 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누가 봤을 때는 커 보이고, 누가 봤을 때는 뭐, 더 작아 보일 수 있고,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평가 1회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149쪽입니다. 자, 149쪽 1번 문제. 우리 주변의 화단에서 볼수 있는 동물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장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곳도 아니고 어디에서 볼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화단에서 볼수 있는 동물이에요. 우리 화단에서 볼수 있는 동물 어떤 것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1번이죠. 1번 나비를 볼수 있습니다. 화단에는 많은 꽃 그리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꽃에 있는 우리 꿀을 빨아먹기 위해서 우리 나비가 찾아 날아오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사자나 호랑이나 기린이나 돌고래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보다는 여러분들
그렇죠. 동물원에 가야 볼수 있거나 또는 이 동물들마다 사는 곳이 다 정해져 있죠. 그 지역에 가야만 볼수 있는, 독특하게 볼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일까요? 국어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낱말 같은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모르는 낱말이 나왔을 때, 이 낱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 낱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국어사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오답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 그럼 이건 언제 사용하는 것이지? 아, 어떤 상황에서 그럼 이것은 정답이 될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친구들 실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3번과 4번은 이어져 있는 문제예요. 자,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자, 사진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각각 무슨 동물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먼저 기역이에요. 자, 우리 기역의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기역은 날개가 있어요. 그렇죠. 날개가 있구나. 그리고 꼬리가 여러분 보시면 좀 되게 기네요. 그쵸? 꼬리가 좀긴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은 여러분들 어떤 색인가요? 그렇죠. 여기 검은색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좀 어두운 색인데 중간중간에 좀 특징적으로 흰색이 보이네요. 아, 특히 배도 무슨 색이에요? 아, 배가 흰색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 특징을 가진 새 주변에서 볼수 있는데요. 자, 아침에 이 새가 울면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옛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요. 자, 바로 이 기역은 까치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자, 까치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찾은 것처럼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의 특징을 잘 관찰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동물이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니은 볼까요? 자, 니은 보면 자, 여기 귀가 쫑긋 길지요. 아주 귀여운 동물이에요. 자, 바로 토끼입니다. 자, 우리 디귿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우리 디귿은 물에 사는 여러분들 물고기지요. 자, 이 물고기입니다. 자, 그러면 까치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요. 자, 여기 물고기도 있어요.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자, 이 중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 어떤 것일까요? 자, 하늘을 날아다니기 위해선 날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중에 날개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바로 기역입니다. 자, 그래서 기역 써주시고, 자, 이름 무엇이죠? 까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우리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동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볼까요? 기역, 까치는 날개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살펴보았죠? 자, 2번, 니은은 꼬리가 있다. 자, 우리 니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 사진 속에서는 잘볼수 없지만 실제 토끼를 보면 이 뒤에 아주 귀여운 꼬리가 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꼬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그래서 니은은 꼬리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아가미가 있다. 자,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속에서도 숨을 쉴수 있는 것이지요. 4번. 기역 니은은 부리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군요. 자, 우리 기역, 니은, 부리가 있나요? 아닙니다. 자, 부리가 있는 거는 기역, 까치는 여러분들 부리가 있지만요. 니은, 토끼는 부리가 없지요. 대신 토끼는 입이 있고 그 입에 긴 치아, 이빨이 있죠. 자, 이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빨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먹습니다. 자, 따라서 공통점이 있다는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니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사는 곳이 각각 다르죠? 기역은 주로 여러분들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니은은 우리 풀밭, 들에서 생활하고, 디귿은 물속, 연못과 같은 곳에서 생활을 하지요.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렁이와 금붕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씩 쓰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공통점, 차이점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렁이는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렁이는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렁이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나요?
맞아요.

0: 이렇게 기어서 이동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금붕어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금붕어는 우리 물에서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붕어는 아가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금붕어 역시 여러분들 다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점, 지렁이와 금붕어의 공통점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공통점 찾으면 여러분들 다리가 없다 라고 하는 공통점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는 곳이 되겠죠. 지렁이는 여러분들 어디에 사나요? 맞아요. 땅에서 살지요. 자, 그런데 금붕어는 어디에서 삽니까? 맞아요. 물에서 살죠. 자, 이처럼,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해주느냐? 각각의 동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 동물의 특징을 한번 적어 보는 거예요. 자, 적어 보고 난 뒤에, 이거 같네? 라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 같은 특징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차이점은 그 이외의 것이 차이점이 될 테니,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차이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도 역시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동물들이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이 동물들의, 위에 나온 동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 앞서서 해결해왔던 서술형 5번 문제 있었죠. 5번 문제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동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맞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개와 비둘기는 다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아마 특징들을 다 꼼꼼히 하나씩 살펴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했을 때, 개와 비둘기, 다리 여러분들 있지요. 자,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개와 달팽이는 부리가 없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부리가 있는 것은 어떤 것만 부리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비둘기만 부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2번 역시 옳은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달팽이와 붕어는 다리가 없다. 자, 달팽이와 붕어 다리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비둘기는 날수 있지만 붕어는 날수 없다. 그렇죠. 자, 붕어는 날개가 없으니까요. 5번. 비둘기와 붕어는 아가미가 있지만 개는 아가미가 없다. 자, 우리 비둘기 역시 여러분들 아가미가 없습니다. 아가미는 누구한테만 있느냐? 여러분들 붕어에게. 물고기인 붕어에게만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7번 볼까요? 위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 기준이 여러분들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인지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기준인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선택지 1, 2, 3, 4, 5 중에 여러분들, 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하나 숨어져 있네요. 함정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나요? 맞아요. 귀여운가? 귀여운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판단하기가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7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8번 문제 볼게요. 다람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람쥐는요, 여러분들, 몸이 깃털로 덮여 있다. 오잉.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새, 와 같은 것에 여러분들 깃털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람쥐, 아,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자, 이 다람쥐는 여러분들 깃털이 아니라 그냥 털로 덮여져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정답 너무 쉽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정답 뭐예요? 바로 기억이 되겠죠. 나머지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다람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동물을 분류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찾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아,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보고 무엇으로 분류를 했을까를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역시 많이 등장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각각의 우리, 동물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오리, 까마귀, 비둘기의 그런 공통점이 무엇이지? 그러면 기린, 잉어, 지렁이의 특징 무엇이지? 그러니까 동물들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줘야 우리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리, 까마귀, 비둘기. 자, 이 친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리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기린도 다리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겠네. 자, 2번. 부리가 있는가? 오리, 까마귀, 비둘기. 다 부리 있지. 그런데 기린, 잉어, 지렁이? 아, 없네. 그렇지 않네.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우리 분류한 기준 찾아보면 정답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점한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동물을 분류할 때 기준 세워야 돼요. 기준 세우는 거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별을 몇 개를 쳐도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었냐면 이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아, 오라. 맞네! 라고 할수 있어야 되는 기준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누가 분류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죠. 자, 그리고 또는 이 분류를 했을 때 여러분들 겹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자, 이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분류가 된 걸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분류가 되지 않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이러한 주의점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12번 문제랑 연결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자, 우리 거미, 달팽이, 개미, 나비가 나와 있는데요. 자, 위 동물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 누구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친구 1. 거미는 다리가 두 개고 날개가 있어. 자, 일단 다리 두 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거미는 여러분들 다리를 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총몇개 있냐면 8개 있어요. 자, 8개 있고, 날개도 없지요. 자, 그래서 친구 1번의 말은 틀렸습니다. 자, 친구 2번. 달팽이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어? 아니에요. 달팽이의 정말 큰 특징은 우리 달팽이는 무엇을 짊어지고 다녀요? 맞아요. 껍데기를 짊어지고 다녀요. 그리고 달팽이는 미끈미끈한 액체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미끈미끈한 액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어다닌답니다. 자, 따라서 친구 2번 설명도 잘못됐고요. 3번 보겠습니다. 개미는요, 몸이 머리, 가슴, 배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개미는 특별하게 또 이름을 부르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맞아요. 수업을 잘 들은 친구라면 기억나죠? 선생님, 곤충이라고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알맞게 말한 친구 누가 될까요? 네, 맞아요. 친구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볼까요? 위 동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분류 기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거미, 개미, 나비는 그렇다. 자, 그런데 달팽이는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미와 개미와 나비의 우리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달팽이만 없어야 됩니다. 전에 달팽이가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없지요? 맞아요.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다닌다고 했냐면 미끈미끈한 액체를 이용해서 기어 다닌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류할 때 기준 달팽이만 없는 것, 다리를 떠올리고 다리가 있는가? 라고 기준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물을 물에 사는 동물과 땅에 사는 동물로 우리 분류해서 이름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돌고래는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살까요? 맞아요. 물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자, 지렁이는 어디에 사냐면요. 바로 땅에서 살죠. 그래서 우리가 화단 같은 데서 지렁이 볼수 있죠. 자, 다음, 우리 오징어는 여러분들, 아, 선생님, 오징어 나오니까, 오징어 먹고 싶은데, 오징어는 어디 가야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닷가. 즉, 물에 사는 동물입니다. 자, 햄스터는 우리 땅에 사는 동물이고요. 호랑이는 여러분들 어디 사는 동물일까요? 맞아요. 땅에 사는 동물이죠. 자, 그래서 우리 분류를 해보면, 물에 사는 동물에는 돌고래, 오징어, 땅에 사는 동물에는 지렁이, 햄스터, 호랑이를 써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최종 미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 알을 낳는 동물이 있대요. 자, 그러면 알을 낳는 동물, 여러 가지 동물의 특징을 떠올려 보았을 때, 알 낳는 동물이 무엇이 있지?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친구들, 고양이, 거북이, 강아지, 닭, 나비, 인간 중에 알 낳는 동물 어떤 건지 정답 수강 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내용 정리해보고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 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이 동물들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이 7단원 전기와 자기 공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 공부하느라 수고한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7단원에서 특히나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빠르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대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7단원 핵심 키워드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와 자기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전기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에서는 이 전기와 자기를 하나로 합쳐서 그 둘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전자기력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이 시험에 좀 많이 등장을 하는지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아 7단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할 뿐만이 아니라 게시판에서 이 핵심 키워드 정리된 거 다운받으셔서요. 반드시 직접 시간을 들여서 각각의 키워드별로 여러분들이 직접 써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의 발생 원리부터 우리 출발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물질은요,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입자인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원자의 수준에서부터 이미 전기적 성질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 핵이 있었고요. 그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가벼운 전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쵸? 원자핵은 너무나 무거워서 이동하지 않아요?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발생하게 됐다. 여기서부터 바로 우리가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는 두 물체 사이에서 끌어당기거나 미는 힘, 전기력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전자가 잠시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느냐에 따라서 멈춰있는 정전기와 흐르는 전기인 전류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공부를 또 자세하게 했던 겁니다. 자, 정전기 중에서는요. 마찰해서 만드는 마찰 전기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마찰하지 않더라도 유도만으로도 이 정전기를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물체가 대전되는 과정까지 함께 정전기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흐르는 전기가 바로 전류였었는데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인 전압, 그리고 전류를 방해하는 원인인 저항, 이들의 또 관계를 정리한 오메 법칙까지 이 내용을 연결해서 함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 저항의 각각의 정의와 단위는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나 전류는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만 전자의 이동 방향과는 반대다. 라는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항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이 종류에 따라서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로 나눈다라는 것과 이 저항을 연결할 때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그 특징을 정리한 것과 일상생활 속의 예시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현상이 눈으로 딱 보이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물의 흐름이었는데요. 각각이 무엇과 대응 하는지 이 비유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기라는 현상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1초당 그 가전제품이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소비 전력을 반영해서 실제로 사용한 시간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용한 전기량을 전력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이 소비 전력과 전력량 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는데요. 정확한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까지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하는지 예시 정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와 관련해서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이러한 개념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와 자기를 합치게 됩니다.
무엇을 하냐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요. 신기하게도 자석처럼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간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직선 도선이냐, 원형 도선이냐, 코일이냐 이렇게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 것을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생님과는 헷갈리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손에 엄지가 전류, 그리고 네 손가락을 자기장으로 일치시켜서 모든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선 주위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 두 자기장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힘인 전자기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본강에서 왜 이런 힘이 발생하는지 원리도 설명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전자기력의 방향이 어디인지 방향을 찾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가지고 찾는 것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력을 이용한 예시가 바로 전동기였죠. 전동기의 원리와 활용하는 예시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우리 친구들 전기와 자기에 대한 내용,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다시 한번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다면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과학 노트 만드셔서 이 내용 꼼꼼하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복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대단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원 마무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17개나 되는데요.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짚으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마찰 전기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치는 모습.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미끄럼틀 좀 타본 친구들이라면 직접 경험을 모두 다 해봤을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바로 마찰 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마찰을 하기만 했는데도 전기가 생긴 겁니다. 자, 왜일까요? 자, 우리 머리털에 있었던 이 전자는요, 이 플라스틱 재질 쪽으로 전자를 잘 내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 마찰을 하는 순간, 우리 머리카락에서 이 플라스틱 소재의 미끄럼틀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머리카락들은 모두 전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므로 남아있는 플러스 전하가 우세해져서 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들이 모두 다 플러스 전하를 띠게 대전이 된 겁니다. 서로 같은 극을 띠고 있는 물체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머리카락들끼리 밀어내는 힘 때문에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머리카락이 뿌앙 하고 떠올랐던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전자를 잃은 우리 머리카락과 같은 물체는 플러스 전하를 띨 거고요. 전자를 얻은 이 미끄럼틀은 마이너스 전하를 띨 겁니다. 사람과 미끄럼틀 사이의 마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해서 발생한 현상이었고요. 머리카락 한올한 올들은 각각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면 안 되겠죠.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으니까 밀어내서 머리가 뜨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로 같은 전하로 대전돼서 서로 민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마찰에 의해서 결국 미끄럼틀, 그리고 사람의 머리카락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이 되겠죠. 한쪽은 전자를 얻고 한쪽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볼게요.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B 근처에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를 또 놓고 이 왼쪽 끝에다가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에보나이트 막대를 갖다 댄 겁니다. 이 금속 막대 쪽으로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지금 직접 마찰시키진 않았지만 가까이 됨으로써 정전기를 유도해내는 정전기 유도라는 현상을

전기를 지금 실험으로 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마찰도 안 했는데 전기를 뗄수 있을까요? 맞아요. 무조건 전자의 이동에 우리 친구들은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번 표시를 해볼 겁니다. 자, 금속막대에 처음에는 전자가 고르게 퍼져 있겠지만,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댔으므로 전자들은 싫어하면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B 쪽은 전자들이 몰려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전자를 잃은 A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검전기 쪽에다가도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댄 효과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전자들은, 아, 싫어하면서 또더 멀리 있는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D 쪽으로 전자들이 몰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D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은 C 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게 되겠죠. 각각이 어떤 전하로 대전이 되는지 찾아주었고요. 한번 보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금속막대의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게 됩니다. 한쪽은 전자를 얻었고 한쪽은 잃었으니까요. 니은, 검전기의 금속박 C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다. 맞습니다. 디귿, 검전기의 금속박 D는요, 마이너스 전하를 띕니다. 둘다 마이너스 띠기 때문에 청력으로 인해서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렇다면 금속막대의 전하 분포가 어땠을까? 자, 우리 방금 전자들이 싫어하면서 오른쪽으로, 더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원자 핵들은 무거워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전자들만 오른쪽으로 몰려서 이동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자 핵이 이동했다? 이런 표현들은요, 무조건 다 틀린 겁니다. 자, 그럼 4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물의 흐름과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두 모형에서 역할이 비슷한 것을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무엇에 비유를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볼까요? 계속해서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릅니다. 마치 물이 이 수도관을 따라서 계속해서 흐르는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수도관은 전기가 흐르는 이 전선 또는 도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류는 물로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느냐? 근본적으로는요, 이 물의 높이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류도요, 계속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즉, 전압 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구에 빛을 밝혀주는 일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의 높이 차, 물이 흐르는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전압에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리고 물레방아를 돌리는 이는요, 우리 전구에 빛이 들어온 것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물의 높이 차를 만들어주는 이 기구는요, 바로 펌프였습니다. 전압을 유지시켜주는 기구가 바로 전지였었죠. 따라서 펌프는 전지에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 밸브는 내가 물의 흐름을 막았다가 켰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회로에서는 스위치에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저항이 다른 니크롬선 AB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전압과 전류는요, 우리 당연하게도 그냥 비례하는 관계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왜냐면 전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압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즉,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라서 원인이 강해지면 전류도 점점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비례하는데요. 기울기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울기. 이 그래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전류분의 전압이라고 하네요. 자, 우리는 옴의 법칙을 통해서 V는 I 곱하기 R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전류분의 전압을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양변에다가 전류를 나눠주시면 전류분의 전압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오른쪽 항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항만이 남네요. 아, 따라서 전류분의 전압값은 지금 저항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곧 저항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작나요? 자, 기울기가 A가 더 크죠. 따라서 A의 저항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그래프의 기울기는 현재 저항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이 전류와 전압의 X축과 Y축 값이 바뀐다면은 그때는 저항의 역수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 찾아서 읽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디귿,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를 때 A에 더큰 전압이 걸린다. 자, 지금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에 저항이 더 크거든요. 방해하는 힘이 A가 더 큰데

네, 어떻게 해서 전류가 똑같이 흐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원인 제공을 더 많이 해주면 되죠. 즉, 더큰 전압을 걸게 해준 겁니다. 이것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뭐 0.2A를 한번 잡아볼까요? 0.2A를 이렇게 흐르게 하려면은, 자, 전압값이 어때요? B는 1V만 걸어도 되지만 A는 2V나 걸어야 돼요. 더큰 전압을 걸어주셔야 똑같은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인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요.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지만 전류의 방향은 기존에 쓰던 대로 그냥 쓰자라고 해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즉 반대다라는 내용 이야기했었습니다. 전류는 전지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제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전류의 세기는 1초 동안 전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이것이 바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정확한 정의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전압이 9V인 전지에 저항 AB 그리고 전류계 전압계 모두 연결해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류는 0.2A 그리고 전압은 4V가 나왔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구하래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우리 오메 법칙, I는 R분의 V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R과 관련된 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요. I분의 V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류, 그리고 전압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0.2A 분의 4V를 통해서, 아, 25입니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8번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전기기구의 플러그와 전원 콘센트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정에서 많이 쓰는 콘센트 이렇게 생겼죠. 플러그도 항상 이렇게 두 개로 꼽을 수 있게 구멍에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병렬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어쨌든 자, 지금 플러그를 자세히 보시면 A 부분과 B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A 부분은 어때요? 좀 반짝반짝해 보이죠? 전류가 잘 흐르는 재질로, 즉 도체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잡는 B 부분에는 전류가 잘 흐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걸 잡고 전기를 딱 꽂았을 때, 우리 손까지 감전이 되면 안 되니까 B 부분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도체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부분은 부도체가 아니라 도체라고 하셔야 되고요. B 부분은 전압을 크게 걸어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도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귿, 콘센트 안의 도체와 A 부분이 접촉하게 되면요. 이제 함께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플러그는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일정한 전원에 동일한 두 전구 AB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두 줄로 나눠져서, 갈라져서 흐르는 것이 병렬 연결이었죠?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딱 닫았더니 모두 다 불이 켜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뭐냐? B와 연결된 이 스위치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한 줄을 지금 열었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도선을 끊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B 쪽으로 못 가고 A 쪽으로만 흐르게 되겠죠. 이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일단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 저항은 병렬로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즉, 도선의 이 단면적이 넓어지는 것과 의미가 일치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항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지금 원래 두 줄로 병렬 연결했던 이 도선을 한 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저항이 증가하면 이 도선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방해하는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더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게 되겠죠? 전체 전류는 약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전압은 어떨까요? 전압은 병렬로 연결할 때몇 개를 연결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전압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1번부터 보시면요. A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변함없이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이 전지의 종류가 바뀌지 않고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일정하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A에 흐르는 전류의 세

얘기는 변하지 않는다. 자, 이건 맞습니다. 어? 선생님 방금 전체 전류 줄어든다면서요. 근데 왜 A에 흐르는 전류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전체 전류는 이 전체에 흐르는 합친 전류를 의미해요. 원래 A와 B 모두에게 흐르던 전류가 B에는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됐으므로 결국은 전체적인 전류값은 줄어들겠지만 A 자체에 흐르고 있는 전류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전압값 일정하죠. 그리고 이 전구가 가지고 있는 저항값도 원래 일정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값도 일정할 겁니다. 즉 밝기도 그대로일 거고요. 변화 없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보기고요. 3번. B는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끊기게 되겠죠. 전류가 못 흐르게 되니까요. 그리고 회로의 전체 저항은 더 커진다라고 하셔야 되고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줄어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연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병렬로 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회로 전체 저항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직렬로 연결한 게 아니라 병렬로 연결한 것은 도선의 단면적이 넓어진, 즉 전류가 더 흐르기 수월해진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 작아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병렬 연결된 전기기구에는 모두 다 같은 전압, 동일한 전압이 걸립니다. 3번, 가정 내 누전 차단기는요, 이 전기기구들과 병렬 연결되어 있어야 될까요? 누전 차단기 왜 있는데요? 너무 많은 전류가 흘렀을 때, 위험해 하면서 탁 끊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길이 끊어졌을 때 전류가 더 이상 흐를 수 없도록 차단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길로 연결된 직렬로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직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고쳐줘야 되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더 많이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적으로 전류의 흐르는 색이 당연히 더 커지게 되겠죠. 전체 저항 작아지면요, 전체 전류 커집니다. 5번, 병렬 연결된 두 전기기구 중한 전기기구의 연결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회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전기기구 영향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입니다. 자, 에어컨과 TV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요, 모두 다 우리 가정에서 쓰는 거 220V로 동일하다. 병렬 연결에서는 똑같이 공급된다라고 했잖아요. 1번은 틀렸고요.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전등 A와 전등 B는요, 직렬로 연결된 게 아니라 각각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열어 전등 B의 전원을 끄더라도 전등 A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그림은 백열등과 LED 등의 소비 전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입니다. 백열등은 60W, 즉 1초당 60줄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는 1초당 3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똑같이 에너지를 쓰더라도 열 에너지로 약 95%나 빠져나가 버리고 빛 에너지로는 약5% 정도밖에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리는 이 에너지 값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백열등은 에너지 효율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우리가 쓰지 않고 있고요. 거의 LED 등 같은 경우에는 빛 에너지로 90%나 전환이 되고 열 에너지로는 10%만 빠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기억, LED 등이 더 효율이 높다.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LED 등에서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90%는 전환되지만 10%로 빠져나갑니다. 열 에너지로.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이거 자체가 곧 소비 전력이잖아요. 자, 이것은 백열 등이 60W, LED 등이 30W였으므로 두배다 맞는 설명이므로 기억과 디귿이 정답입니다. 13번 볼게요. 표는 가정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과 사용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량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바로 전력량이죠. 우리 전력량은 어떻게 구했나요? 맞아요. 단순하게 소비 전력 곱하기 사용한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곱해주시면 바로 전력량이 나왔습니다. 한번 곱해볼까요? 10 곱하기 10은요, 100W시입니다. 1500W 곱하기 0.5시간으로
환산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750와트 시입니다. 1000 곱하기 4분의 1시간이므로 250와트 시가 되고요. 1200와트 곱하기 6분의 1시간이 되므로 200와트 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한 것이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한 총 전기 에너지 사용량이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걸요, 모두 다 더해주시면요. 1300와트 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 한번 해봤고요.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 ABC에 놓인 나침반의 N극 방향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류가 여기서 나와서 돌아서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엄지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켜주시고 이렇게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C는 오른쪽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또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자, 그럼 A랑 B는 어떨까요? 자,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것이 이 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감아주시면요. 일치시켜서 감아주시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A도 B도 왼쪽을 N극이 향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왼쪽, 왼쪽, 그리고 오른쪽인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이제 코일이 나와 있고요. 이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주변의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선이 이 선이므로 이것을 이 펜이라고 했을 때 아래쪽 방향으로 전류 방향 일치시켜주고 감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죠. 따라서 이 뒤쪽 코일의 내부에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므로 나가 N극, 가가 S극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더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함으로 커진다. 맞는 설명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될 것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힘을 받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힘을 받았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운데 부분은요, 전류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자기장은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일치를 시켜줬을 때 힘의 방향이 이 오른쪽이 되기 때문에 이 그네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밀려나온 것이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힘의 방향은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모두 다 수직으로 우리 찾아주었고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면 힘의 방향 그대로 반대가 되겠죠. 힘의 크기는요, 당연하게도 자기장의 세기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커지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그림은 자기장 속에 사각 코일을 넣고 전원을 연결한 전동기 모습인데요. 자, AB 부분, CD 부분이 받는 힘 방향,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연습했습니다. 바로 찾아보죠. 자,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 D와 C 부분은요, 이 방향,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요. B와 A 부분은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전류 방향으로 엄지 일치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N극에서 S극으로 펼쳐주시면요, DC 부분이 받는 부분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쪽은요,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내 손가락을 펼쳐주면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AB는 아래, 그리고 CD는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 기구로 옳지 않은 것, 즉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뭘까요? 4번이죠. 전기다리미는요,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열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이므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대단원 서술평가 한번 볼게요. 그림은 마이너스로 전체적으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미 벌어져 있어요. 이미 다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어서 서로 청력이 작용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전기의 금속박을 더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때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왜죠? 전자들이 아래로 더 많이 이동해서 더 강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면은 더 강한 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것을 오므라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전자를 좀 위쪽으로 올려줘야겠죠. 따라서 플러스 대전체를 가져다 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금속 박쪽에 있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이 청력이 약해져서 밀어지는 힘이 약해져서 오므라든다.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림은 가정용 전원에 TV, 라디오, 냉장고를 병렬로 연결했는데요. 자, 만약에 스위치를 하나씩 닫을 때, 즉, 하나씩 더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인 저항, 합성 저항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요, 더 증가하게 되겠죠. 반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 부분의 전체 전류가 점점 더 커진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은 간이 스피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바로 이 오른쪽에 코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소리의 파형에 따라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요. 얘가 바로 자석의 역할을 하죠. 자석과 자석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진동을 만들어내 스피커에 소리가 나게 된다라고 해서 이 상호작용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D극자형 도성 근혜를 말굽좌석의 N극과 S극의 사이에 장치를 했습니다. 자, 이때 힘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 방향, 전류 방향 한번 찾아볼게요. 자, 플러스극 쭉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요, 지금 현재 F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겠네요. 엄지 일치시켜 주고요. 그리고 우리 N에서 S극, 위에서 아래쪽 D방향으로 자기장은 형성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찾아주시면요,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 비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향을 찾아서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원 전기와 자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볼게요.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72강 자,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이고요. 어제 이제 우리가 단순 시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단순 시제를 적용해서 저희가 읽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다섯 문장 여러분들과 함께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까지 꼼꼼하게 해볼 거고요. 마무리가 다 되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문장 한번 쭉 같이 들으시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세 줄짜리 문장인데 덩어리는 딱 네 덩어리입니다. 자, 주어 동사 보호까지는 끝났잖아요. 그럼 뭐죠? 바로 이게 또 주어라는 거죠. 바로 앞쪽에 가짜 주어, 그 다음에 이것이 진짜 주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구문 분석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바로 that 이하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고요. 근데 that 이하가 뭐예요? 어머나 세상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세 줄이에요. 이게 김밥도 아니고 무슨 세 줄입니다. 굉장히 길죠. 하지만 요거는 지금 or 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에 두고 자, 두 개의 문장이 지금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좀 기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crying 되겠습니다. crying이 이제 우는 거죠, 아이가. 동명사입니다. 자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의 ing이기 때문에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 우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사역 동사로 쓰였어요. 아이의 폐가 되겠습니다. lung이라고 하면 폐죠, 폐. 그래서 아이의 폐를 어떻게 합니까? stronger. 자, 이게 바로 목적 보호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는 것이 아우 소리도 시끄럽고 그 다음에 애가 어디 아픈지 막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왔다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아이가 우는 것이 그 아이의 폐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거나 혹은 sense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주어는 중복되니까 생각됐겠죠? crying이라고 하는 것이 산소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의 혈액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공기를 마시잖아요, 아이가. 그것이 산소를 많이 보내주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복기해 보면 it is helpful to know that. that 이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crying makes the baby's lungs stronger or sends oxygen to his blood.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대

이하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복기를 해내시면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그런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를 지어볼 거고요.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주어네요. 그런데 자, 이제는 우리가 수태 시제 세 가지 영역을 지금 다 배우고 있잖아요. 특히 시제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푸시라고 하는 동사는 3단 변화가 어떻게 되죠? 풋풋한 동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풋은 1번이냐 2번이냐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영어에는 수의 일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3인칭 단수인데 얘가 현재 동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S가 붙었겠죠. 맞죠? 따라서 이 아이는 시제가 뭐예요? 단순 과거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다른 한 명의 소년, 그러니까 두 명의 소년 중에서 한 명이 있었고 그 다른 하나의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예요. put, 두었다, 놓았다. 뭐를요? 그의 팔을. 어디에다가? in front of his friend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목적어고 두긴 뒀는데 어디다 뒀어요? 친구의 앞쪽에다가 이렇게 뒀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부사적 수식어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콤마가 등장을 하고 나는 끊어졌어요 한 다음에 ing가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이 문장 끝에 오면 대개 무슨 용법이라 그랬죠? 바로 동시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시라 그랬죠? 모션이라고 하는 건 손짓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뒤쪽에 어떤 손짓이에요? motioning for me to go.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하셔야 될 대목이죠. 뭔가요?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죠? go ahead. 앞으로 계속 가도록. go ahead는 원래 앞으로 계속 가는 건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다 라고 할 때도 go ahead를 많이 씁니다.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지금 motioning을 수식하는 자, MD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일형식의 자동사의 ing가 붙은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 부사구를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는 뭐죠? 얘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MD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계속해 이렇게 하면서 그의 팔을 친구의 앞쪽으로 어떻게 내놓았다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두 소년이 있었는데 서로 뭐 마주보고 있었던가 뭐 이랬겠죠. 그런데 그의 친구의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야 하던 거 계속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특히 요건 참 재밌었죠. 그죠? S가 없기 때문에 과거동사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 저런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자 문장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ther boy 어떻게 했나요? Put his arm 자 그의 팔을 갖다가 놓았대요. 어디? In front of his friend 친구의 앞쪽으로 뭐 하면서요? 자 바로 motioning for me to go ahead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복기가 가능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들을 다, 죄송합니다. 문장들을 죄다 다 이제 지문에서 대부분 제가 다 뽑아왔는데요. 요거는 좀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 아시죠? 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말로는 이제 하데스라고 보통 많이 그 읽던데요. 헤이디스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디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땅 밑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 누구죠? 자, 바로 제우스가 되겠습니다. 제우스는요. 여러분들 주스라고 읽어요. 영어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신들이 보통 형제관계로 이제 엉켜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큰형이고요. 신 중에서 제일 센 신이 바로 제우스일 거예요. 자, 그리고 땅 밑을 관장하는 헤이디스는 그 동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께 그 배경 지식으로 드려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even though는 although와 똑같습니다. 양보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끌고 있고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로 Hades left. 이건 단순 과거입니다. 떠났다. 어떻죠? The underworld. 자, 여러분들 이 underworld가 왜 나온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 바로 이 사람이 땅 밑에 사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지하 세계를 Hades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from time to time은 수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겠죠? 가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떠났나요? 자, 바로 떠난 목적이 부사적 수식어로 연결되어 있어요. To visit his brother Ze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의 형인 제우스를 만나 방문하기 위해서 가끔 지하 세계를 떠나기는 했지만, 이런 얘기예요. 자, 형 만나러 가면 기분이 어때야 돼요? 기분 좋아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그는 헤이디스겠죠? 자, wasn't cheerful. cheerful은 명랑한 거잖아요. 자, pleasant는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자,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진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과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 모양이에요. 요게 지문 안에서 뽑혀져 나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두 개의 과거 시제를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할 때 그냥 과거 시제 쓰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긴 MD가 두 줄이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보어, 등이접속사, 보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맨 앞에 있는 자, 부사절만 주의하시면서 자, 복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 Hades left. 어디를 떠났나요? 자, the under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under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얼마나 자주 떠나던가요? 바로 from time to time. 가끔 떠났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To visit his brother Zeus.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 컴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때요? He wasn't cheerful. 자, or pleasan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었죠. 자, 그래서, 자,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시면 이 정도로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네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도 역시 지문 안에서 뽑아온 문장인데요. 자, 여기는 보니까 일단 시제가 현재로 돼 있어요. 자, 비동사는 동작 동사예요? 상태 동사예요? 아니, 누가 봐도 상태 동사인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나타낼 겁니다. 자, 실제로는 어때요? 심장이 주어죠? 이건 당연히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네요. 자, 어디에 있어요? 아, 요거는 뭐뭐 이다의 이형식이 아니라 일형식 동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뒤쪽에 MD가 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chest는 가슴이죠? 가슴의 한 가운데 있대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일반적 통념으로는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 심장이 있습니다. 어디? In the middle of the che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of the chest는 MA가 되겠죠. 컴마로 끊겨져 있고 분사가 등장했다. 그러면 저것은 분사 구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되면서? 자, place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사용되면 무엇무엇을 두다 놓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놓여 있다로 번역하시면 되겠죠. 어디에? Between the two lungs. 두 개의 폐가 있잖아요. 두 개의 폐 사이에 놓여져 있으면서 가슴의 한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이 실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 의학적 상식도 되는 것이니까 통념적으로 심장은 왼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시는 그런 계기도 되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되셨으니까 자, 이 문장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자, 그리고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지시한다. 상태 동사는 이라고 하는 점까지만 다시 한번.

0: 단순 시제 공부했잖아요. 특히 현재 시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과거나 미래는 그냥 뭐 글쎄요. 크게 우리의 통념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제는 이슈가 많았죠. 자, 우리가 항상 시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특정한 과거나 미래를 지시하는 어구가 문장에 없으면 정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정할 수 없는 미래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일반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최선을 다했고, 자, 미래까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거는 팩트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 사실로 보고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타동사입니다. 목적어입니다. 그 앞에는 당연히 주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베스트를 시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your shopping visit an enjoyable experience.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얘네 여러분들 뭘로 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 자르셔야죠. 이 make는 사역 동사예요.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두 명사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your shopping visits. Shopping visit이, 그러니까 visit은 여기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이 an enjoyable experience, 즐거운 경험이 자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to 이하는 여러분들이 부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되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to 이하를 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봐서 형용사적 수식어로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가 모두 다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뭡니까? We always try our best.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자, to make your shopping visits. 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An enjoyable experience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복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5번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으니. 자, 이제 전체 문장들 다시 한번 쭉 들으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 It is helpful to know that crying makes the baby's lungs stronger or sends oxygen to his blood. The other boy put his arm in front of his friend, motioning for me to go ahead. Even though Hades left the underworld from time to time to visit his brother Zeus, he wasn't cheerful or pleasant.

0: In reality, the heart is in the middle of the chest, placed between the two lungs. We always try our best to make your shopping visits an enjoyable experience.
1: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월화수 저희 이제 그 단순 시제와 관련된 자, 여러 연습들을 좀 해봤어요. 이제는 개념들이 충분히 여러분들께 좀 장착되고 자신감이 좀 생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고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0: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계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관리계획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행위제한하고 있죠. 그죠? 건축제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죠.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 건폐율이 뭔지 또는 용적률이 뭔지,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면요, 대지를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만 주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건축 제한인데,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용도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요, 다음 중 용도 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건축 제한이 아니고, 용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건물의 건축 제한은요,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별도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누군가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호텔 지을 수 없죠. 즉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 용도 제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사이즈를 제한하면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건물의 쓰임새를 제한하면 건축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개념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맞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파트란 건물의 건축을 허용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물의 우리가 용도를 정해놓고요. 그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법에서, 즉 대통령령에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그 건축 제한의 내용들이 대통령령에서 이런 형태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넣고요.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보면 별표기 중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기 중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세 가지를 하는데, 그첫 번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은 용도 지역별로 건물에 우리가 쓰임새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흔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주로 주거지역일 거 아닙니까? 근데 주거지역 한복판에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위락시설, 유흥주점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왜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없을까냐면, 그 건물이 거기에 건축이 되는 것을 뭐 해놓고 있다?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 즉, 요게 대통령에서 그걸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각 용도 지역별로 토지의 쓰임새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폐율을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용적률을 제한하는데, 자, 금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면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폐율은 비율이죠.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 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그 지역의 금폐율은 이미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금폐율이 만약에 50%더라 라고 했을 때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건축면적 X의 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폐율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폐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앉아 계신 그 어딘가는 어떤 금폐율이 있을까요? 50%가 될 수도 있고, 53%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36%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어떻습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별로 대지 면적이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즉, 대지 면적과 그 지역의 금폐율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1번지 대지는 100제곱미터고, 2번지는 136이고, 3번지는 726이고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이 그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지역의 금폐율이 얼만지를 보니까 50이더라.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있겠죠. 이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 금폐율이 얼마냐면 50%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대지를 활용해서 이 용도 지역에서 누군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 면적을 얼마를 최대치를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00제곱미터의 금폐율이 50이니까 건축 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입니다. 끝이에요, 끝. 50제곱미터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최대 50. 50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0일이 되면요, 건폐율을 위반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49는요, 상관없죠. 그죠? 최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건축 면적이 5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과 건폐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건축 면적을 정하는 것인데,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 면적에 규제를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규제가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건폐율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봐라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건물을, 그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면,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건폐율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건폐율이라는 규제가 없었더랬어요. 그러면, 대지를 100%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꽉 채워가지고. 그럼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폐율 규제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짓까요? 예, 가득 채워 짓겠죠. 꽉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역시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보면요, 건물이 다닥다,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건물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모여든다?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수도권으로 막 모여들고, 또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막 도시로, 도시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사람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불이야,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통풍, 그죠? 그 다음에 일조, 채광, 이런 것들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뭘 만드느냐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규제를 한 겁니다. 여기는 50%만 지어. 여기는 60을 지어. 여기는 70을 지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한 게 건폐율의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 건물을 지을 때 너는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건폐율 50이니까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대지 안에서 몇 퍼센트만 50%만 건물을 지어라. 니도 50%니까 니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는 모르겠고 니 알아서 하고 50%만 지어라.

니도 얼마를 지어라? 50%만 지어라. 그래서 대지 활용 범위를 갖다 설정한 겁니다. 자, 설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전에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땠어요?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연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가지고 있었죠. 1조 채광 통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를 만들었다? 공지를 만들었어요. 공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바람도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연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규제하는 목적은요, 건폐율은 대지 안에서 건폐율을 만들어서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를 규제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확보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공간 확보, 공지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 그래서 건폐율은 공간에 그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건폐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0%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간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건폐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이 건폐율은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여기 폐자가 있잖아요. 건폐율할 때 폐자인데, 근이 무슨 근자냐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폐자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덮을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자, 그래서 건폐율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건폐율이란 것은 건물을 건, 세워서 폐,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뭐를 덮어요? 대지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건폐율이 50이란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50%만 덮으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덮은 게 폐자가 덮을 폐자입니다. 그러면 덮은 게 50이니까 안 덮은 거는 또 얼마란 이야기인데, 안 덮은 게 뭔데요? 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덮은 것과 안 덮은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를 만들면 돼요? 100을 만들면 돼요. 100을. 그러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건폐율이 60이다라는 것은 60%는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요? 공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건폐율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조차도 건폐율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건폐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면요, 건폐율의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뭐 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여튼 얼마를 만들어주면 돼요? 100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만 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건폐율이 31.7%더라. 이게 뭔 말인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계산하기 힘든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안에서 31.7%는 건물을 지어서 마하고 덮고, 나머지 3, 8, 6이네요. 68.3%는 뭐로 남겨라는 이야기입니까? 공지로 남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숫자로 봤을 때 항상 합쳐가지고, 공지하고 합쳐가지고 100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시다 보면 밖에는 펜슬을 치워놓고요, 건물의 조감도 이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서 대지 면적이 얼마, 건폐율이 얼마, 무슨 무슨 건설에서 지금 상가 주택 내지는 상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31.7%라는 것은, 아, 저 펜슬 안에 그죠?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 대지에서 몇 프로? 31.7%가 저 대지를 덮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로 남을 것이다? 공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건폐율은 별게 아니고 항상 100을 만들어주는 방식. 폐자가 무슨 폐자라고 했어요? 덮을 폐, 덮는 부분의 비율이다. 뭘 덮어요? 대지를 덮는다. 그럼 안 덮은 거는요, 공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건폐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건폐율 숫자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건데 반복을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토지를 중개하든지 또는 건물을 중개할 일이 있을 건데 그때 건폐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항상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계약을 할때 그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각 지역의 건폐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폐율은 법에 국토계획법에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요, 주거지역은 최대가 얼마냐면 70입니다. 자, 70이 숫자로 보입니까? 의미로 보입니까? 그래요. 의미로 보여야 돼요. 자, 주거지역은 최대 7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얼마? 30은 공지로 남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리고 공지 비율이 얼마? 10%. 아,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지가 없구나, 공간 비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입니다. 공업지역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2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요. 나머지 보존 용도는 전부 다 얼마?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였어요? 70, 상업요? 90, 공업 70, 녹지는요? 2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곳이 아니고 약간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40을 주고 나머지 보존 용도로 쓰이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를 먼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더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 얼마요? 70입니다. 상업지역은요?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 그래서 70은요, 주거지역에서 주는 최대치를 말하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 건폐율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리고 70이 최대치인데 70을 다 쓰는 데가 어디냐면 준주거지역이 70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상업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90이죠. 근데 90 가지고 중심이 다 쓰겠죠. 90. 일반 80. 유통 80. 그 다음에 근린 70.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70인데, 셋 다가 70이죠. 똑같네요. 녹지도 그렇네요. 법에서 20을 주는데,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20이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40이고,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법에 준 최대치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녹지는 똑같네요. 공업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법에 준건 최대치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어디가 다르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종류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그 주거지역을 위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5, 6, 5, 7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은 9, 8, 8, 7이 되고요. 공업지역은 7, 7, 7이죠. 녹지는 똑같죠. 둘, 둘, 둘. 시험은 건폐율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보시면 나오는데 용도직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똑바로 연결된 것은 또는 건폐율이 같은 게 아닌 것은 또는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주거지역이 변하잖아요. 그죠? 5, 6, 5, 7이고, 상업지역이 9, 8, 8, 7이죠. 공업지역이 7, 7, 7. 녹지가 2, 2, 2. 계획관리가 40이고요. 나머지 얼마? 20이다. 그래서 건폐율은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전화번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5, 6, 5, 7이 얼마요? 9, 8, 8, 7. 그 다음에 7, 7, 7, 2, 2, 2, 40, 20. 자, 금표율은 이와 같이 숫자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고출의

0: 9887-777-222-402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표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암기도 되니까 이건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반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검표를 처음 배우시고 처음 숫자를 볼 때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검표는 수문학의 용도에 딱서 있는 상태에서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 7, 7, 녹지는 2, 2, 2,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개발 가능성이 있으니까 4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의 비율이냐면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연면적이라는 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면적인데 앞에 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연이란 말은요, 연이란 말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연 동원 인원이 5,000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1년에 5,000명을 동원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은 지금까지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동원한 인원의 총합이 예, 5,00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자는 이을연입니다. 이을연. 그러니까 합이에요, 합. 그래서 연면적은 뭐냐면요.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연면적이 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층별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치면 우리가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 자, 지하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하에 한 개가 있고요. 지상에 1, 2, 3층이 있습니다. 근데 각층 바닥 면적이 50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각층 바닥 면적이 합이니까 얼마요? 150? 아닙니다. 150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 지하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네 개죠. 50짜리가 네 개니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래서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뭘 조심하시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뭐를 빼버리냐면 지하를 빼버립니다. 지하층을 빼버립니다. 그다음에 뭐도 제외하냐면요.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 공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다든지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네 개는 뭐할 때만 빼냐면요.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빼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이 건물의 단순한 연면적을 물어보면 지하는 어떻게 돼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면적은 200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용적률을 물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빼야 됩니까? 용적률 연면적 S만 지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가 공부해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를 넣어버리냐면 지하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지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물어보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리고 지하를 뺀 연면적이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15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가 됩니까? 150%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구할 때, 용적률 연면적 구할 때만 지하는 빼고 나머지는 지하를 뭐 한다? 포함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를 왜 빼느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지하를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지하도 용적률을 포함을 시켰어요. 지하를 용적률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50%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건물을 못 짓잖아요. 왜? 용적률을 오버했잖아요. 지하가 만약에 용적률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200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용적률이 15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날려야 돼요? 그렇죠. 3층을 날려야 됩니다. 3층. 그러면 용적률 150에 맞는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지하를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디를 날려버린다? 지하를 날려버립니다. 지하를 날려버리고 어디에 면적을 늘릴 거냐면 가용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건물 보면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잘 없어요. 왜? 용적률을 잠식을 하니까 지상 공간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지하를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차량 이전가하고, 그죠? 80년대, 90년대 차량 이전가하고, 지하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겠죠. 근데 지하층이나 주차장이 용적률을 잠식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설치를 맞아 장려하자. 즉, 이네 개는 용적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100층까지 파고 내려가도 아니면 저 지구를 뚫고 내려가도 그거는 용적률 규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우리가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나 보성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인 편안한전구역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150%의 X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이다라고 하면 읽으면 돼요. 자, 100제곱미터 대지에 몇 프로? 150%인 150제곱미터를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비난공간, 안전구역 이런 것들을 빼고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수 있다. 그 용적률을 읽을 때는 요네 개를 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죠. 150%가 조금 여러분들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를 배수로 바꾸면 됩니다. 배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수 있다. 4개 빼고. 그럼 용적률이 100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조 인제부터는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 1500%면요. 15배. 700%면요. 7배.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의 배수만큼을 연면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건폐율처럼 각 용도 지역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공업지역은 400이고 녹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가 100이고요. 나머지 보존용도는 80입니다. 용적률이 8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0.8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500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인데 자 최대 다 쓰는 게 얼마일까요?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내려가면서 얼마씩 플러스 하면 되냐면 50씩 플러스 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이 100에서 출발해 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상업지역은 1500을 중심이 다 쓰는데 내려가면서 200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50씩을 뿌려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 더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EBS 수험생님 반갑습니다. 도덕 강의를 맡은 정명욱입니다. 자, 이제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고요. 첫 번째 강의인데, 요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총 6개의 단원이 있죠. 그 단원 중에서 아무래도 1단원의 출제 비중이 제일 많고요. 1단원이 나머지 단원들의 뿌리가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요거 한 단원만 가지고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이 생활과 윤리 교과목에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라는 첫 번째 단원이 있는데, 요 단원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해 주시면 2, 3, 4, 5, 6단원에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이해할 때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단원의 시간 투자를 가장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실천 윤리학의 등장 배경이다라는 것부터 얘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윤리학의 구조 자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걔가 1번에 배치가 되니까. 자, 실천 윤리학은 왜 등장했는가? 이론 윤리학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들었을 때,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 앞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윤리학의 구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이론 윤리학이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뭐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에. 자,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윤리적 문제가 이 기존의 이론 윤리학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윤리학이 실천 윤리학이다라는 것이죠. 자,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의 윤리가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자기기라고 볼게요. 그 전자기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예절이나 어떤 도덕적 가치 등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윤리적 공백이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과 관련된 용어는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졸 시험 기출 문제가 해마다 이제 차시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최근의 경향은요,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출 문제 풀다 보시면 항상 나오는 주제, 항상 나오는 정답이 있었어요. 이제는 그게 좀막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용어를 건넨다거나, 혹은 두 개의 관점을 합쳐서 공통점을 묻는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하나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과학기술로 인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자, 다른 학문과의 협력이 오래입니다. 중요해요.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제기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 윤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요, 하나만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취향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다른 학문들과 이 윤리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자, 윤리 문제에 대한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제적 접근이라고 해요. 여러 학문들이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제적 성격을 띱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학문, 즉 관련된 학문과 연계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안락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안락사가 윤리학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뭐 생명과학부터 시작해서 의학으로 가고 뭐 법 가고 막 법학, 의학, 생명공학 막 다 결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새롭게 등장한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선 한 가지 학문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학제적 성격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론 윤리학이요. 실천 윤리학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시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들이 들어오는데 윤리학이 들어옵니다. 그 윤리학에 이론 윤리학의 도덕 법칙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된 도덕 원리를 토대로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실천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 이제 유교 윤리 갈게요. 이게 동양 윤리가 나올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한자어잖아요. 한자어. 그래서 이 한자어는 자주 보셔야 돼요. 이게 가끔 이제 많은 한자어가 나와서 수험생 여러분들이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꼭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자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유교, 도가, 불교 어디랑 관련이 있지? 일단 이거를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 그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교윤리의 대표학자는 공자, 맹자, 순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도덕적 세계관은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삶을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 진정한 인간다움, 타인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인을 설명을 합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타인에 대한 배려, 사랑을 인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데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떤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충서, 효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충서를 따로 불리놨지만 효제라는 거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자매 간에 잘 지내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충서, 꾸밈 없는 것, 거짓 없는 것, 내 마음을 밀어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래서 효제와 충서를 통해서 이를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효제와 충서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극기복리. 얘는 용어로 묻는 게 과거에는 나왔지만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지만 지나친 욕구로 인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나친 욕구를 극복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예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그 예절이라고 해석하셔도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욕구가 나타나면 이 지나친 욕구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면 극기복리에 그 욕구를 억누르는 거죠. 조준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인 군자 갑니다. 수양을 통해 도덕성

환경을 확충하고 실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유교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이 성인 군자입니다.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 도덕과 예의로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럼 백성들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인을 실천하고 예를 실천하고 이런 백성들만 있다고 볼게요. 그럼 그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가족 같은 도덕 공동체로서 대동사회라고 하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을 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교만 정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걸 섞어 놓다니까요. 도가랑 불교랑 섞기 때문에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불교 윤리 갈게요. 불교 윤리가 그나마 좀 공부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으셨겠지만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불교와 관련된 한자어가 다수 출제가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니까. 평등한 세계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가능성인, 즉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모두 평등하다라는 평등한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설, 매우 중요하죠. 불교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연기설을 많이 물어봐요.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이다. 어떤 존재나 어떤 현상도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꽃이라는 존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햇빛과 씨앗과 바람과 흙과 물과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필요하듯이, 즉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하는 연기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공 볼게요.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하여 태어나고 사라진다. 스스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잡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신의 얽매이지 않고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 즉 불교 스타일의 사랑이 잡이에요. 유교 스타일의 사랑이 인이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보살과 부처입니다. 보살,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부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서 봤던 그 유교윤리에서 성인 군자와 구분하실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그다음 열반이 나옵니다.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열반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고통을 유발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상적 단계. 그래서 열반,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면 고통이 끊겨요. 생로병사, 윤회하는 거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삶의 연속성이 계속 돌아가요. 윤회해요.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불교에서는 생로병사가 모두 고통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다시 환생하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가 끊어져요. 그러면서 고통이 끝나고 이제 천상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열반이라는 용어까지 봤고요. 자, 이제 도교 윤리로 가겠습니다. 대표학자는 노자와 장자가 있고요. 이 도라고 하는 것, 우주의 근원, 만물의 변화 법칙을 얘기를 한다. 이게 자연의 질서가 있잖아요. 자연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도예요. 그것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는 거죠. 인위적인 거 싫어하고요. 구분하는 거, 차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이 도교, 도가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대적 세계관입니다. 도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평등함으로 귀하고 천하다, 선악, 미추, 시비 등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구별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만물을 도의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있고요.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흔히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수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수한 학생, 열등한 학생이라고 구별되고 차별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무의자연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즉, 이 도와 다른 걸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즉, 이 도에 따라,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걸 무위자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도가 사상의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 인간상 다 나왔죠. 그러니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를 깨달아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 어린 아이와 같이 소박함과 순수함을 가진 이상적 인간을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부릅니다. 써드릴까요? 다른 것들은 잘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수양 방법이에요. 심제와 좌망이라는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런히 하고요. 앉아서 모든 잡념을 잇는 거예요. 소요유의 정신을 신화하자.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아주 자유로운 상태, 이걸 소요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제, 좌망, 소요유 이런 단어 나왔을 때, 아, 도교, 도가유리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또 재물 나왔죠.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만물과 나 사이에 구별이 없는 만물과 하나가 되는 경지다. 즉, 나도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잖아요. 나와 자연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포함한 그 자연이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그런 경지를 재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도가와 관련된 문제에서 한자어가 유달리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그 한자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쭉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잘 나오니까. 특히나 불교보다 잘 나오니까 도가는 꼭 한자어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소국과민.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로 무위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상을 소국과민이라 불러요. 유교에서도 있었고 도교에서도 있었죠. 불교에는 불국정토예요. 이거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이상적 인간상도 세 군데 다 있어요. 나머지는 한자어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교, 그다음 도가, 불교 사상 세 가지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양 사상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의무론적 접근 가보겠습니다. 특징. 행위 자체의 도덕성에 주목합니다. 도덕적 의무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너의 행동이 왜 너의 행동이 도덕적인지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어떤 조건이 있니? 그럼 너는 도덕적이지 않아. 도덕적 의무, 이거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 의무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보는 거죠.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할머니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을 들고 가세요. 제가 그걸 보고, 아, 할머니 너무 힘드시겠다.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렸어요. 이거는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할머니가 힘들까 봐. 만약에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면 안 도왔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돕는 건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필요 없고요. 무조건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론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시험엔 무조건.

몇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매해, 매차, 매년 나온다라는 거. 근데 이제 칸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 다른 단원에서 연결된 내용도 돼서 칸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줄어들거든요. 자, 동기를 중시합니다. 동기주의예요. 의무의식과 앞에서 얘기했던 그 도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생각들, 선의지,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한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의무의식과 선의지에서 나온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옳다. 도덕적 가치를 갖는 거야. 그래서 도덕 법칙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정언명령은 용어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언명령이 뭐죠? 라고 해서 설명드리고 이게 뭐예요? 정언명령이요? 이렇게 찾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명령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없다예요. 됐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게 해라. 이게 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준칙이라고 하는 건 나만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만의 법칙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도덕 법칙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언명령, 조건 없는 명령이고요. 반대로 조건이 딸린 명령을 가언명령이라고 하죠. 자,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칸트의 입장인 거 아시면 수단, 목적 나오면 이거 칸트 아니야? 다른 단원에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 수단으로 대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목적으로 대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칸트, 의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의지, 이성에 의하여 도덕 법칙을 파악하고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런지를 누구나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순수하게 따르려는 의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그런 행동을 해야겠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제 공리주의 갑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예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둡니다. 쾌락과 행복을 가져준 행위는 옳은 행위로 간주가 돼요. 많은 사람에게 쾌락과 행복을 줬어? 그럼 그건 도덕적으로 옳아. 고통을 줬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용성, 공리의 원리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유용성이에요. 윤리적 규칙을 도출합니다. 이런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은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규칙인 거죠.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자, 여기 주의. 보통 이제 공리주의랑 의무론이랑 덕윤리랑 구분할 수 있어요라고 물었는데 최근 경향에는요. 공리주의를 다시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행위공리주의.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행복을 가져왔어? 그건 도덕적으로 옳지라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둔 공리주의예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미래 질적 공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벤담은 이 쾌락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쾌락은, 행복은 양만 존재하고 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래서 쾌락의 약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 기준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양적 공리주의자가 벤담이구나 정도. 밀은 쾌락이 양뿐만 아니라 주의하셔야 되죠. 질적 공리주의라고 해서 밀이 쾌락에는 양이 존재하지 않고 높고 낮으면 질만 존재한 입장이 아니에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계승합니다. 양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 또한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할 거예요. 이렇게 행위공리주의. 근데 이 행위공리주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매 행동마다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지고 왔지? 다 일일이 계산할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규칙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행위공리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이고요.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규칙을 따랐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규칙을 준수하자.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거죠. 그래서 어떤 규칙이 최대의 유용성을 가져오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내용까지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도덕적 추론과 도덕 판단입니다. 자, 도덕적 추론.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도덕 판단을 이끄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중졸 과정에서 이미 학습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것이 도덕 원리고 어떤 것이 사실 판단이고 어떤 것이 도덕 판단인지를 사례,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만 볼게요. 옳다, 옳지 않다가 나온 거를 먼저 파악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가지는 도덕과 관련된 겁니다. 옳다, 옳지 않다라고 서술되어 있지 않는 문장이 얘 하나죠. 얘는 사실 판단이에요. 그러면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결합이 돼서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옳다. 세계 빈민에게 원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니, 이거는 이행이잖아요. 그 옳은 거죠. 그래서 도덕 판단에 세계 빈민에게 원조하는 것은 옳다라고 이두 문장의 의미가 결합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도덕 판단이구나.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윤리적 성찰의 방법입니다. 요것도 성찰이라는 주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면서 한자어가 꽤나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를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교, 거경이라는 게, 거경.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흐트러짐 없게 하는 것. 즉, 정신을 맑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념이나 여러 가지 욕구들을 떨쳐내는 거죠. 이걸 거경. 신독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조차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앞에 있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혼자 있을 때조차도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이걸 신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나왔던 주제죠. 일일삼성. 증자의 일일삼성은 하루에 세번 반성하는 것. 성찰과 관련돼서 전통적인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문제. 불교, 참선입니다. 인간의 참된 삶과 맑은 본성을 깨닫기 위한 수행법으로 참선을 지시했고요. 소크라테스. 성찰,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워낙에 중졸에서 많이 나왔던 주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갈게요. 중용. 그러니까 용어를 묻는 문제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수험생들이 이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절대로 쉬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틀리실까봐. 행위와 태도를 성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중용인데,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일에 대하여,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동기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데, 알맞다? 적절하다? 이렇게 저는 공부를 하거든요. 욕구가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안 되는 것처럼 어느 적정선, 정도라는 걸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중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시하고 있더라, 라는 것. 그래서 이 중용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원의 내용이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단원에서부터는, 다음 강에서는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1단원에서 배우셨던 학습한 내용들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결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하고는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앞선 시간에 이제 보험 가액 금액이 책정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자, 이 보험료가 또 이제 각 품목별로 또다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이제 우리가 보험료를 내므로써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보험료는 자, 우리 가입자와 그 다음에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이제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야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보험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닥치는 위험을 보험회사한테 전가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비용이 뭐다? 보험료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그러면 우리가 산출할 때 이제 보험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 요율은 이제 가입 금액에 대해 요율. 내가 이 가입을 금액을 할 때는 그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이제 책정되는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비율은요. 자,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 그러니까 내가 보통 약관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특별 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서 더 보장받는 게 있다. 그럼 보험료를 더 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또 있고요. 그 다음. 자, 지역별 자연재해 특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일반 건강보험 같으면 다 개인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용을 하는데 이걸 농가 개개인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차별하게 골라냅니다. 그래서 지역을 묶어서 그 지역별로 보통 요율을 산출하는데 이 지역이 시군구 단위로 한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군구 워낙에 바운더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읍면동 단위로 좀더 세분화하여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보험료는요.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건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험료 그러면 아마 영업 보험료를 얘기해요. 일종의 이제 영업 보험료인데 이 보험료가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순 보험료가 뭐냐면 이게 이제 위험 보험료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가 납부하는 보험료. 그래서 이제 위험 보험료는 자, 보험에 가입한 농가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보험금 타잖아요. 그럼 이 보험료로 보험금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조사비인데 자, 우리 손해평가사들이 받는 수당 있잖아요. 그럼 그 수당은 손해평가했을 때 어디에서 보험회사인 자, 손해보험 사업자가 이게 부담을 하는데 이 비용도 당연히 우리 농가가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농가가 부담하는 이 보험료는 자,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재해보험은 정책보험이다 해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가가 이 보험료를 다 부담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정부가 품목별로 지원을 하는데 아마 조금씩 좀 다르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 보험료는 이제 뭐냐? 이거는 이제 보험 사업자가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데서는 경영비랄지 운영비라고 하는데 이런 비용은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이 그러잖아요. 재해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하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이걸 다 감당을 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받아줄 때 보험회사는 뭐땅 파서 우리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밑지고 장사는 없어요. 이것도 일종의 수익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받은 걸 가지고 보험금이 나가야 되는데 보험금이 워낙 많이 나가면 보험료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보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험료가 많이 책정되면 농가가 형편이 되나요? 안 되죠. 가입을 못 해. 그래서 보험료를 좀더 낮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이걸 낮추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 제도가 유지되게끔.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가입자인 농가에게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부가 이제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건데, 보통 일반 품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부분 다 순보험료. 자, 이 순보험료의 자, 50%를 지원해 줍니다. 거의 이제 절반 지원해 주죠. 그 다음,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같으면 사과, 배, 단감, 떫은 가 이렇게 과수 4종 얘기합니다. 그리고 벼.

자,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보다시피 보장 수준에 따라. 자, 그러니까 이걸 보장 수준으로 보면 90% 보장, 85% 보장인데, 그럼 90%만 보장해 준단 말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자, 10%는 뭐 해라? 자기가 부담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5%, 자, 여기는 20%, 자, 여기는 30%, 여기는 40% 이렇게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면 자,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을 공개한 나머지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장 수준으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부담 비율 수준으로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자기 부담 비율이 10%다 그러면, 자, 적과전 종합위험 상품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보조해 줄때 33%예요. 자,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이렇게 33, 38, 50, 60, 6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벼 같으면요. 자, 자기 부담 비율 수준에 따라 또 35, 38, 50, 55, 60 이렇게. 자, 이렇게 자기 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하고요. 그외 나머지는 자, 이런 자기 부담 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다 얼마? 50%를 지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지원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가 좀 재정이 탄탄하다 그러면 좀 많이 지원되고, 지자체가 좀 재정이 약하다 그러면 뭐 아예 지원이 없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을 또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에서 농사 짓느냐에 따라서 또 혜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란 말은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건데, 자, 방금, 자, 우리는 순보험료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순보험료에서 정부, 국가가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 것을 뭐예요? 제외한 나머지를 부담해. 그래서 만약, 자, 정부가 여기 50% 지원하고요. 지자체가 한30% 지원한다. 그러면 80%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얼마만? 예, 20%만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이 농업재해보험 같으면 아무래도 어때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농부들은.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가입하는 게 좋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재해는 갈수록 지구온난화나 예상이 어렵고, 또올 여름도 폭우나 그 다음에 폭염이 얼마나 심했어요.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사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을 받게끔, 자, 이렇게 지원이 필요한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험 요율이 있는데, 이제 또그 보험에 가입한 경작자별로 할인과 할증이 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보험료 할인 할증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에 따라 다르고요. 보험에 가입한 농가별로 달라요. 자, 먼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어요.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타가하는 농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별로 보험금을 타간 횟수가 많아. 자, 그러면 보험금 수령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순보험료로 비율해서 보험금을 많이 타갔다, 이 말은 조금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탐탁지가 않은 그런 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도 놓고 보세요. 자동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고 발생할 때마다 보험료가 할증되잖아요.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방제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자, 방제시설은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줄겠죠. 그럼 뭔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때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자, 방금 이제 손해율에 따른 이제 할인 할증인데, 자, 보험 가입 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 5년으로 해서 최근 5개년, 자, 수령한 보험금 있죠?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자, 이 퍼센티지, 이걸 갖다가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봅니다. 자, 만일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게, 자, 얼마? 한, 70%가 나왔다고 해보자. 자, 70. 그럼 이제 70%면 여기 해당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5년간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5년간 가입했으니까 얼마가 돼요? 아, 이 사람은 5년 동안 가입하면서 수령한 보험금이 적었잖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단 얘기예요. 자, 우수한 고객이 될수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디시해 준다. 근데 반대로 보험금 수령한 게 너무 많아.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만약에 자, 180% 했다고 해 봐요. 5년간 가입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17%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너무 많이 타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방제 시설에 따른 할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재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인밖에 없는데요. 자, 바짝물 같은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품목별로요. 자, 방조망을 성취했다. 전기시설물 설치했다. 관수시설, 뭐 경음기. 자, 소리를 내서 이제 새들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또 배수시설. 자, 이런 방제시설을 설치했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퍼센테이지별로 할인이 되는. 자, 이런 구조고요. 자, 우리 이제 과수 품목입니다. 과수 품목이 이제 방제시설 훨씬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일부만 이제 잘라서 보여주고 있는데, 자, 포드 품목을 예를 들자면, 방제시설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방제시설을 다 갖췄다고 해서 이걸 다 할인으로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개 이상의 시설이 있다면 이걸 합산하여 최대 30%까지만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 했다고 해서 전부 다 할인해 주면 보험료 안 내겠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밭작물과 이렇게 과수작물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이 적용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품목별로 그러면 이제 보험료 우리가 산출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자, 먼저 과수 사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인데, 자, 과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과실손해 보통약관,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주계약에서 보장해 주는 이제 보험료인데요. 자, 보험료 산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입하는 가입 금액 있잖아요. 이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별 요율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앞에서 말했죠? 우리가 시군구별로 보통 책정이 되는데 최근에는 읍면동단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요율이 있어요. 이걸 곱하는데, 자, 특히 이 과수사정 품목에 있는 할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부보장, 한정보장이 뭐냐면, 자, 이 적과전 상품은 그렇잖아요. 과수사정이. 자, 우리가 보험에 이렇게 가입하면 적과를 하는 시점으로, 자, 여기는 종합형 그런데, 나 이거요, 다 보장 안 받고, 그 중에 한 다섯 가지 특정 위험에 대해서만 보장받고 싶어요. 라고 특약을 가지면. 그래서 나 다섯 가지 한정해서 그것만 보장받을래요. 또, 적과 이후에는 이제 특정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 특정 위험 중에서도, 자, 가을 동상이나 일소 피해가 있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요. 자, 이렇게 특약을 가입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장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어때? 보장 범위가 축소되죠. 축소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자, 이 과수사정. 자, 여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로 나눴을 때그 퍼센테지가 너무 높게 나오면 할증이 되고 적게 나오면 할인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제시설 갖췄을 때 할인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세 할인, 이것은 공통인데, 자, 이 상품만큼은 특별하게 이 할인 적용되는 게더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나무 손해 보장, 자, 특약입니다. 이건 이제 특별 약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약관이기 때문에 특별 약관에 따른 요율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나무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품목 중에요. 좀 특이한 게, 자, 복숭아, 자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자, 우리가 가입금액, 그 다음에 요율,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이건 공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하나가 추가돼, 이게. 자, 그래서 부보장 할인인데, 어떤 경우냐면, 자, 수확감소 보장 과수 품목 중에서도 호두와 망감류 감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망감류 하면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레드향 이걸 가리키는데, 자, 호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의 부보장 특약이 있고요. 망감류 같은 경우는 동상의
보장이 원래는 되는데 나 이거 보장 안 받을래? 부보장 특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장을 받지 않겠다고 특약을 가입하면 보장을 안 받으니까 뭐예요? 보험료가 할인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과림 과수 같은 경우죠. 자, 비과림 과수 이제 포도 대추 찬달입니다. 자, 이들을 품목은 보통 이제 비를 맞지 않게 이렇게 비과림 시설을 해주니까 비과림 과수라고 하는데, 자, 이들도요 보면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 방지 시설, 이건 이제 공통인데 특히 신규 과수원 할인인데 이 신규 과수원 할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만 포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품목별로 조금씩 다른 자 이런 할인이 적용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별로. 그리고 이제 이들 비가림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계약에서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약을 가입해야 보장이 되는데, 자, 보통 이 시설에 대한 보험료는요 가입 금액에다가 보통 요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설은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시설 할인 이런 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벼 같은 경우입니다. 자, 벼 같은 경우도요 자 가입 금액이 있고요, 요율이 있고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이 있는데, 자, 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농작물인데 벼, 보리, 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제시설 할인이 따로 적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벼에만, 자, 벼에만 해당되는 게 친환경 재배 할증이 있고요. 자, 여기 친환경 재배 할증, 그리고 직파 재배 할증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 요즘 어때요? 사람 먹거리가 이제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약 이런 것들 치지 않고, 자, 무농약 재배랄지, 유기 재배랄지, 이렇게 친환경 재배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친환경 재배하면 어때요? 수확량이 줄겠죠. 농약을 안 치니까 병충해 피해 이런 걸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확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때? 보상을 많이 줘야 돼.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요. 또 직파란 말은 우리 벼는 모내기 하잖아요.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벽씨를 그냥 뿌리는 게 직파재배인데, 이런 직파재배는 어때요? 벼가 벽씨가 한쪽에 몰려있거나 한쪽은 비어있거나 해가지고 좀 더 생육 환경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요. 수확량이 줄으니까 보상도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농업용 시설물과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걸 일단 같이 자, 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에다 농업용 시설물 요율을 곱하는데, 자, 여기서 요율이, 자, 지역별 우리가 요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별 요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역별 요율은 방금 했던 그 지역별로 책정된 요율이고요. 종별이란 말은 뭐냐?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어떻게 지었냐? 자, 그래서 튼튼하게 지었냐? 좀 약하게 지었냐? 그 종별에 따른 요율 상대도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반영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같은 경우 자 가입금액에다 요율만 곱하고, 여기는 이제 종별 요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별 요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만 있다? 네, 농업용 시설물에만 있다. 즉 하우스에만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자 우리 앞에 시설이죠. 비가림 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은 보통 자 가입 금액에다가 요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방지 시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시설물에 이게 들어가 이제 이쪽 파트는 자 단기 요율 적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4개월, 5개월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라 4개월, 5개월로 짧게 그 작물을 키우는 과정만 가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그 짧은 기간에 대한 요율이 따로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 또 자 수지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의 90% 적용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하우스가 주로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좀 평평한 지역이죠. 즉 어때요? 아, 강변이랄지 이런데 어때? 그런 쪽이 많이 있어. 우리 산간 지역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는 짓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경지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천변이라 이런 데가 많아요. 그럼 아무래도 어때? 하천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범람해서 잠기잖아요. 다시 말해 수질 위험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입을 받아

0: 받으려고 하느냐? 잘 안 받아요. 왜? 피해가 뻔히 발생하고요. 보험금 지급될 게 뻔한데 손해보고 장사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데, 그럼 보험회사 입장에서, 아니 그 가입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좋다. 나 수재 위험은 부보장. 나 보장 안 받겠다. 자, 그러니까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을 안 받대. 보통 우리 강풍이 불면 비닐하우스는 비닐하우스 비닐이 뜯겨 날아가잖아요. 자, 이건 보장 받을 필요. 또 폭설이 내리면 그 눈의 무게에서 주저앉거나, 이것은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물에 의한 피해는 보장 안 받을 테니까 다른 것은 보장받게끔 받아달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재위험 보호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 수재위험 보호보장 특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이랄지 하천 부지에 있는 하우스, 자, 이들만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홍수나 해일, 호우 등, 자, 물에 의한 피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보상받지 않겠다. 대신 강풍이랄지 폭설이랄지, 자, 이런 것은 보장받게 해달라. 자, 이겁니다. 대신 이제 수재위험 보장을 안 받으니까 어때요? 90%만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다? 보험료가 10% DC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 할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시설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시설 작물은요, 자, 보험 가입 금액에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역별 요율, 종별 요율을 반영합니다. 그럼 왜 여기는 종별 요율이 반영되나요? 자, 이건 하우스 안에서 키우니까 하우스가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요율이 달라지죠. 아니, 그 피해 이게 달라지니까 요율이 적용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자, 작물도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짧게 키우니까 그 단기 요율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재위험 보호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자, 90%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종별 요율 그랬잖아요. 그럼 이 종별 요율이 이제 이건데, 자, 4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허용 적설심,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얼마나 버티느냐, 그리고 바람이 불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자, 이게 이제 내재행 설계 기준에, 자, 100% 미만이면서 눈 같으면 7.9cm 이상, 그리고 풍속 같으면 10.5m/s, 그러니까 초당 10.5m라는 얘기인데, 이 정도 강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진 하우스다.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보다, 자, 100% 미만인데 100% 이상, 12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0.9, 다시 말해, 아하, 10% DC 되는 얘기. 튼튼하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적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2종은요, 120% 이상이니까 더 튼튼하네요. 더 튼튼하게 지어졌으니까 이때는 20% DC. 그리고 경량철골조 같은 유리온실 아주 튼튼하죠. 자, 이런 경우는 30% DC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허용 적설심이 자, 7.9 이상인데 여기는 미만이에요. 또 허용 풍속도 자, 10.5m/s 미만입니다. 그러면 좀 약하잖아요. 약하니까 여기는 1점이란 말은 아하 10% 할증이 된다는 얘기. 할증.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자, 이걸 반영해서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자, 단기 요율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다른 데는 없고, 이제 여기 시설 작물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단기는요,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계약에 대해서 이 요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단기니까 말하자면 1월 1일부터 자, 4월 자, 30일까지 나는 딱 이 4개월만 보험에 가입할래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단기 요율 이 지수를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는 4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단기 요율표가 있습니다. 자, 그럼 4개월까지만 나 가입할래요 했을 때 이제 요율이 얼마예요? 50%네요. 자, 그러면 자, 50% 자, 이렇게 이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중에 얼마만 50%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마디가 됐어요. 자, 이러한 단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 기간에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이 포함될 때는 자, 이 단기 요율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요. 이 단기 요율에 각 월마다 10%포인트씩 가산합니다. 자, 10%포인트란 말은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는 1월, 자, 1월, 2월, 3월, 4월인데 여기 보니까 1월, 2월, 3월까지인데 4월 그리고 자, 5월은 없어요. 4월, 5월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 9월이고 10월은 없네요. 아하. 10월하고 4월, 5월은 가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자, 4월, 5월은 봄 중에 계절이 가장 좋을 때, 피해가 가장 적을 때. 또 가을 중에서도 10월은 어때요? 피해가 가장 적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월은 다 10% 포인트씩 가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가산할 때, 자, 여기 1월, 2월, 3월은 가산하는데 4월은 가산하잖아요. 그러면 10%, 10%, 10%니까 얼마? 30%. 그러니까 여기 30%를 가산해서, 자, 50% 플러스 30%에서 얼마? 80%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4개월밖에 가입을 하지 않은데 1년치 보험료 중에서 무려 80%를 부담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계약은 보험료 꽤 부담이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화재 위험 이제 특약이 있어요. 자, 화재는 이제 특약으로 가입하는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자, 이건 이제 가산하지 않겠다. 그래서 화재 위험 특약을 가입할 때는 가산하지. 화재는 비닐하우스가 홀라당 다 타는데 그꽤 비용이 나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는 가산하지 않겠다 이거고요.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자, 1월 1일부터, 자, 내가 이제 만일, 6월 30일까지. 자, 그럼 총 6개월이죠. 자, 6개월 단기로 계약한다고 해봐요. 그럼 6개월이니까, 자, 6개월까지 보세요. 얼마예요? 70%네요. 자, 그럼 일단 단기율 70%가 있고요. 자, 여기에 10% 포인트씩 우리가 가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산하는데, 자, 여기 방금 4월, 그다음에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는 쪽. 그럼 여기 보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인데 4월, 5월은 가산하지 않고 1, 2, 3, 6, 4개월. 4개월이니까 얼마? 40%. 그렇죠? 자, 40%를 가산합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110% 나오네. 그러면 자, 이 요일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 자,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때 100%잖아요. 그런데 이걸 짧게 가입했을 때는 훨씬 더 어때요? 보험 받아주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니까 이걸 솔직히 좀더 높이게 되건데,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00%인데, 단기로 계약하는 게 100%보다 더 나오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를 넘지 않은 걸로 하겠다. 자, 그래서 100%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우리가 방금 이제 여기 보십시오. 앞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제 가입 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하잖아요? 가입 금액. 그리고 여기에다가 종별 요율, 그 다음에 지역별 요율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도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요율 적용할 때, 자, 여기에 이걸 반영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종별 요율, 방금 봤듯이 1종, 2종, 3종, 4종에서 그걸 이제 0.9, 0.8 이렇게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책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그 다음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이제 보험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시간에는 기본계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꼭 나오는 관리계획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행위제한하고 있죠, 그죠? 건축제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이죠.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합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 행위 제한에 대해서 건폐율이 뭔지 또는 용적률이 뭔지, 그리고 용도 지역별로 각각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듣기 전과 들은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들으시면요, 대지를 봤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숫자만 주면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건축 제한인데, 건축 제한을 다른 말로 용도 제한이라고도 합니다. 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험에서 출제할 때요, 다음 중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건축 제한이 아니고 용도 제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건물의 건축 제한은요,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어디에서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별도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건물들이 배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누군가 호텔을 지으려고 합니다. 호텔 지을 수 없죠. 즉 1종 전용 주거지역은요, 호텔이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호텔이라는 숙박시설의 용도는 제한되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 제한, 용도 제한 이렇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용도를, 사이즈를 제한하면 건폐율 용적률이고요, 건물의 쓰임새를 제한하면 건축 제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1종 전용 주거지역은 개념이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환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1종 전용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죠. 안 맞잖아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1종 전용 주거지역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아파트란 건물의 건축을 허용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21개 용도지역별로 각 용도지역에 맞게끔 건물의 우리가 용도를 정해놓고요, 그 어떤 건물은 되고 어떤 건물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법에서, 즉 대통령령에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 보시면 그 건축 제한의 내용들이 대통령령에서 이런 형태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에 넣고요. 실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가보면 별표 규정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별표 규정에 우리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행위제한은 세 가지를 하는데, 그첫 번째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은 용도지역별로 건물에 우리가 쓰임새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흔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주로 주거지역일 거 아닙니까? 근데 주거지역 한복판에 숙박시설이 있다든지 위락시설, 유흥주점이 있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게 왜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없을까냐면, 그 건물이 거기에 건축이 되는 것을 뭐 해놓고 있다? 금지를 시켜놓고 있다. 즉, 요게 대통령에서 그걸 못하게끔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죠? 누군가가 그런 행위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이 각 용도 지역별로 토지의 쓰임새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폐율 제한하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을 제한하는데,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폐율은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면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비율이죠. 비율인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디에 100제곱미터의

의 대지가 있더라. 그 지역의 금표율은 이미 정해졌겠죠. 그래서 금표율이 만약에 50%더라. 라고 했을 때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인지 건축면적 X의 값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표율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표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이 앉아 계신 그 어딘가는 어떤 금표율이 있을 거예요. 50%가 될 수도 있고, 53%가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36%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지 면적은 어떻습니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별로 대지 면적이 변하는 겁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죠. 즉, 대지 면적과 그 지역의 금표율은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은 1번지 대지는 100제곱미터고, 2번지는 136이고, 3번지는 726이고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이 그 필지별로 해서 면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면적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하면 그 지역의 금표율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50이더라.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있겠죠. 이 100제곱미터가 있어요.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에 금표율이 얼마냐면 50%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나대지를 활용해서 이 용도 지역에서 누군가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얼마를 최대치를 지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100제곱미터에 금표율이 50이니까 건축면적은 얼마가 돼야 돼요? 50입니다. 끝이에요, 끝. 50제곱미터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50을 지어야 됩니까?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최대 50. 50일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0일이 되면요, 건폐율을 위반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49는요, 상관없죠. 그죠? 최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건축면적이 5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면적을 우리가 대지 면적과 금표율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건축면적을 정하는 것인데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면적에 규제를 한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 규제가 과거에는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네,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건폐율 규제가 없다 보니까 자 이런 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봐라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건물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건물을 그렇죠?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 거냐면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가득 채워가지고 건물을 짓겠죠. 건폐율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건폐율이라는 규제가 없었더랬어요. 그러면 대지를 100% 활용해서 건물을 지을 겁니다. 꽉 채워가지고 그럼 옆에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건폐율 규제가 없어요. 그럼 건물을 어떻게 짓까요? 예, 가득 채워 짓겠죠. 꽉 채워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은요, 역시 꽉 채워서 지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 보면요, 건물이 다닥다, 상업지역이든 주거지역이든 건물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모여든다? 도시로, 도시로, 도시로, 수도권으로 막 모여들고, 또 부산으로, 대구로, 광주로, 이렇게 막 도시로, 도시로 모여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에 사람 인구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불이야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랑 다 타버리죠. 그 다음에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통풍, 그죠? 그 다음에 일조, 채광, 이런 것들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드는 게뭘 만드느냐면 대지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규제를 한 겁니다. 여기는 50%만 지어. 여기는 60을 지어. 여기는 70을 지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이라는 규제를 만들어서 건물의 사이즈를 규제한 게 건폐율의 규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야, 건물을 지을 때 너는 건물을 어떻게 지으면 되냐면 건폐율 50이니까 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대지 안에서 몇 퍼센트만 50%만 건물을 지어라. 니도 50%니까 니가 건물을 어떤 모양으로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는 모르겠고 니 알아서 하고 50%만 지어라. 니도 얼마를 지어라? 50%만 지어라. 그래서 대지 활용 범위를 갖다 설정한 겁니다. 자, 설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전에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어땠어요? 불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연소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가지고 있었죠. 1조 채광 통풍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뭐를 만들었다? 공지를 만들었어요. 공지. 공간을 만드는 거죠. 공간을 만들고 나니까 바람도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연소를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페율을 규제하는 목적은요. 금페율은 대지 안에서 금페율을 만들어서 건물을 얼마를 지을 것인가를 규제한 거는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를 확보하는 데그 취지가 있다? 공간 확보, 공지 확보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지. 그래서 금페율은 공간에 그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공간. 그래서 금페율이 50%란 것은 50%는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0%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공간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래서 금페율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요. 이 금페율은 한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여기 폐자가 있잖아요. 금페율할 때 폐자인데 근이 무슨 근자냐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죠? 폐자가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덮을패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덮을패입니다. 덮을패. 자, 그래서 금페율의 의미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금페율이란 것은 건물을 건, 세워서 패,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해요. 뭐를 덮어요? 대지를 덮어버리죠. 그러니까 금페율이 50이란 것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50%만 덮으란 이야기입니다. 그게 덮은 게 폐자가 덮을 폐자입니다. 그러면 덮은 게 50이니까 안 덮은 거는 또 얼마란 이야기인데 안 덮은 게 뭔데요? 공지 아니겠습니까? 이거 몇 프로예요? 50%죠. 그래서 덮은 것과 안 덮은 것을 합쳐가지고 얼마를 만들면 돼요? 100을 만들면 돼요. 100을. 그러면 금페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금페율이 60이다라는 것은 60%는 덮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얼마요? 공지가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40%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페율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통 금페율을 물어보면 수험생들이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되신 분들조차도 금페율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페율을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금페율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면요. 금페율의 의미를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금페율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뭐 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덮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여튼 얼마를 만들어주면 돼요. 100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더라. 금페율이 31.7%더라. 이게 뭔 말인데?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계산하기 힘든데 이래 이야기합니다.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해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2,321.8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는데 그 대지 안에서 31.7%는 건물을 지어서 뭐하고 덮고 나머지 3, 8, 6이네요. 68.3%는 뭐로 남겨라는 얘기입니까? 공지로 남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금표는 숫자로 봤을 때 항상 합쳐가지고 공지하고 합쳐가지고 100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지나가시다 보면 밖에는 펜스를 치워놓고요. 건물의 조감도 이래가지고 건물이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서 대지 면적이 얼마, 건폐율이 얼마, 무슨 무슨 건설에서 지금 상가, 주택 내지는 상가를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아파트 짓는 공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건폐율이 31.7%라는 것은 아, 저 펜스 안에, 그죠? 건물이 지어지면 전체 대지에서 몇 프로? 31.7%가 저 대지를 덮을 것이고 나머지는 뭐로 남을 것이다? 공지로 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표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금표율 별게 아니고 항상 100을 만들어주는 방식. 폐자가 무슨 폐자라고 했어요? 덮을 패. 덮는 부분의 비율이다. 뭘 덮어요? 대지를 덮는다. 그럼 안 덮은 거는요? 공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금표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21개 용도 지역별로 금표율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이 금표율 숫자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암기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건데 반복을 하셔야 되고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토지를 중개하든지 또는 건물을 중개할 일이 있을 건데 그때 금페율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되고 토지 이용 계획서라는 걸 항상 의뢰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계약을 할때 그때 토지 이용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각 지역의 금페율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페율은 법에
국토계획법에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지역은 최대가 얼마냐면 70입니다. 자, 70이 숫자로 보입니까? 의미로 보입니까? 그래요. 의미로 보여야 돼요. 자, 주거지역은 최대 70%는 지어서 덮고 나머지 얼마? 30은 공지로 남길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얼마입니까? 9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리고 공지 비율이 얼마? 10%. 아,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니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공지가 없구나. 공간 비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얼마예요? 70. 상업 90입니다. 공업지역이 얼마입니까? 70입니다. 그리고 녹지가 20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40이고요. 나머지 보존 용도는 전부 다 얼마? 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 얼마였어요? 70. 상업요? 90. 공업? 70. 녹지는요? 2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개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곳이 아니고 약간은 열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40을 주고 나머지 보존 용도로 쓰이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은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요 숫자를 먼저 법에서 규정한 최대치를 먼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더. 주거지역 얼마요? 70. 상업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지역은 40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거지역 얼마요? 70입니다. 상업지역은요? 90. 공업 70. 녹지 20. 계획관리 40. 그래서 70은요, 주거지역에서 주는 최대치를 말하거든요. 요 범위 안에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이 나눠지는데, 금표율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은 50입니다. 그 다음에 1, 2종 일반주거지역이 60이에요. 3종 일반주거지역이 50입니다. 그리고 70이 최대치인데, 70을 다 쓰는데 어디냐면, 준주거지역이 70을 다 쓰고 있습니다. 상업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90이죠. 근데 90 가지고 중심이 다 쓰겠죠. 90. 일반 80. 유통 80. 그다음에 근린 70. 이렇게 됩니다. 공업지역은 70인데 셋 다가 70이죠. 똑같네요. 녹지도 그렇네요. 법에서 20을 주는데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20이죠. 그 다음에 계획 관리 40이고 나머지 20입니다. 그래서 금표율은 법에 준 최대치를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녹지는 똑같네요. 공업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법에 준건 최대치 말고 계시면 되겠죠. 근데 다른 거는 어디가 다르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종류별로 다르게 움직이죠. 그 주거지역을 위에서 한번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5, 6, 5, 7이 나옵니다. 상업지역은 9, 8, 8, 7이 되고요. 공업지역은 7, 7, 7이죠. 녹지는 똑같죠. 2, 2, 2. 시험은 금표율의 숫자를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나오는데, 용도직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똑바로 연결된 것은, 또는 금표율이 같은 게 아닌 것은, 또는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주거지역이 변하잖아요. 그죠? 5, 6, 5, 7이고, 상업지역이 9, 8, 8, 7이죠. 공업지역이 7, 7, 7. 녹지가 2, 2, 2. 계획관리가 40이고요. 나머지 얼마? 20이다. 그래서 금표율은 여러분들 읽을 때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를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전화번호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5657에 얼마요? 9, 8, 8, 7. 그 다음에 777, 222, 40, 20. 자, 금표율은 이와 같이 숫자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숫자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657에 9887, 777, 222, 40, 20.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금표율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고 암기도 되니까 이건 반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반복하시면 기억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금표율을 처음 배우시고 처음 숫자를 볼 때는 좀 생소할 수는 있는데, 그냥 금표율은 수문학의 용도에 딱써 있는 상태에서 5, 6, 5, 7에 상업지역은 9, 8, 8, 7, 공업지역은

777. 녹지는 222. 그 다음에 계획 관리는 개별 가능성이 있으니까 4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적률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의 뭐의 비율이냐면, 연면적의 비율을 말해요. 연면적이란 말을 아셔야 되는데, 자, 면적인데 앞에 연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 되거든요. 연이란 말은요, 연이란 말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TV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누군가가 실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연 동원 인원이 5,000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1년에 5,000명을 동원했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연이란 말은 지금까지 그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동원한 인원의 총합이 예, 5,000명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자는 이을연입니다. 이을연. 그러니까 합이에요, 합. 그래서 연면적은 뭐냐면요.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연면적이 됩니다.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해요. 그러니까 층별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치면 우리가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여기에, 자, 지하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지상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좀못 그립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런 건물들이 있다고 할게요. 자, 지하에 한 개가 있고요. 지상에 1, 2, 3층이 있습니다. 근데 각층 바닥 면적이 50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연면적이 얼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니까 얼마요? 150? 아닙니다. 150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얼마? 연면적은 얼마가 된다? 지하 포함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몇 개? 네 개죠. 50짜리가 네 개니까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200. 그래서 연면적은 200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각층 바닥 면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조심하실 게 하나 있는데 뭘 조심하시냐면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인데, 이 연면적,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뭐를 빼버리냐면, 지하를 빼버립니다. 지하층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도 제외하냐면요, 부속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 있다든지,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공간이 있다 그러면, 그네 개는, 뭐할 때만 빼냐면요, 용적률 연면적 계산할 때만 빼요. 그래서 이런 건물의 유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단순한 연면적을 물어보면 지하는 어떻게 돼요?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면적은 200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용적률을 물어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를 빼야 됩니까? 용적률 연면적에서만 지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가 공부해서 간혹 가다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를 넣어버리냐면, 지하를 넣어가지고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지하는 용적률을 계산할 때만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적률을 물어보면, 자,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이잖아요. 그리고 지하를 뺀 연면적이거든요. 이거 빼야 돼요. 그럼 얼마가 되죠? 15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얼마가 됩니까? 150% 이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구할 때, 용적률 연면적 구할 때만 지하는 빼고, 나머지는 지하를 뭐 한다? 포함을 시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하를 왜 빼느냐? 이것도 궁금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옛날 건물은 지하를 뺐을까요? 안 뺐을까요? 안 뺐어요. 지하도 용적률에 포함을 시켰어요. 지하를 용적률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용적률이 만약에 150%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건물을 못 짓잖아요. 왜? 용적률을 오버했잖아요. 지하가 만약에 용적률이 포함된다고 하면 지금 200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의 용적률이 150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를 날려야 돼요? 그렇죠. 3층을 날려야 됩니다. 3층. 그러면 용적률 150에 맞는 건물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은 지하를 설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어디를 날려버린다? 지하를 날려버립니다. 지하를 날려버리고 어디에 면적을 늘릴 거냐면 가용 면적을 늘리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건물 보면요.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잘 없어요. 왜? 용적률을 잠식을 하니까 지상 공간을 늘리는 게 맞거든요. 지하를 설치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차량 이전가하고, 그죠? 80년대, 90년대 차량 이전가하고, 지하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겠죠. 근데 지하층이나 주차장이 용적률을 잠식하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설치를 맞아 장려하자. 즉, 이네 개는 용적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빼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하를 100층까지 파고 내려가도 아니면 저 지구를 뚫고 내려가도 그거는 용적률 규제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우리가 연면적의 비율인데 그 연면적 계산할 때는 지하층이나 보수용 용도로 쓰이는 주차공간이나 초고층 건물이나 준초고층 건물의 편안한전구역 이런 것들은 빼고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다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X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 150%의 X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포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어떤 지역의 용적률이 150이다라고 하면 읽으면 돼요. 자, 100제곱미터 대지의 몇 프로? 150%인 150제곱미터를 지하나 주차공간이나 비난공간, 안전구역 이런 것들을 빼고 연면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쓸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읽을 때는 요네 개를 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대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150%죠. 150%가 조금 여러분들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50%를 배수로 바꾸면 됩니다. 배수로 바꾸면 얼마 돼요? 1.5배가 되겠죠. 그래서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연면적으로 쓸수 있다. 4개 빼고. 그럼 용적률이 1000%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0조 인제부터는 대지 면적의 몇 배? 10배. 1500%면요, 15배, 700%면요, 7배. 이런 식으로 대지 면적의 배수만큼을 연면적으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면적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건폐율처럼 각 용도 지역별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입니다. 상업지역은 1500이에요. 공업지역은 400이고, 녹지는 100입니다. 계획관리가 100이고요. 나머지 보존용도는 80입니다. 용적률이 80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0.8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500 가지고 나누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500인데 자 최대 다 쓰는 게 얼마일까요? 준주거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내려가면서 얼마씩 불어서 하면 되냐면 50씩 불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일종이 100에서 출발해가지고 100, 150, 200, 250, 300. 상업지역은 1500을 중심이 다 쓰는데 내려가면서 200씩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50씩을 뿌려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용적률은요.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이렇게 해서 용적률의 숫자를 여러분들이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 더하는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